0: 저기 너 배 아픈데 아무거나 막 먹을 거야?
1: 배 아플 때 먹는 음식이 뭐 따로 있나?
0: 그럼 너 배 아플 때 죽 먹고 다 나은 아빠 이야기 기억 안 나?
1: 아빠 이야기?
0: 아!
1: 기억 안 나.
0: 아이고. 그래, 그럴 수 있어. 배도 아프니까. 좋아, 그럼 이 누나가 다시 얘기해줄게. 이번엔 꼭 기억해.
1: 와, 누나 최고 최고!

0: 배가 아플 때 왜 죽을 먹나요? 엄마, 아빠가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
1: 우리 지연이는 어떤 남자 좋아해?
2: 나는 나처럼 잘 먹는 남자.
1: 그래? 그럼 내가 딱이네. 여기요! 저 이거랑요,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이거 주세요.
3: 네, 알겠습니다.
0: 아빠는 엄마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어.
3: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4: 와, 맛있겠다.
1: 이야, 군침도 네. 자, 그럼 어서 먹어볼까?
0: 아빠는 엄마에게 잘 먹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열심히 먹었지. 그런데
4: 잘 먹었다.
0: 왠지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했어.
3: 어, 왜 그래?
1: 어, 아, 아니야, 괜찮아.
4: 괜찮아?
1: 어, 어.
4: 그럼 우리 뭐 마시지 않을래?
1: 물 마셔, 물. 내 것도
4: 여기요,
1: 마셔.
4: 주문할게요.
3: 네?
4: 저기 마시는 걸로 갈비탕 두 개 주세요.
1: 아! 아!
3: 아, 네, 알겠습니다.
1: 마시는 걸로 응. 갈비탕.
4: 응. 아, 아, 아, 배우네. 아. 이제야 좀 뭘 먹은 것 같네.
3: 여기 서비스 나왔습니다.
1: 서비스!
3: 맛있게 드십시오.
4: 어, 원구야 왜 그래?
1: 신호가!
0: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랬을까? 아빠는 갑자기 화장실로 달려갔지.
4: 원구야 어디 가? 서비스 나온 건 다 먹어야 돼.
0: 다음날 아빠는 배가 아파서 집에서 쉬었는데
1: 아우 배 아우 배 아파 아유 아유 아유 어제부터 배 아파서 아무것도 못 먹었더니 기운이 하나도 없네. 아무거나 좀 먹어야겠다. 아, 자, 뭘 먹지? 어?
0: 아빠는 음식을 먹자마자 또다시 화장실로 달려가야 했어.
1: 어? 신호가! 아!
0: 그리고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1: 어? 지연아!
4: 이제 일어난 거야?
1: 아, 여긴 어떻게...
4: 연락이 안 되니까 걱정돼서 왔지.
2: 자, 널 위해 준비했어. 배 아플 땐 죽이 좋다더라.
4: 아,
1: 아, 죽 맛있다.
2: 죽 먹고 얼른 나아야 해.
1: 나 벌써 힘이 나는 것 같아.
4: 그런데 원구야, 너 혹시 나 때문에 너무 많이 먹어서 배 아픈 거 아니야?
1: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4: 그래도 혹시

0: 앞으로라도 나한테 일부러 맞추려고 많이 먹을 필요 없어. 알았지?
1: 그래? 아, 알았어.
0: 아, 자, 내 사랑과 정성이야.
2: 결국 아빠는 엄마가 만든 죽을 잘 먹고 건강해졌대.
1: 대박!
3: 우와, 다행이다.
2: 그러니까 너도 아빠처럼 배 아프면은 이것저것 먹지 말고 죽 먹는 게 좋아.
3: 알겠어, 누나.
1: 근데 누나, 응? 왜 배가 아플 땐 죽을 먹는 거야? 왜 배가 아플 땐 죽을 먹는 거냐고? 왜?
2: 왜냐면, 어째서 그런 것이냐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3: 잘 모르겠으면, 저기 어때?
2: 어? 아, 좋아! 호기심 딱지한테 물어보자! 호기심 딱지, 놔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죽딱지! 죽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미랑
3: 소장이다.
4: 안녕.
5: 안녕.
4: 오랜만이야.
2: 궁금한 게 있어.
1: 뭐가 궁금한데? 배가 아플 땐 왜 죽을 먹어야 해?
2: 그걸 알려면 먼저 우리 몸이 평소에 어떻게 음식물을 소화하고
6: 또 어떻게 음식물 속의 영양소를 흡수하는지 다시 알아볼까?
2: 음식을 먹으면
7: 음식물 도착이요.
8: 위액 발사.
2: 위는 음식을 소화하기 쉽도록 작게 만들어.
9: 작게 더 작게 더 작게 작게.
8: 좋아, 잘 보내냈군. 자, 그럼 이제 소장으로 보내도록.
10: 네, 소장으로.
6: 이렇게 보내된 음식물은 소장으로 도착해.
11: 음식물 도착이요.
6: 소장에서는 분해된 음식물에서 영양소를 골라 몸속으로 보내지.
12: 다 골랐습니다.
6: 좋아, 그럼 흡수해볼까?
2: 아, 그렇구나. 그럼 배가 아프면 어떻게 되는 거야?
1: 위랑 소장이랑 막 아파서 일을 못하는 건가?
2: 오, 정답! 배가 아플 때 음식이 들어오면
13: 일하기 힘든데.
14: 우리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2: 나도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지. 얼른 하고 쉬자.
13: 네.
2: 자, 시작.
10: 더 작게 더 작게 더 작게 작게.
2: 위에 발사! 어? 어? 위에 또 잘 안 나오네? 위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음식물을 평소처럼 더 작게 만들지 못해. 아직 음식물 분해가 덜 됐는데. 어쩔 수 없지. 소장으로 보내.
13: 네. 아, 밀지 마. 아, 힘들어.
8: 아, 힘들어.
13: 음식물 도착했습니다.
8: 아니, 제대로 분해도 안 된 걸 보내주면 어떡해. 어쩔 수 없지. 음식물 사이에 있는 영양소를 골라내주세요. 시작!
13: 네. 영양소 고르자. 영양소 고르자.
1: 이것도 영양소가 아니네.
13: 분해가 덜 된 음식물 때문에 영양소 고르기가 힘들어.
8: 맞아요. 아니, 이거밖에 못했어요? 저기 영양소가 아직 많이 있잖아요. 소장도 일을 제대로 못해서 어쩔 수 없지. 영양소 흡수 능력이 떨어지지. 이거라도 가져가야겠다.
1: 배가 아플 때는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소화도 안 되고
2: 영양소 흡수도 못하는구나. 맞아. 그래서 배가 아플 때는 소화가 잘 되는 죽을 먹는 거야.
0: 배 아플 땐 죽이 좋다더라.

0: 배가 아플 때 죽처럼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으면
1: 우와, 음식물 크기가 작아졌다.
0: 처음부터 음식물 크기가 작아서 위가 조금만 이래도 돼. 그럼 위액도 조금만 쏘면 되겠네. 자, 시작하자.
2: 네. 더 작게, 더 작게, 더 작게, 작게.
0: 그럼 어서 소장에게 가져다줘.
2: 네.
3: 음식물 도착했습니다.
4: 어? 은혜가 잘 되어 있네. 금방 끝나겠다. 영양소 빨리 고르고 쉽시다.
2: 네. 영양소 고르자. 영양소 고르자. 영양소 고르자. 영양소 고르자.
5: 다 골랐습니다.
4: 좋습니다. 그리고 소장도 일을 금방 끝낼 수 있지.
0: 그렇구나. 아, 그럼 음식을 아예 안 먹으면? 사실 배가 아파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위나 소장은 쉬는 게 좋지.
4: 하지만 음식을 안 먹으면 우리 몸의 다른 부분에 에너지가 부족해져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0: 그럼 아파도 잘 먹어야겠다. 맞아. 대신 우리가 일을 많이 안 해도 되도록 죽처럼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는 거다.
2: 그래, 알았어.
0: 고마워.
4: 그럼 다음에 또 만나.
0: 안녕.
6: 안녕.
7: 누나, 나 배 아픈 거 다 나을 때까지 죽 잘 먹을게.
0: 그래, 그렇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7: 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6: 아차, 누나, 나 죽딱지 주면 안 될까요?
0: 노래 잘하면 줄게.
6: 우와, 신나, 신나.
0: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7: 고고고!

0: 밥을 먹자!
1: 와, 우리 애들이 잘하는데?
2: 떴다,
1: 좋아, 그럼 계속해볼까? 죽을 먹으면
0: 위와 소장
1: 할 일이 줄어
0: 소화 잘하고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조끼 구조대.

0: 지난 이야기. 화가 요정에게서 초록색 조끼와 비누를 선물 받은 그린이. 비누 마법에서 깨어난 도도를 통해 자신이 그린 조끼 구조대란 사실을 깨닫고는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구하러 떠납니다. 멸종위기의 동물과 식물을 돕는 그린 조끼 구조대. 과연 오늘은 어떤 친구를 구하게 될까요?
1: 북극곰을 구해줘.
2: 아 맞다, 그린아. 지난번에 너가 보고 싶다고 했던 책 있잖아. 도도새 나오는 책.
1: 어, 도서관에 있대요?
2: 응. 이따 우리 같이 빌리러 갈까?
1: 네, 신난다.
2: 그럼 우리 이따가 같이 걸어서 갔다 오자.
1: 걸어서? 싫은데.
2: 걷는 게 왜 싫어? 가깝잖아.
1: 다리 아파요. 그냥 차 타고 가면 안 돼요?

0: 오늘 도서관 가서 도도새 책 빌려올 거다.
1: 오, 도도도도. 도도도 도도책 읽고 싶도도.
0: 그럼 같이 읽자. 근데 엄마가 도서관 걸어갔지. 걸으면 다리 아픈데.
1: 이번엔 누굴까? 우리나 얼른 가자. 아, 맞다. 걸어가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0: 나도 알아. 이쪽 안으로 쏙 들어갈 거잖아.
1: 그림 찍기 퀴즈 대.

0: 여긴 바로 바로 바로 바로
1: 도도 조심해.
0: 미끄러질 뻔해 도도.
1: 그럼 우분이 여기 다 오는.
0: 그렇다면 여긴
2: 후끈.
3: 도와줘. 여기야 여기 도와줘. 나 물에 빠질 것만 같아.
0: 조심해서 일로 와. 내가 손 잡아줄게.
1: 조심해.
3: 고마워.
0: 조심.
1: 조심.
0: 조심.
1: 조심. 조심.
0: 그러니까 북극군 이 장난치지 마. 그렇게 작은 어른 위에서 놀다간 큰일 나, 도도.
3: 나 장난친 거 아닌데.
1: 그럼?
3: 그게... 우리 북극곰들은 얼음 위를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찾아. 북극은 날씨가 추워서 바다 대부분이 얼음으로 덮여있거든. 그런데 무슨 일인지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점점 녹아서 줄어들고 있어. 그래서 우리 북극곰들은 먹이를 찾아다니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1: 그럼 어떡해?
3: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린 수영을 엄청 잘하거든. 그래서 바다를 헤엄치면서 먹이를 찾기도 해. 아이, 수영했더니 너무 힘들다. 얼음 위에 올라가서 잠깐 쉬어야겠다. 어디 보자. 근데 얼음이 왜 이렇게 없지? 저기 작은 얼음밖에 없잖아. 어떡하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작은 얼음 위에 올라가 있었던 거야.
0: 근데 그린아, 갑자기 네가 멀게 느껴지는 건 이분 탓인가?
1: 여기 뭐!
0: 어떻게 된 거야?
3: 글쎄, 이렇다니까. 그 사이에 얼음이 녹아서 저렇게 작게 쪼개지는 거라고.
0: 세상에. 좋아. 얼음이 왜 자꾸 녹는지 도도가 한번 알아보게, 도도.
1: 알았어.
0: 어디 보자.
1: 도도, 뭐가 보여?
4: 열, 당신이 너무 뜨거워요. 이러다가 우리 북극에 있는 얼음들 다 녹겠어. 당장 여기 떠나요.
5: 얼음. 당신 정말 차갑군. 난 뭐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줄 알아?
4: 그러니까 떠나라고요. 가! 가란 말이야! 진짜 하마터면 얼음들 다 녹을 뻔했잖아.
5: 아이쿠야.
4: 뭐야! 아니, 왜 또 왔어?
5: 아니, 저 그게...
4: 어서! 네.
6: 진짜 또 오기만 해봐라.
5: 아이쿠야.
4: 또?
0: 아이 거창. 열, 너 가라는데 왜 자꾸 와?
1: 맞아. 너가 자꾸 오면은 북극 얼음이 녹고 북극 얼음이 녹으면 북극 꿈도 살 수 없단 말이야.
5: 아니, 나도 가고 싶다고.
0: 자. 너네 집 어디야? 말해봐. 우리가 데려다 줄게.
5: 난 태양에서 왔어. 태양에서 지구로 날아온 열은 지구의 식물,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는.
7: 응, 난 할 일 다 했으니 이제 지구에 흡수될게.
5: 나도. 그럼 난 지구 밖으로 나갈게. 우리가 다 같이 지구에 남아있으면 지구가 너무 뜨겁잖아. 그렇게 난 지구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
1: 근데...
5: 여기다. 나가는 문. 지구. 안녕. 깜짝아. 누구세요?
8: 난 이산화탄소. 난 메탄가스.
4: 난 아산화질소. 우린
9: 온실가스 삼형제예요.
5: 네. 그럼 이만.
9: 어디에? 목탄!

0: 어쩐지 왜 자꾸 돌아오나 했네.
1: 자자, 그러니까 북극곰은 얼음이 자꾸 녹아서 살기가 힘든데 그 얼음을 녹이는 건 열이고 열을 지구에서 못 나가게 하는 건
2: 온실가스.
1: 그렇다면 열, 우리를 안내해.
3: 오케이, 하나, 둘, 점. 얘네들이야.
4: 안녕하세요. 나는 이산화탄소.
5: 나는 메탄가스.
6: 나는 아산화질소. 우린
7: 온실가스 사령대요.
1: 뭐 예의는 바르구만. 아 근데 너희들 그렇게 문을 꽉 닫고 있으면 어떡하니?
2: 맞아. 열이 지구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잖아. 비켜.
5: 나도 그러고 싶은데 우리가 뭉치면 열을 통과시킬 수가 없어.
2: 그럼 온실가스 사령대 여기서 나가줘.
6: 나가줘? 나가줘? 우릴 여기 있게 만든 게 누군데?
2: 누군데?
8: 온실가스 누가 만드나
9: 석탄이나 석유 쓰는 공장.

0: 나 속 안 오는 똥에서 메탄가스 나오지.
1: 고기 먹으려고 소들을 누가 키우나.
2: 사람들 사람들 사람들 사람들 한 번 더. 온실가스는 모두 사람들 때문이야. 우리 온실가스를 이대로 두느냐 아니면 줄이느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이 말이야.
0: 맞아 맞아, 맞아.
3: 맞아. 알겠어.
0: 잘 가라.

0: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야 없어진다고!
1: 그러니까 북극의 얼음이 점점 더 녹아서 북극곰이 점점 더 먹이를 찾기 힘들게 된 건 결국 사람 때문이었도도.
2: 미안해 북극곰. 대신 약속할게.
3: 오? 약속?
2: 응. 온실가스를 점점 더 줄이도록 우리가 노력할게.
1: 그래. 다 같이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북극곰한테 얼음을 다시 돌려줄 날이 올 거야.
3: 이야, 그 약속 꼭 지켜줄 거지?
2: 가능하지. 약속.
3: 약속.
4: 그리나. 그리나. 그리나, 지금 도서관 갈까?
5: 네, 근데 우리 차 타지 말고 걸어서 가요.
4: 그럴까?
5: 네!
6: 여기는 그린조끼 구조대 동물교정본부다. 그린조끼 구조대, 그린조끼 구조대원들은 나와라, 오바!
7: 나왔다, 오빠!
6: 좋다! 그린조끼 구조대에 특급 작전을 전달한다. 작전명,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기. 자동차에서 나오는 연기는 온실가스를 더 많이 만들어서 지구를 뜨겁게 하고 북극곰을 아프게 해.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는 꼭 걸어다니자.
4: 근데 그린아, 마음이 왜 바뀐 거야? 아까는 걷기 싫다며.
5: 아, 누굴 좀 만나고 왔거든요.
4: 누구?
5: 비밀이에요.
6: 오늘 그린이와 그린조끼 구조대 친구들은 가까운 거리를 걸어다녀서 북극곰을 도와줬으니까 북극곰 패치를 따! 북극곰아, 건강해야 해. 그럼 동물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들, 우리 도도가 기다림 도도도도도도도도.
8: 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9: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8: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9: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Mr. Red becomes a police officer.
1: (웃음)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민 경찰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My pleasure.
3: Yeah, when I was a kid,
4: my dad asked me,
5: "What do you want to be, Red?"
2: I want to be a police officer.
3: And now, my dream came true.
1: 비록 일일 경찰이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풍선!
6: 펑사! 펑사!

0: 무슨 일이야?
1: 너 변신 괴물 알지?
0: 변신 괴물 알지? 무엇으로든 변하는 변신 괴물은 꽃가루로 변신해 재채기가 나게 하거나 껌으로 변신해 사람들을 골탕 먹이잖아.
1: 그래 맞아. 그 변신 괴물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야. 오늘이 변신 괴물 생일이래.
0: 어허, 그렇다면 변신 괴물이 생일 파티를 하겠구만.
2: 그렇지. 그런데 누구나 시트에서 오늘이 생일인 사람은 모두 3명. 보라, 연두, 하늘. 이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바로 변신 괴물이야.
0: 오케이. 그렇다면 셋 중 누구의 나이가 가장 많은지 알아내 녀석을 잡겠다. 공기 출동! 하!
2: 수고해 공기!
1: 공기 화이팅!
3: 여기가 보라님의 생일 파티가 열리는 곳이구만. 보라님의 나이는 24. 아, 근데 24가 얼마나 큰 수지? 2, 4. 아.
1: 곰끼, 24가 얼마나 큰 수인지 감이 잘 안 오는구나.
2: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24는 20의 4가 더해진 수.
1: 10. 10. 10이 두 개면 20. 여기에 4를 더하면
4: 24.
3: 아하, 감 잡았어. 보라님의 나이는 20보다 4 큰 수. 24.

0: 자, 이곳은 연두님의 생일 파티가 열리는 곳.
1: 됐다. 우리 이제 떡 따러 가자.
2: 그래? 떡을 몇 개 사면 되지?
1: 연두님 나이가 50이니까.
2: 아, 떡도 50개 사면 되겠다.
1: 빙고, 가자.
2: 그래.
0: 오호, 연두님 나이는 50.
3: 10. 10이 두 개면 20. 10이 세 개면 30. 10이 네 개면 40. 10이 다섯 개면 50.
0: 연두님의 나이는 50. 채. 자, 이곳에 오늘 생일을 맞은 하늘님이 있다고 했는데.
4: 이걸로 주세요.
0: 저분이다.
5: 총은 몇 개 드릴까요?
4: 제가 나이가 43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찾았다, 변신괴물. 야!
6: 헤이, 뭐야? 아니, 왜 이래 나한테?
0: 나이가 43이라며? 만원은 만, 엄청 큰 수지. 그러니 당신이 변신괴물?
6: 아니,
4: 만셋이 아니고 마흔셋.
0: 에? 마흔이요?
4: 아니 근데 우주 최고의 유언 곰끼 아니에요? 아, 곰끼가 마흔을 모르나?
0: 잘못 보셨어요. 저는 곰끼가 아니라

0: 근데 저쪽 끼기에 마흔이 뭐야?
1: 우리 곰끼 마흔을 몰라서 당황했구나.
2: 괜찮아. 지금부터 배우면 되지. 20, 30, 40, 50을 다르게도 말할 수 있거든.
1: 바로 이렇게. 헤이 헤이 헤이 헤이
3: 헤이 헤이 헤이 12 둘이면 20
4: 20 또 다른 말로 20
3: 20 12 셋이면 30
4: 30 또 다른 말로 30
3: 30 12 넷이면 40
4: 40 또 다른 말로 40
3: 12 다섯이면 50

0: 알겠지? 알겠지? 20은?
1: 20
2: 30은?
1: 30
0: 40은?
1: 40
2: 50은?
1: 50
0: 그렇다면 하늘님의 나이는?
3: 제가 나이가 43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43 43
4: 좋았어. 그럼 셋 중 누구 나이가 가장 많은지 비교해볼까? 보라님은 24, 24살, 연두님은 50, 50살, 하늘님은 43, 43살. 이 중 10개 묶음이 가장 많은 수가 가장 큰 수야. 셋 중 누가 가장 나이가 많지?
1: 연두!
4: 자, 이렇게도 비교해보자. 보라님, 출발!
5: 24
4: 연두님, 출발!
5: 50
4: 하늘님, 출발!
5: 43
4: 자,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1: 연두!
6: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4: 얍! 변신 괴물 쳐준 걸 축하합니다. 얍!
7: 어머머, 왜 이래? 토끼가 사람 잡네.
4: 사람 잡긴 변신 괴물 잡았지. 얍!
8: 진짜 변신 괴물이잖아. 공기 최고! 와!
4: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았나, 친구들? 이 공기처럼 두 자릿수를 잘 세면 누구나 연이 될 수 있다. 누, 구, 나.
9: 수학을 사랑하는 마음을 파괴해 우주를 지배하려는 악당, 슈퍼맨.
10: 그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건
11: 오직 꿈과 요원들뿐.

0: 나 슈퍼맨 오늘도 우주 정복을 꿈꾸지.
1: 수학을 사랑하는 이 곰기가 있는 한 슈퍼맨의 세상은 없다.
0: 수학을 사랑한다고? 그래, 어디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볼까? 슈퍼 슈퍼 문제. 네가 수학을 사랑한다면 저 빈칸에 들어갈 수를 한번 맞춰보시지.
1: 아, 어떡해 어떡해. 너무너무 쉽네.
0: 쉬워?
1: 자, 15, 16, 그 다음은 17. 좋았느냐 슈퍼맨. 내가 바로 뽑기. 예.
0: 이걸 맞추다니 좋다. 다음엔 더 무시무시.

0: 문제를 공격해주지. 수파 수파 문제. 어떠냐? 이번에는 빈칸이 무려 세 개다 세 개.
1: 좋았어. 이건 우리 요원들과 함께 풀면 되지. 첫 번째 빈칸 24, 25. 그 다음은 뭐지 요원들?
2: 26.
1: 좋았어. 두 번째 빈칸 31, 32. 그 다음은
2: 34.
0: 이럴 수가. 세 번째는 못 맞힐걸.
1: 세 번째 빈칸 48, 49. 그 다음을 힘차게 외쳐볼까 요원들.
2: 50.
1: 잘했어 요원들. 최고. 어떠냐 우리 요원들의 실력에.
0: 이걸 맞추다니. 곱게 다음에는 진짜 무시무시한 문제로 돌아오마. 슈퍼 슈퍼 뿅.
1: 잘 가라 슈퍼맨.

0: 요원 그래 바로 너.
1: 하나 둘 셋.
2: 20세 여성이 뻘배에 실려 갯벌에서 빠져나옵니다.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다 고립돼 가까스로 구출됐습니다.
3: 안전한 해루질을 위한 준비물은 무엇일까요?
4: 갯벌 안전장비 착용수칙. 해루질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복장부터 알아볼까요? 구명조끼, 장화,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가슴 장화는 넘어지게 되면 안으로 대량의 물이 들어오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활동이 편한 옷에 구명조끼를 입어주세요. 갯벌 출입 전에는 썰물대를 확인해 꼭 간조 1시간 전 알람을 맞춰야 합니다. 스마트폰은 방수팩에 넣어 목에 걸고 비상시 도움 요청을 위한 호루라기도 챙겨주세요. 갯벌에 출입할 때는 반드시 2명 이상 함께해야 합니다.

0: 맛있어요. 특히 이 곰시멜로가 진짜 환상이에요. 저기 저 곰인 형이 직접 핫초코를 만들거든요. 꼭 와서 맛보세요.
1: 완전 초코 핫초코 최고!
0: 됐다.
2: 이걸 어떻게 하게?
0: 내 궁그램에 올리게.
2: 그게 뭔데?
0: 이거. 여기 영상을 올리면 이걸 본 사람들이
3: 오, 저 핫초코 가게 가보고 싶다.
4: 고민형이 핫초코를 만들어준대.
0: 이러면서 안전초코 핫초코는 점점 더 유명해질 거고 이철 씨랑 고무초이는 우주 대스타가 되겠지?

0: 그렇지만 맨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1: 수아야, 수아야. 어, 현재야. 어떤 대표님이 나 아이돌 되게 도와준대. 진짜? 응. 내가 공그램에 춤추는 영상을 올렸거든? 그랬더니 그걸 보고 연락이 온 거야. 진짜 잘됐다. 너 아이돌 되는 게 꿈이잖아. 맞아. 나 지금 그분 만나러 가는 길인데 같이 갈래? 그래?
2: 나도 같이 가도 돼?
1: 당연하지.
2: 예!
1: 그럼 너 바로 아이돌 되는 거야?
0: 그건 모르겠는데 나보고 재능이 있대.

0: 안녕. 내가 바로 천사 엔터 봉 대표야.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대표님 핫초코 드세요.
0: 아우 핫초코. 뉴욕에서 많이 마셨지? Thank you. 아, 이 맛이야.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진을 좀 찍어볼까?
1: 어떤 사진이요?
0: 아이돌 가수가 되려면 프로필 사진이 필요하거든.

0: 이번엔 인형아 사랑해 하트. 아 좋다. 엑설런트 퍼펙트. 이야 오늘 현주 보니까 충분히 아이돌 가수로 성장할 수 있겠어.
1: 감사합니다.
0: 그래 그래. 아 참 너희들 오늘 이 봉 대표 만났다는 거 딴 사람한테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1: 부모님한테도요?
0: 당연하지.
1: 왜요?
0: 그게 말이야 이 봉 대표가 여기 있는 거 소문나면 뭐 BTS랑 뉴진스 애들이 막 나랑 계약하고 싶다고 막 울고 불고 아휴 골치 아파요. 응? 나는 걔네들한테 관심이 없거든. 내가 관심 있는 건 우리 현주.
1: 우와.
0: 그러니까 다 같이 약속.
2: 약속.
0: 그래.

0: 저 좀 찍어주십시오. 카메라로 저 좀 찍어달라고요.
1: 조수, 뭐 하는 거지?
0: 저도 아이돌 가수 되려고요. 최초의 인간 곰돌이 변신돌. 어때요? 열심히 연습해서 봉 대표님한테...
1: 누구라고?
0: 아니에요. 아니에요. 천사한테 봉 대표님 만난 거 절대 아니에요.
1: 천사 엔터 봉 대표?

결혼사진 찍은 적 없는데.

0: 어때? 꼭 우리 둘이 사귀는 사이 같네? 이 사진을 곰그램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
1: 설마 안전초 한현주? 현주가 저 아저씨랑 사귄다고?
2: 왜?
3: 한현주 실망이야.
0: 아마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 내가 이 사진을 곰그램에 올리는 게 싫으면 지금 날 만나러 와. 기다릴게. 아참, 그때 그 핫초코 맛있더라. 올 때 핫초코 꼭 사와.
4: 이 사람이 너희가 만난 봉 대표 맞아?
5: 아니요, 우리가 만난 사람은 남잔데.
6: 저기 어? 현주야, 핫초코 한 잔 줄래?

0: 혹시 그 핫초코를 마실 사람이 봉 대표?
1: 어떻게 알았어?
2: 아유, 우리 현주 왔구나.
1: 안녕하세요.
2: 그래, 가자.
1: 그 핫초코.
2: 핫초코? 아, 맞다, 핫초코. 어이? 안 사왔어?
1: 배달해 준대요.
2: 배달?

0: 핫초코 배달 왔습니다.
1: 하이, 무슨 핫초코가 이렇게 커요?
0: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
1: 이벤트? 하이, 또 무슨 이벤트길...

0: 이벤트다. 꼼짝마라 조봉팔이, 어린이를 상대로 나쁜 짓을 꾸며. 참아라 조봉팔이, 경찰이 올 때까지 이 곰철수의 엉맛을 봐야 할 거다. 예. 어? 곰초이, 넌 또 언제?
1: 멋지다, 곰철수!
2: 곰철수는 곰이령들의 희망!
3: 사랑해요, 철수형!
4: 안전초코, 하초코, 흥해라!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곰이령들이 이렇게 다 같이 기뻐하는 것이요.

0: 감사합니다, 곰철수님. 예예. 예.
1: 별 말씀을요. 네. 그럼 이만.
2: 그봐요. 곰그램인 좋은 점도 있다니까요. 곰그램 덕분에 이렇게 멋진 소식을 다 같이 알게 됐잖아요.
3: 안녕.
4: 안녕. 어.
2: 안녕.
5: 철수야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1: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부모님께 꼭 먼저 말씀드리도록.
5: 응, 알았어.
6: 현주야, 우리 같이 댄스 영상 찍어서 내 곰그램에 올릴까? 내 곰그램 이제 가족이랑 친구만 볼 수 있게 해놨거든.
2: 좋아, 나도 같이 간대?
6: 당연하지, 가자. 예.

0: 다들 좋아해 주니 좋군.
1: 안녕하세요, 곰통령입니다. 사람들은 SNS를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즐거움을 느끼죠.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답니다. 바로 SNS를 통해 나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접근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모르는 사람이 SNS를 통해 연락을 해온다.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사진을 보내라고 한다. 모르는 사람이 만나자고 한다. 이럴 땐 부모님께 꼭 알리고 부모님과 함께 대처해야 한다는 사실이.
2: 엄마, 만나지?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1: 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나요? 그러면 곰돌이 협회 곰그램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0: 여러분 퀴즈 하나 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수학 공식 뭔지 아세요?
1: 저요. 저 알아요. 1 더하기 1은 2.
2: 그건 공식이 아니야.
0: 솔직히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냥 외웠거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근데 이 공식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2: 2500년 전에 한 남자가 목숨 걸고 증명했어. 피타고라스.
1: 피타고라스, 완전 유명하잖아요. 근데 왜 유명한 거였더라?
0: 바로 증명입니다.
2: 공식을 스스로 증명했기 때문이야.
0: 피타고라스, 자신의 발견을 세상 앞에 증명해야 했던 남자. 오늘의 수상한 수학자입니다. 공식을 아는 것, 그리고 증명하는 것,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지금부터 수상한 수학자를 만나러 떠납니다. Let's go! 기원전 530년, 이탈리아 남부 해안 도시 크로톤. 지중해의 햇살이 하얀 대리석 기둥 위로 쏟아지던 이 도시에 한 남자가 수십 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정착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피타고라스. 그는 수가 세상의 진짜 언어라고 믿었어요. 별의 움직임도 땅의 모양도 모두 수로 설명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믿음은 그를 오래된 기록 앞에 멈추게 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점토판. 이 기록에는 직각삼각형의 세 변 사이의 관계가 수십 가지 사례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들은 분명히 규칙을 따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점토판 어디에도 그 이유는 없었습니다. 수많은 날을 숫자에 빠져 살던 어느 날, 마침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모두 성립했습니다. 예외는 없었어요.
3: 항상 같아. 어떤 질각삼각형이라도.
0: 하지만 왜?
3: 왜지? 왜 항상 성립하는 거지? 왜인지를 말할 수 없다면 나는 아직 모르는 거야.
0: 하지만 피타고라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 삼각형 안에 있어. 분명히 안에 있어.
0: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오직 숫자에만 빠져있던 어느 날,
3: 이 삼각형을 여기에 놓으면,
0: 피타고라스는 제자들에게 이 관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4: 보아라, 왜 그런지를.
1: 아하, 그러니까 답을 아는 것보다 왜 그런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군요.
0: 피타고라스는 모래 위에 큰 정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 안에 같은 직각삼각형을 네 번 배치했어요. 손이 멈췄어요. 남은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가장 큰 정사각형의 넓이가 같았습니다.
5: 증명해내셨군요.
0: 알고 있다는 것과 왜 그런지 안다는 것, 그 사이의 간격을 피타고라스는 그날 모래 위에서 메웠습니다.
6: 피타고라스가 남긴 건 공식이 아니야. 왜 그런지를 논리로 보여주려 했던 태도야.
7: 그래서 우리는 피타고라스를 위대한 수학자라고 하는 거야. 수학탐정단 어떠셨어요?
6: 바빌로니아 사람들도 알고 있던 사실이었는데 피타고라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왜 성립하는지를 끝까지 파고들였던 거예요.
8: 그 집착이 수학의 역사를 바꾸었어요.
2: 바빌로니아인들은 120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는 걸.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하지만 그냥 알고 있었을 뿐이야. 피타고라스가 그것을 증명했어. 어떤 직각삼각형이라도 항상 같다.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달라.
8: 그 집요함, 저는 꽤 오래 기억할 것 같아요.
7: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주왕은 주색을 탐하여 악궁과 여악을 모아 밤낮으로 향락을 즐겼다. 중국 상나라의 주왕이 열었던 호화롭고 방탕한 잔치를 묘사한 말입니다. 이를 주지육림이라고 하죠. 술이 연못을 가득 채우고 고기가 숲을 이뤘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은 주왕의 즐거움을 위해 무거운 세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들끓는 원성과 절망은 나라 곳곳으로 번졌고 마침내 고통의 신음이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이웃나라의 무왕은 기회를 포착해 연합군을 이끌고 쳐들어갔죠. 이로써 상나라는 멸망했고 무왕은 주나라를 건국합니다. 주지육림. 가장 화려하고 사치스러웠던 궁중연회는 백성을 외면한 통치자가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지를 의미하는 고사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역사의 스토리텔러 김준우입니다. 오늘은 사자성어 속 고사로 흥미로운 역사 수업을 시작했는데요. 상나라가 주나라로 바뀌던 시기, 동아시아는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철기문화를 받아들이고 발전시키면서 경제적으로 튼튼해지고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커가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했죠. 오늘은 이 시기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초기 국가의 모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조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로 그 성립과 발전 과정은 우리 민족 역사의 첫 장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 고조선은 요령 지역과 한반도 북서쪽을 중심으로 커 나가면서 비파형 동건과 미속리식 토기와 같은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기원전 4세기경에는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의 나라들 중 하나인 연나라와 맞설 정도로 힘이 강해졌죠. 특히 기원전 194년 중국 연나라에서 온 위만이 고조선의 왕이었던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된 것은 고조선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고조선의 왕이 된 위만은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여 나라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철로 무기를 만드니 군사력이 강해지고 철제 농기구 덕분에 농사도 잘 되어 경제도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사람들 사이에 계층이 나뉘는 것을 더 빠르게 했고 지배층의 힘을 키우는 바탕이 되기도 했습니다. 위만조선은 한반도 남쪽 나라들이 중국 한나라와 직접 무역하는 것을 막고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려고 했습니다. 또 북쪽의 흉노와 손을 잡으려는 모습도 보였죠. 이렇게 커지는 고조선은 당시 힘을 키우던 중국의 한나라, 특히 한무제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결국 고조선은 중국 한나라 무제의 대규모 공격을 받아 기원전 108년에 수도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멸망하게 됩니다. 고조선의 멸망 이후 한나라는 고조선 땅에 한사군을 설치해서 직접 다스리려고 했지만 우리 민족의 끊임없는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고조선 외에도 이 시기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는 부역, 옥적, 동해, 그리고 마한, 진한, 변한의 사만과 같은 여러 나라들이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키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부여는 드넓은 숭화강 유역의 평야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땅이 평탄하고 넓어서 농사짓기에 좋았고 목축업도 크게 발달했죠. 부여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독특한 정치제도에 있습니다. 부여는 왕이 나라 전체를 다스리기는 했지만 왕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왕이 직접 다스리는 중앙지역 이외에 나라를 동서남북 네 구역으로 나누어 각각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는 관리들이 다스렸습니다. 마, 우, 저, 구는 각각 말, 소, 돼지, 개를 뜻하는 한자에서 따온 이름인데요. 가축의 이름으로 관직명을 삼을 만큼 목축이 중요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왕과 4명의 가들이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는 체제를 오부족 연맹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왕이 다스리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네 지역을 사출도라고 불렀는데 이곳의 가들은 각자 자기 지역의 백성을 다스리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이 압록강 근처의 졸본이라는 산악지대에 세운 나라입니다. 부여와 뿌리가 같아서 초기에는 비슷한 점도 많았지만 고구려가 자리 잡은 곳은 땅이 비옥하지 않고 산이 많아서 농사만으로는 먹고 살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은 일찍부터 사냥과 전투에 능했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며 식량과 물자를 확보하곤 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약탈 경제라고도 부르는데 덕분에 고구려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고구려 역시 초기에는 다섯 개 부족이 연합한 형태였지만 점차 왕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고구려의 독특한 풍습으로는 서옥제라는 결혼제도가 있었는데요. 신랑이 신부의 집 뒤편에 서옥이라고 하는 작은 집을 짓고 살면서 일을 도와주다가 자녀를 낳아 어느 정도 성장하면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이는 노동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당시 사회 모습을 잘 보여주는 풍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옥저와 동해는 고구려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고구려의 압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 두 나라는 독립적인 왕을 둔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각 읍락을 읍군이나 삼로라 불리는 군장들이 다스리는 단계에 머물렀죠. 옥저에는 민며느리제라는 독특한 혼인 풍습이 있었는데요. 고구려의 서옥제와는 반대로 여자아이가 어릴 때 신랑이 될 집으로 가서 성인이 될 때까지 살다가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고 그 집의 며느리가 되는 제도입니다. 저 남쪽의 삼하는 고조선 남쪽에 있었던 진이라는 나라가 발전하여 형성되었습니다. 마한, 진한, 변한은 각각 수십 개의 작은 나라들로 이루어진 연맹체였습니다. 이 소국들은 각자 신지나 읍차라 불리는 군장들이 다스렸고 마한의 소국 중 하나였던 목지국의 왕이 사만 전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만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정치와 종교의 분리, 즉 대정분리 사회였다는 점입니다. 군장들이 백성의 생활과 정치를 담당했다면 천군이라 불리는 제사장은 종교 의례를 주관했습니다. 특히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라는 신성한 지역이 있었는데 이곳은 아주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나라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소도로 도망쳐 들어가면 군장이라도 함부로 그를 잡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는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분리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중국 대륙에서는 기원전 8세기부터 시작된 춘추 전국시대라는 오랜 분열과 경쟁의 시기를 거쳐 기원전 3세기 말에 진나라라는 강력한 통일제국이 등장했습니다. 진나라는 오래가지 못했지만 그 뒤를 이은 한나라가 진나라가 닦아놓은 통일의 기반 위에서 400년 넘게 중국을 다스리며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 역할을 했죠. 먼저 춘추전국시대를 살펴볼까요? 기원전 770년, 견흉족의 침입을 받은 주나라가 수도를 동쪽에 있는 마급으로 옮기면서 왕실의 힘은 약해지고 각 지역의 제후들이 독립적인 세력으로 커나가며 서로 최고가 되려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는 매우 혼란했지만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는 큰 변화와 발전이 있었는데요. 철로 만든 농기구가 널리 쓰이고 소를 이용해 밭을 가는 농법인 우경이 시작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또한 철제 무기가 전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었죠. 이런 경쟁은 역설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나라 운영 시스템의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사회 혼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다양한 사상가와 학파들이

등장했는데요. 그들을 제자백가라고 부릅니다. 춘추전국 시대의 오랜 혼란을 끝내고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나라는 서쪽 변방의 진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진나라는 법가 사상을 받아들여 강력한 개혁을 추진했고 마침내 기원전 221년 중국 대륙을 통일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통일을 이룬 진나라의 왕은 스스로를 황제라 부르며 첫 번째 황제, 즉 시황제가 되었습니다. 진시황제는 전국을 군과 현으로 나누어 관리를 직접 파견하는 군현제를 실시하고 문자, 화폐, 도량형을 통일했으며 만리장성을 건설하는 등 강력한 중앙집권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고 강압적인 통치와 대규모 공사는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고 결국 농민 반란이 일어나 통일한 지 불과 15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진나라가 멸망한 후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이 치열하게 싸운 끝에 한나라의 유방이 승리하여 기원전 202년에 한나라가 다시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한나라는 제7대 황제인 무제 때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는데요. 한무제는 유교를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이념으로 삼고 중앙정부의 힘을 더욱 키웠으며 소금과 철을 국가가 독점 판매하는 전매제를 실시해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했습니다. 또한 북쪽의 흉노를 몰아내고 고조선을 정복하는 등 영토를 크게 넓혔으며 장건을 서역으로 보내 비단길을 개척하기도 했죠. 이러한 진한제국의 통일과 안정은 동아시아 전체의 국제질서와 문화교류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일본 열도에서는 기원 후 3세기경부터 초기 형태의 나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시기에 야마타이국과 그 이후의 고분 문화는 일본 고대 국가가 만들어지는 중요한 단계를 보여줍니다. 2세기 후반, 일본에서는 여러 작은 나라들이 서로 공격하며 혼란스러운 시기, 이른바 외국대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정리하고 여러 작은 나라들을 합치는 과정에서 야마타이국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야마타이국을 다스린 사람은 히미코라는 여왕이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정치에 나서기보다 주술적인 힘을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히미코는 중국 위나라와 활발한 외교 관계를 맺고 친위외왕이라는 칭호와 함께 선물도 받았는데요. 이는 중국의 권위를 빌려 일본 내에서 자신의 정치적 힘을 키우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야마타이국은 약 30여 개의 작은 나라들을 지배하는 연맹왕국의 중심이었고 사회적으로는 지배층과 일반 백성들의 구분이 엄격했던 나라였습니다. 야마타이국 이후 3세기 후반 일본에서는 나라 지방에 있는 야마토 지역에서 최초의 통일적인 정치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열쇠구멍 모양의 거대한 무덤인 전방후원분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무덤들이 아주 많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무덤들은 당시 지배층의 강력한 힘과 부유함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으며 특히 전방후원분이라는 통일된 무덤 양식이 일본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간 것은 야마토 정권이라는 정치 세력의 영향력이 커지고 문화적으로 통합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마토 정권에서 고분 문화가 발전하는 데에는 한반도로부터 들어온 발전된 문물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도레인, 글자 그대로 바다를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고대 일본에서는 주로 한반도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에서 일본 열도로 건너간 사람들과 그 후손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피난을 오거나 이주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당시 일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최첨단 기술과 학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특히 철을 만드는 기술, 단단하고 회색빛을 띤 토기인 스에키를 만드는 기술, 한자, 그리고 이후 불교 등이 한반도를 통해 일본으로 활발하게 전해졌습니다. 도레인들은 야마토 정권이 원시적인 사회에서 벗어나 고대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6세기경 불교 문화가 발달한 아스카 시대에는 쇼토쿠 태자의 주도로 호류지와 같은 웅장한 사찰들이 세워지고 아름다운 불상들이 만들어지며 찬란한 불교 문화가 꽃을 피우게 되는데요. 이 모든 과정에는 담진과 같은 고구려의 승려, 백제 수많은 기술자들의 큰 공헌이 있었습니다. 기원전부터 기원후 초기에 이르는 시기 동안 한국, 중국, 일본은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기술 혁신을 경험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자 독특한 나라의 틀을 세우고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들 고대 국가는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류하고 때로는 다투면서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중국의 발전된 문물과 제도는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전파되는 등 지역 내 문화 교류망이 형성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안자 문화권, 유교 문화권, 불교 문화권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큰 울타리가 만들어지는 중요한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원전부터 기원후 초기에 걸친 동아시아 고대 나라들의 탄생과 발전, 그리고 서로 교류했던 역사는 오늘날 동아시아 나라들의 정체성과 서로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사적 배경을 제공해 주는데요. 이 시기의 역동적인 변화와 다양한 문화적 성과는 동아시아 세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풍부한지를 이해하는 데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우리 오늘은 동명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여기 오늘의 미션이 있는데요. 친구를 도와주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해요라고 합니다. 주어 자리에 친구를 도와주는 것은 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도와주는 것? 여러분, 도와주는 것이라는 명사가 있을까요? 아니요, 도와주는 것이라는 뜻의 명사 단어는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 도와주다라는 뜻의 동사는 알고 있죠? 바로 help, help. help는 도와주다라는 뜻의 동사예요. 그러면 도와주는 것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쓰는 것이 바로 동명사입니다. 동명사는요, 동사에 ing라는 꼬리가 붙어서 이제 더 이상 동사가 아니고 명사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동명사는 명사예요. 명사 역할을 하니까 뭐뭐 하는 것, 하기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도와주는 것처럼요. 이 명사 역할을 한다는 게 문장 속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주어, 목적어, 그리고 보어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명사가 올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가장 먼저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동명사는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일 수 있어요. 동명사가 문장의 주어가 되면 동사는 단수 형태로 쓴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긴지 예문을 통해 살펴볼게요. Playing the piano is fun. 자,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은 재미있다 라는 뜻이죠. 이때 playing,

하다는 더 이상 연주하다라는 뜻의 동사가 아닙니다. 연주하는 것, 뭐뭐 하는 것, 하기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명사로 변신한 거예요. 그래서 playing the piano 전체가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고, 동사 자리에 is를 썼네요. 왜 그럴까요? 동명사가 주어가 되면 동사는 단수 형태로 쓰기 때문에 are이 아니라 is를 적어준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렇게 동명사는 보통 혼자 오지 않고 뒤에 the piano처럼 친구들과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Playing the piano 전체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이라는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완성하고 있죠. 이처럼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구성하는 것을 구라고 합니다. 구. 그래서 동명사로 시작하고 두 단어 이상으로 된 의미 덩어리를 우리는 동명사구라고 할 거예요. 동명사구 주어가 오면 동사는 단수 형태로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Talking with friends. 여기서도 talking with friends 전체가 하나의 의미를 이루고 있어요.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이 동명사구 주어가 쓰였기 때문에 동사 자리에 make가 아니라 makes 단수 형태로 동사를 적어준 거죠. makes me happy. 나를 행복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퀴즈 풀어볼게요. 별을 보는 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야 라고 합니다. 별을 보는 것은, 자, 보다가 아니라 보는 것이네요. 그러니 watch, 동사를 그대로 쓰면 안 되고요. watch에 ing 꼬리를 붙여서 명사로 만들어줘야겠죠? Watching the stars is my favorite thing. 별을 보는 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다. 이때 동명사구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 자리에 is를 적어줬어요. 바로 앞에 the stars. Stars는 복수 명사이지만 이 문장의 주어는 watching the stars 동명사구이기 때문에 비동사 is로 적어줘야 돼요. 2번, 엄마랑 요리하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해. 이번에는 엄마랑 요리하는 것이 주어입니다. Cook, 요리하다에 우리 ing 꼬리를 붙여서 요리하는 것으로 바꿔볼게요. Cooking, 그 다음 엄마랑 요리하는 것이니까 with mom 이렇게 채워주면 완성입니다. Cooking with mom makes me happy. 여기도 makes 동사 단수 형태로 써줘요. 3번. 아침에 달리는 것은 나에게 에너지를 줘. 아침에 달리는 것. 달리다는 run인데 run에 ing 꼬리 붙여줘야죠. run은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니까 끝자음을 한번더 써주고 ing 붙여줍니다. Running in the morning gives me energy.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목적어로 쓰이는 동명사를 볼게요. 동명사는 문장에 목적어 자리에 쓰일 수 있어요. 다만, 모든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쓸수 있는 건 아니고요. 동명사를 목적어로 쓰는 동명사와 친한 동사들이 있습니다. Enjoy, 즐기다. Finish, 끝내다. Avoid, 피하다. Mind, 꺼리다. Keep, 계속하다. Suggest, 제안하다. 이런 동사들인데요. 이 동사들을 기억하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동명사는 과거, 그리고 경험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걸 해봤더니 즐겁더라. 그래서 즐긴다는 걸 알게 되죠? 과거에 하던 경험을 끝내는 거고요. 과거에 해봤더니 싫어요. 그러면 avoid, 피하거나 mind, 꺼리게 되죠. 그리고 keep, 과거에 하던 것을 계속하는 거고요. Suggest, 제안은 보통 경험을 기반으로 이게 좋더라 하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는 과거 혹은 경험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I enjoy playing soccer. 나는 축구하는 것을 즐겨. Enjoy 뒤에 무엇을 즐기는지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써줬어요. He suggested watching a movie. 그는 영화 보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제안했는지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를 써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 살펴볼게요. 동명사는 문장에 주격 보어 자리에 쓰일 수 있습니다. My hobby is drawing. 나의 취미는 그림 그리는 것이다. 이처럼 drawing. draw에 ing 꼬리를 붙여서 동명사로 만들어준 형태가 보어 자리에 올수 있는 거예요. The most difficult thing was waking up early. 가장 어려운 것은 일찍 일어나는 것이었다. 일찍 일어나는 것. 이렇게 waking, wake에 ing 꼬리를 붙여서 동명사로 만들어준 후 보어 자리에 적어주었습니다. 우리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좋아하는 취미는 노래하는 거야. Her favorite hobby is. 자, 비동사 뒤에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자리죠? 보어자리에 어떤 형태로 적어줘야 될까요? 동사 형태 그대로는 보어자리 쓸수 없습니다. 동사는 동사 자리에만 쓸수 있거든요. 대신에 sing에 ing 꼬리를 붙여서 동명사로 만들어주면 보어자리에 올수 있죠. Her favorite hobby is singing. 다음 2번. 그의 일상은 저녁 먹고 조깅하는 거야. His routine. 그의 일상은 이제 저녁 먹고 조깅하는 것 채워볼게요. Jog. 조깅하다. Jog라고 하는데요. 우리 동명사로 바꿔서 jogging after dinner 이렇게 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Jog은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서 끝에 자음을 하나 더 쓰고 ing 붙여줬네요. 3번. 내 목표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야. My goal is 그 뒤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뭐라고 할까요? Learn 동사를 그대로 적어주면 안 돼요. 보어 자리니까 learn에 ing 꼬리를 붙여서 learning a new language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친구를 도와주는 것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주어 자리에 적어줄 건데요. Help 동사 그대로 쓰면 안 되죠? Help를 명사로 바꿔줄게요. Helping, 도와주는 것. 이렇게 helping my friends 전체가 동명사구 주어라서 동사 자리에는 makes 단수 형태로 적어줬습니다. Helping my friends makes me feel happy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오늘은 동명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포텐쌤과 함께하는 하루 10분의 기적. 친구들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홍하은입니다. 오늘은 현재 완료 시제 두 번째 시간으로요. 현재 완료의 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포텐 미션입니다. 괄호 안의 표현과 현재 완료 시제를 활용해 문장을 완성하고 각 용법에 이름을 써보세요. 이 두 개의 문장은 현재 완료에 각각 다른 용법이 쓰이는 문장들인데요. 오늘 강의를 잘 듣고 미션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현재 완료 시제요. 기본 형태는 뭐였죠? have 플러스 과거분사 have pp였고요. 이 현재 완료 시제는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거나 현재까지 계속될 때에 쓰는 시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현재 완료 시제에는 크게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현재 완료 시제의 네 가지 용법이라고 부르는데 경험, 계속, 완료, 결과 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각각의 용법, 즉 의미를 알아두면 문장에서 현재 완료 시제를 만났을 때 그 문장을 더욱 잘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완료 시제 의미가 이렇게 네 가지나 되는데 그러면 각각의 의미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 현재 완료는요, 각각의 용법마다 자주 함께 쓰이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들을 보고 거꾸로 현재 완료의 의미를 해석해 주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 용법 중에서 경험 그리고 계속 용법과 그 용법에서 자주 함께 쓰이는 표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완료 시제 첫 번째 용법은 경험 용법입니다. 현재 완료는 경험 용법으로 쓰여서 뭐뭐 한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이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경험을 나타내는 건데 생각해보면 경험이라는 것은 과거에 했던 경험이라도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 남아서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경험은 현재 완료 시제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우리 이 경험용법에서 자주 함께 쓰이는 표현들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before, 뭐뭐 전에, ever 하면 한 번이라도, never 하면 한 번도 뭐뭐 않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횟수를 나타내는 표현들이요. once, 한 번, twice, 두 번, 그리고 three times, four times, 세 번, 네 번 이런 표현들은 현재 완료 경험용법과 어울립니다. 전에 한 번이라도 뭐뭐 해본 적 있다. 한 번도 뭐뭐 해본 적 없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죠. 또는 뭐 몇 번 뭐뭐 해본 적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경험용법과 자주 함께 쓰이는 표현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문 함께 보도록 할게요. I have played this game twice. 이렇게 왔는데 자, 여기 have pp 현재 완료가 쓰였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twice 두 번이라는 횟수 나타내는 표현이 왔다? 그럼 경험 의미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자, 나는 이 게임을 두 번 해봤다. 해본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다음 두 번째 문장이요. I have never tried bungee jumping. 이렇게 왔는데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never가 왔네요. 그리고 have pp 왔다. 그러면 이거 현재 완료 경험으로 해석을 해서요. 나는 번지 점프를 시도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특히 never는 이렇게 have와 pp 사이에 들어가고요. 다음 문장 보면요. Have you ever met a celebrity before?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렇게 have가 맨 앞에 왔을 때는 이건 의문문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문장 잘 보니까 한 번이라도 ever도 있고 그리고 뭐뭐 전에 before라는 표현도 있으니까 경험으로 해석을 해보자. 그래서 이 문장은 너는 전에 한 번이라도 연예인을 만나본 적이 있니?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의 경험, 의미 그리고 자주 함께 쓰이는 표현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간단히 퀴즈 함께 풀어 보겠습니다. 1번에요. 나는 공포 영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어떻게 완성하면 될까요? 자, 이거 경험이니까 현재 완료 시제 사용하면 되겠다. 자, 그런데 see라는 동사는 3단 변화형 see, saw, seen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빈칸에 어떻게 넣어 주면 되나요? I have never seen a horror movie 이렇게 완성하면 됩니다.
다음 2번입니다. 그는 제주도를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다. 이것도 경험이니까 현재 완료를 사용해 줄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요. he는 3인칭 단수주어니까 그 뒤에는 has를 써줄 거고요. 그다음에 visit은 규칙 변화라서 PP 형태가 visited입니다. He has visited Jeju Island many times.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완료 시제의 두 번째 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는 계속 용법으로 쓰여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뭐뭐 해왔다 이런 의미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되는 일, 당연히 현재 완료 시제로 나타내야 되겠죠. 과거와 현재 둘 다를 동시에 포함하는 개념이니까요. 자, 이 계속 용법과 자주 함께 쓰이는 표현 두 가지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요. for와 since가 있습니다. 자, 일단 for 플러스 기간 표현은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since와는 어떤 시점, 시작점이 함께 쓰이는데요. 이건 언제 이래로, 언제부터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표현들은 계속 용법과 어울리는 표현들이에요.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쭉 뭐뭐 해왔다. 그리고 언제부터, 어느 시점부터 쭉 뭐뭐 해왔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 표현이므로 이런 표현들이 왔다. 그럼 현재 완료를 계속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예문 살펴보겠습니다. We have lived in Seoul for 10 years. 자, 현재 완료 왔고 지금 뒤에 보니까 for 플러스 기간이 왔잖아요. 계속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는 10년 동안 서울에 쭉 살아왔다가 되는 거고요. 자, 다음 문장이요. I have known him since 2017. 자, 여기 since 2017이 왔습니다. 2017년부터니까. 2017년부터 나는 그를 쭉 알아왔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퀴즈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요. 그들은 3년 동안 함께 일해왔다.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3년 동안 쭉 함께 일해온 거니까 과거부터

부터 현재까지 우리 현재 완료 시제 사용하면 되는데 자, 이 경우 work는 규칙 변화이니까 아, PP 형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They have worked together for 3 years 이렇게 완성하면 되겠고요. 다음 2번이요. 나는 작년부터 이 휴대폰을 사용해 왔다. 자, 이건 역시도 현재 완료로 나타낼 수가 있죠. Use도 이거 규칙 변화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로 만들어주면 I have used this phone since last year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포템 미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문장 완성해 볼게요. 우리는 한달 동안 서로를 알아왔다. 어떻게 완성하면 될까요? 일단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알아왔다는 거니까 현재 완료 시제인데 용법을 생각해 보면 이건 무슨 용법? 계속 용법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빈칸 한번 채워보면 we 다음에 have 먼저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know라는 동사의 3단 변화형은 No new known입니다. 그래서 we have known each other for a month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이요. 나는 그 노래를 전에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할 때, 자, 뭐뭐 해본 적이 있다. 이건 현재 완료의 경험용법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일단은 I 다음에 have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hear, 듣다라는 동사의 3단 변화형, hear, heard니까, 아, I have heard that song before.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출석 체크는요, 현재 완료 시제의 경험, 그리고 계속 용법의 의미를 써보는 겁니다. 그두 가지 의미를 직접 게시판에 써보면서 오늘 내용 복습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현재 완료의 나머지 용법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포텐 사회 1회 저는 이진웅입니다. 오늘 아홉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아시아의 갈등 지역과 공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포인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아시아의 갈등 지역과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갈등을 완화하고 공존을 위한 노력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아시아에서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갈등이 나타나는 지역들은 굉장히 여러 지역들이 있고요. 이런 갈등은 한두 가지가 원인이 되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갈등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간단하게 주로 종교와 관련된 갈등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갈등 지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갈등이 이어져 온 지역이에요. 사실 이 지역은 역사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원래 유대인이 살던 지역이었는데 유대인들이 로마인에게 쫓겨나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 자리를 팔레스타인인들이 채우게 되고요. 그러다가 세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국가 수립을 약속하게 되거든요. 그 결과 굉장히 오랫동안 다툼이 이어지게 되면서 현재는 이스라엘의 굉장히 넓은 지역에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고요. 일부 지역에 팔레스타인인들이 거주하면서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은 종족 갈등이자 또 민족 갈등이면서 영토 갈등이기도 한데요. 또 종교 간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 신자가 많은 나라이고요. 팔레스타인은 이슬람교 신자가 많은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유대교와 이슬람교 간의 종교 갈등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슈미르 지역입니다. 자, 카슈미르 지역은 여기인데요. 현재 인도와 파키스탄, 중국이 모두 갈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그리고 스리랑카는 한 나라였는데요. 영국의 식민지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부터 독립되는 과정에서 종교적인 차이에 의해 분리 독립을 하게 됩니다. 파키스탄은

라카인주. 자, 지난 시간에 여기 인도 차이나 반도는 불교 신자의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 많다고 얘기했었죠. 미얀마 또한 불교 신자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방글라데시는 이슬람교 신자가 많은 나라이거든요. 그런데 미얀마에서 방글라데시와 가까이 붙어 있는 라카인주에 방글라데시로부터 로힝야족이라고 하는 이슬람교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이동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면서 다양한 갈등이 나타나게 되고, 현재는 미얀마에서 라카인주의 주민들에게 시민권을 박탈하게 됨에 따라 굉장히 큰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방식으로 탄압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불교 신자가 많은 미얀마에 이슬람교를 믿는 로힝야족이 들어오면서 로힝야족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입니다. 자, 민다나오 섬은 남쪽에 있는 요 섬을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필리핀은 크리스교 신자 비중이 높다 그랬었죠. 에스파냐가 식민 지배라는 과정에서 에스파냐로부터 크리스교가 전파가 되게 되고요. 필리핀 전역에 크리스교 신자 비중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민다나오 섬의 일부 지역은 과거부터 이슬람교 신자가 많은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크리스교 신자가 많다 보니 크리스교도들 중심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게 되고, 상대적으로 민다나오 섬은 경제적으로도 다른 섬들보다 조금 더 열악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경제적인 빈곤, 그리고 차별 정책, 그리고 종교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민다나오 섬은 필리핀으로부터 독립하겠다 해서 분리 독립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교 신자가 많은 필리핀 정부와 이슬람교 신자가 많은 민다나오 섬 주민 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곳이 바로 필리핀입니다. 다섯 번째는 스리랑카입니다. 자, 여기가 인도고요. 인도 아래쪽에 스리랑카라고 하는 섬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스리랑카는 불교 신자의 비중이 높은 나라예요. 그리고 차를 많이 재배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입니다. 차, 맛있는 차. 자, 그런데 과거에 영국이 여기를 식민 지배했을 때차 농장에 많은 노동력을 투입하기 위해서 인도로부터 힌두교 신자를 스리랑카로 보내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불교와 힌두교를 믿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굉장히 오랫동안 내전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는 내전이 끝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갈등의 씨앗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인 신할리즈족과 인도에서 건너온 힌두교를 믿는 타밀족 간의 아주 오랜 갈등이 나타났던 곳입니다. 여섯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영토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민족은 한족입니다. 그리고 한족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소수민족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소수민족들이 자치권을 얻어서 자치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쪽 중국의 서쪽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신장은 위구르족이 사는 곳인데요. 위구르족은 이슬람교 신자의 비중이 높은 민족이에요. 그리고 서쪽의 고원지대에는 시짱 자치주가 있는데요. 흔히 티벳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는 불교 신자의 비중이 높은 지역입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독립된 지역으로 남아 있었던 지역들이라 중국과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릅니다. 그러면서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다양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문화가 다른 위구르족, 이슬람교 신자 비중이 높죠. 티베트족은 라마교, 불교의 한 종파입니다. 불교 한 종파인 라마교 신자가 많은 티베트족이 분리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자, 이외에도 영토와 함께 에너지와 관련된 갈등이 나타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난사군도, 그리고 시사군도 센카쿠 열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에서 이러한 갈등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존을 위한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싱가포르에 갔을 때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하루에 이슬람교 사원인 모스크와 힌두교 사원을 모두 방문했었거든요. 싱가포르란 나라에는 이렇게 이슬람교와 힌두교, 그 외에 불교를 비롯해서 다양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모두 존중하는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고 종교 간의 균형을 중요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싱가포르 위쪽에 있는 말레이시아도 국교는 이슬람교이지만 종교의 자유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인도네시아 또한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언어와 민족, 문화를 존중하며 다양성 속에 통일을 지향하고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힌두교 신자의 비중이 높지만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고요. 다양한 종교가 혼합된 다양한 문화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휴일이 많기로 유명한 나라들인데요. 자, 이슬람교와 관련된 휴일, 그리고 불교, 힌두교,

크리스교와 관련된 주일, 이렇게 다양한 종교와 관련된 기념일들을 공휴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시아의 갈등 지역과 공존 살펴봤고요. 아래쪽에 있는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입니다. A부터 E에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과 관련된 종교를 적어보라고 합니다. 자, A 지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유대교와 이슬람교 간의 갈등이고요. B는 카슈미르죠. 파키스탄과 인도, 힌두교와 이슬람교 간의 갈등. C는 스리랑카입니다. 불교와 힌두교 간의 갈등. D는요, 미얀마입니다. 그래서 로힝야족을 탄압하고 있죠. 불교와 이슬람교 간의 갈등. 다음 E는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이에요.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 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아홉 번째 시간 아시아의 갈등 지역과 공존 살펴봤습니다. 오늘 공부했던 내용 꼭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는 다음에 10번째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포텐의 이진웅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쉽게, 한국 사람이 재밌게 알려드리는 사자티처스 이윤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바로 일사늑약과 나라를 지키려는 노력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우리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자고요. 우리 교재를 보면 일사늑약에 대해 우리 민족은 어떻게 저항했을까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 을사늑약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을사늑약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보기에 앞서 무엇부터 일단 당시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으려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마 이첫 번째 문장 대략적인 느낌은 와닿을 텐데 실제로 요 부분을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쳐 보면은 아마 이런 일제 뭐 외교권과 같은 단어에서 많이 막히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어들이 항상 궁금해하고 해결이 안 돼서 어려워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꼼꼼하게 오늘 짚어주겠습니다. 일단 우리 러일 전쟁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러일 전쟁 누구누구? 그렇죠.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되는데 러일 전쟁의 결과 일본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러일 전쟁은 왜 일어났는지부터 잠깐 대략적으로 알려줄게요. 러일 전쟁은요, 대한제국과 이제 만주 지역이 있습니다. 대한제국이랑 이 만주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이 싸우게 된 겁니다.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러시아도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조선, 대한제국에서의 영향력을 점점 키워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점점점. 뭐 일본이야 뭐 우리 예전부터 봤었지만 예전 강의에서부터 봤었지만 대한제국 이전 조선 때부터 해서 계속 강화도 조약 이후부터 해서 계속 어떻게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던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두 나라가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이겼다? 일본이 이기게 되었다. 그러면서 일본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겁니다. 이제 무서울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뭐, 일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일제는 이제 일본 제국주의라고 해서 이제 일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다른 나라의 주권이나 뭐, 영토를 빼앗은 일본을 의미하는데요. 뭐, 제국주의에 대한 내용은 아직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에는 약간 깊은 내용이라서, 그냥 어떤 내용? 일본 제국주의를 뜻하는데, 그 중에서도 뭐, 일본이 이제 다른 나라의 주권이나 영토를 빼앗은 그런 일본을 뜻한다. 일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제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으려 했다. 외교권은 뭐냐면은 쉽게 설명.

설명하자면 다른 나라랑 관계를 맺는 거다. 다른 나라랑 관계를 맺는 걸 외교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외국과의 조약을 맺는 등 관계를 맺는 권리다. 그게 외교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정리해 볼게요. 러일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무서울 게 없네.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들이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계획들을 이제 실천하게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 일제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으려 했다. 대한제국이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는 그런 권리를 빼앗으려고 한 겁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심각한 상황이죠. 이토 히로부미,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에게 서명을 강요했다. 외교권 우리가 가져갈게.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이토 히로부미가. 근데 어떻게? 고종에게 서명을 강요합니다. 그래도 고종 어떻게? 끝까지 거부를 합니다. 끝까지 거부를 해요. 그러자 이제 일본군은 어떻게 하냐면은 궁궐을 포위하고 대신들을 협박했다라는 거, 관리들을 협박했습니다. 결국 일제는 계속 이제 거부를 하니까 어떻게? 이완용을 비롯한 이완용 등 다섯 명의 대신을 앞세워 조약을 어떻게? 강제로, 다시 한번 더 뭐? 강제로 맺었다라는 거. 이게 바로 뭐다? 일사늑약입니다. 일사늑약. 늑약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은 방금 제가 뭘 강조했어요? 강제로. 강제로 계속 강조했었죠? 늑약이라는 말 자체가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일사년에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구나. 일사늑약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사늑약을 계기로 어떻게? 일제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했다. 그리고 어떻게 나라의 정치까지 간섭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정리해 줄게요. 이 페이지 여러분들이 많이 복잡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단순하게 정리를 하자면, 러일 전쟁에서 승리했네? 일본 입장에서는 이전에 청일 전쟁에서도 청나라한테 이겼죠? 청나라 눈치 볼게 없습니다. 이제 그 상황이고, 또 이어서 뒤에 러일 전쟁에서도 승리했네? 러시아의 영향력도 줄어들게 되고, 일본이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 이제 눈치 볼게 없다라는 그런 흐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제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으려 했다. 그러나 고종은 끝까지 반대를 했다. 거절했다. 그렇게 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완용 등 다섯 명의 대신을 앞세워 조약을 강제로 맺었다. 강제로의 핵심이 있다 얘기했었죠. 그래서 일사 늑약이다. 다시 한번 더뭐 일사 늑약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일사 늑약을 통해서 대한제국은 뭐 외교권을 뺏기게 됩니다. 다른 나라랑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권리, 외교권을 뺏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나라의 정치까지 간섭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면서 엄청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들. 답답한 상황이 이제 계속 또 일어나게 됩니다. 이어서 여기 보면은 자료가 하나 있어요. 일사늑약을 풍자한 그림인데 요 자료는 여러분들 나중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교과서에 잘 나오는 자료입니다.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릴 때부터 봤던 그런 자료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고종 황제가 있고, 옆에 보면 칼을 들고 고종을 위협하는 일본 군인이 있습니다. 강제적이다. 이런 느낌 계속 가주시면 되고요. 가져가 주시면 되고요. 뭐 웃고 있는 일본 외교관. 일사늑약 체결에 앞장선 다섯 명의 대신, 뭐 이완용을 비롯한 뭐 다섯 명의 대신 나와 있고요. 일사늑약은 어떻게? 강제로. 강제로가 핵심입니다. 강제로 맺어졌으며 고종이 끝까지 도장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법상 불법이었다. 강제로 맺은 거잖아요. 그리고 고종이 끝까지 도장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국제법상 불법입니다.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일사늑약은 뭐 강제로라는 핵심 키워드와 국제법상 불법이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일사늑약 맺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이 사회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은 당연히 어떻게 크게 분노를 했겠죠. 갑자기 일제가 이제 어떻게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았다? 외교권을 빼앗는 거는 말이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그래도 자주 독립국인 대한제국이 다른 나라랑 관계를 맺는 거,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건데 일제가 그걸 빼앗아 간 겁니다. 백성들은 크게 분노를 했겠죠. 그러면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민영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을사한 늑약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린 뒤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 애통함, 분함, 원통함이 있었겠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황성신문이라는 이제 신문에서는 을사늑약을 비판하는 뭐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시일야방성대곡, 오늘을 목놓아 통곡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일야방성대곡, 을사늑약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은 뭐 가게 문을 닫고 학생들은 등교를 거부하며 저항을 했다라는 것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고종은 이제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하냐면은 일단 고종은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건 부당하다. 내가 허락한 것도 아닌데 부당하다. 이거는 불법적인 거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국제사회에 이 내용을 알려야 되잖아요. 이게 무효다라는 것을. 불법적인 거잖아요. 강제로 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알리기 위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합니다. 특사. 총 3명을 이제 이렇게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왼쪽부터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세 사람이 있습니다. 특사를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에 대해서 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이 일제의 이런 방해에 의해서 생각만큼 그렇게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일제의 방해로 회의장에 들어가질 못해요. 다시 한번 더. 이 만국평화회의를 하는데 일제의 방해 때문에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 방해의 공작을 펼쳤습니다. 뭐 일제의 논리는 그거죠. 일제는 이미 이제 대한제국이 뭐 외교권을 이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자신들에게 있다. 근데 어떻게? 어떻게 참석하냐 너네가. 그 논리입니다.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제의 방해로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다른 나라 기자들에게 조약의 부당함을 알렸습니다. 다른 나라 기자들에게 이 조약은 부당하다. 옳지 않다. 그것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함께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 민족의 저항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을사늑약 체결 이후에 어떻게 이 강제로 불법적으로 맺은 거잖아요. 사람들이 분노하고 그리고 어떻게 저항을 이어갑니다. 어떤 저항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이라는 사람과 오기호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뭘 만드냐면은 을사오적을 처단하기 위한 단체를 조직합니다. 다시 한번 더뭐 을사오적을 처단하기 위한 단체를 조직한다라는 거. 이 단체 이름이 뭐 자신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어 안중근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안중근은 훗날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다라는 것들. 요 내용은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을사늑약은 나라의 자주권을 빼앗긴 가슴 아픈 사건이다. 외교권을 빼앗기면서 우리 자주 독립국으로서의 대한제국의 이 외교권 빼앗긴 거잖아요. 자주권을 빼앗긴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어떻게? 민족의 저항, 우리 민족의 저항은 이후 독립운동으로 이어지는 밑바탕이 된다라는 것들. 교재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을사늑약, 핵심 포인트는 뭐다? 강제로 맺은 거다. 고종은 끝까지 거부했다. 강제로 맺은 거다. 불법적이다. 일제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았고요. 통감부 설치를 통해서 나라 정치에까지 간섭하기 시작했다.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저항 나와 있죠? 민영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원통함, 애통함,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황성신문에서는 시일야 방성대곡, 오늘을 목놓아 통곡한다. 을사늑약 비판했고요. 고종,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했다.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나철과 오기호, 을사오적 처단하기 위한 단체 조직했다. 자신회라는 것을 조직을 했고요. 안중근, 훗날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다. 뭐 그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괄호 안에 단어 중 옳은 것을 골라 동그라미 표시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 1번입니다. 을사늑약 체결 이후 일제는 대한제국에 무엇을 설치해 내정을 간섭했다? 통감부를 설치했다. 이야기를 했었죠? 총독부는 좀더 나중에 우리 다른 뒷강의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2번, 안중근, 전봉준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을사늑약 체결에 앞장선 이토 히로부미를 만주 하얼빈에서 처단했다. 누굽니까? 안중근. 이렇게 정답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전봉준은 동학농민운동과 관련 있는

내용이 되겠죠? 2번입니다.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일제의 러일 전쟁 승리, 나는 헤이그 특사 파견, 다는 을사늑약 체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암기해서 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흐름을 한번 되짚어 줄 테니까 흐름을 통해서 정답 정해 보자고요. 일단 우리 친구들 일제가 어떻습니까?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그래서 뭐 러시아의 영향력 이제 줄어들고 일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눈치 볼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일제의 러일 전쟁 승리부터 나옵니다. 눈치 볼게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아 간다. 뭘 통해서? 을사늑약 체결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뭐 고종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부당하다. 이건 옳지 않다. 이건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다. 요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뭐? 가, 다, 나. 가, 다, 나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만들었던 흐름 있죠? 이야기의 흐름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핵심 키워드를 통해서 문제 다뤄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3번입니다. 대화를 보고 가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가의 불법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두 사람의 말풍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가 외교권을 빼앗아간 가의 불법성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핵심 키워드가 나오네요. 뭐? 외교권을 빼앗아간. 외교권을 빼앗아간. 이어 이제 말씀하십니다. 고종이 끝까지 허락하지 않으며 도장을 찍지 않았고, 조약 체결에 참여한 관리도 고종의 위임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법상 불법이었다. 아, 여러분들. 불법성. 불법적이다. 그리고 외교권을 빼앗아갔다. 무엇을 떠올리면 됩니까? 그렇죠. 을사늑약 떠올리면 되겠죠? 을사늑약의 불법성.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을사늑약 하면 핵심 키워드들, 뭐, 불법성, 그리고 뭐, 외교권을 빼앗아갔다. 그리고 뭐, 강제로 체결한 것이다. 그런 키워드들 함께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항일의병운동과 애국개몽운동 어떻게 전개되었을까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교재를 보면 일본의 침략에 맞서 많은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의병을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의병, 예전에 우리 매일 쉬운 스토리 한국사 1권에서 의병이라는 단어가 잠깐 등장을 했었는데요. 뭐 쉽게 설명하자면 의병 어떤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든 군대다. 이 부당함에 맞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든 군대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잖아요. 일본의 침략에 맞서 사람들이 어떻게 무기를 들고 의병을 일으켰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895년에는 을미사병과 단발령에 반발하여 유생을 중심으로 을미의병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생이라고 하면 유학을 공부하는 성리학을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유교적 전통을 지키려는 이 선비들, 이 유생들에게 이 왕비 명성황후의 이 시해,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을미사변과 단발령은 엄청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유생들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겠죠. 엄청나게 분노가 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특히 또 여러분들 단발령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잠깐 소개했었죠, 단발령. 그 상투 여러분들 이야기했었습니다. 상투. 여러분들 왜 상투 사극 보면 나온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이 부분 있죠. 이 상투를 풀면은 이게 머리가 긴 머리가 이렇게 풀려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왜 상투를 하고 있느냐? 머리카락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소중한 거잖아요. 유교 중심의 이 조선 사회에서 효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머리카락을 계속 이렇게 소중하게 지니고 있는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상투를 어떻게 자르라고 한다. 상투를 잘라라. 단발령이잖아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자신들이 믿는 세계가 무너지는 이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분노하겠죠. 그리고 이런 개혁들, 뭐 단발령과 같은 것들, 일본의

입김이 작용했다. 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던 유생들, 어떻게 하냐? 의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뭐 일제가 설치한 뭐 통신시설 같은 것들도 파괴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항을 하거든요.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의미의병에 대한 내용 잠깐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1905년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뭐가? 을사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고 어떻게? 을사의병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인물들이 교재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홍주에서는 민종식, 태인에서는 최익현 등이 의병장으로 활약하였고 평민 출신 신돌석은 태백산 호랑이라고 불릴 만큼 용맹했다. 그러면서 뭐 윤희순 등 여성들도 의병 투쟁에 참여하며 일제에 맞섰다라는 뭐 이런 의병들의 활약들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여기 보면 뭐 최익현과 같은 인물들 어떠냐면은 엄청 고령의 나이가 엄청 많은 상태에서 의병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엄청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70대였거든요, 당시에. 이 의병을 일으킬 때가. 근데 의병을 일으키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또 줘요. 근데 하지만 이 최익현 정부군의 공격을 받아서 체포당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후에 그 일본에 보면은 예전에 우리 쓰시마 섬 잠깐 다뤘었잖아요. 그 쓰시마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망하게 돼요. 그런 내용들까지 함께 짚었고요. 뭐 신돌석 태백산 호랑이라고 불릴 만큼 용맹했다.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윤희순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의병가 같은 것들 만들면서 어떻게 여성들 의병 투쟁에 참여한 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함께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어서 이제 1907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연도 자체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흐름 가져가면 됩니다. 앞서 말했었죠? 우리 을미사변, 단발령 같은 것들 때문에 어떻다? 을미의병 이야기 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을사늑약 이후에 을사을병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 일제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군대를 해산하자. 해산당한 군인들도 의병에 합류해 뭐? 정미의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나와 있습니다. 요 문장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문장의 중요성이라든지 혹은 이 문장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약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일단 여러분들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흐름을 정리하면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고종이 을사늑약 체결 이후에 그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헤이그 특사 파견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거 기억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일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감히 헤이그 특사 파견? 일제는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이걸 구실 삼아서 고종을 퇴위하게끔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대한제국에 이제 친일파 대신들, 친일파 관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고종에게 퇴위를 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군대를 해산시킵니다.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게 엄청 큰 사건입니다. 한 나라의 군대를 해산시킨다. 해체시키는 거거든요. 뭐 여러 기록에 따르면은 당시 이제 대한제국 군인들에게 오늘은 뭐 맨손으로 오늘 훈련할 거니까 무기 놔두고 모이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갑자기 다 모였는데 해산하라.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얼마나 또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군대를 해산하자 이 해산당한 군인들 의병에 합류합니다. 그러면서 정미의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라는 거. 이제 정식으로 훈련받았던 이 대한제국의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하면서 의병들도 어떻게 이 전투력이 더 상승하게 된다. 뭐 그런 식으로도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미의병에 대한 이야기 나왔고요. 여기 아래쪽에 사진을 보면 해산된 군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의병에 참여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삼아 13도 창의군 결성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인영

평양을 이제 총대장으로 삼아서 13도 창의군을 결성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의병장, 의병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서울 진공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서울 진공작전. 서울로 이제, 우리 나가자. 서울로 서울을 공격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제에 대항을 해서. 하지만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의병 세력은 어떻게? 만주와 연해주로 옮겨 독립군 투쟁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흐름들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이제 우리 애국 계몽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거는 항일 의병운동과 관련된 내용들. 뭐 조금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이제 무력으로, 힘으로 이제 맞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면 이제는 뭐 애국 계몽운동이라고 해서 뭔가 우리 자체적으로 뭐 교육 같은 것들을 통해서 힘을 길러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활동들이 나옵니다. 나라를 되찾으려면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한 지식인들은 여러 단체를 만들어 뭐 애국 계몽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이 애국 계몽 운동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교육을 발전시키고 산업을 일으켜서 우리가 힘을 기르자. 우리가 힘을 길러서 나라를 되찾자. 뭐,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애국 계몽운동에 대한 내용이 이제 교재에 나올 거고요. 보안회가 등장합니다. 단체 중, 애국 계몽운동 관련 단체 중에 하나인데, 보안회는 일제가 황무지 개간권을 달라는 요구에 대해 반대 운동을 전개해 이를 중단시켰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제가 당시 이제 러일 전쟁 중에 대한제국에게 무엇을 이제 요구하냐면은, 황무지 개간권, 황무지를 개간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보안회에서 반대 운동을 전개하게 되고요. 이를 중단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한자강회라는 단체가 나오죠. 대한자강회는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시위를 또 주도했다.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고종 강제 퇴위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했었죠. 그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 대한자강회. 이 내용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뭐 안창호와 양기탁 등이 주도하여 결성한 신민회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신민회라는 단체는 무엇을 하느냐? 아까 우리 애국 계몽운동 하면서 교육을 통해 힘을 기르자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정주에 오산학교와 평양에 대성학교를 세워 인재를 길러냅니다. 여러분들, 이 신민회, 오산학교와 대성학교를 세웠다. 이 오산학교와 대성학교에서는 어떤 걸, 어떤 정신을 이렇게 가르쳤냐면은 주로 독립정신과 이 민족의식에 대해서 교육을 주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독립정신과 민족의식을 가르쳤다라는 거.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신민회는 만주 삼원포에 신흥강습소라는 걸 세웁니다. 신흥강습소를 세워서 독립군을 기르는데 힘을 기울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신민회에서 했던 것들. 오산학교, 대성학교, 그리고 뭐 신흥강습소와 같은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한제국은 이제 일제의 강요로 많은 빚을 지고 있었는데 많은 국민이 나라 빚을 갚기 위해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했다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 문장만 봤을 때는 이게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좀 설명을 덧붙일게요. 이때 여러분들 대한제국이 일제 강요로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아무래도 여러분들, 일제는 이제 대한제국에다가 여러 시설을 세우고 발전시키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줍니다. 대한제국에. 명목상으로는 발전시키겠다 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죠. 대한제국에.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그 빌려준 돈으로 결국 경제적인 지배를 하기 위해서 그런 나쁜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제적 지배를 위해서 돈을 빌려준 거였죠. 그 나쁜 속셈. 그렇게 해서 많은 빚을 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들이 나라 빚을 갚기 위해서 국채 보상 운동에 참여했다라는 것들, 대구에서 서상돈 등을 중심으로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항일 의병 운동, 무기를 들고 싸운 거, 그리고 교육 및 산업 키운 애국 계몽 운동에 대한 내용들 함께 살펴보았고요. 훗날 독립운동의 밑바탕이 되었다.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핵심 키워드, 뭐 항일 의병운동, 애국 계몽운동 관련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왔던 내용들 한번쯤 봐주시고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평민 출신 태백산 호랑이 누구? 신돌석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여성 의병 지도자, 의병과 만들었다. 윤희순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2번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말,
일제가 항무지 개방권 돌려달라는 요구 반대하는 운동 보안에 떠올려주시면 되고요.

0: 대한제국의 누구? 고종강제 퇴위 반대 시위 주도했다. 대한제국 시기에 많은 국민들이 나라 빚을 갚기 위해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했다. 이것도 다뤘던 내용입니다. 대구 서상도 떠올려주시고요. 대화를 보고 밑줄 친 단체 이름, 이 단체에 대해 조사한 것, 안창호 양기탁 나왔네요. 그러면서 교육, 오산학교, 대성학교 나오고요. 신흥강습소 나왔네요. 이거 어딥니까? 신민회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핵심 포인트 하나씩 하나씩 안창호 양기탁, 오산학교, 대성학교, 신흥강습소 떠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다양한 개념 다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Q&A 게시판 많이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멋진 수강 후기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웃는 얼굴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원리는 바삭하게, 연산은 탄탄하게, 여러분들과 만점왕 연산 9단계를 함께할 김영기입니다. 네, 오늘은요, 20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배웠던 진분수의 덧셈에 이어서 대분수의 덧셈 함께 배워볼 차례입니다. 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마술은요, 바로 꼼꼼함의 마술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문제를 잔뜩 풀고도 마지막에 약분을 빼먹어서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여러분들이 약분을 빼먹지 않고 꼭하게 도와주는 그런 마술입니다. 네, 그렇다면 다들 준비되었나요? 좋습니다. 마술 갈게요. 뾰로롱, 뿅. 네, 이제 마술이 촉촉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약분 꼭 빼먹지 않고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확인해 볼게요. 짠!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받아올림이 없는 대분수의 덧셈익히기입니다. 그리고요, 받아올림이 있는 대분수의 덧셈익히기입니다. 네, 오늘은요, 받아올림이 없는 덧셈 한번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받아올림이 있는 대분수의 덧셈은 다음 강의에서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먼저 원리 깨치기 확인해 볼게요. 짠! 네, 먼저 받아올림이 없는 대분수의 덧셈입니다. 그런데 대분수의 덧셈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대분수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네, 대분수는요, 바로 이렇게 자연수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진분수 부분, 자연수와 진분수로 이루어진 이런 분수를 대분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선생님, 그러면요, 대분수의 덧셈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바로 자연수 부분하고요, 분수 부분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리 대분수의 덧셈은요, 바로 그렇게 해주면 돼요. 한번 볼게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네, 자연수끼리. 그리고요, 분수는 분수끼리 더해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직접 한번 해볼게요. 여기 1과 2분의 1 더하기 1과 3분의 1이 있습니다. 이대로는 계산하지 못하니까 먼저 통분해줄게요. 그래서 1과 6분의 3 더하기 1과 6분의 2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더한대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더한다고 했으니까 이 자연수 부분 1과 1을요, 요렇게 합쳐줍니다. 그 다음에요, 분수 부분, 분수 부분, 이 분수 부분을요, 요렇게 합쳐줍니다. 그러니까 자연수 부분끼리 합치면요, 1 더하기 1이 되고요, 분수 부분은요, 요렇게 6분의 3 더하기 6분의 1, 이렇게 따로따로 모아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자연수 부분, 이 부분 먼저 볼게요. 1 더하기 1은 그래서 뭐가 돼요? 2가 되겠죠. 6분의 3 더하기 6분의 2는 뭐가 되겠어요? 6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두 부분을요, 자연수랑 분수 부분을 합쳐주는 겁니다. 2와 6분의 5, 이렇게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자면요. 네, 우리가 자연수 부분끼리 따로 모아서 더합니다. 분수 부분끼리 따로 모아서 더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요, 다시 합쳐줍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다른 방법도 한번 볼게요. 이번 방법은요, 아예 처음부터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처음부터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네, 한번 볼게요. 1과 2분의 1 더하기 1과 3분의 1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가분수로 바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분수로 바꿀 때는 이렇게 계산하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요렇게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 요렇게, 요렇게 말이에요. 1과 2분의 1이 있습니다. 이걸 가분수로 바꿀 때는요, 2 곱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2분의 3,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고요. 다음에 3, 1과 3분의 1은요, 3 곱하기 1은 3, 3 더하기 1은 4, 해서 3분의 4,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대분수에서 가분수로 이렇게 바꿀 때 조금 계산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한 것처럼 곱하기 더하기를 넣어서 생각하면 좀 더 쉽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계산 한번 해볼게요. 2분의 3이랑 3분의 4, 이대로 계산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통분을 해주겠습니다. 네, 통분을 하면요, 6분의 9 더하기 6분의 8이 됩니다. 분모는 똑같으니까 분자끼리 더하면 되겠죠? 6분의 17이 됩니다. 마지막, 이 가분수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네, 대분수로 바꿔서 표현해줘야 되겠죠? 네, 이거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로 셈으로 많이 해보았었죠. 17을 6으로 나누면요, 17 나누기 6은 2,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5가 나오니까요, 이것도 차례대로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분수는 뭐가 돼요? 2와 6분의 5. 2와 6분의 5,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맨 처음에 분수, 대분수 더하기 대분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분수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통분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대분수로 다시 한번 바꿔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됐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선생님과 함께 원리 깨치기 공부해 보았으니까 함께 문제 풀면서 개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산력 키우기 1일차입니다. 네, 문제 먼저 살펴볼게요. 계산을 하여 기하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하고 대분수 더하기 대분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 1일차에서는요, 아까 배웠던 방식,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1과 3분의 2 더하기 1과 6분의 1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해줬어야 됐어요? 네, 우리 통분을 해줬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3과 6의 최소 공배수 6으로 같이 통분해 주겠습니다. 그렇다면요, 1과 3분의 2는요, 1과 6분의 4, 그리고요, 1과 6분의 1은요, 1과 6분의 1 그대로 가겠죠? 네, 보충하자면요, 3분의 2는요, 분모분자의 2씩 곱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요, 이 다음엔 어떻게 돼요? 네,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연수 부분은 자연수끼리 이렇게 합치고요, 분수 부분은요, 분수끼리 이렇게 합칩니다.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돼요? 식은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연수 부분끼리 1 더하기 1, 그리고요, 분수 부분끼리 네, 6분의 4 더하기 6분의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네, 그 다음엔요, 네, 1 더하기 1, 자연수 부분은요, 2가 되고요. 그 다음 분수 부분은요, 6분의 4 더하기 6분의 1이니까 6분의 5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네, 이 둘을 합치면 되니까 2와 6분의 5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약분 되나요? 약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대로 정답 되네요. 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4번 문제죠. 네, 그럼 볼게요. 1과 6분의 5 더하기 2와 15분의 1입니다. 처음에 통분 먼저 해줘야겠죠. 네, 6과 15의 최소 공배수는 30입니다. 그렇다면 30으로 통분해볼게요. 네, 6분의 5에는요, 분모분자에 곱하기 5 곱하기 5를 해주고요. 다음엔요, 15분의 1에다가는요, 네, 분모분자에다가 2씩 곱해서 통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보면요, 1과 6분의 5는요, 1과 30분의 25가 되고요. 그 다음에요, 2와 15분의 1은요, 2와 30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 남은 건 뭐예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수끼리 모아요. 어디예요? 1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자연수끼리는 1 더하기 2가 되고요. 그럼 분수 부분은요? 네, 바로 30분의 25 더하기 30분의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요, 각각 계산하면 되겠죠? 1 더하기 2는 뭐가 돼요? 1 더하기 2는 네, 이렇게 쭉 1 더하기 2는 3이 되고요.

왜요? 분수 부분은요, 30분의 25 더하기 30분의 2는요, 30분의 27이 됩니다. 30분의 27. 그럼 결과는 뭐예요? 네, 3과 30분의 27. 이렇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 봐야 돼요? 약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겠죠? 30분의 27. 약분 됩니까? 안 됩니까? 네, 3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30 나누기 3은 10, 27 나누기 3은 9. 해서 결과는, 네, 바로 3과 10분의 9. 이렇게 해서, 네, 마무리할 수 있네요. 정답은 3과 10분의 9였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요, 1과 3분의 1 더하기 1과 5분의 3이네요. 네, 제일 먼저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네, 우리가 이거를 통분을 먼저 해줘야겠죠. 3이랑 5, 최소 공배수는요? 네, 15 나오죠? 15. 그렇다면요, 15를 이용해서 통분 한번 해볼게요. 3분의 1에는요, 분모 분자에 각각 5를 곱해주고요. 5분의 3은요, 분모 분자에 각각 네, 3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네, 1과 3분의 1은 몇이 돼요? 1과 15분의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1과 5분의 3은요, 1과 15분의 9.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네, 우리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하고요. 분수는 분수끼리 따로따로 더해주면 되는 거겠습니다. 네, 자연수끼리 모아줄게요. 몇이에요? 1 더하기 1입니다. 자연수끼리는 1 더하기 1. 그리고 분수끼리는요, 15분의 5 더하기 15분의 9. 차례대로 써줄게요. 15분의 5 더하기 15분의 9. 네,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따로따로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연수 부분 먼저 계산해봅시다. 1 더하기 1은요, 네, 바로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수 부분, 15분의 5 더하기 15분의 9는요? 네, 분자 부분끼리만 보면 되니까 15분의 14가 됩니다. 마지막, 자연수와 분수 그대로 합쳐줍니다. 몇이 돼요? 2와 15분의 14가 됩니다. 약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겠죠? 약분 되나요? 약분 안 되죠? 네, 이렇게, 네, 그러면 15분의 14가, 2와 15분의 14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8번 문제. 네, 2와 7분의 2 더하기 1과 14분의 9인데요. 네, 이번에도 최소 공배수로 같이 통분해 볼게요. 7과 14의 최소 공배수는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14가 최소 공배수입니다. 그렇다면 분모 14로 통분해 볼게요. 어떻게 해요? 네, 분모 분자에다가 2씩 곱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2와 7분의 2는요, 뭘로 변해요? 2와 14분의 4로 변하고요. 1과 14분의 9는요, 애초에 분모가 14니까 그대로 갑니다. 네,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요. 그 다음에 남은 건 뭐예요? 네,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이렇게 따로따로 더해주면 되는 거죠. 볼게요. 네, 자연수 부분은요, 어떻게 돼요? 2 더하기 1이 되고요. 그 다음에요, 분수 부분은요, 네, 14분의 4 더하기 14분의 9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수 부분 따로, 분수 부분 따로 이렇게 모아줄 수 있었죠. 이제 어떻게 해요? 네, 각각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연수 부분은요, 2 더하기 1을 하니까 네, 3이 되고요. 분수 부분은 뭐가 돼요? 분수 부분은 14분의 4 더하기 14분의 9니까 14분의 13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이 둘을 짠 합쳐주니까 3과 14분의 13. 이렇게 완성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약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겠죠? 약분 되나요? 네, 약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정답이네요. 네, 그렇다면 다음 문제 확인할게요. 이번엔 10번 문제입니다. 보니까 1과 10분의 3 더하기 3과 25분의 4인데요. 네, 이거를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네, 같이 한번 통분을 해볼게요. 최소 공배수는요? 10과 25의 최소 공배수 50 있겠습니다. 50. 네, 그렇다면요. 네, 분모 분자에 몇씩 곱해줘야 될까요? 1과 10분의 3은요, 분모 분자에 5씩 곱해주면 되겠고요. 25분의 4는요, 분모 분자에 2 이렇게 차례대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통분해 볼게요. 1과 10분의 3 몇으로 변해요? 네, 1과 50분의 15로 변하고요. 그 다음엔요, 네, 3과 25분의 4는요, 3과 50분의 8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는 남은 건 뭐예요? 네, 우리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그리고요, 분수는 분수끼리, 이렇게 각각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수 부분은요, 1 더하기 3이니까, 이렇게 모아주고요. 분수 부분은요, 어떻게 모아줘요?

50분의 15 더하기 50분의 8. 이렇게 모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요. 어떻게 돼요? 네, 자연수 부분 1 더하기 3을 계산하면 짠. 이게 아니죠. 1 더하기 3을 계산하면은 짠. 이렇게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수 부분 50분의 15 더하기 50분의 8을 더하면 뭐가 돼요? 네, 더하기 50분의 23이 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는요. 자연수 분수 합쳐주면 되겠죠? 4와 50분의 23 이렇게 합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약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합니다. 네, 안 되죠? 네, 그렇다면 44와 50분의 23 정답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16번 문제예요. 보니까 1과 3분의 1 더하기 1과 8분의 5인데요. 네, 이번에도 최소 공배수 확인합니다. 3과 8의 최소 공배수는 3, 8의 24, 24입니다. 그렇다면요, 네, 분모에다가 분자에다가 80 곱해주고요. 반대로 8분의 5에는요, 분모 분자에 30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문제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1과 3분의 1은 어떻게 돼요? 1과 24분의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1과 8분의 5는요, 1과 24분의 15 이렇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남은 건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더해주면 됩니다. 자연수끼리, 분수끼리 모아줄게요. 그러면은 정리하자면은 자연수 부분은 1 더하기 1, 그리고요, 분수 부분은요, 네, 두 부분 합치니까 24분의 8 더하기 24분의 15. 요렇게 합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요, 우리 각각 계산해 봅시다. 자연수 부분 1 더하기 2는 2. 분수 부분은요, 24분의 8 더하기 24분의 15는, 네, 24분의 13.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수랑 분수랑 합치니까 2와 24분의 13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네요. 마지막 약분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약분은 안 됩니다. 이대로 정답. 네, 그렇다면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18번 문제죠. 2와 6분의 1 더하기 1과 9분의 2예요. 이번에도 최소 공배수로 통분할 겁니다. 6과 9의 최소 공배수는요. 짜자잔. 18입니다. 18. 그렇다면 18 이용해서 통분해 볼게요. 그렇다면요. 6분의 1에는요. 분모 분자에 30 곱하고요. 9분의 2는요, 분모 분자에 2씩 곱해주면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차례로 한번 통분해 봅시다. 2는, 2와 6분의 1은요, 2와 18분의 3이 되고요. 1과 9분의 2는요, 1과 18분의 4가 됩니다. 그 다음 남은 건 뭐예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네, 여기서 자연수 부분은 요렇게 모아주고요. 분수 부분은요. 네. 18분의 3 더하기 18분의 4. 요렇게 모을 수 있는 겁니다. 각각 계산해 볼게요. 자연수 부분만 계산을 하면요. 네. 2 더하기 1이니까 3. 그 다음에 분수 부분은요. 18분의 3 더하기 18분의 4니까 바로 18분의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둘을 합체해 줘야겠죠. 합쳐줍니다. 그러니까 3과 18분의 7. 요렇게 정답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약분 되나요? 약분 안 되죠? 이대로 정답입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엔 20번 문제죠? 20번 문제. 2와 10분의 1 더하기 2와 4분의 3이에요. 네, 이거 마찬가지로 통분해야 됩니다. 어떻게 통분해요? 네, 최소 공배수. 10과 4의 최소 공배수는 20으로 최소 공배수 통분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요, 10분의 1은요, 분모 분자에다가 2씩 곱해줍니다. 4분의 3은요, 분모 분자에 5씩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어서 계속 풀이해 볼게요. 2와 10분의 1은요, 어떻게 돼요? 네. 2와 20분의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2와 4분의 3은요, 어떻게 돼요? 2와 20분의 15가 됩니다. 네, 그러면요, 이제 남은 거. 네.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수끼리 붙이니까 뭐가 돼요? 2 더하기 2가 되고요. 분수끼리 붙이면은, 네, 이렇게 20분의 2 더하기 20분의 15가 됩니다. 차례대로 계산해 볼까요? 자연수 부분만 보면요. 2 더하기 2는, 네, 바로 4가 됩니다. 분수 부분을 보면요. 20분의 2 더하기 20분의 15는요. 그대로 20분의 17이 됩니다. 네, 선생님이, 잠깐만요. 네, 괄호를 잘못 썼네요.
네, 그렇다면요. 여기서 계산 그대로 해볼게요. 자연수 부분하고요. 분수 부분이 있습니다. 그대로 계산을 하면요. 네, 4와 20분의 17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다음 문제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문제는요. 22번입니다. 22번이요. 1과 4분의 1 더하기 1과 5분의 3입니다. 항상 해왔던 것처럼 네, 통분하면 됩니다. 뭘로요? 최소 공배수로요. 4랑 5의 최소 공배수 20입니다. 분모 20으로 전부 만들어 줄게요. 보면요. 네. 4분의 1은요. 분모를 20으로 만들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5씩 곱해주면 되고요. 5분의 3은요. 분모 분자에 4씩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통분했습니다. 통분을 하면요. 1과 4분의 1은요. 1과 20분의 네. 아이고. 6처럼 생겼네요. 1과 20분의 5가 되고요. 그 다음엔요. 1과 5분의 3은요. 1과 20분의 12가 되겠죠. 그렇다면요. 이거 계산해 볼게요. 어떻게 돼요? 네. 여기서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이렇게 합쳐주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수끼리 합치면요. 네. 1 더하기 1이 되고요. 분수끼리 합치면요. 네. 20분의 5 더하기 20분의 12가 됩니다. 아, 20분의 5 더하기 20분의 12. 네, 20분의 5입니다. 네, 그렇다면요. 차례로 계산해 볼게요. 자연수 부분끼리 따로 1 더하기 1은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수 부분끼리 하면요. 20분의 5 더하기 20분의 12는요. 20분의 17이 됩니다. 20분의 17. 마지막엔요. 둘을 합쳐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는요. 2와 20분의 17.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요? 마지막에 약분 되나요? 안 되나요? 약분 안 됩니다. 그러니까 2와 20분의 17이 그대로 정답이 될수 있죠. 네, 그렇다면요. 네, 24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요. 3과 9분의 7 더하기 1과 15분의 2입니다. 마찬가지로 최소 공배수로 공통분모 구해볼게요. 9랑 15의 공통분모는요. 45가 됩니다. 그래서 통분을 한번 해볼게요. 분모 분자에다가 9분의 7은 5씩 곱하면 되고요. 15분의 2는요. 분모 분자에 3씩 곱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차례로 네, 한번 통분해볼게요. 3과 9분의 7은요. 3과 45분의 35가 되고요. 1과 15분의 2는요. 1과 45분의 6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차례로 한번 계산해볼게요. 네, 여기서 자연수 부분끼리, 분수 부분끼리 이렇게 모아주면 되겠죠?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네. 3 더하기 1. 자연수 부분은 이렇게 되고요. 분수 부분은 어떻게 돼요? 네. 45분의 35 더하기 45분의 6.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각각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연수 부분 3 더하기 1 계산하면요. 네. 바로 4가 되고요. 분수 부분 45분의 35 더하기 45분의 6 하면요. 바로 45분의 41이 됩니다. 마지막 어떻게 해요? 둘을 짠! 합쳐줘야 되죠. 그러니까 4와 45분의 41 이렇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번에 1일차 마지막 문제입니다. 5와 16분의 5 더하기 3과 5분의 2인데요. 이번에도 통분해줘야 되겠죠? 몇으로 통분? 바로, 네. 숫자 좀 큽니다. 80으로 통분. 그렇다면은, 네. 16분의 5에는요. 분모 분자에 5씩 곱하고요. 5분의 2는요. 분모 분자에 16씩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한번 풀어볼까요? 네, 5와 16분의 5는요. 네, 5와 80분의 25로 변할 수 있고요. 다음에 3과 5분의 2는요. 네, 3과 80분의 32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수끼리 모아서 몇 더하기 몇? 5 더하기 3. 분수 부분끼리 더하면 몇 더하기 몇이에요? 네, 80분의 25 더하기 80분의 32. 요렇게 되죠. 그렇다면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연수 부분끼리 더하면 5 더하기 3은 8 되고요. 그다음 분수 부분끼리 더하면요. 80분의 25 더하기 80분의 32는요. 바로 80분의 57이 됩니다. 맞죠? 네.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 자연수 부분이랑 분수 부분 합치면 되겠죠? 결과는요, 8과 80분의 57입니다. 네, 이번에도 약분은 안 되니까요, 이대로 정답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연산력 키우기 1일차 모두 다 풀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2일차는 네, 다음에 함께 풀어볼게요.

0: 이렇게 네, 우리가 가분수로 바꿔주면 훨씬 쉬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남은 거 뭐예요? 이거를 통분해줘야겠죠? 보니까 통분을 하려면요. 네, 여기를 분모를 네, 12로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30 곱하고요. 그럼 여기도 분모 분자에다가도 똑같이 20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통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4분의 7은요, 12분의 21이 되고요. 그 다음엔요, 6분의 13은요, 네, 12분의 2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어때요? 계산을 해보니까 12 분모는 그대로고요. 12분의 47이 됩니다. 마지막 12분의 47 가분수죠? 뭘로 바꿔야 돼요? 대분수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대분수로 바꾸면요. 네, 이것도 세로 셈으로 해보겠습니다. 47 나누기 12입니다. 그래서 47 나누기 12는 3. 그리고 나머지는요. 네, 바로 11이 남았네요. 그러니까 그대로 읽어주면 되겠죠? 3과 12분의 11 그대로 3과 12분의 11. 네, 이렇게 문제 풀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4번 문제죠. 2와 7분의 1 더하기 3과 14분의 1입니다. 이번에도 빠르게 한번 가분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가분수로 먼저 풀어볼게요. 네, 2와 7분의 1은요, 7분의 그대로 쓰고요. 2, 7에 14, 14 더하기 1은 15, 해서 15가 되고요. 그 다음에 3과 14분의 1은요, 14 분모 그대로 두고요. 14 곱하기 3은 42, 42 더하기 1은 43, 43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네, 분모는 그대로,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을 먼저 해줘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통분은 분모 14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모에다가 분자에다가 둘다 2씩 곱해주면 되겠네요. 14분의 43은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7분의 15는요, 14분의 30이 되고요. 14분의 43은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요, 여기 있는 분모가 그대로니까요, 분자는, 네, 둘이 같이 분자만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분자만 더해주면요, 14분의 30 더하기 43은 73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주면요. 네, 이건 우리 한번 빨리 해볼게요. 5와 14분의 3.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6번 문제입니다. 보면요. 2와 5분의 2가 있습니다. 1과 15분의 4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분수로 대분수들을 싹 바꿔볼게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겠습니다. 그렇다면요, 2와 5분의 2는 어떻게 돼요? 네, 분모 5가 있고요. 5, 2, 10, 10 더하기 2는 12, 5분의 12가 되고요. 다음에 1과 15분의 4는요, 분모 15는 그대로 두고요. 15 곱하기 1은 15, 15 더하기 4는 19, 19, 요렇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네, 여기 어떻게 돼요? 보면은 최소 공배수 15로 통분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5는요, 분모 분자에다가 3씩 곱해주면 되겠죠?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요, 5분의 12는요, 15분의 36이 되고요. 그 다음에 15분의 19는 그대로 둡니다. 계산하니까 어떻게 돼요? 네, 분자끼리 더하면 바로 15분의 55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요,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주면요. 네, 바로 자연수 부분 3, 그리고요, 분수 부분 15분의 10,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보니까요, 어때요? 약분이 되지 않나요? 네, 약분이 되죠. 몇으로 돼요? 5로 약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5 나누기 5는 3, 10 나누기 5는 2 해서 결과적으로 3과 15분의 10은요? 3과 3분의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2일차 문제 모두 풀어보았는데요. 네, 남은 문제는요, 네, 다음 강의에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강의 마무리하면서요, 네, 오늘의 스피드 퀴즈 있습니다. 다음 문제 정답을 구하세요.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는 무엇인가요? 입니다. 네, 앞에서부터 살펴보면요. 1과 4분의 3 더하기 2와 5분의 21은 네,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더했는데 보니까 어때요? 분수 부분에 빈칸이 있네요. 네, 이 빈칸에 들어갈 분모,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요. 우리 수강 게시판에 와서 꼭 정답 남겨주세요. 네, 그렇다면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분수의 덧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들 다음 강의에서 볼게요. 안녕!
1: 구독과 함께하는 채널 TV 국민행동 노력! TV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0: 자연재해.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홍대 모두 꼭 그냥 집에서 편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0: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동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겠네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2: 에이요! 친구들의 연산을 책임질 그 강의! 만점왕 연산 10단계 김재현 선생님입니다. 자, 친구들 지금 몇 강까지 왔죠? 20강입니다. 20강. 이게 만점왕 연산 10단계가 24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20강까지 왔어요. 이 말은 뭐냐? 이제 이 강의를 완전 정복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다섯 강만 이제 참고 들으면은 만점왕 연산 10단계 이제 친구들이 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쵸? 자, 해서 오늘도 이제 선생님이랑 즐겁게 강의를 시작해 볼 겁니다. 오늘도 배울 것은 소수 곱하기 소수고 이제 소수 곱하기 소수 다양한 문제 유형 선생님이랑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친구들 준비가 됐나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배울 내용 먼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소수 곱하기 소수 해서 오늘은 1보다 작은 소수 곱하기 1보다 작은 소수에 대해 이제 또 한번 선생님이랑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그럼 기지개 쫙 피고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선생님과 한번 즐겁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산 키포인트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보세요. 0.18 곱하기 0.24를 예시로 가져와 봤네요.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보니까 어때요? 0.18 곱하기 0.24를 일단 18 곱하기 24라고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암산으로 나오진 않겠죠. 친구들은 열심히 이제 구구단을 하면서 계산을 해보면 이 432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432 해서 끝나냐? 그게 아니라 이제 언제나 그랬듯이 맨 뒤에서 점을 세준다 그랬죠? 맨 뒤에서 점을 한 칸, 두 칸 이동을 했구나. 이것도 맨 뒤에서 한 칸, 두 칸 이동을 했구나 해서 총 네 칸 이동했구나 해서 정답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동을 해서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친구들 보세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을 한다 했을 때 요 공백, 요 빈 칸에는 무슨 숫자를 넣냐? 당연히 0을 넣어주는 거죠. 그럼 점 앞에는요? 점 앞에도 0을 넣어주는 거죠. 해서 정답이 어떻게 나왔다? 0.0432가 나왔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친구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한번 선생님이랑 기가 막히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0.06 곱하기 0.11이네요.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소수 둘째 자리에 1부터 한번 0.06이랑 셈을 해볼게요. 6 곱하기 1은 6이고요. 그쵸? 0 곱하기 1은 0이죠. 자, 0 곱하기 1, 0 됐고요. 이제 소수 첫째 자리 1도 0.06이랑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죠? 자, 해서 6 곱하기 1은 6 나오고요. 그 다음 또 0 나오고 또 0이 나옵니다. 자, 점 아래 이 0도, 점 옆에 0도 한번 그냥 계산을 해봅시다. 당연히 다 0일 텐데 이렇게 해야지 친구들이 나중에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다 해서 더해주는 거죠. 자, 자릿수에 맞춰서 더해주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중요한 건 이제 소수점을 어디다가 찍냐예요. 그쵸? 그래서 맨 뒤에서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한 칸, 두 칸 이동했구나. 0.06은 소수점이 맨 뒤에서 두 칸 이동했구나. 0.11은 한 칸, 두 칸, 똑같이 두 칸 이동했구나. 그럼 총 몇 칸 이동했다? 네 칸 이동했구나. 그럼 세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아, 여기다가 소수점을 찍으면 되겠다. 그러면 정답이 어떻게 읽힌다? 0.0066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0.23 곱하기 0.07입니다. 이것도 선생님이랑 한번 계산해 봐야겠죠. 먼저 3 곱하기 7부터 해봅시다. 자, 3, 7에 얼마 나오나요? 그쵸, 21 나옵니다. 해서 1 적어주고 2는 올릴게요. 자, 2 올라갔고요. 2 곱하기 7은 14죠. 근데 위에 2가 있으니까 16이 돼서 6만 적어주고 1은 또 올립니다. 자, 0 곱하기 7은 0이고 그래서 1만 내려오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0이니까 한번 빠르게 계산을 해볼게요. 0, 0, 0 나오고요. 그 다음도 0, 0, 0. 친구들이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곱셈 할 때는 이렇게 한 칸씩 띄어서 셈을 해줘야 하는 거 친구들 꼭 잊지 않고 있길 바랍니다. 하면 자릿수에 맞춰서 이제 또 계산을 해주면 된다. 계산을 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역시 소수점이다. 소수점을 어디다가 찍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자, 해서 한 칸, 두 칸 이동했고요. 또 한 칸, 두 칸 이동했으니까 총 몇 칸 이동했다? 네 칸 이동했다. 네 칸 이동합니다. 하나, 둘, 셋, 네 칸 이동해서 소수점을 찍어주는 거죠. 자, 친구들 이건 어떻게 읽죠? 그쵸, 0.0161.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한번 풀어볼게요. 0.34 곱하기 0.17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4, 7에 28 해서 8 적어주고요. 자, 8 적은 다음에 2가 올라갑니다. 2 올라갔고 3, 7에 21인데 지금 2가 있으니까 어때요? 23이 돼서 3만 적어주면 되죠? 하고 2는 또 올라갑니다. 자, 0 곱하기 7은 0이고 해서 2가 자연스럽게 그냥 내려오게 됐고요. 그 다음 4 곱하기 1도 해봅시다. 4 곱하기 1은 4. 그 다음 3 곱하기 1은 3. 그쵸? 자, 이렇게 적고 있고요. 0 곱하기 1은 0이니까 그냥 0 적어주면 됩니다. 다음 칸은 다 0이죠? 0, 0, 0. 하고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쵸? 자, 자릿수에 맞춰서 더해준다. 하니까 8은 그래도 내려오는 거 알 수 있고요. 3 더하기 4는 7. 2 더하기 3 더하기 0은 5. 그 다음은 다 0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소수점. 소수점 또 한번 세볼까요? 어디다가 찍는 건지. 자, 맨 뒤에서 한 칸, 두 칸 갔고요. 또 맨 뒤에서 한 칸, 두 칸 갔습니다. 총 몇 칸? 네 칸. 그쵸. 그래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가서 찍어주는 거예요. 자, 찍어주니까. 찍어주니까. 자, 어떻게 읽죠? 0.0578. 0.057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0.43 곱하기 0.19네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9, 39, 27. 자, 그래서 7 적어주고요. 2가 올라갑니다. 그쵸? 자, 그 다음 49, 36이죠. 36인데 2가 있으니까 38. 그래서 8만 이렇게 적어주고요. 자, 3은 또 올라가야겠죠? 그 다음 0 곱하기 9는 0이니까 3 그대로 내려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일은 3, 4일은 4, 그쵸? 그 다음 0 곱하기는 당연히 0이고요. 나머지는 칸에 맞춰서 자, 0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또 더해봐야죠. 한번 더해봅시다. 7 그대로 내려오고요. 8 더하기 3은 11이에요. 그러니까 1만 적어주고 1은 올라갑니다. 자, 1 더하기 3 더하기 4는 얼마? 8이죠? 자, 8 한번 적어볼게요. 8 적어주고 나머지는 다 0으로 가주면 되겠네요. 해서

이제 한번 봅시다. 소수점을 볼 건데 몇칸 이동을 해야 하는지. 자, 0.43은 뒤에서 두 칸, 0.19도 뒤에서 두 칸. 그래서 총 뒤에서 네 칸. 하니까 정답이 얼마다? 0.0817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랑 풀어봤습니다.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17번 문제입니다. 점점 숫자가 조금씩 계산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친구들도 아마 느낄 거예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친구들, 58 곱하기 92라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계산을 해주면 돼요. 자, 해봅시다. 8 곱하기 2는 16이죠. 자, 1 올라갑니다. 5 곱하기 2는 10이에요. 그래서 11이 되니까 1만 내려고 2는 또 올라가게 되겠죠. 0 곱하기 2는 0. 그래서 1도 그대로 내려오고요. 8, 9, 72, 72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냐? 자, 한번 보세요. 자. 자, 여기 지워주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8, 9, 72이니까 2 적어주고요. 7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쵸? 자, 5, 9, 45죠. 45인데 어때요? 지금 7이 있으니까 52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2 내려오고 5는 올려줍니다. 자, 0 곱하기 9는 0이니까 5 그대로 내려오고요. 자, 그 다음은 다 0이죠? 0 적어봅시다. 0, 0, 0. 이제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 6, 1 더하기는 3. 1 더하기는 3. 5 내려오고요. 그 다음 0 내려옵니다. 자, 이제 소수점 찍어주면 되는데, 이제 친구들 알죠? 소수점.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총몇 칸? 하나, 둘, 셋, 네 칸. 네칸 가서 정답이 뭐가 된다? 0.5336이 된다. 19번 해보겠습니다. 0.65 곱하기 0.45입니다. 해볼게요. 5 곱하기 5는 25. 해서 2 올라가고요. 6 곱하기 5는 30이죠. 30인데 2가 있으니까 32가 돼서 2만 내려오고 3은 올라갑니다. 자, 0 곱하기 5는 0이니까 3 그대로 내려오고요. 5 곱하기 4. 5 곱하기 4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자, 5 곱하기 4는 20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0만 내려주고, 자, 0만 내려주고 2는 올라가면 됩니다. 6 곱하기 4는요? 24죠. 그래서 2를 더해줘서 6 적어주고 2는 또 올라가게 됩니다. 0 곱하기 4는 0이니까 2 그대로 내려오고요. 나머지는 다 0으로 곱해주면 되겠네요.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5 나오고 2. 3 더하기 6은 9. 그 다음 2, 0.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소수점까지 딱 찍으면은 어떻게 되죠? 네 칸. 앞으로 네칸 가는 거니까 여기다가 찍을 수가 있겠네요. 자, 0.292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22번이에요. 0.74 곱하기 얼마? 0.23. 한번 해볼게요. 43, 12 해서 1은 올라가고요. 73, 21이니까 1을 더해줘서 22. 그럼 2만 내려가고 2는 또 올라가게 되겠네요. 그쵸? 0 곱하기 3은요? 0이에요. 그래서 2는 그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해봐야죠. 4, 2, 8. 그쵸? 자, 그 다음 7이 14. 그러니까 4는 적어주고 1은 올라가게 됩니다. 맞죠? 0 곱하기 2는 0이니까 1 그대로 내려오면 되고요. 나머지는 0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릿수에 맞춰서 더해 봅시다. 더하니까 2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2 더하기 8은 0이죠. 자, 2 더하기 8이 10이니까 여기다가 0을 적고 1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 1 더하기 2 더하기 4는 7. 적어주고요. 그 다음 1 내려오고요. 0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소수점 한번 찍어봐야죠. 찍으려니까 한 칸, 두칸 갔고, 한 칸, 두칸 가서 총 하나, 둘, 셋, 네 칸을 갔다. 네칸 가서 정답이 얼마다? 0.170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색깔로 한번 찍어볼게요. 0.1702. 27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0.93 곱하기 0.22입니다. 한번 차근차근 계산해봐야죠. 3 곱하기

곱하기 2부터 한번 해봅니다. 3 곱하기 2는요, 6이 나오고요. 9 곱하기 2는 18이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8만 적어주고 1은 올립니다. 맞죠? 0 곱하기 2는요, 얼마? 0이니까 그냥 1만 내려오는 거죠. 자, 그 다음 3 곱하기 2또 해보니까 6 나오고요. 9 곱하기는 18이니까 8 적어주고 1은 올립니다. 자, 0 곱하기 2는 또 0이니까 1 그대로 또 내려오겠죠? 자, 나머지 0 곱하기 3, 0 곱하기 9, 0 곱하기 0은 그냥 다 0이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이거 이제 자릿수에 맞춰서 계산해봅시다. 자, 하니까 6 그대로 내려오고 8 더하기 6은 얼마예요? 14죠? 그래서 4만 적어주고 10은 올립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8은 10이니까 0만 적어주고요. 자, 여기 1 적어줄게요. 1 더하기 1은 2, 그리고 0은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네요. 이러니까 이제 소수점만 딱 찍으면 되겠죠. 한 칸, 두 칸, 한 칸, 두칸 가서 총 하나, 둘, 셋, 네칸 가서 찍으면 되겠네요. 얼마? 0.2046. 자, 여기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다음 차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연산기 포인트 한번 확인해 볼게요. 0.28 곱하기 0.22. 아까 했던 대로 28 곱하기 2를 한 뒤에 어떻게 했어요? 소수점 몇칸 이동했는지 세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0.28이라면 한 칸, 두 칸, 0.2면 한 칸, 총세칸 가서 소수점을 찍어준다. 아니면은 28은 0.28을 100분의 1 배한 거고, 2는 0.1을 10분의 1 배한 거니까, 56에서 1000분의 1 배를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도 친구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풀이로 넘어가 볼게요. 2번입니다. 0.3 곱하기 0.4네요. 한번 해봅시다. 자, 3 곱하기 4. 12입니다. 그쵸? 12예요. 2 적어주고 1 올라가 봤자 어차피 0 곱하기 4 하면은 1 그대로 내려오겠죠? 자, 0 곱하기 3, 0이고요. 0 곱하기 0, 0입니다. 이거 그대로 계산을 하면 0, 1, 2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친구들, 이제 이 정도는 할수 있죠? 소수점 어디다 찍을까요? 뒤에서 한 칸, 뒤에서 한칸총두칸 이동해서 찍으면 되니까 여기다가 소수점을 찍으면 되겠네요. 정답 얼마? 0.12가 되겠습니다. 7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0.7 곱하기 얼마? 0.46입니다. 한번 천천히 풀어볼게요. 7 곱하기 6부터 한번 해봐야겠죠? 7, 6에 얼마 나오나요? 7, 6에 42가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2만 적어주고 4는 어떻게 한다? 올려준다. 자, 그래봤자 어차피 0 곱하기 6은 0이니까 4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고요. 그 다음 7 곱하기 4 해봅시다. 7 곱하기 4는? 28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8 적어주고 2를 올려줘봤자 이것도 어때요? 0 곱하기 4는 0이니까 2 그대로 결국 내려오게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 0 곱하기 7, 0 곱하기 0은 당연히 다 0이고요. 그래서 0, 0 적어주고 이번에 어떻게 해준다? 자릿수에 맞춰서 더해준다. 더해줄게요. 2 그대로 내려오고요. 4 더하기 8은 얼마? 12죠? 그래서 1의 자리수 2는 내려주고 10은 올려줍니다. 1 더하기 2는 3이에요. 맞죠? 자, 0 그대로 내려와 준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소수점이죠? 소수점. 그쵸? 0.7은 소수점 뒤에서 한 칸, 0.46은 뒤에서 두 칸. 그래서 총 합쳐서 뒤에서 몇 칸? 세칸 이동해주면 된다. 자, 세칸 이동하면 어디다 찍습니까? 하나, 둘, 셋 해서 여기다가 찍어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이거 어떻게 읽어요? 0.3332라고 있죠? 332가 아니라 322라고 읽습니다. 자, 이렇게 0.322 정답 확인했고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9번입니다. 9번. 0.23 곱하기 0.6이에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 곱하기 6부터 해봅시다. 3 곱하기 6. 얼마 나오나요? 18이 나옵니다. 그래서 8 적어주고요. 1은 또 올려줄게요. 자, 올린 다음에 2 곱하기 6 해봐야죠. 2, 6에 12. 근데 1이 있으니까 13이 돼서 3 적어주고요. 10은요, 올려줍니다. 자, 0 곱하기 6은 0. 그래서 그냥 내려와주면 되고요. 그 다음은 다0 곱하기 3, 0 곱하기 2, 0 곱하기 0.

다뭐 나와요? 0이 나와요. 그래서 한 칸 띄어서 0, 0, 0 이렇게 각각 0으로 곱해진 걸 적어봅니다. 이러고 하는 거 더해주면 되죠? 자릿수에 맞춰서 더해볼게요. 어차피 다 0이니까 그냥 다 내려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소수점 한번 또 확인해볼게요. 0.23은 뒤에서 두 칸, 0.6은 뒤에서 한 칸, 총 몇 칸? 세 칸. 하나, 둘, 셋. 가서 한번 소수점을 찍어봅니다. 정답은 0.138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1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번입니다. 이번엔 조금 뭔가 두 자리수, 소수 두 자리수, 소수 두 자리수니까 계산이 아까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따라오세요. 0.58 곱하기 0.27입니다. 자, 집중해서 봐야죠. 8 곱하기 7부터 한번 해봅시다. 8, 7에 56. 그래서 6 적어주고요. 5는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자, 5, 7에 35예요. 근데 위에 5가 있으니까 40이 됩니다. 40. 그러면 0을 적어주고 4를 올리는 거예요. 친구들. 맞죠? 그 다음 0 곱하기 7은 0이니까 4 그대로 내려와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거 한번 해봅시다. 자, 8 곱하기 2부터 한번 해봐야겠네요. 8 곱하기 2 얼마 나오나요? 16이 나와요. 그쵸? 그래서 6 적어주고요. 1 올립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5 곱하기 2는 10이죠. 10인데 1 있으니까 1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봤고요. 0 곱하기 8, 0 곱하기 5, 0 곱하기 0 다 0이 됩니다. 그쵸? 0, 0, 0 적은 후에 이제는 각 자리수에 맞춰서 더해주면 된다. 자, 더해볼게요. 6이 됐고, 6이 됐고, 그 다음 5가 됐고, 1이 됐고, 0.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뭐 해준다? 소수점 찍어준다. 자,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총 몇 칸 이동했어요? 네 칸 이동했어요. 하나, 둘, 셋, 네 칸 이동해서 소수점을 찍어주니까 정답은 0.1566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해봐야겠죠? 17번입니다. 0.7 곱하기 0.5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가로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가로식 그대로 푸는 게 아니라 세로식으로 바꿔서 풀어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자, 0.7 곱하기 0.5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요. 7, 5, 35, 그쵸? 자, 결국에는 이렇게 적히겠고 0 곱하기 7은 0, 0 곱하기 0은 0 해서 0, 3, 5 이런 식으로 적히는데 소수점을 이제 찍어보면 되겠죠? 뒤에서, 자, 뒤에서 한 칸, 뒤에서 한 칸이니까 총 두 칸 이동해주면 된다 해서 정답이 뭐다? 0.35가 정답이 된다. 자, 0.3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이에요. 0.3 곱하기 얼마? 0.07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0.3 곱하기 0.07 한번 적어봤고요. 그쵸? 자, 풀어보겠습니다. 0.3, 3 곱하기 7부터 해봐야겠죠? 3 곱하기 7은 21, 그래서 1 적어주고 어차피 0 곱하기 7은 0이기 때문에 2가 그대로 내려올 거예요. 그 다음 다 0이죠? 0 곱하기 3은 0, 0 곱하기 0은 0, 그 다음도 0이죠? 0 곱하기 3은 0, 그 다음도 0. 이제 계산을 차근차근 해봅니다. 1, 2, 0, 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소수점을 찍어보려니까 0.3은 뒤에서 한 칸, 0.07은 뒤에서 두 칸, 총 세 칸 움직이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 얼마? 0.021.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해봤고요. 그 다음 22번 문제, 22번 문제 한번 해봐야죠. 자, 22번 문제입니다. 0.6 곱하기 얼마예요? 0.63입니다. 점점 이제 또 숫자가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 친구들 무조건 어떻게 해야 한다? 세로식으로 풀어봐야 한다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도 이 정도쯤 되면은 무조건 세로식을 적어서 풀려고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꼭 잊지 말고 세 도식을 적어서 문제를 풀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0.6 곱하기 얼마죠? 0.63입니다. 자, 한번 이렇게 적어봤고요. 이거 한번 선생님이랑 계산해 보겠습니다. 63, 18. 그래서 8 적고요. 1을 올립니다. 맞죠? 자, 0 곱하기 3은 0이니까 어차피 근데 1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쵸? 그 다음, 6 곱하기 6은 36 해서 6 적고요. 자, 3 올라가는데 어차피 또 6, 0 곱하기 6은 0이니까 3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자, 0 곱하기 6, 0. 그 다음 0 곱하기 0, 0. 이렇게 일단 다 풀어봤으니까 선생님이랑 한번 이제 자릿수에 맞춰서 덧셈을 해봐야죠. 8 되고요. 1 더하기 6이니까 7 되고요. 여긴 3이고요. 여긴 0이 되네요. 그 다음 이제 소수점 아까 했듯이 해봅니다. 뒤에서 한 칸, 뒤에서 두 칸. 그래서 총몇 칸? 뒤에서 하나, 둘, 세 칸. 이렇게 찍어보는 거죠. 자, 어렵지 않아요. 친구들 이거 이전에 했던 거 복습 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친구들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뭐라고 읽습니까? 0.378이라고 읽습니다. 0.378 한번 적어 볼게요. 0.378.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해봤고요. 27번, 27번도 한번 선생님이랑 풀어봐야겠죠? 27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0.93 곱하기 0.2예요. 역시나 가로식이고요. 그러면 세로식으로 바꿔서 셈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자, 적어볼게요. 0.93 곱하기 0.2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랑 계산해볼게요. 3 곱하기 2부터 3 곱하기 2는 6이에요. 6 적어주고요. 9 곱하기 2는요? 18이죠? 자, 8 적어주고요. 1 올라갔지만 0 곱하기 2가 0이기 때문에 1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자, 0 곱하기 3, 0 곱하기 9, 0 곱하기 0. 다 0이에요. 그래서 한칸 띄어서 0, 0, 0 적어볼 거고요. 이제는 자릿수에 맞춰서 덧셈만 해주면 된다 하니까 6, 8, 1, 0 이렇게 나오는 거알수 있었고요. 맞죠? 자, 소수점 찍으려고 보니까 0.93은 뒤에서 한 칸, 두 칸, 0.2는 뒤에서 한 칸. 그래서 총몇 칸? 세 칸. 하나, 둘, 세칸 해서 소수점을 찍어봅니다. 정답 뭐라고 했죠? 0.186 이렇게 정답을 읽어주면 되겠네요. 0.18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해봤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30번. 30번 한번 선생님이랑 깔끔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0.82 곱하기 얼마? 0.25네요. 이것도 당연히 세로식으로 바꾸어서 계산해봐야겠죠? 자, 적어봅시다. 0.82 곱하기 0.25 한번 적어봤고요. 이거 이제 선생님이랑 곱셈 해볼게요. 2 곱하기 5부터 해봐야겠죠? 2 곱하기 5는 10입니다. 그래서 0만 적어주고 1은 올려줄게요. 8 곱하기 5는요? 40. 근데 1이 있으니까 41 해서 1 적어주고 4는 올립니다. 자, 0 곱하기 5는 0이니까 4는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네요. 그 다음 것도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그쵸?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2 곱하기 2부터 해보면 되겠네요. 2 곱하기 2는 당연히 4가 나오고요. 그쵸? 8 곱하기 2는요? 16이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6은 적어주고 어떻게 해줘요? 또 1은 올려주면 돼요. 0 곱하기 2는요? 0이니까 1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다 0이니까 0, 0, 0 적어주고 더해주면 된다. 0, 5. 4 더하기 6은 10이죠? 그러니까 0 적어주고 1 올라간 다음에 1 더하기 1은 2. 그 다음 0. 이렇게 해주고 소수점 찍어주려고 보니까 뒤에서 총몇 칸? 네칸 이동했어요. 그쵸? 해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하면 여기다가 찍어줄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자, 해서 정답 얼마? 0.2050이라고 읽는 거 아니죠? 0.2050.
0, 5라고

있습니다. 맨 뒤에 0은 안 읽어주는 거예요. 이것까지 친구들이 확신해 갖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0.205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한번 선생님이랑 깔끔하게 문제 풀어봤고요. 즐거웠나요? 그럼 남은 문제는 친구들이 열심히 복습을 해오고 다음 시간에 또 선생님이랑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은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친구들, 안녕! 꼼꼼하게 계산해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연산 8차시 마저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공부 주제와 목표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자고요. 자, 오늘은요, 연산 8차시 5일차 마저 샥샥 공부해 볼 거고요. 오늘의 공부 목표는요, 하나입니다. 바로 목세 소수점의 위치를 꼼꼼하게 확인해 볼 겁니다. 자, 오늘의 공부 목표까지 확인했으니까 바로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하나 더 확인하고 가야겠지요. 바로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 멋지게 공부한 사람만 풀 수 있다는 그 오늘의 퀴즈 말이죠. 87 나누기 6인데요. 물론 우리는 이 몫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구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오늘의 공부 목표는요, 몫의 소수점의 위치를 예상해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해보기 전에 몫이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걸 예상 어림해 보는 것이 바로 오늘의 공부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 열심히 공부한 뒤에 오늘의 퀴즈를 우리 함께 멋지게 풀어보겠습니다. 87 나누기 6의 몫은요, 1.45일지 14.5일지 우리 함께 어림셈을 통해 확인해 보자고요. 자, 그럼 오늘의 퀴즈까지 확인해 봤으니까 바로 오늘의 원리를 꼼꼼하게 깨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목표가 몫의 소수점의 위치 확인하기였잖아요. 한번 보죠. 13 나누기 4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림셈을 통해 몫을 예상해 볼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어림이라는 건 어느 정도 되겠다, 어림셈이라는 건 어느 정도 되니까 몫이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2 나누기 4로 어림셈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누어지는 수가 13이잖아요. 4로 딱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운 숫자, 우리가 어림하기에 쉬운 숫자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는 건데요. 13이라는 수를 12라는 수로 어림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12 나누기 4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다시피 약 3 정도 되겠다라고 어림해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실제로 몫을 정확하게 구했을 때는 이렇게 3.25다라고 몫까지 어림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원래 숫자는 13이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작게 12로 어림했기 때문에 원래는 나누어지는 수가 더 커야 하니까 실제 몫은 우리가 어림했던 약 3보다는 조금 더 크겠다. 그래서 32.5는 너무 커지니까 3.25 여기에 소수점을 붙여야 적당하겠네. 이렇게 어림셈을 통해 몫을 예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 더 해보죠. 그 아래는요, 이번엔 19.8 나누기 4입니다. 마찬가지로 쉬운 숫자를 통해 어림해 볼 건데요. 이 나누어지는 수 19.8을 이렇게 반올림을 해서 20이라고 생각해 볼 건데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미 배웠다시피 우리는 올림,

그리고 지금 등장한 단올림을 잘 알고 있지요. 한번더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19.8을 올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0의 자리까지 구한다라고 했을 때 올림은 어떻게 했나요? 구하려는 자리 바로 아래 자리 숫자가 0이든 1이든 5든 6이든 7이든 8이든 9든 무조건 올려준다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이 19.8을 10의 자리까지만 구하려고 할때 올림은 무조건 올려서 20이다라고 올림을 통해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버림은 무엇이었나요? 올림과는 반대로 무조건 버려주는 겁니다. 구하려는 자리 바로 아래 자리 숫자들을 다 0으로 바꿔주는 것이 버림이지요. 그러니까 19.8을 10의 자리까지 구하고 버림을 하면 바로 10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등장한 반올림은 무엇이었나요? 배운 내용 떠올려 봅니다. 이 반올림은요, 구하려는 자리 바로 아랫자리 숫자에 따라 올림을 할지 버림을 할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구하려는 자리 바로 아랫자리 숫자가 0, 1, 2, 3, 4, 0부터 4까지면 버림. 또 5, 6, 7, 8, 9, 5부터 9까지면 올림을 했죠. 반은 버려주고 반은 올려준다. 그래서 반올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9.8을 10의 자리까지만 구하려고 할때 바로 아래 자리 숫자가 9이기 때문에 올림을 해준다. 따라서 반올림을 하면 20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올림과 버림, 반올림까지 이미 배웠던 내용 복습해 봤고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19.8을 반올림해서 쉬운 숫자 20으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0 나누기 4를 하면 약 5라고 이렇게 몫을 어림해 볼 수가 있고요. 실제 계산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원래 수는 19.8, 20보다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하면 5보다는 좀 작을 거야. 따라서 49.5가 아니라 4.95, 4.95, 소수점이 여기 있어야 해. 라고 이렇게 몫의 소수점의 위치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아래를 볼게요. 소수 나누기 자연수에서 소수를 자연수로 반올림한 후 방금 했지요? 반올림. 그리고 어림에서 계산한 결과와 실제 계산한 결과의 크기를 비교해서 소수점 위치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합니다. 가 바로 오늘의 공부 목표인 몫의 소수점의 위치를 확인하기랍니다. 정리하면 쉬운 숫자로 바꾸어서 이렇게 몫을 약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예상해보고 몫의 소수점의 위치를 콩콩콩 찍어주면 된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 원리를 한눈에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5일차 문제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죠. 자, 5일차 문제는요, 방금 본 것처럼 어림셈물에서 몫의 소수점의 위치를 찾아 콩콩콩 꼼꼼하게 점을 찍어 보세요라고 있는데요. 언제나 그렇듯이 연산키 대표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수를 자연수로 반올림한 후 어림에서 계산해요. 28.1을 자연수 28로 어림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몫을 어림하면 약 7이기 때문에 7 뒤에 소수점을 붙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원래 수는 28이 아니라 28.15. 원래 나누어지는 수는 28보다 좀 커요. 그러니까 약 7보다는 조금 더 실제 몫은 커야겠지요. 따라서 70.5는 너무 커지니까 7.05라고 여기에다가 소수점을 콩콩 찍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일차 문제, 견상키 문제 확인해 봤으니까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요, 7 나누기 4입니다. 이 7이 4로 딱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니 어림셈을 해 보자고요. 이때 우리 아까 원리 깨치기에서 본 것처럼 쉬운 숫자로 바꾸어 생각해 볼 겁니다. 무엇을? 나누어지는 수를 말이죠. 7을 쉬운 숫자로 생각해 볼 건데요. 8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8 나누기 4는 약
이

이라고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428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실제 나누어지는 수는요, 8이 아니라 7이잖아요. 8보다는 작은 수예요. 그러니까 실제 몫은 우리가 어림에서 생각한 이 몫보다는 작겠다. 따라서 1.75가 맞겠지요. 여기다 붙이면 17.5라고 너무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 소수점을 찍어 1.75, 1.75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풀때 어떤 친구들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치를 굳이 8이 아니라 4로 바꿀 수도 있고, 또 12로 바꿀 수도 있는데, 왜 굳이 하필 8로 바꿀까라고 말이죠. 자, 생각해 보자고요. 이4 나누기 4를 하면 1이고요. 12 나누기 4는요, 3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림셈을 할 때는 이왕이면 실제 계산한 결과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바꾸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7을 4로 생각하거나 7을 12로 생각하면 실제 계산 결과와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 7과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는 수로 바꾸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7을 이 4나 12보다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8로, 쉬운 숫자 8로 바꾸어서 약 2니까 여기에 소수점을 찍어야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5일차 문제, 1번 문제 풀어봤으니까요. 자신 있게 2번 문제 출발해보죠. 10 나누기 8입니다. 마찬가지로 쉬운 숫자로 바꾸어 볼 건데요. 이 10을, 선생님은요, 약 8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8 나누기 8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다시피 약 1이기 때문에, 아, 실제 계산 결과는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소수점을 찍으면 좋을지 생각해 보자고요. 아, 실제 나누어지는 수는요, 10이잖아요. 8보다는 큽니다. 그러니까 실제 계산 결과도 약 1보다는 더클 겁니다. 따라서 여기도 찍어도 되고 여기도 찍어도 되지만 만약에 여기에 찍게 되면 12.5로 너무 차이가 벌어지죠.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약 1보다 조금 더큰 여기에다가 찍어야 되겠지요. 1.25, 1.25겠네라고 이렇게 어림셈에서 몫의 소수점의 위치를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자, 5일차 문제 3번 문제로 가보죠. 17 나누기 4입니다. 역시 쉬운 숫자, 그리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는 숫자로 또 예상해 어림해 볼 건데요. 이 17이라는 수를요, 쉬운 숫자 16으로 어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림셈을 해 보는 거죠. 16 나누기 4는 약 4죠. 4, 4, 16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실제 나누어지는 수는 17로 16보다 큽니다. 실제 계산 결과도 약 4보다는 몫이 더 크겠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찍으면 4.25니까 약 4보다 조금 더큰게 맞겠네. 여기에 찍으면 42.5로 너무 커지잖아요. 그래서 너무 커지지 않게 여기에다가 잘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5일차 문제 4번 문제로 가보죠. 22 나누기 8입니다. 역시 쉬운 숫자로 생각해 볼 건데요. 자, 이번에는 24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요. 그러니까 24 나누기 8로 어림셈을 해보면 몫이 약 3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22로 24보다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계산 결과도 약 3보다는 작겠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찍으면 3보다 너무 커지죠. 따라서 여기에 찍으면 안 되고 소수점을 여기에다가 콩콩콩 찍어주면 되겠다. 2.75겠구나라고 이렇게 또잘 찍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30 나누기 8입니다. 자, 30 나누기 8 역시 쉬운 숫자로 바꾸어 볼 건데요.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32로 말이죠. 32 나누기 8을 하면 몫이 약4 정도가 나와요. 약 4. 그렇죠? 8, 4, 32니까 말이죠. 그런데 실제는 30으로 32보다 작습니다. 실제 계산 결과는 이 어림한 계산 결과인 약 4보다는 작을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찍으면 37.5 너무 커지잖아요. 여기에다가 찍어야겠네요. 3.75라고 잘 소수점을 찍어줄

수가 있겠고요. 자, 방금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 6번 문제 이제 보겠습니다. 자, 62 나누기 5. 이번에는 어떤 쉬운 숫자로 생각해 볼까 생각해 보는데요. 선생님은 60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60 나누기 5의 계산 결과 어림에서 생각해 보면 약 12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61로 60보다 큽니다. 따라서 실제 계산 결과는 약 12보다 조금 더 커져야 하니까 여기에다가 소수점을 찍어줘야겠네요. 여기에 찍으면 1.24로 너무 작아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잘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59 나누기 25입니다. 59 나누기 25. 자, 이번에는요, 어떤 숫자로 어림해 볼까요? 이왕이면 나누어 떨어져야 우리가 어림셈하기가 쉬우니까 선생님은 이 59라는 수를 50으로 한번 어림해 보겠습니다. 이유는 50 나누기 25를 하면 50 안에 25가 딱두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몫이 약 2라고 쉽게 어림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는요, 50이 아니라 59로 50보다 큽니다. 따라서 실제 계산 결과도 약 2보다는 더 커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찍어주면 되겠고요. 물론 여기에 찍어도 23.6으로 약 2보다는 크지만 그 차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잘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세 문제 더 풀어볼까요? 이번엔 8번 문제입니다. 27 나누기 12인데요. 이번에도 쉬운 숫자 24로 생각해 보고 어림셈을 해 볼게요. 이유는 24 안에 12가 딱두번 들어가기 때문에 약 2라고 몫을 어림셈에서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실제는 27로 24보다 크기 때문에 약 2보다는 조금 더 크게 여기에다가 점을 잘 찍어주면 되겠네요. 2.25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처럼요. 자, 9번과 10번 문제도 만나볼게요. 이번엔 9번 문제입니다. 45 나누기 12입니다. 이번에도 쉬운 숫자, 이번엔 딱 나누어 떨어지게 역시 36으로 어림해 볼 건데요. 36 안에 12가 딱세번 들어가기 때문에 몫이 약 3이라고 어림셈을 해볼 수가 있고요. 실제는 45로 36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찍으면 너무 커져요. 37.5로 말이죠. 약 3보다는 조금 더 크게 여기에다가 찍어주면 3.75라고 이렇게 알맞게 몫의 소수점의 위치를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자, 하나 더 풀어볼까요? 10번 문제입니다. 50 나누기 8입니다. 이번에도 쉬운 숫자 48로 어림해 볼 건데요. 48 나누기 8을 하면 8단 곱셈 구구를 이용해 8, 6, 48로 몫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50으로 우리가 어림한 48보다 크잖아요. 나누어지는 수가 말이죠. 그래서 실제 계산 결과의 몫은 약 6보다는 크게, 그런데 너무 크지 않게 여기에다가 점을 잘 찾아 찍어주면 실제 계산 결과는 6.25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일차 문제, 10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오늘은 5일차 문제를 모두 만나봐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풀어보기 전에 우리 또 시작하자마자 10번 문제까지 쉴틈 없이 달려왔잖아요. 여기서 잠깐 또 머리를 식히고 가야겠습니다. 자, 연산 실력을 높이는 오늘의 꿀팁 시간인데요. 우와, 막 움직이네요. 예쁘다. 자, 어림셈 후에 계산 결과와 비교해 보세요라는 것이 선생님이 오늘 준비해온 오늘의 꿀팁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우리가 오늘의 원리 깨치기에서 봤다시피 어림셈을 통해 몫의 소수점의 위치를 콩콩콩 찍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찍어보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냥 쿵 찍고 끝이 아니라 다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겠죠. 우리가 계산을 할 때요, 그냥 바로 계산하고 끝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 나누기 8이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실제로 계산해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어림셈을 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해본 것처럼 50을 48로 어림해서

몫이 약6 정도 되겠다라고 어림을 한 뒤에, 몫을 예상해 본 뒤에, 실제 계산 결과와 내가 예상해 본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면 뭔가 어디선가 내가 잘못 계산했구나. 그렇다면 다시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내가 잘 계산했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시험 문제에서 이런 연산 문제를 만났다면 그냥 계산하고 끝! 이게 아니라 오늘 이번 시간 배운 것처럼 어림셈을 차근차근 해본 다음에 계산 결과와 꼭꼭 비교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나지 않는지 비교해보고 만약에 차이가 난다면 다시 한번 더 계산해보는 꼼꼼함을 길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오늘의 꿀팁을 준비해봤습니다. 어림셈 후에 계산 결과와 비교해보세요. 기억하면서 이제 잠깐 쉬었으니까 또 힘내서 5일차 문제 만나봐야겠지요. 자, 계속해서 5일차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부터 출발해 볼까요? 자, 21.3 나누기 5입니다. 역시 쉬운 숫자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죠. 21.3을 반올림해서 자연수 20으로 어림해 볼 건데요. 그러니까 20 나누기 5는 약 4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21.3으로 나누어지는 수가 20보다는 큽니다. 그 말은 약 4보다는 실제 계산 결과가 커야 합니다. 42.6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찍는 것이 좋겠다. 몫은 4.26이다라고 이렇게 또 소수점의 위치를 찾아볼 수가 있고요. 21번 문제는 12.88 나누기 7입니다. 자, 이번에는 12.88을 자연수 14로 어림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14 나누기 7은요, 몫이 약 2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나누어주는 수가 14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실제 계산 결과도 약 2보다는 더 작아져야겠으니 18.4가 아니라 1.84로 이렇게 또 점을 콩콩콩 찍어 볼 수가 있고요. 22번 문제 갑니다. 53.4 나누기 3인데요. 이번에도 쉬운 숫자, 이번엔 51로 어림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51 나누기 3을 하면 약 17로 콩콩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53.4로 51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계산 결과도 약 17보다는 더 커야 하기 때문에 여기 찍으면 안 되고 소수점을 여기에다가 콩 찍어주면 이렇게 17.8이야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23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13.88 나누기 4인데요. 자, 이번에도 쉬운 숫자 선생님은요, 12로 어림해 보겠습니다. 13.88을 반올림해서 자연수 12로 어림해서 생각하면 우리 아주 쉽게 12 나누기 4는 약 3이야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원래는 13.88로 12보다 더큰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계산 결과도 약 3보다는 더 크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찍으면 너무 커지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찍어서 약 3보다 더 크게 만들어줘야지 3.47이라고 또 몫의 소수점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위치를 말이죠. 자, 다음 문제 24번 문제입니다. 99.2 나누기 8인데요. 역시 이번에도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번에는요, 99.1을 이렇게 쉬운 숫자로 바꾸어 볼게요. 그러니까 96으로 딱 생각을 해보면 96 나누기 8은 약 12라고 또 쉬운 숫자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99.2는 96보다 큰 수니까 역시 12보다는 더 크게 몫의 소수점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찍으면 안 되고 여기에 찍어야 하겠지요. 여기에다가 잘 위치를 보고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5번 문제입니다. 16.3 나누기 5입니다. 이번에도 쉬운 숫자 15로 생각해 볼게요. 15 나누기 5는요, 아주 쉽게 약 3이야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실제는 15보다 더 크니까 3보단 더 크게 찍어줍니다. 여기에 찍으면 너무 커지니까 여기에다가 잘 찍어주면

약 24보다 조금 더큰 24.2라고 잘 위치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 볼까요? 90.4 나누기 4입니다. 이번에도 쉬운 숫자, 선생님은 88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 이유는 88 나누기 4가 약 22로 콩콩콩 딱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90.4 88보다는 크죠? 22보다는 더 커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딱 위치를 또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22.6이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문제 더 풀어보죠. 28번 문제입니다. 19.84 나누기 8입니다. 자, 이번에도 쉬운 숫자 16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다시피 16 나누기 8의 몫은 약 2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동으로 딱 나오겠죠. 19.84는 16보다 더큰 수기 때문에 실제 계산 결과도 약 2보다는 커져야 할까요? 작아져야 할까요? 그래요. 더 커져야 하겠지요. 여기에 찍으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약 2보다는 조금 더 크게 여기에다가 소수점을 잘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29번 문제입니다. 72.5 나누기 5인데요.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요.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를 만나면 먼저 전체를 봅니다.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를 잘 확인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 72.5를 쉬운 숫자로 바꾸어 주면 되는데요. 생각하기 쉽도록 선생님은 70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70 나누기 5는요, 딱 나누어 떨어지죠. 약 14로 말입니다. 자, 그런데 72.5로 실제는 7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실제 계산 결과도 약 14보다 조금 더 크게 따라서 여기에다가 찍어주면 실제 계산 결과는 14.5야라고 몫의 소수점의 위치를 또 이렇게 찾아 점을 찍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일차 문제, 29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남은 문제들은요, 오늘의 원리를 생각하며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모두 꼼꼼하게 풀어보세요. 자, 그럼 오늘의 퀴즈를 풀어보기 전에, 짜잔! 오늘의 연산키 정리해 보겠습니다. 몫의 소수점의 위치 확인하기인데요. 보니까 19.8 나누기 4의 몫을 구하기 전에 어림셈을 해볼 겁니다. 19.8을 20으로 어림해서 20 나누기 4의 몫은 약 5니까 실제 계산 결과도 5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거야. 실제 계산 결과는 4.95거든요. 이렇게 몫의 소수점의 위치를 확인해보고 또 실제 계산한 후에 비교까지 해보는 오늘의 꿀팁까지 꼭꼭 기억해 주자고요. 자, 이렇게 오늘의 연산키를 확인해 봤으니까요. 이제 오늘의 퀴즈를 멋지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87 나누기 6이었잖아요. 쉬운 숫자로 생각해 볼 건데요. 84로 생각해 보면 84 나누기 6은 약 14로 똑 나누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87로 84보다는 더 큽니다. 따라서 실제 계산 결과도 약 14보다는 조금 더 커야겠다. 따라서 여기에 찍으면 안 되고 점을 여기에 찍어서 실제 계산 결과는 14.5야라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퀴즈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또 그냥 헤어지기 아쉬우니까 우리 친구들이 직접 풀어보는 오늘의 보너스 퀴즈 문제입니다. 자, 16.4 나누기 5의 몫의 소수점은 여기에 찍어야 할까요? 여기에 찍어야 할까요? 오늘의 원리를 잘 생각하며 잘 구해본 다음에 어디다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마구마구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보너스 퀴즈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문제들 우리 친구들이 꼼꼼하게 풀어보고요. 선생님과는 새로운 차시, 굿차시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연산 실력 키워나가 보죠. 모두 또 봐요.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1: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 가이드 이충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역사 가이드 박세훈입니다. 자, 선생님. 야옹.
0: 아니, 피디님. 자, 살면서 가장 큰 초대형 고양이를 지금 보고 있는데.
1: 네, 선생님. 혹시 고양이 좋아하시나요?
0: 아니, 저 진짜 고양이 좋아해요. 제가 진짜 대표적인 애묘인입니다.
1: 제가 이 애묘인인 선생님을 위해서 정말 귀엽고 무해한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0: 무슨 고양이요?
1: 자, 이게 알렉세이 왕제 고양이의 초상화라고 하는데요. 자, 이 러시아 사람들은 유난히 좀 고양이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0: 또 다른 일화가 있을까?
1: 이 도시에 있는 이 에르미타주 박물관에는요. 자, 18세기부터 박물관 물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려 고양이 경호원을 임명했다라고도 합니다. 지금도 이 수십 마리의 고양이들이 이 박물관을 지키고 있다고 해요.
0: 야, 그 세계적인 박물관이잖아요.
1: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박물관이 있는 이 도시는 고양이보다도 더 놀라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농담이 있는데요. 나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나 페트로그라드에서 자랐고 레닌그라드에서 살다가 다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눈을 감게 되었다.
0: 이 도시는 바로 오늘 갈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얘기였군요. 정말 매력적인 도시잖아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0: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운하가 많아서 약 300여 개가 넘는 다리가 있다고 해요. 정말 북쪽의 베네치아라고 불릴 만한 것 같습니다.
1: 네, 그런데 여기가 원래는 늪지대였다라고 해요. 이제 도시를 만들기 곤란했던 환경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늪지대를 다지기 위해서 세금을 돌로 징수하기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돼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뼈 위에 세워진 도시이란 별명이 있었던 거죠.
0: 토목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인데 이렇게 도시를 만들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1: 네, 이 표트르 대제의 의지가 지금의 화려한 도시를 만든 거죠.
0: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진짜 다사다난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도시로 이름에는 오랜 역사와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이 도시는 1703년 러시아의 황제 표트르 1세가 세웠습니다. 표트르는 러시아를 서양처럼 발전시키고 싶어 했기 때문에 유럽식 항구 도시를 건설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네바강 하구의 늪지대에 새로운 수도를 세우며 자신의 수호 성인인 성 페테르, 성 베드로라고도 합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상트 페테르부르크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상트는 성스러운, 부르크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즉, 성 베드로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이름은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자 러시아는 독일과 적대 관계가 되었는데요. 페테르부르크가 독일식 발음이라는 이유로 이름을 페트로그라드로 바꿨습니다. 그라드는 슬라브어로 도시를 뜻하므로 페테르의 도시라는 뜻은 유지됐지만 발음이 러시아식으로 바뀐 겁니다. 그후 1924년 러시아 혁명의 지도자 레닌이 죽자 그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 도시 이름을 레닌그라드로 바꿨습니다. 레닌의 도시라는 뜻이죠. 그러나 1991년 소련이 해체된 뒤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옛 이름인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날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이름처럼 오랜 역사와 시대의 흔적

0: 을 간직한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 북서쪽 네바강 하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발트해와 연결되어 있어서 바다로 나가는 길목에 있어요. 그래서 예로부터 유럽 여러 나라와 교류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였습니다. 표트르 1세는 이 지리적 이점을 살려 러시아를 서양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곳에 새로운 수도를 세웠습니다. 바다와 가까운 덕분에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무역과 해운의 중심지가 되었고요. 러시아가 유럽과 교역하며 문화를 받아들이는 창구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늪지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공사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땅이 약하고 홍수가 자주 일어나 도시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과 운하를 잘 이용해서 도시를 아름답게 설계했기 때문에 북쪽의 베네치아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징 덕분에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오늘날까지도 러시아의 해상무역,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도시는 대표적인 계획도시입니다. 계획도시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한 도시가 아니라 처음부터 지도 위에 계획을 세워 만들기 시작한 도시를 말합니다. 표트르 1세는 러시아를 서양처럼 발전시키고 싶어 했기 때문에 새 수도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는 유럽식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건축가들을 불러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도로를 곧게 뻗게 만들고요. 강과 운하를 이용해서 도시를 아름답게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지어진 덕분에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도로가 정리되어 있고 건물 배치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또 운하를 따라 배가 다닐 수 있어서 교통도 편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의 창문이라 불리며 유럽과 문화를 주고받는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야, 그러고 보니 도시를 수식하는 별명이 참 많긴 많네요.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역사뿐만 아니라 러시아 북쪽에 위치해 있어서 독특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백야 현상입니다. 백야란 여름철 해가 완전히 지지 않아서 밤에도 하늘이 밝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보통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이어지고요.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산책하거나 축제를 즐깁니다. 실제로 도시에서는 백야 축제가 열려서 음악회, 불꽃놀이, 퍼레이드 같은 행사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온다고 해요. 하지만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기후는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겨울이 매우 길고 춥기 때문에 해가 일찍 지고 낮이 짧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해를 거의 보지 못하기도 한다고 해요. 이런 시기에는 사람들이 우울함을 느끼기도 해서 따뜻한 실내 문화생활이나 조명 장식으로 분위기를 밝히려는 노력이 이어집니다. 또한 눈이 많이 내려서 교통이 불편하지만 대신 겨울에는 아름다운 눈 풍경과 얼음 축제가 열려서 또 다른 관광 명소가 됩니다. 이처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백야와 긴 겨울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도시의 관광 문화를 특별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1: 이름이 세 번이나 바뀔 정도로 역동적인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상트페테르부르크인 것 같습니다. 네.
0: 백야 현상도 정말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백야가 절정인 6월 중순에서 7월 초까지 여름 축제가 진행된다고 해요. 특히 네바 강변에서 붉은 돛을 단 범선이 등장해 해적들과 결투를 벌이는 붉은 돛 행사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1: 붉은 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0: 이게 러시아 작가 알렉산드르 그린의 어린이 소설에서 유래한 건데요. 어린 소녀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매일 바닷가에 나가서 붉은 돛을 단 배를 기다린다는 내용입니다.
1: 네, 이게 기다린다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믿고 나아간다.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는 희망, 그리고 인내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졸업식 축사에서도 자주 인용된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거죠.
1: 정말 뭐 뜻깊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백야라고 하면 밤에도 밝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때 벌어지는 불꽃놀이도 정말 뭐 장관일 것 같은데.
0: 네. 맞습니다. 게다가 그 도계교가 90도로 올라가는 장면까지 보면 정말 환상적일 거예요. 레바강 위에 300여가 넘는 다리 중에 몇 개가 대형 화물선이 지나갈 수 있도록 쫙 올라가거든요.
1: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낭만 가득한 도시가 사실은 또 엄청나게 비극적인 역사를 또 겪었다라고 하는데요. 네.
0: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 표트르 대제의 개혁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피의 일요일 그리고 레닌의 혁명까지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그야말로 이 러시아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근대화는 한 명의 군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표트르 대제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러시아를 서유럽화하는 걸 중요하게 여겼어요. 서유럽보다 발전이 늦은 러시아를 근대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무질서하고 비능률적인 러시아의 전체적인 행정기구를 좀 더 효율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혁하기 위해서 유럽의 여러 제도를 면밀히 조사하도록 한 뒤 프로이센을 모델로 삼아서 상설 행정기구를 만들고 서구에 발달된 학문을 러시아에 소개하고 번잡하던 키릴 문자를 간소하게 개혁해서 문자를 쉽게 익힐 수 있게 하는 한편 학술원을 세워서 학문을 장려하고 또 젊은이들을 유럽으로 유학을 보내서 서유럽의 학문을 익히게 했습니다. 발트해로의 진출이 필요했던 표트르는요, 1700년 스웨덴의 칼 12세의 대항에서 덴마크, 폴란드가 맺은 동맹에 참가해서 스웨덴과 대북방전쟁에 돌입하게 되고요. 1721년에는 이 대북방전쟁이 러시아의 승리로 일단락되게 됩니다. 스웨덴을 정복해서 고대 노브고로드 공화국의 영토를 회복하고 발트해 연안에서는 강대국으로서의 자리를 굳히게 되죠. 이러한 표트르 대제의 노력으로 근대화의 기틀을 마련한 러시아는 이후에도 개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이러한 역사적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자, 먼저 피의 구원사원입니다. 왜 피의 구원사원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바로 러시아 제국의 황제 알렉산드르 2세의 피가 묻어있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알렉산드르 2세는요, 1861년 농노해방령을 발표해서 해방황제 또 개혁군주로 불리는 사람인데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런 개혁정책을 지속했습니다. 지방자치권 보장, 사법제도 개혁 등을 추진을 했어요. 또 대외적으로 미국의 알래스카를 판매하기도 했고 1872년 삼재동맹에 가입해서 유럽 지역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군주이기도 합니다. 자, 그에 대한 암살 기도가 꾸준히 있어 왔는데요. 이 당시 암살을 시도한 건 서유럽의 정치 변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르 2세는 많은 개혁 작업을 했지만 여전히 차르라 불리는 것처럼 절대 왕정이 지속되는데 강한 불만이 있었던 거죠. 이 공식적인 첫 암살 시도는 1866년 발생했습니다. 자, 이때 간신히 살아남아서 자신의 생존을 기념하기 위해 러시아 전역에 많은 교회를 짓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꾸준한 암살 시도에 결국 1881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겨울궁전으로 돌아오던 길 폭탄이 터졌고 놀라서 마차에서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이 다른 암살자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때 알렉산드르 2세의 피가 이곳 피의 구원사원에 서려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르 2세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아들 알렉산드르 3세와 손자 니콜라이 2세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보복하듯 탄압과 반개혁 정책을 시작하게 되죠. 자, 그리고는 이 민중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피의 일요일 사건입니다. 불평등한 사회체제로 억눌려 있던 민중들이 탄원을 하기 위해서 겨울궁전으로 평화적인 행진을 했는데요. 이때 이 시위 군중들에게 총구를 겨누어서 사상자들이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시위대의 요구를 살펴볼까요? 노동자의 법적 보호, 그리고 당시 일본에 완전히 열세에 놓여 있었던 러일 전쟁의 중지, 헌법의 제정, 기본적 인권의 확립 등으로 이 착취와 빈곤, 그리고 전쟁에 허덕이던 당시 러시아 민중의 소박한 요구를 대변한 것들로

0: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요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으로 니콜라이 2세는 완전히 신망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러시아 역사를 완전히 바꾸는 혁명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유명한 블라디미르 레닌입니다. 자, 때마침 1905년 피해 일요일 사건으로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는 러시아로 이 레닌이 귀국을 하게 되는데 즉각 노동자들이 권력을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격적인 혁명 조직을 만들어감과 동시에 온건파 멘셰비키와 격렬한 분쟁과 갈등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1907년 피해 일요일 사건이 누그러들 즈음에 러시아에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고 혁명 지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와 탄압이 시작되자 이 레닌을 비롯한 볼셰비키파 세력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그는 다시 해외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굶주림과 추위와 전쟁에 지친 러시아 민중은 1917년 2월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곧이어 노동자와 군인들이 시위대편으로 합류하면서 니콜라이 2세를 황제 자리에서 몰아내게 됩니다. 이를 2월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2월 혁명으로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케렌스키란 사람을 내각 수반으로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는데요. 당시 스위스 취리히에 망명생활 중이었던 레닌은 이때만 해도 혁명이 일어나리라는 사실을 예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레닌을 비롯한 32명의 러시아 혁명 망명자들은 독일 제국의 지원을 받아서 봉인 열차라 불리는 열차를 타고 1917년 4월 늦은 밤에 러시아의 수도 페트로그라드에 도착하게 됩니다. 1917년 11월 7일 러시아 달력으로는 10월달이었는데요. 볼셰비키 천여 명의 적위대의 급습으로 임시정부 타도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 후 레닌은 모든 권력은 소비에트로 넘어왔음을 선포하면서 10월 혁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표트르 대제의 개혁부터 레닌의 혁명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이처럼 러시아는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자, 이러한 역사는 한 국가가 스스로를 개혁하고 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 이 표트르 대제의 개혁부터 레닌의 혁명까지 이렇게 듣고 나니 정말 역사의 중심에 있던 도시 맞네요.
0: 맞습니다. 이 하나 더 빼놓을 수 없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제2차 세계대전 때 1941년부터 약 8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도시가 독일군에게 포위된 적이 있었어요. 네.
1: 이 레닌그라드 포위전이라고 불리는 사건 맞죠?
0: 네. 이 소련을 침공해서 들어오는 독일군의 저항을 해서 이 레닌그라드의 시민들이 도시를 요새화하고 항전에 나서자마자 이 도시를 봉쇄해서 항복을 얻어내려고 한 그런 사건인데요. 그때 모든 보급로가 차단을 당하면서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끝까지 항전을 했다는 거죠.
1: 야, 그래서 1945년 스탈린이 이 도시에 영웅 도시라는 칭호를 붙여준 거군요.
0: 맞습니다. 개혁도, 혁명도, 그리고 전쟁까지도 모두 견뎌낸 도시,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1: 이 우리나라와의 거리만큼이나 진짜 멀게 느껴졌는데 네. 오늘 배우니까 진짜 좀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자, 여러분, 상트페테르부르크. 자, 처음에는 좀 이름이 어려웠지만 자, 이제 좀 익숙하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자, 오늘 이 도시로 보는 세계사 상트페테르부르크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안녕.
2: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1: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 가이드 이충모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역사 가이드 박세현입니다.
0: 도시로 보는 세계사 플러스로 돌아왔습니다. 네.
1: 자, 저는 사실은 이 시즌2를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수강호의 게시판도 보고 왠지 시간이 지날수록 관심이 점점점 더 이렇게 커지는 것 같았거든요. 뭐 게시판을 보니까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0: 아, 선생님 게시판까지 체크하시다니 애정이 팍팍 느껴집니다. 선생님, 저희가 시즌1에서 이슬람의 기원이 된 도시 메카, 르네상스의 보고인 피렌체, 2월 혁명과 10월 혁명이 일어났던 상트페테르부르크처럼 역사의 결정적 순간을 담고 있는 도시를 살펴봤잖아요. 도시로 보는 세계에서 플러스는 어떤 도시로 떠나나요?
1: 이번 시즌2에서는요, 문명의 원형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문명이 시작된 곳이라고 하면 황어, 인더스,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집트 문명이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곳은 어딘가요?
1: 네, 바로 말씀해주신 이집트 문명을 품은 도시 카이로입니다.
0: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가장 먼저 생각나실 텐데요. 카이로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도시인지 먼저 살펴볼까요?

0: 이름은 좀 낯선데 굉장히 볼거리가 많은 도시네요. 600년이 넘은 시장이 지금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요. 게다가 동굴 속에 있는 성당은 웅장하고 특이한 것 같습니다.
1: 이 과거와 현재가 섞여서 사는 도시인 거죠. 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0: 뭔데요?
1: 이 카이로에 지하철이 있는데요. 혹시 몇 개 있는지 아세요?
0: 우리나라는 9개 노선에 뭐 인천 1, 2호선, 뭐 수인 분당선, 뭐 지역을 연결하는 것까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카이로는 글쎄요.
1: 네. 현재 이 3개의 노선이 개통이 되어 있고 추가로 건설 중인데요. 이 공사가 너무너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이 카이로가 옛 고대 이집트의 수도였던 멤피스와 가까워서 이 땅만 파면 유물이 쏟아지는 거죠.
0: 야, 꼭 우리나라 경주 같은데요. 교통이 좀 불편할 것 같지만 요즘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카이로 여행이 굉장히 인기라고 박물관이 바로 이집트 대박물관이 개관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1: 네, 여기가 그냥 박물관이 아니고 이집트 대박물관입니다. 찾아보니까 고대 이집트 관련 유물이 10만여 점을 소장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건설 기간만 무려 20년에 부지 면적은 약 50만 제곱미터로 꼼꼼히 다 보려면 24시간 잠을 안 자도 70일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0: 야, 70일이라니. 방학 때 아예 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야, 근데 선생님, 이런 위대한 문명이 금나라 뚝딱 나온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카이로가 5000년 문명의 터전이 될 수 있었는지 카이로의 비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카이로가 고대부터 지금까지 번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나일강 삼각주가 시작되는 꼭지점에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지도를 보면 나일강이 북쪽 바다로 흘러가면서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데 카이로가 딱 그 길목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카이로는 남쪽의 상이집트와 북쪽의 하이집트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배를 타고 오가는 모든 물자와 사람이 이곳을 거쳐야 했으니 자연스럽게 도시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0: 있었죠. 나일강의 실어날은 영양가 높은 흙이 쌓여 농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니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이기도 했죠. 또한 근처에 모카탐 언덕 같은 고지대가 있어 적의 침입을 감시하고 방어하기에도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카이로는 시대에 따라 이름과 주인은 바뀌었지만 늘 거대한 제국의 중심이었습니다. 사실 고대 이집트의 수도는 카이로 바로 옆에 있는 멤피스였습니다. 피라미드로 유명한 기자가 바로 이 지역에 속해 있죠. 초기 파라오들은 이곳을 수도로 삼아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건설했고 인류 문명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7세기경 이슬람 세력이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현재 카이로라는 이름의 도시가 본격적으로 건설되었습니다. 특히 10세기 파티마 왕조는 이곳을 수도로 정하고 승리자라는 뜻의 알카히라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 하나인 알 아즈하르 대학교가 세워지며 이슬람 문화의 중심지로 우뚝 섰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영웅 살라딘이 세운 아이유브 왕조와 용맹한 전사들의 나라인 맘루크 왕조 시절, 카이로는 동양과 서양을 잇는 무역의 중심지로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당시 카이로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도시 중 하나로 손꼽혔으며, 이때 지어진 수많은 모스크와 성벽들이 오늘날까지 카이로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카이로는 단순히 한 나라의 수도를 넘어 수천 년 인류 역사가 층층이 쌓여 있는 거대한 박물관과 같습니다. 지리적 이점 덕분에 늘 역사의 주인공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거죠.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살아남는다고 믿는 내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는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죽은 뒤에도 그의 영혼이 안전하게 머물며 사후 세계로 잘 건너갈 수 있도록 거대하고 튼튼한 무덤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영혼이 다시 돌아오려면 죽은 몸이 썩지 않고 그대로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고요. 이 미라와 파라오가 사후 세계에서 쓸 귀한 보물들을 도둑맞지 않게 깊숙이 숨겨놓은 요새가 바로 피라미드였습니다. 피라미드의 높은 끝은 하늘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이는 파라오의 영혼이 태양신 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거대한 계단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해요.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 인근의 기자 지구에는 우리가 잘 아는 거대 피라미드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똑똑한 지리적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피라미드는 수백만 톤의 돌로 이루어진 엄청나게 무거운 건물입니다. 땅이 무르면 가라앉을 수 있는데, 카이로 주변은 거대한 바위판으로 된 단단한 지반이라 이 무게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해가 뜨는 동쪽은 삶의 땅, 해가 지는 서쪽은 죽음의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인 피라미드는 항상 나일강의 서쪽 지대에 건설되었습니다. 피라미드를 만들 돌은 멀리서 가져와야 했습니다. 홍수 때 나일강물이 불어나면 배를 이용해서 공사장 바로 근처까지 큰 돌을 쉽게 옮길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카이로 인근이었습니다. 중장비도 없던 시절에 그 거대한 돌들을 어떻게 옮겼을지는 여전히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인 숙제입니다. 하지만 학자들이 밝혀낸 가장 유력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구리정과 나무 쐐기를 이용해 바위에 틈을 벌려 일정한 크기로 돌을 잘라냈습니다. 돌 하나의 무게가 평균 2.5톤에서 많게는 수십 톤에 달했습니다. 바퀴가 없던 시절이라 큰 나무 썰매에 돌을 올리고 수천 명의 사람이 밧줄로 끌었습니다. 이때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썰매 앞에 모래에 물을 뿌려 부드럽게 미끄러지도록 했습니다. 돌을 높이 쌓기 위해 피라미드 주변에 거대한 흙 언덕, 경사로를 만들었습니다. 건물이 높아질수록 경사로도 함께 높여서 돌을 꼭대기까지 끌어올린 뒤 건설이 끝나면 이흙 언덕을 다시 치워버린 거죠. 겉면은 하얀 석회암으로 매끄럽게 다듬어서 햇빛을 받으면 눈부시게 빛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겉면이 깎여 나갔지만 아직까지도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눈부신 문화유산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1: 저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바퀴도 없이 수십 톤짜리 돌을 올린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0: 야,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피라미드에 대해 큰 오해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1: 어떤 오해일까요?
0: 바로 피라미드는 노예들이 지었다는 거예요. 각종 매체에서 채찍을 맞으며 돌을 끄는 노예들이 피라미드를 만드는 것처럼 묘사되어 왔는데요. 역사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1: 그럼 누가 이걸 지은 걸까요?
0: 바로 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이었다고 해요. 나일강이 범람하는 기간에 이동해 와서 식량을 제공받고 피라미드를 건설했을 거라는 해석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쿠프 왕의 피라미드 주변에서 노동자들의 묘지가 발견되기도 했어요. 노예였다면 이곳에 자신들의 무덤을 만들지는 못했겠죠.
1: 요즘으로 따지면 공공 일자리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선생님, 근데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왜 이렇게 거대한 걸 만드는 걸 좋아했을까요?
1: 이건 단순한 취향이라기보다는 고대 이집트에서 파라오는 살아있는 신이잖아요. 죽어서도 영원해야 되니까 영원한 건축물을 남기는 게 아니었을까요?
0: 일리 있어 보여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물이나 파라오가 있을까요?
1: 자기를 위한 신전은 물론이고 카데시 전투에서 무승부였지만 승리한 것처럼 포장했던 파라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 역사상 가장 많은 건축물과 조각상을 남긴 파라오 중 하나인데요. 자, 누군지 예상하시겠어요?
0: 이집트 문화를 꽃피운 인물, 바로 람세스 2세 이야기네요.
1: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카이로의 역사, 람세스 2세가 만든 아부심벨 신전을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한참을 내려가면 바위산을 깎아 만든 거대한 아부심벨 신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신전은 고대 이집트의 가장 강력한 파라오였던 람세스 2세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세운 것인데요. 이 아부심벨 신전은 단순히 돌을 깎아 만든 건물이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천문학, 수학, 그리고 정치적 계산까지 완벽하게 결합한 결정체인데요. 첫째로 빛의 기적이라 불리는 과학적인 설계입니다. 1년 중 람세스 2세의 생일과 즉위일로 추정되는 날에 아침 햇살이 신전 입구를 지나 60m 깊숙한 곳에 있는 국왕의 조각상을 정확히 비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오직 별과 해의 움직임만으로 이런 계산을 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둘째로 파라오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역사적 기록입니다. 신전 입구에는 20m가 넘는 람세스 2세의 거대 조각상 4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는 당시 이집트 남쪽 국경을 넘보던 주변 부족들에게 여기는 위대한 파라오가 다스리는 땅이니 절대 까불지 말라 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대 건축 기술의 끝판왕입니다. 다른 건물들처럼 돌을 쌓아 올린 게 아니라 거대한 바위산 자체를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제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실수하면 되돌릴 수 없는 고난도의 작업이었어요. 이러한 가치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이 신전을 보면서 고대 문명의 찬란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1960년대 이 귀중한 보물이 통째로 물에 잠길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집트 정부는 나일강의 홍수를 조절하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아스완 하이댐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댐이 완공되면 거대한 인공호수가 생기면서 이 아부심벨 신전이 위치한 지역이 완전히 수몰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수천 년의 역사가 물속으로 사라질 상황에 놓이자 전 세계는 이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전 세계 50여 개국이 자금과 기술을 지원했는데요. 하지만 워낙 거대한 신전이었기 때문에 옮기는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고심 끝에 결정된 방법은 놀랍게도 신전을 조각조각 잘라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때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정교한 절단 작업입니다. 신전을 구성하는 거대한 바위들을요, 평균 20톤 무게의 블록으로 일일이 잘랐습니다. 이때 조각을 너무 크게 자르면 옴

0: 이기기가 어렵고 또 너무 작게 자르면 나중에 합쳤을 때 틈새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계산이 필요했습니다. 무려 1000개가 넘는 조각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철저한 번호를 매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각이 하나라도 섞이면 전체의 모양이 틀어졌기 때문에 모든 블록의 번호를 매기고 원래 위치를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입체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았죠. 자, 이 조각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원래 위치보다 약 65m 정도 높은 지대로 조각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물이 차올라도 잠기지 않을 안전한 장소를 선택한 거죠. 그렇게 완벽한 복원과 새로운 장소에서 조각들을 다시 맞추고 신전 뒤편에 있던 바위산의 모습까지 콘크리트로 똑같이 재현해서 덮었습니다. 덕분에 원래 산속에 있던 신전의 느낌을 그대로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건물을 옮긴 사건을 넘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화재 복원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를 방문하면 웅장한 아부심벨 신전을 직접 볼수 있습니다. 만약 당시 전 세계가 우리 일이 아니니 상관없어 라면서 방관했다면 이 위대한 유산은 차가운 물 속에 영원히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아부심벨 신전의 성공적인 이전은 인간의 의지와 기술, 그리고 협력이 만들어낸 위대한 기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이집트의 거대한 석상 앞에 서게 된다면 그돌 하나에 깃든 전 세계 사람들의 정성과 노력을 꼭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1: 와, 신전을 통째로 잘라서 옮기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이에요?
0: 정말 대단한데요. 예, 이게 그리고 이 사건이 단순히 뭐 신전 하나를 구한 게 아니라 문화재는 인류 공동의 유산이라는 이 개념을 만들어낸 것도 큰 성과로 보입니다.
1: 오늘 카이로에서 정말 많은 걸 알게 된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카이로 하면 떠오르는 게또 있지 않으세요?
0: 역시 이게 함께 오래 지내니까 우리가 좀 이심전심인 것 같은데, 자, 카이로 선언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1: 1943년 12월 1일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절,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영국의 윈스턴 처칠, 중국의 장제스가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모여서 일본에 대한 전략을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보장한 최초의 합의였어요.
0: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죠. 이 한국을 적절한 시기에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이게 신탁통치의 빌미가 되었죠.
1: 고대 문명이 시작된 도시 카이로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이 처음 약속됐다는 걸 알게 되니 카이로가 훨씬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이 역사는 이 교과서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와 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카이로가 그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 이집트 문명을 읽은 고대인들도 신전을 세운 람세스 2세도 그리고 카이로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약속했던 연합국도 결국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카이로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0: 좋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도시 이야기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2: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 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 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 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3: EBS E는 0세부터 1회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점왕 연산왕으로 만들어줄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구차시의 내용을 만나봤죠? 우리 비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고 간단한 자연수의비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냈던 도전 연산왕 퀴즈의 정답 한번 알아볼까요? 도전 연산왕 퀴즈입니다. 간단한 자연수의비로 나타내어 보세요. 이렇게 분수 대 분수라는 비가 있다면 우리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여 간단한 자연수의비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바로 16대 3이 되겠죠. 정답 잘 맞췄나요?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만나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입니다. 오늘은 연산 10차시의 원리를 만나볼 거예요. 비례식과 비례배분의 두 번째 원리인데요. 여러분 잘 기억해서 우리 문제풀이에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1일차 비례식을 알아보기. 여기에 있는 이 문제도 풀어볼고요. 볼 거고요. 2일차에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비례식 풀기. 이 내용도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준비되었나요? 네, 좋아요. 그럼 오늘의 원리 만나볼까요?

자, 우리 구차시, 십차시는 둘다 비례식과 비례배분이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비례식은 뭐지? 비례배분은 뭐지? 궁금했을 거예요. 자, 이번 차시에서는요, 비례식을 알아보고요, 비례배분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예요. 비례식은 무엇일지, 비례배분은 어떻게 할수 있을지,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비례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비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개념들을 모두 모두 모아서 우리가 완성한 식이라고 볼수 있어요. 비율이 같은 두 비를 기호, 자, 양쪽이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호, 이름은 등호인데요. 이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을 비례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율이 같다? 비율이 같다. 여러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이죠. 자, 비율이 같다? 그렇죠. 우리 비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었을 때 비율이 같은 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비, 그런데 비율은 같은 두 비를 등호를 사용해서 식을 만들 수 있구나. 이게 바로 비례식이구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비례식을 알아볼 때에는요, 이 비례식에 있는 이 자리에 따른 이 이름을 익혀 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바로 비례식인데요. 2대 3은 5 대, 2대 3은 8대 10이에요. 자, 2대 3은 우리 비율을 구했을 때 3분의 2이고, 8대 12는 역시 비율을 구했을 때 12분의 8, 즉 3대 2이기 때문에 비율이 서로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등호를 써서 비례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바깥쪽에 있는 2와 12, 그러니까 2와 11을 바깥쪽에 있다라고 해서 외항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한자로 이렇게 바깥 외자를 쓰는데요. 이게 바로 바깥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에서도 바깥쪽에 있는 수들이잖아요. 그래서 외항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다음 안쪽에 있는 3과 8. 3과 8은 안쪽에 있죠. 이것을 내항이라고 불러요. 자, 내항이라고 하는 건 우리 한자로 이렇게 안, 내자. 안쪽에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거든요. 안쪽에 있는 항이다라고 해서 내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2랑 12는 바깥에 있으니까 외항. 3이랑 8은 안쪽에 있으니까 내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비례식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례식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 우리 비의 성질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잖아요. 이번에는 비례식의 성질을 알아볼게요. 자, 3대 5는 9대 15래요. 자,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3대 5는 9대 15. 그런데 여기에는 이두 비를 잘 살펴보았어요. 바깥쪽에 있는 외항 3과 15를 서로 곱했더니 45가 됐어요. 안쪽에 있는 두 개의 항, 즉 내항을 서로 곱했어요. 5, 9, 45예요. 자, 어때요? 비례식에서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이 어떤가요? 서로 똑같죠. 아, 비례식의 성질은 이런 것이구나.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서로 같구나. 완전히 같네. 자, 여러분, 이걸 왜 알아야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문제에서, 이 비에서 어느 하나의 숫자를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떤 수야? 여기에 알맞은 수 뭐야? 라고 물어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수 있는 거예요. 아,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이

같다고 했지? 내향이 얼마니까, 오, 이거랑 이거랑 곱했을 때 내향의 곱이랑 같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비례식, 그리고 비례식의 성질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비례 배분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비례 배분이라고 하는 건 전체를 주어진 비로 배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배분한다는 것은요, 나누어 준다는 거거든요. 주어진 비대로 나누어 준다. 이게 바로 비례 배분이 됩니다. 자,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18을 4대 5로 비례 배분한다. 빵이 18개 있는데 나랑 친구랑 4대 5로 비례 배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체의 4만큼, 친구는 전체의 5만큼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몇 개를 먹어야 됐고 친구는 몇 개를 먹어야 할까? 18개가 있는데 나는 전체의 4만큼, 친구는 전체의 5만큼을 먹을 거야. 그럼 전체는 4 더하기 5, 즉 9만큼이 되죠? 선생님, 전체는 18 아니에요? 아, 전체 빵의 수는 18개인데요. 우리가 그것의 비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4대 5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4개, 5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4 곱하기 2, 즉 8대, 5 곱하기 2, 10, 8대 10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비율이 같은 비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4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1로 보았을 때, 그때 전체를 9으로 나눈 다음 그중에서 4개만큼이구나. 전체를 9으로 나눈 만큼 거기에서 5개만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8개를 전체를 4 더하기 5, 즉 9로 생각한 다음에 9분의 4다, 그 다음 9분의 5다라고 생각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18 곱하기 4 더하기 5분의 4예요. 18 곱하기 9분의 4죠? 그러면 9로 약분을 했을 때 1, 그리고 2니까 2, 4, 8. 18 곱하기 4 더하기 5분의 5니까 18 곱하기 9분의 5죠? 9로 약분을 하면 1, 그리고 2니까 2, 5, 10. 그래서 18을 4대 5로 비례배분하면요, 바로 8과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빵을 8개, 친구는 빵을 10개를 먹는구나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비례배분은요, 전체를 주어진 비로 나눈다, 배분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동그라미다 라고 생각한다면 동그라미에다가 우리 b에서 전항과 후항을 더하세요. 이 더한 수를 분모로 하고 전항 또는 후항을 분자 자리에 넣어서 우리가 비례 배분해서 몇 개씩 가지면 될지 이것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10차시의 원리들을 만나보았어요. 어때요? 처음 보는 개념이라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선생님과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 이해를 조금 더 깊게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럼 먼저 1회차 문제 만나볼까요?

연산력 키우기 1일차입니다. 비례식 알아보기예요. 여러분 연산 키를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비례식이 주어져 있어요. 비율이 같은 두 비를 가운데 보이는 이 등호를 사용하여 만든 식, 바로 비례식이라고 했죠. 자, 5대 9는 10대 18이다 이렇게 읽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비를 읽을 때 5대 9라고 읽으면서 이 기호의 왼쪽에 있는 이 항을 전항이라고 부르고 이 오른쪽 뒤에 있는 항을 후항이다 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 비례식에는 앞에 있는 비에도 전항 후항이 있고 뒤에 있는 비에도 전항 후항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 비례식으로 두고 보았을 때 바깥쪽에 있는 이 두 개의 항을 외항이다 라고 부르고요. 안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을 내항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18은요, 후항이면서도 외항이 되고 여기 보이는 이 10은 전항이면서도 내항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요. 비례식에서 안쪽에 있는 두 수를 내항, 바깥쪽에 있는 두 수를 외항이라고 부르는구나. 비례식에서 내항과 외항을 각각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쪽에 있는 두 개는 내항이고 바깥쪽에 있는 두 개는 외항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써주면 됩니다. 4대 5는 8대 10이에요. 내항은 안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을 의미하죠. 5 그리고 8입니다. 그 다음 외항은요 바깥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이에요. 4 그리고 10이에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 2번 내항 안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이죠. 6 그리고 3입니다. 외항은 바깥쪽에 있는 두 개의 항 1 그리고 18이에요. 이렇게 쓰면 되죠. 3번 9대 18은 4대 8입니다. 내항은 안쪽에 있어요. 18 그리고 4.

그다음 외항은 바깥쪽에 있죠? 9 그리고 8이 됩니다. 그리고 4번 7대 3은 21대 9에서 내항은 안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이에요. 3과 21이죠. 3, 21. 외항은 바깥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이에요. 7 그리고 9입니다. 7 그리고 9. 5번 6대 8은 3대 4예요. 내항은 안쪽에 있는 두 개의 항, 8 그리고 3. 외항은 바깥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이죠. 6 그리고 4. 6번 7대 2는 21대 6이에요. 내항은 안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이에요. 2 그리고 21. 외항은 바깥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이죠. 7 그리고 6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7번 0.9대 1.2는 6대 8이 돼요. 그러면 내항은 안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이니까 1.2 그리고 6이 되고요. 외항은 바깥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이니까 0.9 그리고 8이 됩니다. 그 다음 8번. 8대 2는 1.2 대 0.3이래요. 내항은 안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이니까 2 그리고 1.2가 되고요. 외항은 바깥쪽에 있는 두 개의 항, 8 그리고 0.3이 되는 거죠. 9번. 1.2 대 1.8은 6대 9예요. 내항은 안쪽에 있는 두 개의 항, 1.8 그리고 6. 외항은 바깥쪽에 있어요. 1.2 그리고 9가 되죠. 10번 7대 3은 2.8대 1.2래요. 내항은 안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이에요. 3, 2.8. 외항은 바깥쪽에 있는 두 개의 항. 7, 그리고 1.2.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11번이에요. 2대 7은 1.6 대 5.6이에요. 내항은 안쪽에 있는 두 개의 항. 7 그리고 1.6이고요. 외항은 바깥쪽에 있어요. 2 그리고 5.6입니다. 12번 9대 20은 4분의 1대 9분의 5예요. 그러면 내항은 안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이죠. 20 그리고 4분의 1입니다. 외항은 바깥쪽에 있어요. 9 그리고 9분의 5가 되는 거죠. 13번 2대 5는 10대 25예요. 내항은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5 그리고 10. 외항은 바깥쪽에 있으니까 2 그리고 25가 되는 거죠. 다음 14번. 3대 4는 12대 16이에요. 내항은 안쪽에 있어요. 4 그리고 12. 외항은 바깥쪽에 있어요. 3 그리고 16.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다음 15번 1대 0.5는 5대 2.5래요. 자, 내항은 안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0.5 그리고 5가 되고요. 외항은 바깥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이니까 1 그리고 2.5라고 쓸수 있겠네요. 다음 16번 9대 6은 6대 4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항은 안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이니까 6 그리고 6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외항은 바깥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이에요. 9, 그 다음 4. 이렇게 두 개를 써주면 정답이 됩니다. 17번. 7대 2는 42대 11이에요. 내항은 안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이에요. 그래서 2, 그리고 42를 써주면 정답이 되고요. 외항은 바깥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이기 때문에 7, 그리고 12. 이렇게 두 개를 써주면 되는 거죠. 다음 18번입니다. 6대 7은 30대 35래요. 내항은 안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을 말하니까 7 그리고 30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외항은 바깥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이니까 6 그리고 35라고 써주면 정답이 됩니다. 자, 여러분도 비례식에서 외항과 내항 찾는 것,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 위치에 따라서 외항, 내항 이름이 붙은 것이기 때문에 위치만 확인하고 풀면 모두 다 정답이 되겠어요. 18번까지 선생님 해결을 해보았고요.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고 정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렇게 1일차의 문제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2일차의 문제들을 만나볼게요.

곱하기 10이니까 30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기 때문에 5 곱하기 네모도 30이란 얘기잖아요. 5, 6에 30. 아, 빈칸에 알맞은 수는 바로 6이구나 라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비례식을 완성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렇게 비례식에서도 어느 하나가 비어 있을 때 꼭 비례식의 성질만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비의 성질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비례식은 비유리 같은 두 비를 이용하여 만든 식이다 라는 것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2대 3은 네모 대 24예요. 그러면 우리 네모는 모르니까 외항의 곱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2 곱하기 24죠. 이것은 48이란 말이죠. 그러면 3 곱하기 네모, 즉 내항의 곱도 48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모는 어떻게 구할까요? 48을 3으로 나누면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3,1은 3, 3,6, 18. 아, 네모 안에 알맞은 수는 16이겠네.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자, 2번. 3대 4는 네모 대 12. 자, 그러면 역시 외항의 곱을 먼저 구했을 때 3 곱하기 12인데 이게 36이잖아요. 그러면 내항의 곱, 즉 4 곱하기 네모도 36이란 얘기죠? 비례식의 성질이 그러니까. 자, 그러면 네모 어떻게 구하냐? 36을 4로 나누어서 구하죠. 4, 9, 36이죠? 몫은 9가 된다.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수는 바로 9가 되는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3번이에요. 4대 3은 네모 대 18이다. 그러면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라는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외항의 곱은 4 곱하기 18이죠. 그러면 4, 8에 32, 4, 1은 3, 72예요. 내항의 곱은 우리 네모 모르잖아요. 3 곱하기 네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72구나. 네모는 어떻게 구할까? 72를 3으로 나누어서 구하자. 3, 2, 6, 3, 4, 12. 아, 24네.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수는 바로 24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4번도 볼게요. 5 대 15는 네모 대 9다. 그러면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잖아요. 5 곱하기 9는 45고 내항 15 곱하기 네모도 똑같이 45겠다. 그러면 네모는 45를 15로 나누어서 답을 구할 수가 있구나. 45 나누기 15는 3이기 때문에 아, 빈칸에 알맞은 수는 3이야 라고 몫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답을 알 수가 있는 거죠. 5번, 6대 4는 네모 대 8이다. 자,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죠? 외항의 곱 6 곱하기 8이에요. 6, 8에 48. 내항의 곱 4 곱하기 네모 는 48이 되는 거죠. 그러면 4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야 48이 될까요? 네모는 48 나누기 4다. 4, 1은 4, 4, 2, 8. 12가 되죠. 그래서 우리 빈칸에는 12가 알맞아요. 6대 4는 12대 8이죠. 6번. 7대 5는 네모 대 25래요. 그러면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 외항의 곱 7 곱하기 25를 해볼게요. 7 곱하기 25. 7, 5, 35, 그 다음 2, 7에 14, 175죠? 175가 뭐랑 같대요? 5 곱하기 네모랑 같대요. 그러면 네모는 어떻게 구할까? 175를 5로 나누어서 구할 수가 있겠죠? 5, 3, 15, 그 다음 5, 5, 25. 아, 35가 되네. 그래서 7대 5는 35대 25다 라고 비례식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7번, 5대 16은 10대 네모래요. 그러면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는 외항의 곱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 내항의 곱을 먼저 구해보는 거예요. 16 곱하기 10은 오, 쉬워요. 160이에요. 그러면 이 내항의 곱이 외항의 곱과 같기 때문에 5 곱하기 네모가 바로 160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모는 어떻게 구할까? 그렇죠. 160을 5로 나누어서 구하죠. 그러면 5, 3, 15, 5, 20, 32가 되죠.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수는 32고 5대 16은 10대 30이다 라고 비례식을 쓸 수 있는 겁니다. 8번, 7대 4는 14대 네모예요. 역시 외항에 있는 것 중에 하나

우리 알수 없는 수죠. 그러면 일단 알수 있는 내향의 곱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4 곱하기 14를 할게요. 4, 4, 16, 그다음 4, 1은 4, 56이죠. 외향의 곱과 내향의 곱이 같기 때문에 7 곱하기 네모도 56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7, 8에 56이죠? 빈칸에 알맞은 수는 바로 8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도 해결을 할 수가 있죠? 9번, 10대 18은 15대 네모래요. 그러면 내향의 곱을 먼저 알수 있으니까 18 곱하기 15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8 곱하기 15는 조금 복잡하니까 오른쪽에다가 써서 계산을 해볼게요. 바로 40, 5일은 5, 90이죠? 8일은 8, 1일은 1. 그 다음 올려주면 270이 됩니다. 자, 이제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이 같다는 성질을 이용할게요. 10 곱하기 네모도 270이에요. 그러면 10에다 어떤 수를 곱해야 270 될까요? 그렇죠. 바로 27 곱해주면 되죠. 10 곱하기 27이 270이니까. 그래서 10대 18은 15대 27이라는 식을 완성할 수 있고요. 10번, 15대 12는 105대 네모래요. 그럼 내향의 곱을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12 곱하기 105다. 12 곱하기 105를 생각해 볼게요. 5, 2, 10, 1은 2. 그 다음 계산을 해주면 1260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외향의 곱도 똑같이 15 곱하기 네모는 1260이라는 이야기니까 네모는 1260을 15로 나누어서 구할 수가 있겠죠. 1260 나누기 15. 15 곱하기 8을 했을 때 바로 40, 8일은 8. 그래서 120인데 1260에서 1200을 뺀다? 그럼 60 남죠. 15 곱하기 4는 60이니까 아, 몫은 84네. 그래서 우리 빈칸에 알맞은 수는 84가 되는구나. 15대 12는 105대 84라고 비례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21번이에요. 2와 6분의 1대 네모는 26대 6. 이렇게 이번에는 분수가 나타났어요. 이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우리 비례식의 성질을 생각합니다. 일단 외향의 곱과 내향의 곱은 같잖아요. 외향의 곱을 구할 거예요. 2와 6분의 1 곱하기 6을 하기 위해서 먼저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주는 겁니다. 6분의 13. 여기에 6을 곱하죠? 그랬더니, 오, 13. 이렇게 결과가 아주 간단하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 아래에 있는 내향의 곱, 즉, 네모 곱하기 26도 13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모는 13을 26으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죠. 자, 13 나누기 26.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썼을 때 26분의 13이니까 13으로 약분을 하면 2분의 1이잖아요. 아, 그래서 네모 안에는 2분의 1이 들어가는구나. 알수 있습니다. 22번 5와 2분의 1대 네모는 2.2대 30이래요. 자, 외향의 곱과 내향의 곱은 서로 같습니다. 일단 외향의 곱을 구할 거예요. 5와 2분의 1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면 2분의 11입니다. 여기에 30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2분의 330이 되고 약분을 했더니 바로 2분의 160, 2분의 330이니까 바로 그대로 165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네모 곱하기 2.2를 했을 때에도 165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모는 165를 2.2로 나누어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연수 나누기 소수잖아요. 165 나누기 2.2. 자, 우리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될수 있도록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하면서 뒤에 있는 이 165도 소수점 한 자리 이동을 시켜줄게요. 22 곱하기 7이다. 27에 14, 27에 14. 그러면 154죠. 165에서 154를 뺐으니까 11이고요. 0을 내려요. 22 곱하기 5는 110이 되니까 아, 몫은 75네. 빈칸에 알맞은 수는 바로 75가 되는 거예요. 23번. 6과 3분의 1의 네모는 10대 3입니다. 자, 외향의 곱과 내향의 곱은 같아요. 외향의 곱을 먼저 구해보면 6과 3분의 2는 3분의 20이고 여기에 3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분을 한 다음 20이죠. 그럼 네모 곱하기 10도 역시 똑같이 20인 거잖아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는? 그렇죠. 2 곱하기 10이 20이니까

0: 2가 되겠죠. 24번 네모 대 0.02는 8대 2분의 1이래요. 자,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습니다. 내항의 곱을 먼저 구해보면 0.02 곱하기 8이에요. 바로 0.16이 되죠. 이것이 무엇과 같다? 네모 곱하기 2분의 1, 즉 네모 곱하기 0.5와 같죠. 자, 네모 곱하기 0.5가 0.16이다. 그러면 네모는 0.16을 0.5로 나누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소수의 나눗셈. 0.16 나누기 0.5를 할게요. 자,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 똑같이 10을 곱해서 이렇게 소수점 이동을 시켜주고, 그러면 5 곱하기 5, 3, 그렇죠. 5, 3, 15이니까, 아, 빼면 1, 끝에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서 5, 20. 아, 0.3이네. 0.3이라고 빈칸을 채워주면 되겠죠. 여러분, 분수로 몫을 구해도, 답을 구해도 좋습니다. 25번입니다. 네모 대 0.04는 20대 1점이에요.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죠? 내항의 곱을 먼저 구해볼게요. 0.04 곱하기 20입니다. 자,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바로 0.8이 됩니다. 자, 그런데 네모 곱하기 1.2도 0.8이란 말이죠.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소수로 풀면 계산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선생님이 분수로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요. 네모 곱하기 10분의 12는 10분의 8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네모는 어떻게 구해요? 10분의 8을 무엇으로 나눠요? 10분의 12로 나눠야겠죠. 10분의 8 곱하기 12분의 1이다, 10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약분, 약분, 그 다음 4로 약분을 한 번 더 하면, 그렇죠, 바로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는 3분의 2가 되죠. 26번 네모 대 0.54는 10대 0.3이에요. 내항의 곱은 5.4이고 외항의 곱은요, 네모 곱하기 0.3이 5.4가 되는 거예요. 네모는 5.4를 0.3으로 나눈 것이죠. 5.4 나누기 0.3이에요. 똑같이 소수점을 한 자리씩 이동. 3,1은 3, 그 다음 3, 8에 24. 그래서 몫은 18이 되죠. 정답 18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26번 문제까지 해결을 해보았어요.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을 해보고 채점까지 해보도록 하세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도전 연산항입니다.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여기에 있는 이 비례식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완성을 해보는 겁니다. 정답은 어디에?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우리 10차시의 원리 알아보았고요. 1일차, 2일차의 문제 만나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3일차 그리고 4일차의 문제로 만나요. 여러분 모두 안녕!
1: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선생님, 제 버킷리스트 1순위가 뭔지 아세요?
1: 글쎄, 맛집 투어? 아니면 세계여행?
0: 둘 다 하고 싶지만 진짜 1순위는 뉴욕 여행이에요.
1: 뉴욕, 멋진 도시지. 그런데 왜 그렇게 가보고 싶은 거야?
0: 뉴욕은 영화에서 보면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 같아서요.
1: 맞아. 이렇게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이고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시들을 세계의 도시라고 불러. 오늘은 그런 세계 도시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왜 전 세계에서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자. 안녕하세요. 기초영어특강 사회원 이다은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도시 혹시 없으신가요? 우리 나은이는 뉴욕에 꼭 가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저도 학창시절에 런던에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가 몇 살 때부터 런던이라는 이름을 알았을까요?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어릴 때부터 런던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보고 듣고 접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시를 바로 세계도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주제는 바로 세계도시입니다. 세계도시라는 말은요, 마치 하나의 도시가 한 국가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도시를 세계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중심지 역할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이런 세계도시에는요,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금융기관이 모여 있기도 해요. 그래서 세계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국제기구의 본부가 위치하고 있어서 세계 정치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지도에 보면 다양한 도시들이 세계도시로서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가장 넓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도시를 최상위 세계도시라고 해요. 그리고 최상위 세계도시는 일반적으로 세 군데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제가 가고 싶었던 영국의 런던이고요. 그리고 한 군데는 우리 나은이가 가고 싶다고 했던 미국의 뉴욕이고요. 그리고 한 군데는 일본의 도쿄가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런던? 도쿄? 뉴욕이라는 도시 이름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몇 살 때 처음 들어봤어요? 기억도 나지 않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우리 생활에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미칠 만큼 많은 기능이 모여 있었던 곳인 거예요. 그런 반면에 상위 세계 도시인 브뤼셀, 벨기에의 수도인데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 도시의 영향력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 거예요. 최상위 세계도시나 상위 세계도시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기능이 조금 더 적고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조금 더 적은 도시들은 하위 세계도시라고 하는데요. 하위 세계도시의 사례로는 서울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은 이 동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로서 또 중국이나 일본에 사는 친구들은 아마 대부분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한 나라나 그 주변 국가와의 관계에서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를 하위 세계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세계 도시 네 군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가고 싶다고 했던 도시, 영국의 런던인데요. 영국은 산업혁명이 시작된 나라답게 그 당시부터 다양한 금융 제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공장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돈이 필요합니다. 은행을 찾아가겠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공장을 만들었어요.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하려고 해요. 근데 수출을 하는 과정에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태풍을 만나서 내가 주어야 하는 물건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든지 혹은 내가 만든 물건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이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기도 해요. 이런 금융회사들, 보험회사들이 바로 영국 런던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부터 시작된 금융제도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을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영국에서는요, 더 시티 오브 런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다국적 기업, 그리고 금융기업의 본사가 입지했고요. 우리 나은이가 가고 싶다고 했던 뉴욕인데요. 사실 제가 뉴욕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냥 사진만 보여드려도 여러분들은 이곳이 어딘지 아실 거예요. 그쵸? 어릴 때부터 우리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자유의 여신상 너무 자주 접했잖아요. 자, 이곳은 우리가 국제연합의 본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세계

0: 정치의 중심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월스트리트 들어보셨죠? 이곳에 있는 증권거래소에서 증시가 오르고 내리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바로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것이 또 우리나라 금리에도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경제의 중심지라고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 브로드웨이 들어보셨나요? 그곳에서부터 시작된 많은 공연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뉴욕을 세계 문화의 중심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도쿄는요, 아시아에서 상당히 일찍 공업화가 된 나라답게 상당히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역업이나 제조업과 관련된 업체들이 들어서게 됐고요. 또 최근에는 다양한 서비스업들이 입지하게 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도쿄는 이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최상위 세계 도시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편 브뤼셀, 여러분들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벨기에라고 하는 나라도요, 의외로 우리에게 상당히 친숙한 나라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스머프 들어보셨죠? 초콜릿, 네, 와플 들어보셨죠? 이러한 것들이 다 벨기에의 문화거든요. 그런 문화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다는 것, 그것 또한 문화의 세계화의 사례잖아요. 그리고 그 벨기에의 수도인 브뤼셀의 경우는요, 유럽연합의 수도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유럽연합의 본부가 위치해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본부가 위치한 곳도 브뤼셀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친구들은 대부분 브뤼셀이라는 도시를 어려서부터 알았을 거예요. 왜요? 유럽연합의 본부가 위치한 곳이고 유럽연합의 수도와도 같은 곳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브뤼셀이라는 도시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죠? 그게 바로 세계 도시들 간에는 영향력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세계 도시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우리 나은이가 이제 그냥 뉴욕에 가고 싶어요가 아니라 그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가 지니고 있는 영향력과 기능, 중요성을 조금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나은이를 만나러 가볼까요?
1: 오늘 수업 듣고 나니까 뉴욕이나 파리가 그냥 멋진 여행지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라는 걸 알겠어요.
0: 그렇지. 우리가 매일 듣는 노래, SNS에서 보는 패션, 자주 먹는 음식도 사실 이런 세계도시에서 시작된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야.
1: 우와, 그러면 제가 입고 있는 옷, 보고 있는 영상, 먹고 마시는 음식까지도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네요?
0: 맞아. 다음에 뉴스를 볼 때 또 뉴욕이네 라고 넘기지 말고 왜 저 도시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까를 한번 떠올려봐. 지금까지 보던 세상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거야.
2: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3: 뭐야, 짐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4: 그런 거 없어도 돼.
2: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3: 너 로밍은 했냐?
4: 당연하지. 봐.
3: 야, 이거 차단하면 어떡해.
2: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5: I'm injured. I'm injured.
3: 너 뭐해?
2: 도와주세요, 불이야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4: 저파수인가? 아, 이것 봐, 이것 봐,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라고.
2: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제외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버스 온다!

0: 선생님, 저희 언니가 이번에 취업했어요.
1: 와, 취업에 성공하다니 언니 너무 잘됐다.
0: 언니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나타나서 너무 좋아요. 저도 언니처럼 언젠가는 경제활동을 하게 되겠죠?
1: 아니, 넌 이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걸?
0: 네? 저는 중학생인데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뇨?
1: 경제활동이 꼭 돈을 번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 그럼 이번 시간에 경제활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줄게.
2: 앞선 사례에 나온 친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경제활동을 했던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경제활동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과연 경제활동이 무엇이고 경제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물건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밥도 먹어야 되고요. 때로는 간식도 먹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옷도 필요하고 책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건뿐만이 아니라 아플 때에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받는다라든지 혹은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들도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합쳐서 재화와 서비스라고 표현을 해요.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 즉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모든 활동들을 바로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선생님이랑 재화나 서비스는 무엇이고 생산, 분배, 소비는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활동의 대상에는 크게 재화와 서비스가 있습니다. 재화는 재물재, 물품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물건을 재화라고 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음식, 옷, 연필, 책, 노트북과 같이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해주는 구체적 형태가 있는 물건을 재화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사의 진료 행위라든지 혹은 지금 여러분이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있는 것처럼 교사의 수업과 같이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가치 있는 활동을 서비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의 대상을 크게 재화와 서비스로 보는 거고요. 이제부터는 경제활동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동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생산, 분배, 소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산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생각도 맞습니다. 근데 생산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거나 그 가치를 높이는 활동까지를 우리는 모두 다 생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물건을 보관한다라든지 혹은 물건을 운송하는 것도 모두 다 생산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분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쉽게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력, 노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노동을 제공한 사람들한테는 무엇을 줘야 될까요? 그렇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생산 과정에 참여한 대가를 나누어 가지는 활동을 우리는 바로 분배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분배 과정을 통해서 소득을 얻었어요. 그럼 이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야겠죠?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해야 됩니다. 이를 우리는 바로 소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비는 분배를 통해 얻은 소득으로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활동을 우리는 바로 소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을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럼 이러한 경제활동을 누가 하는지 경제활동의 주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경제활동의 주체는 바로 가게입니다. 가게에서는요, 재화나 서비스를 주로 소비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물건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쵸? 쉽게 편의점에 가서 빵을 사 먹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소비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비를 위해서는 필요한 소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소득을 얻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쉽게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다 합쳐보면은요, 필요한 소득을 얻기 위해서 기업의 노동, 토지, 자본 등의 생산 요소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를 쉽게 생산에 필요한 요소들, 노동, 토지, 자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노동, 토지, 자본을 제공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우리가 월급 등등을 받는 것처럼 임금을 받습니다. 또한 토지를 제공하게 되면은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 땅에 대한 대가, 즉 지대를 받게 되는 거고요. 때로는 내가 자본을 생산 요소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에 대한 대가로서 이자를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업은요, 주로 생산 활동을 하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서 가게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요,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합니다. 예를 들면은 국방, 치안 유지, 도로 건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도 돈이 필요할 거예요. 이때 정부에게 필요한 돈은 바로 가게와 기업이 낸 세금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경제활동의 대상, 종류, 그리고 경제활동의 주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어떤 경제활동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나는 앞으로 자라서 어떤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지도 생각해 보는 기회로 갖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3: 아하, 오늘 편의점에서 우유를 사 먹었는데 그렇다면 저는 소비라는 경제활동을 한 거네요?
4: 맞아. 그리고 선생님은 열심히 가르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3: 선생님의 서비스 제공 결과 제가 사회를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고요.
4: 칭찬 고마워.
5: 어? 이거 실화야?
6: 에이, AI 같은데.
5: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어휘가 문해력이다. 초등 5학년 1학기 강의를 맡은 여러분의 문해력 길잡이 손은지입니다. 자, 오늘은 1주차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회 교과서에 있는 다양한 어휘들 공부해 볼 거예요. 사회 어떤가요? 내용 자체도 어려운데, 낱말의 뜻까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를 읽어도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 교과서를 볼때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국토의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높은 산지가 보이고요. 그리고 산을 둘러싸고 있는 하천도 보이네요. 또 널따란 평야도 이렇게 아래쪽에 보이고요. 바다 옆에 해안가의 모습도 그림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국토라고 하는데요. 국토와 관련된 낱말, 국토의 특징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다양한 낱말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회 5학년 1학기 1단원 우리나라 국토 여행에 등장하는 낱말들입니다. 어떤 낱말이 있는지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국토, 자, 방금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반도, 산지, 하천, 갯벌, 그리고 염전까지.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들도 있고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낱말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 뜻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낱말은 매우 중요한 낱말이죠. 국토입니다. 한자 그대로만 보면 나라의 땅이라고요? 국토라는 것은 한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입니다. 통치하다, 우리가 다스리다 라는 말로 조금 쉽게 이해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나라가 다스릴 수 있는 지역을 우리 국토라고 하는 건데요. 자, 국토, 토가 들어가 있으니까 왠지 그냥 땅만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자, 그게 아닙니다. 자, 중요한 말이 뒤에 나오는데요. 국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공간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국토입니다. 우리 국토는 남북의 길이가 길고 동서의 길이가 짧은 형태야. 자, 호랑이의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이와 비슷한 말 중에 영토라는 낱말이 있어요. 영토, 국토 조금 헷갈리죠? 똑같이 토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영토는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주인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주권이 미치는 땅의 범위인 거예요. 영토와 함께, 자, 또 영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는요, 자, 영토만 있는 게 아니라, 영토, 그리고 바다인 영해, 하늘인 영공이 있어요. 이세 가지를 합쳐서, 영토, 영해, 영공, 세 가지를 합쳐서 국가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 세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국토가 영토보다는 조금 더큰 범위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의 터전인 국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중요한 문장이 나왔네요. 다음 낱말은 반도입니다. 한반도. 이런 말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죠? 반도는 삼면, 세 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한 면은 육지에 이어진 땅을 뜻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그림을 볼까요? 지도를 볼까요? 자, 우리나라의 모습 이렇게 보이는데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중국, 러시아 보이잖아요. 한쪽은 육지에 이어져 있어요. 자, 이러한 땅을 반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반도, 반도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좋겠네요. 우리나라는 대륙과 해양으로 뻗어나가기 유리한 반도 국가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고 있고 육지로도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육지 쪽으로도 갈수 있고요. 바다 쪽으로도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든 가기 유리한 위치에 있는 반도 국가이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낱말은 산지입니다. 앞에 그림 속에서 산지 보인다고 이야기했었죠? 말 그대로 산이에요, 산.

주변보다 높이 솟은 산들이 모여 이룬 지형을 산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 그만큼 산지의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높고 험한 산은 주로 북쪽과 동쪽에 많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그럼 어때요? 남쪽, 서쪽은 북쪽이나 동쪽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평야가 발달해 있습니다. 같이 알면 좋은 말로는 산맥이 있는데요. 산맥은 산지에 산봉우리들이 길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보면요.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있으면 산맥, 산봉우리들이 길게 이어져 있는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어요. 지도를 잘 보면, 이게 생선뼈인가 싶은 것들이 있을 건데요. 이런 게 산맥입니다. 그래서 산맥을 기준으로 기후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강의 흐름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행정구역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산지, 산맥. 공통점은 산이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두면 좋겠죠? 다음 낱말은 하천입니다. 쉬운 말로는 강, 물줄기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하천은 땅에 내린 빗물이나 땅 위로 솟은 지하수가 모여 흐르는 크고 작은 물줄기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큰 하천은 주로 동쪽에서 시작해 서쪽이나 남쪽으로 흐른다. 왜요? 우리 동쪽이 더 높다고 했잖아요. 산지가 많다고 했죠. 그러니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이나 남쪽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이죠. 같이 알면 좋은 말로는 상류, 하류가 있는데요. 상, 저 위쪽, 하,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상류는 하천의 위쪽으로 경사가 급해요. 경사와 급하니까 자연스럽게 물살이 빠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하류는 아래쪽에 있는 거잖아요. 바다와 만나기 때문에 물이 흘러 흘러 바다 쪽으로 가는 거예요. 경사가 완만하니까 상류보다는 물살이 느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낱말은 갯벌이에요. 우리 친구들 갯벌 가본 적 있나요? 갯벌에서 뭐 조개를 잡거나 낙지를 잡거나 개를 잡거나 해본 적 있나요? 갯벌은 밀물. 물이 이렇게 밀려 들어올 때는 바닷물에 잠기고요. 물이 빠질 때 반대로 빠지는 거예요. 썰물 때는 바닷물 밖으로 드러나는 진흙이나 모래로 된 평탄한 땅인 거예요. 그래서 물이 쫙 빠지면서 썰물 때가 오면은 이 진흙 바닥이 드러나는 겁니다. 썰물일 때 우리가 갯벌에 가서 여러 가지 생물들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밀물일 때는 보이지 않으니까 잡을 수가 없겠죠. 서해안은 밀물과 썰물의 차가 커서 갯벌이 잘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갯벌에 간다고 하면 서해안이나 뭐 남해안 쪽으로 가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같이 알면 좋은 말에는 간척지라는 게 있습니다. 아우, 좀 어렵죠? 간척지라는 게 뭘까요? 우리나라의 서해안이나 남해안은 해안선이 동해안보다 훨씬 복잡해요. 막 이런 식으로 복잡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다나우스의 일부를, 자, 복잡하죠? 자, 이렇게 일부를 뚝으로 막는 거예요. 뚝으로 막은 다음에 이 안쪽을 채우는 겁니다. 뭘로? 뭐 흙이나 이런 것들로 채워요. 자, 그러면 이 채운 부분이 새롭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땅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뚝으로 막고 물을 빼내어 새로 만든 이런 땅을 간척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업을 간척 사업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모두 다 바다와 관련이 있으니까 연관지어서 이해하면 좋겠네요. 다음 낱말은 염전인데요. 염, 자, 소금, 전, 밭. 쉽게 얘기하면 소금밭이에요. 바닷물을 가두어 햇빛과 바람으로 자, 수분을 증발시킵니다. 물이 싹 빠져나가요. 원래 바닷물 짜잖아요. 물이 싹 빠져나가면 뭐가 남아요? 소금이 남겠죠. 이 소금을 얻는 곳을 염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낱말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로운 사진이 등장했어요. 우리 앞에서는 국토의 그림을 봤잖아요. 조금 더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의 영토인, 자, 어디의 사진이에요? 독도의 사진입니다. 독도, 우리 친구들이 사회 시간에 독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잘 알고 있어야 할 매우 중요한 우리의 영토입니다. 자, 영토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독도는 우리의 영토라고요. 그래서 이 독도의 특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낱말들을 새롭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낱말들이 있을까요?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화산섬, 지하자원, 서식, 생태, 해양성, 해양생물.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면 되니까요. 자, 첫 번째, 우리 독도 하면요. 이 말이 빠질 수 없습니다. 화산섬. 낱말만 봐도 알겠죠? 화산이 뭔지는 알잖아요. 자, 화산섬. 화산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섬이라는 뜻인가? 맞을까요? 자, 화산섬은 바닷속에서 맞아요. 화산이 폭발하면서 생긴 섬입니다. 독도 말고도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제주도도 화산섬입니다. 제주도와 독도는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화산섬으로, 자, 그렇다 보니까, 화산섬이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만 볼수 있는 특징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매우 아름답습니다. 독특한 지형과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독도에 물론 못 가본 친구들이 더 많겠지만, 우리 요즘에는 사진이나 영상으로도 볼수 있잖아요. 자, 분화구의 모습을 또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제주도 하면 어떤 산이 떠올라요? 한라산. 한라산 꼭대기에 있는 백록담. 백록담을 보고도 우리 오, 화산섬이구나. 이러한 특징이 있는 거구나. 멋있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는 화산섬이라는 거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다음 낱말은 지하자원입니다. 지하수. 땅속에서 흐르는 물, 땅속에 있는 물을 우리가 지하수라고 하잖아요. 자, 그때의 지하입니다. 지하에 있는 자원이래요. 지하자원은 땅속, 땅 아래에 매장되어 있는 광물, 석탄, 석유 등과 같은 자원인 겁니다. 밖으로 나와 있거나 다른 곳에 있는 거는 지하자원이 아니에요. 땅속에 매장되어 있는 이러한 자원들을 지하 자원이라고 한다고요. 독도 주변 바다에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와 같은 지하 자원이 묻혀 있다. 그 바닷속 깊은, 그보다 더 깊은 땅 속에 있는 지하 자원이 뭐라고요? 독도 쪽에 가스 하이드레이트라고요. 이게 마치 생긴 것은요, 드라이 아이스 본적 있죠? 뭐 배달 음식 같은 거올때 오는 드라이 아이스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고체 연료입니다. 특징은 불을 붙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있으면 이것이 연료로 쓰여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지하 자원이라고 할수 있겠죠. 독도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같이 알면 좋은 말은 지하 자원에서 그럼 자원이라는 건 뭔가요? 자원이라는 것은 좀 범위가 넓어요. 인간의 생활이 도움이 되는 뭐 재료, 원료, 재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자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땅 속에 있으면 지하 자원이고요. 바다에 있으면 해양 자원이고요. 그리고 숲에 있으면 산림이라는 말을 붙여서 산림 자원이라고 합니다. 아하, 인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재료들을 자원이라고 하는구나. 그중에서 땅속 깊숙이 묻혀진 것들을 지하 자원이라고 하는구나. 지하 자원의 예로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제 알수 있겠죠? 다음 낱말은 서식입니다. 오늘날 독도에는, 자, 독도에 뭐가 살까요? 수많은 괭이 갈매기가 둥지를 틀고 서식하고 있대요. 둥지를 틀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서식은 동식물 또는 생물이 자연환경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장소의 뒤에가 중요합니다. 자리 잡고 살아가는 과정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장소를 서식지라고 하는 거고요. 이와 헷갈릴 만한 말, 근데 알아두면 좋은 말에는 거주라는 낱말이 있어요. 거주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서식과 거주. 둘다 살아가는 건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거주는 사람한테 쓰는 말인 거예요.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서 생활하며 머무르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뭐 동식물, 사람 아닌 다른 생물은 서식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거고요. 사람한테는 거주라는 낱말이 어울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을 구하기 쉽고 땅이 평평한 지역에 마을을 이루고 거주해 왔다. 이럴 때에는 사람들이 주어이기 때문에 서식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거주해 왔다, 거주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다음 낱말은 생태인데요. 이 생태라는 낱말 자체보다는 아마 우리 친구들이 생태계라는 말을 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생태라는 것은 생물이 자연계에서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습, 상태를 생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태계는 뭐겠어요? 이렇게 생물들이 자연에서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세계를 생태계라고 하는 거죠. 순천만 습지는 생태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자,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생태적 가치라는 게 뭘까요? 이 습지에는 매우 매우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다양한 생물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가치가 있다.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같이 알아두면 좋은 말에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에는 생물뿐만 아니라 생물이 아닌 것들 중에서 생물이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예를 들어 햇빛, 물, 이런 것들, 공기, 이런 것들도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생물, 햇빛, 물 등의 환경이 서로 도와가면서 균형을 이루고 사는 하나의 커다란 세상, 세계를 생태계라고 하는 거예요. 생태, 생태계. 같이 연관 지어서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다음 낱말은 해양성입니다. 자, 해양성. 해. 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해양 자체도 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은요? 성질을 뜻하는 거예요. 성질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해양성이라는 것은 바다가 가진 성질, 바다의 성질, 바다가 가지는 특별한 성질을 뜻하는 거예요. 독도는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해양성 기후라는 게 뭘까요? 바다 때문에 기후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뜻인데요. 겨울에도 비교적 온화하고 눈과 비가 자주 내린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알면 좋은 말, 요걸 이해하면 쉽습니다. 해양성 기후, 대륙성 기후, 해양 쪽이냐, 대륙 쪽이냐에 따라서 기후가 달라지는데요. 왜냐하면 물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져요. 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한번 데워지면 쉽게 식지 않습니다. 따뜻함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많으면 어때요? 습도가 높겠죠. 그래서 해양성 기후는 바다의 영향으로 1년 내내 크게 춥거나 덥지 않아요. 크게 온도가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습기가 많은, 습도가 높은 기후고요. 대륙성 기후는 물 대신 육지가 있는 거잖아요. 육지는 물보다는 빠르게 데워졌다가 빠르게 식어버려요. 그래서 기온 변화가 크고 건조한 기후라는 뜻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죠. 해양성 기후, 대륙성 기후, 그리고 해양성, 대륙성. 같이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다음 낱말은 해양 생물입니다. 앞에서 해양 뭐라고 했어요? 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해양 생물이라는 것은 당연히 뭐겠어요? 바다에 사는 생물을 뜻하는 거예요. 독도 주변 바다에는 독도, 섬이죠. 주변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해양 생물들이 살고 있겠죠. 자, 어떤 것들이 살까요? 돌돔, 사로징어, 도화새우. 뭐,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뭐, 꽃새우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해양 생물,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던 낱말 중에 서식하다. 또 나왔네요. 자, 왜 서식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거주 대신에 지금 돌돔, 사로징어, 도화새우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거주한다고 한게 아니라 서식하고 있다. 이 서식하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낱말의 뜻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때요? 좀 자신감이 생겼나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것들을 이용한 다양한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이 되도록 보기에 글자 카드에서 글자를 찾아 쓰는 거예요. 자, 어떤 글자들이 있어요? 도, 생, 국, 산, 천, 분, 상, 한 이렇게 한 글자씩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이래요. 자, 통치권이 미친다. 한 나라가 다스릴 수 있는 지역을 뜻하는 거잖아요. 삶의 터전으로서의 국토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국이라는 글자를 써서 국토라는 낱말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주변보다 높이 솟은 산들이 모여 이룬 지형이래요. 자, 산들이 모여서 이룬 지형이니까 무슨 지겠어요? 산이잖아요. 산지가 되겠죠. 그래서 산을 써서 산지라고 쓰면 되겠네요. 세 번째, 삼면. 세 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나머지 한 면은 육지에 이어진다. 자, 뭘 떠올리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아, 그림이 좀 모자라지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한쪽은 육지에 이어진 땅. 반 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도, 여기 있네요. 반도, 한반도. 네 번째, 생물이 자연계에서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습이나 상태. 생물이잖아요? 생태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러한 세상을 생태계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생이라는 글자를 써서 생태라고 완성해 줄수 있겠네요. 2번입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읽어볼게요. 우리나라는 국토의, 앞에서 나왔었죠? 국토의 약몇 퍼센트가? 70%가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나요, 우리? 산이 많다고 했잖아요. 국토의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산지에 동그라미 해줄게요. 두 번째, 땅에 내린 빗물이나 땅 위로 솟은 지하수 다 뭐예요, 이거? 물이잖아요, 물. 지하수가 모여 흐르는 크고 작은 물줄기를 뭐라고 하나요? 하천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머릿속에 강을 떠올리면 되겠어요. 하천이라고 한다. 우리 산지는 앞에서 설명 나왔죠. 산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지형이라고요. 세 번째, 밀물 때는 물이 마구 밀려 들어올 때 밀물 때는 바닷물에 잠기고 반대로 물이 빠져나갈 때, 썰물 때는 바닷물 밖으로 드러나는 진흙이나 모래로 된 평탄한 땅, 서해안, 황해안의 모습 서해안 또는 남해안의 모습 떠올려 보면 되겠어요. 자, 썰물, 물이 빠져나가요. 진흙과 땅이 드러나요. 자, 뭐라고 하죠? 갯벌이라고 합니다. 간척지는 자, 뚝으로 막아서 그 안을 채워서 새롭게 만든 땅을 간척지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갯벌에 동그라미 해줬습니다. 3번 문제예요. 뜻에 알맞은 낱말을 완성하세요. 자, 두 문제 보이는데요. 하나씩 읽어볼게요. 땅속. 자, 땅속이라는 힌트 중요합니다. 땅속에 매장되어 묻혀있는 광물, 석탄, 석유 등과 같은 인간의 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뭐라고 한다고요? 땅속이라고 했잖아요. 깊숙한 곳에. 지하자원이라고 합니다. 자음 힌트까지 친절하게 주었네요. 지, 하, 자, 원이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바닷물을 가뒀어요. 햇빛과 바람으로 수분을 증발시킨대요. 물을 날려, 물이 날아갑니다. 수분을 증발시켜 뭘 얻어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소금을 얻을 수 있어요. 어디에서요? 소금밭, 염전에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두 번째의 정답은 염전입니다.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밑줄 긋는 낱말을 알맞게 사용한 친구에게 동그라미 표, 알맞게 사용하지 못한 친구에게 가위표를 하라고 했네요. 자, 제인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날 독도에는 수많은 괭이갈매기가 둥지를 틀고 거주하고 있대요. 누가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괭이갈매기가 사는 거잖아요. 자, 거주는 사람한테 쓰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럼 거주 대신에 어떤 말이 어울리는 거예요? 서식하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어울리겠죠? 그래서 제인이는 가위표 해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진이. 우리 국토는

산들, 하천, 바다가 어우러져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삶의 터전. 맞죠? 동그라미 표시해주면 돼요. 연수. 갯벌은 바다나 호수의 일부를 두구로 막고 물을 빼내서 새로 만든 땅. 방금 전에 나왔잖아요. 이거 뭐예요? 갯벌이 아니라 간척지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르지 않은 거예요. 가이표 표시해주면 되겠어요. 5번 문제입니다. 낱말과 끝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라고 했습니다. 소금.

했습니다. 4번으로 갈게요. 해양성, 해양, 바다. 성, 성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양성은 1번 바다의 성질이고요. 마지막 남은 화산섬은 뭐예요? 바닷속에서 화산 활동으로 화산이 폭발하면서 생긴 섬입니다. 대표적으로 독도, 제주도가 있어요. 그래서 3번이랑 이어주겠습니다. 6번 문제예요. 가로 안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는 겁니다. 보기에는 갯벌, 염전, 하천 이러한 낱말들이 있네요. 첫 번째부터 볼게요. 서해안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커서 이것이 넓게 발달했대요. 뭐가 넓게 발달한 거예요? 썰물일 때 갯벌이 쫙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자, 첫 번째 빈칸에는 갯벌이 어울리는 말이겠네요. 다음 두 번째, 우리나라의 큰 이것은 주로 동쪽에서 시작해 서쪽이나 남쪽으로 흐른다라고 했잖아요. 자, 동쪽이 산지가 많아서 높아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겁니다. 뭐가? 하천은. 그래서 두 번째 빈칸에 어울리는 말은 하천이고요. 세 번째, 비가 적게 오고 햇볕이 좋은 서해안 지역에는 바닷물을 이용해 뭘 만든대요? 소금을 만든대요. 어디에서요? 염전에서요. 그래서 세 번째 빈칸에 어울리는 말이 염전이 되겠죠. 염전이 발달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7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에 동그라미 표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친구 뭐라고 했나요? 이것 생물은 바다에, 어디예요?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을 뜻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바다에 사는 거니까 해양이겠어요? 육지겠어요? 당연히 해양이겠죠. 그래서 해양이라는 낱말에 동그라미 표 해주면 되는 거고요. 다음 친구는 뭐라고 했나요? 이것은 삶의 터전으로서의 땅을 말할 때 주로 사용해. 우리 삶의 터전 오늘 여러 번 이야기 나오네요. 국토인가요? 영토인가요? 삶의 터전 이야기가 나오면 국토라고 했습니다. 영토는 한 나라의 주인된 권리, 주권이 미치는 땅이라고 했죠. 조금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국토에 동그라미 해주겠습니다. 모든 문제 잘 풀어보았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또 오늘 준비해온 게 있겠죠? 뭘까요? 바로 도전! 낱말 글짓기! 오늘의 낱말은 서식입니다. 서식. 거주랑 구분해서 생각해두면 좋겠죠? 동식물 또는 생물이 자연환경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장소에 자리 잡고 살아가는 과정을 뜻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짧은 글을 지을 때에도 이 점을 주의하면서 지어주면 좋겠네요. 지은 짧은 글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오늘 사회 교과서에 있는 다양한 낱말들 알아보았습니다. 잘 복습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사회 교과서를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6학년 친구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이가 문해력이다. 6학년 1학기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1주차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회교과서에 있는 어휘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어휘들이 있을까요? 자, 1단원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 민주화와 산업화라는 단원에 들어간 어휘인데요. 자, 우리가요, 이쪽 단원을 선생님이 공부할 때는요, 가슴이 좀 먹먹해지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이 분단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네, 우리 친구들 8월 15일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맞아요. 바로 우리나라가 광복된 날입니다. 근데 그때 이후에요, 6.25 전쟁을 겪으면서요,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지금까지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이해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것과 관련된 낱말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이 분단이 되어서 여기 군인 아저씨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고, 자, 여기 봤더니 이 가족들이 막 슬퍼하면서 막 만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보이고

거거든요. 자, 어떤 낱말이 있을지 볼게요. 첫 번째 낱말은 평화통일입니다. 자, 분단된 남과 북이 전쟁 없이 서로를 인정하고 사이좋게 하나의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평화통일이에요. 자,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총으로 이렇게 막 쏘고 전쟁을 해가지고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인정하면서 사이좋게 전쟁 없이 평화롭게 통일을 하는 것이 평화통일이죠. 그래서 평화통일은 싸움이나 전쟁 없이 사이좋은 상태를 뜻하는 평화랑 나뉘어 있던 것이 하나로 됨을 뜻하는 통일. 자, 이것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낱말입니다. 자, 여기 예문을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는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하고 우리 친구들이 사회 시간에 평화 통일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도 하고요. 남한과 북한이 같이 이제 올림픽 같은 데에서 이제 공동으로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 문화재를 같이 발굴하기도 하는 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낱말들을 볼게요. 자, 이 분단이에요. 나눌 분의 끈을 다닙니다. 나누고 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였던 나라나 지역이 둘 이상으로 갈라져 나뉘는 것을 분단이라고 해요. 하나였던 게 둘 이렇게 나눠지는 거 또는 셋 나눠지는 거 이게 다 분단입니다. 좀 비슷한 말로는 분리라는 말이 있거든요. 함께 있던 것이 서로 나뉘거나 떨어지는 것. 함께 있던 것이 서로 나뉘거나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뭔가 떨어진다라는 의미에서는 좀 분단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예문을 보면은 또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리해서 버려야 한다. 자, 쓰레기가 있을 때 자,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유리는 유리끼리 이렇게 종류별로 나누어서 버리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종류별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버릴 때 이때 분리한다라고 하죠. 근데 분단이라는 것은 합쳐져 있었는데 딱 끊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느낌이 들죠? 절단된 느낌이 들어요. 예문 볼게요. 정전협정 이후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은 더욱 굳어졌다.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진 상황이 굳어졌대요. 아니, 그럼 정전협정이 뭐예요? 왜 그때 이후로 남한과 북한이 더이 분단 상태가 굳어진 거예요? 정전협정 나옵니다. 계속 볼게요. 정전협정은 머무를 정해 싸울 전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머무른다. 싸움을 잠깐 머무르고 그만하자. 그리고 도울협에 정할 정이에요. 도와서 정하는 겁니다. 전쟁을 잠시 멈추거나 끝내기 위해 서로 싸우던 나라가 약속을 맺는 것을 정전협정이다라고 해요. 6.25 전쟁이 끝날 무렵 정전협정이 맺어지면서 분단 상황은 더욱 굳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잠깐 싸우는 거 멈추도록 합시다. 이게 정전협정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멈췄는데 이제 그 상태로 그대로 분단 상태로 굳어진 거죠. 우리 선생님, 정전 있잖아요. 아, 어젯밤에 우리 집 정전됐었는데? 이렇게 쓰잖아요. 그 정전이랑은 한자는 달라요. 그래서 뜻이 다른데, 전기가 끊긴다는 뜻으로 태풍 때문에 동네에 정전이 되었다와 같이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전협정에서의 정전은 다른 의미잖아요. 자, 정전. 서로 싸움을 잠시 멈추는 것을 정전이라고 해요. 두 나라는 정전을 약속하고 싸움을 멈췄다. 자, 우리 싸움 멈추는 걸로 하자. 정전. 자, 협정은요, 여러 사람이 모여 약속을 정하는 것을 협정이라고 합니다. 나라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정을 맺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사이에 잠깐 싸움 멈추는 걸로 하고 약속을 맺는 게 정전 협정입니다. 자, 그러면 수립은 어떤 단어일지 계속 볼게요. 수립, 근본수의 설립이에요. 나라나 제도, 기관, 계획 등을 새로 세워 이루는 것. 자, 설립은 뭔가 이렇게 세워서 일으킨다. 서 있게 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제도, 기관, 계획. 뭔가 굉장히 큰 거죠. 이런 거를 새로 딱 세우고 만드는 거를 수립이라고 합니다.

1948년 남한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져 이루어졌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이거예요. 설립이라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여기에도 립이 들어가죠. 설립, 그러니까 세운다라는 건데 이건 무엇을 세우는 거냐면 학교, 회사, 기관과 같은 조직이나 건물을 새로 세워서 만드는 것을 설립이라고 해요. 보통 나라나 큰 제도에는 수립을 쓰고요. 학교나 회사, 기관에는 설립을 씁니다. 그래서 정부 수립, 회사 설립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자, 다음은요. 비무장지대입니다. DMZ라고도 하는데요. 한자를 볼게요. 안일 비, 아니다. 비. 무장, 무장은 굿셀무의 꾸밀 장, 무기를 장착하는 거예요. 무장, 그러니까 무기를 장착하지 않고 비무장하는 지대, 땅지, 띠대, 이 땅을 말을 합니다. 무기를 가지고 가지 않은 그런 지대예요. 군대나 무기가 없는 지역을 비무장지대라고 하고요.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비무장지대는 사람의 출입이 제한되므로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다라고 쓰이는데요. 자, 이거를 군사분계선과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정전협정에 따라, 자, 우리 전쟁 그만 잠깐 하고 멈추고 좀 쉬자라고 이제 협정을 맺었어요. 남한과 북한의 군대가 서로 넘어가지 않기로 정한 경계선이 있어요. 자, 우리 여기서는 서로 이제 남한, 북한 넘어가지 않기로 해. 남과 북은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2km, 여기서부터 2km. 이만큼을 우리 DMZ 비무장지대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군대나 무기 들어오지 않는 거야. 하고 하면 이제 군대나 무기가 들어오지 않죠. 그러니까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무장지대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 친구들 사회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자, 이제 공전입니다. 함께 공에 있을 존이에요.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이 함께 존재한다라는 건데요. 비무장지대는 분단의 상징이지만 평화와 공존의 장소로 만들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비무장지대, 이 DMZ 평화의 길 걷기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공존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공존이 함께 존재하는 건데요. 이것과 반대되는 말로 배척이 있습니다. 서로 밀어내어 함께하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다른 문화를 무조건 배척하면 갈등이 커질 수 있다. 밀어내면은 갈등이 커질 수 있다. 공존, 배척. 공존, 배척.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은 폭격입니다. 터질 폭에 부딪힐 격이에요. 하늘에서 떨어뜨린 폭탄이나 무기로 목표를 공격하는 것을 폭격이라고 해요. 이제 하늘에서 폭탄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폭격이 되는 상황이다. 정말 무섭겠죠? 이 매향리는 과거 군인들이 사격과 폭격 훈련을 하던 장소였지만 현재 생태공원으로 바뀌었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폭격이 일어나는 상황은 대부분 전쟁이죠. 나라와 나라 또는 집단과 집단이 무력을 사용하여 싸우는 것을 전쟁이라고 합니다. 전쟁은 많은 사람에게 큰 아픔을 남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요. 상봉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제 가족들이 서로 흩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쓰이는 단어인데요. 서로 상에 만날 봉이에요. 서로 만난다라는 의미예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만나는 것을 상봉이라고 합니다. 헤어진 가족들이 오랜만에 서로를 만나 상봉의 시간을 가졌다. 서로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산가족이라는 말이 같이 알면 좋은데요. 전쟁이나 분단 등으로 가족이 서로 떨어져 흩어져 살게 된 사람들을 이산가족이라고 해요. 분단으로 헤어진 이산가족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산가족이 서로 상봉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은요. 우리 계속해서 이제 현대사, 우리나라 현대사에 등장하는 낱말들을 볼 건데요. 여기 그림을 봅니까? 민주주의 만세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기까지 이제 거친 파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정변, 비상계엄 등 민주화를 위한 노력과 관련된 중요한 낱말들이 있어요. 이 낱말들의 뜻을 알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휘들을 공부하면서

우리나라 현대사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낱말입니다. 민주화예요. 백성민의 주인 주예요. 백성이 주인이다라는 거거든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로 바뀌는 것이 민주화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어떤 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을까요? 저 선거를 하는 거, 저 투표를 하면서 우리를 대표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을 뽑는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민주화가 되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도 민주화를 이루었다. 자,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기까지 4.19 혁명이라든지 그다음 5.18, 그다음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이런 여러 노력들이 있었어요. 네, 우리 시간 수학 시간에 우리 친구들 배웠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민주화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민주화의 반대말이 독재예요. 한 사람이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독재입니다. 독재가 계속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은 군사정변이라는 어휘예요. 군사정변. 이제 군사, 군의 일사, 정사정의 변할 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군대가 힘으로 나라의 권력을 빼앗는 일이다. 예전에는 군사정변으로 정권이 바뀌기도 하였다. 이렇게 쓰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학급에서, 반에서 이제 반장 선거를 해가지고 반장이 뽑혔어요. 근데 이제 힘이 센 친구가 와가지고 주먹질을 하면서, 야, 내가 반장 할 거야. 해가지고 반장이 바뀐 거예요. 이제 약간 이렇게 군대나 이렇게 힘으로 이 정권을 바꾸게 되는 것이 바로 군사 정변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군사 정변이 두번 있었습니다. 5.16 군사 정변, 12.12 군사 정변 이렇게 두 번이 있었고요. 이것과 비슷한 말이 쿠데타가 있습니다. 군사적 힘을 동원하여 정권을 빼앗으려고 갑자기 벌이는 행동을 뜻하며 쿠데타를 일으키다, 쿠데타로 정권이 바뀌었다와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 나라가 혼란스러워졌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가 쿠데타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 어려운 말인데 뭐지? 아, 맞다. 군대가 이렇게 힘을 동원해가지고 이 정권을 빼앗는 게 바로 쿠데타였지? 하고 떠올려 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정권이에요. 아니, 아까 이 군사정변에서 정권이 바뀌었다. 이런 말 나왔잖아요. 정권이라는 건요, 일정한 기간 동안 나라의 정치를 맡아서 나라 일을 운영하는 세력을 정권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선생님, 정치가 뭐예요? 정치는요, 나라나 사회가 잘 돌아가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고 이를 결정하는 활동이다. 그러니까 이 나라나 사회에서 여러 가지, 아,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될것 같아.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일이 정치예요. 자, 우리 반으로 치면은, 아, 급식당번은 누가 하지? 아, 청소당번은 어떻게 돌아가지? 자,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가 잘 이루어지면 나라가 안정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정치를 맡아가지고 나라 일을 운영하는 세력. 자, 세력이 무엇이냐? 어떤 목적이나 생각을 가지고 함께 행동하며 영향력을 미치는 집단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목적도 달라요. 반에서 또 보면은 어떤 친구들은 체육 시간에 진심인 집단인 거예요. 그래서 아, 체육 시간 진심 집단. 자, 어떤 친구들은 급식의 진심입니다. 급식 진심 집단이에요. 이렇게 목적이나 생각을 가지고 함께 행동하는 축구하자, 축구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이 집단, 맛있는 거 급식, 뭐, 우리가 먼저 먹어야 되는데, 이런 이 집단, 이 집단들이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정치 세력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일정한 기간 동안 나라의 정치를, 자, 어떤 일을 결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맡아서 나라 일을 운영하는 그 집단, 이 세력들을 정권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권이 바뀔 수 있어요. 여기 일정한 기간 동안이라고 되어

있죠. 대통령은 자, 5년, 5년이 지나면 우리 국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또 정권이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낱말들이 있었는데, 반에 있었던 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비상계엄이라는 낱말을 보도록 할게요. 나라에 큰 위기가 생겼을 때 군대가 질서를 유지하며 일부 자유가 제한되는 상태다. 비상인 상태예요. 비상, 비상. 그리고 경계를 아주 엄하게 합니다. 비상계엄. 그러니까 나라에 큰 위험한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 이제 군대가 자, 여기 지금 위험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좀 지켜주세요. 이런 상태가 비상계엄이에요. 자, 반에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학급 임원진들이 자, 아주 위험한 상황이니까 지금 우리 말만 들어야 됩니다. 이런 상태가 비상계엄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계엄군은 무엇이냐? 계엄이 실시될 때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맡은 군인이나 군대. 그러니까 계엄군, 아까 여기 군대가 질서를 유지한다고 했잖아요. 이 군대가 바로 계엄군이에요. 계엄군의 모습에 사람들은 긴장했다. 자, 여기 우리가 주변에 군인들이 군대가 지나가면은 굉장히 긴장이 될거 아니에요.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엄군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긴장한 거예요. 1980년에는 비상계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시민들의 자유가 크게 제한되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은 억압입니다. 누르럭의 누르랍이에요. 사람들이 행동이나 생각을 자유로이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억압이라고 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일본의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계속하였다. 자, 일본이 자유롭게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겠죠. 그래도 독립운동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말로 탄압이 있어요. 권력이나 무력으로 사람들의 행동이나 권리를 억지로 누르고 막는 것.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탄압을 받았다. 독립운동을 하면 잡아가기도 하고, 고문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탄압을 한 거죠. 그래서 억압, 탄압, 뭔가 누르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야기가 편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대항이에요. 대답할 때의 막을 항입니다. 어떤 힘이나 명령에 맞서서 반대하는 것이 대항이에요. 사람들은 부당한 일에, 맞지 않은 일에, 옳지 않은 일에 대항하여 맞서서 반대하여 자유와 권리를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대항과 반대되는 말로 복종이 있습니다.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을 복종이라고 하죠. 그의 부모는 아들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였다. 무조건 이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지 하고 내 말을 따르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복종은 따르는 거, 대항은 맞서서 반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은요, 언론입니다. 자, 언론 볼게요. 말씀언에 논의할 논의예요. 말로 논의한다 라는 거거든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서 사회의 소식이나 정보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 언론입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인터넷에서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바로 언론입니다. 그래서 언론 매체에는 신문, 방송 등이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봤더니 뉴스로 다음 소식입니다 하고 전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한 사람이에요? 언론인입니다. 사람을 뜻하는 사람인이 붙어서요. 언론에서 일하며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언론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자나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언론인에 해당이 되겠죠. 네, 우리 친구들 혹시 언론인이 꾸민 사람들 있나요? 그러면 이 언론이라는 낱말을 훨씬 더잘 기억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알아보았고요. 이제 확인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이 되도록 보기의 글자 카드에서 글자를 찾아 쓰세요. 글자 카드들이 있네요. 전쟁 없이 사이좋게 하나의 나라가 되는 것. 전쟁 없이 사이좋게 하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평화? 그렇죠. 통일, 평화.

통일, 통이라고 써주세요. 하나였던 나라나 지역이 둘 이상으로 갈라져 나뉘는 것 뭐라고 하죠? 그렇죠. 분단, 끊어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이었죠.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는 사회로 바뀌는 것. 국민이 주인인 거죠. 무엇이죠? 그렇죠. 민주화가 되겠네요. 민주화.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는 않았지만 싸움을 멈추기로 약속한 것. 정전, 협정이라고 하면 되겠죠? 협정. 자, 다음 2번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세요. 우리나라는 정전협정 이후에 남과 북으로 민주화되었다.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다. 무엇이죠? 그렇죠. 이게 정전협정이라는 건 싸움 우리 잠깐 멈추기로 하자 하고 약속한 거잖아요. 그 이후로 갈라진 상황이 된 거니까 분단되었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나라의 정치를 맡아 나라 일을 운영하는 세력을 무엇이라고 한다? 맞아요. 정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 3번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이 함께 존재하는 것을 함께 존재한다. 공존이라고 했죠? 공존이라고 한다. 억압, 누르는 거죠. 공존과 반대되는 말, 배척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3번 볼게요. 뜻에 알맞은 낱말을 완성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어떤 힘이나 명령에 맞서서 반대하는 것 무엇이었죠? 그렇죠. 대항이었습니다. 자, 다음 2번이에요. 나라나 제도, 기관, 계획 등을 새로 세워 이루는 것 무엇이었죠? 회사는 설립하고 나라, 제도는 수립한다 라고 했습니다. 수립. 3번이에요. 남북한 사이에 군대와 무기가 없는 지역을 비무장지대라고 했죠. 비무장지대. 네, 그 다음 4번 보도록 할게요. 밑줄 그은 낱말을 알맞게 사용한 친구에게 동그라미 표, 알맞게 사용하지 못한 친구에게는 가위표 하세요 라고 했거든요. 자, 민재는요, 정전협정은 전쟁을 완전히 끝내자는 약속이야 라고 말하네요. 정전협정은 무엇이었죠?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추자였습니다. 그래서 알맞게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준호예요. 언론은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역할을 해. 맞죠? 자, 다음은요. 이산가족 상봉은 떨어져 지내던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거야? 이것도 맞고요. 지호는요.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공존이라고 해. 이것도 맞네요. 자, 그 다음 5번 볼게요. 다음 낱말의 뜻을 찾아 선으로 이으세요. 신문, 방송 등으로 소식이나 정보를 전하는 일, 무엇이었죠? 그렇죠. 언론이죠. 일정한 기간 동안 나라 일을 운영하는 세력? 맞아요. 정권이었고요. 전쟁이나 분단으로 가족이 헤어지게 된 사람들을 이산가족이다라고 했고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시 만나는 것을 상봉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볼게요. 괄호 안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라고 했어요. 생각이나 행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무엇이라고 했어요? 자, 막는 것, 그래요. 억압한다 라고 말을 하죠. 억압. 2번, 국민의 자유가 제한되고 군대가 질서를 유지하는 상태. 맞아요. 비상계엄입니다. 비상계엄. 3번, 하늘에서 떨어뜨린 폭탄이나 무기로 목표를 공격하는 것은? 그렇죠. 폭격입니다. 폭격. 4번,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로 바뀌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맞아요. 민주화라고 합니다. 민주화. 자, 이제 7번 한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의 동그라미.

0: 표하세요. 자, 무엇은 신문, 방송에서 사회의 소식이나 정보를 전하는 사람을 뜻한다. 언론인, 계엄군. 자, 무엇이었죠? 그렇죠. 언론인입니다. 2번, 무엇은 부당한 일에 맞서 자유와 권리를 지키려는 행동이야. 자, 맞지 않은 일에 맞서서 자유와 권리를 지키려는 행동. 대항, 복종. 자, 대항은요? 맞서서 반대하는 거죠. 복종은요? 따르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렇죠. 대항이 맞겠죠. 자, 그 다음 3번 가볼게요. 무엇은 군대가 힘으로 나라의 권력을 빼앗는 일을 말합니다. 자, 군대가, 이제 내려와. 이제 내가 할게. 하고, 나라의 힘을, 이제 권력을 빼앗는 거. 무엇이죠? 맞아요. 군사정변입니다. 이제 민주화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민주화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배웠던 어휘들,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들인데, 꽤 어려운 어휘들이 많아요. 신문이나 뉴스에서 만나는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 현대사에서 나오는 그런 낱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면서 머릿속에 다시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평화통일, 그리고 분단, 정전협정. 그래서 싸움을 멈추기로 약속을 하고 정전협정 이후에 분단 상태가 계속 고착화되면서 우리가 평화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를 수립하다. 비무장지대.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은 그런 지대죠. 공존, 폭격, 상모. 아주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만나는 거죠. 민주화, 군사정변, 정권, 비상계엄, 억압, 대항, 언론까지. 자, 이 많은 어휘들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모두 다 들어갔나요? 자, 어렵다면은 꼭이 사회 교과서 다시 복습해 보고요. 또 뉴스 같은 거 보면서 아, 선생님이랑 배웠던 어휘야 하고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또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TV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주변에 꼭꼭 숨어 있는 낱말들의 뜻을 찾아 익히고 우리 친구들의 독해 실력까지 쑥쑥쑥 올려줄 여러분의 어휘 명탐정 손은지입니다. 오늘은 또 우리 어떤 어휘들을 같이 공부해 볼까요? 자, 미리 보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짜잔! 큰 소리로 같이 읽어 볼까요? 용모, 성성하다, 오롯하다, 변변하다, 울창하다, 성글다, 모호하다, 희박하다, 파다하다, 흥건하다. 좀 익숙하게 느껴지는 낱말들도 있을 거고요. 처음 보는 낱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또 즐겁게 같이 공부해 보자고요.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어휘입니다. 그림을 보니까 이거 뭘 그림으로 나타낸 거죠? 사람 얼굴의 모양, 얼굴의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죠. 이와 같이 사람의 얼굴 모양을 뜻하는 말이 용모입니다. 외모라는 말은 더 자주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용모라는 말은 조금 더 그보다는 들어본 친구들이 적을 수 있습니다. 용모는 사람의 얼굴 모양을 뜻하는 거예요. 용모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대충 짐작할 수 있다. 이럴 때쓸수 있는 말입니다.

거예요. 꼴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건 좀 부정적인 어감을 주는 낱말이기 때문에 이 낱말 대신에 용모라는 낱말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어휘는 무엇일까요? 할머니와 할아버지 모습이 보이는데요.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머리가 하얗다는 것이죠. 그리고 할아버지의 수염이 또 하얗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나 수염 같은 것이 군데군데 희다, 하얗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이 성성하다입니다. 성성하다 처음 들어본 친구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이나 수염 같은 게 군데군데 흰색일 때, 희끗희끗할 때 우리 성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백발이 성성해도, 흰머리가 군데군데 있어도 무척 건강하시다. 이럴 때쓸수 있는 말, 성성하다입니다. 그 다음 어휘는 무엇일까요? 무슨 사진이에요? 달걀의 사진입니다. 계란의 사진이에요. 계란이 한 판에 30개가 빈 공간 없이, 빈자리 없이 온전하게 꽉 채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모자람 없이 온전하다를 뜻하는 낱말은 오롯하다입니다. 뭔가 낱말이 예쁘게 느껴지지 않나요? 모자람 없이 온전하다 할때 오롯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결핍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뜻이 반대되는 말이겠죠. 오롯하다는 모자람 없이 온전하다. 계란 한 판이 빠진 데 없이 오롯하게 놓여 있다. 빠진 것 없이 온전하게 모자람 없이 놓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어휘입니다.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들이요. 아주 충분하게, 부족하지 않게 놓여져 있는 사진인데요. 제대로 갖추어져 충분하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변변하다입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들이 차려진 것을 보고요. 상차림이 변변한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손님이 갑자기 찾아오는 바람에 변변한 음식도 대접하지 못하였다. 제대로 갖추어져 충분한 음식을 대접하지 못했대요. 왜요? 손님이 갑자기 찾아왔다고 했죠.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변변한 음식을 대접하지 못했다. 변변하지 못했다를 줄여서 나타내면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변변하지 않다. 변변 찬타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변찮다는 변변하다와 뜻이 반대되는 말인 거예요. 변변하다는 제대로 갖추어져 충분한 거고요. 변변찬타는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변변하다, 변변찬타. 구분해서 잘 기억해 두면 되겠네요. 다음 어휘입니다. 숲의 나무들이 아주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지고 푸르다를 뜻하는 낱말은 울창하다입니다. 숲의 나무가 아주 울창해 보이지요. 울창한 숲에는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다.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울창한 숲의 모습을. 다음 어휘입니다. 바오바브 나무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직접 보진 못했어도 아마 사진이나 그림이나 영상으로 본 적이 있을 텐데요. 바오바브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선 것이 아니라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어요. 비슷한 것들 여러 개의 사이가 좁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성글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보았던 숲 사진과는 조금 반대되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띄엄띄엄 좁지 않게 떨어져 있을 때 성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는 바오바브 나무가 성글게 자라나 있었다. 띄엄띄엄 간격을 두고 자라나 있었다. 이럴 때쓸수 있는 말, 성글다입니다. 다음 어휘입니다. 지금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대체 무슨 말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떤 말이나 태도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를 뜻하는 낱말, 모호하다입니다. 이런 말 써본 적 있죠? 애매한데? 애매모호한데? 모호한데 모두 다 뜻이 비슷한 말들인 거예요. 뭔가 정확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아요.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모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질문을 받은 선생님께서는 모호한

무슨 표정을 지으셨다. 뭔가 잘 모르겠는, 확실하지 않은 표정을 지으신 거예요. 모호하다.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다음 어휘입니다. 보니까 산 정상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에요. 땅 위와 산 정상을 비교했을 때 기압의 차이 때문에 산 정상 높은 곳에서는 공기의 양이 적어요. 그래서 숨쉬기가 힘들거든요. 기체나 액체 따위의 밀도나 농도가 짙지 못하고 낮거나 엷을 때 우리는 희박하다라고 합니다. 공기가 희박해요. 산소가 희박해요. 이런 말 자주 쓰잖아요. 더 적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공기가 희박한 곳에서는 숨을 쉬기가 어렵다. 더 적다, 부족하다, 낮다,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낱말입니다. 세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소근소근소근. 소문을,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문 따위가 널리 퍼져 있다를 뜻하는 말은 파다하다입니다.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어요. 이럴 때 쓰는 말인 거예요. 그 소문은 내일 아침이면 파다하게 알려질 것이다. 널리 퍼질 것이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만큼 빠르게 퍼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문과 관련된 낱말 중에 풍문이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아주 바람처럼 빨리 퍼지는 소문을 풍문이라고 합니다. 그냥 바람도 빠른데 바람처럼 빨리 퍼진다고요? 대체 소문이 얼마나 빠르게 퍼진다는 뜻이죠? 바다하다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어휘입니다. 지금 비가 많이 왔나 봐요. 바닥에 물이 아주 흥건히 들어차 있습니다. 물 따위가 푹 잠기거나 고일 정도로 많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흥건하다입니다. 바닥이 물로 흥건하게 젖어 있다. 그만큼 바닥에 물이 많다. 물이 잠길 정도로, 바닥이 잠길 정도로, 바닥에 고일 정도로 물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흥건하다라는 낱말이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우리 열 가지 낱말의 뜻, 무엇인지, 그리고 이 낱말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까지 잘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럼 생활 속에서 조금 헷갈리기 쉬운 것, 우리 친구들이 더 알아두면 좋은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발음이 같거나 비슷하여 헷갈리기 쉬운 말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발음만 비슷한 말도 있고요. 발음도 비슷하고 뜻도 비슷한 말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동작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긴 거예요. 거북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북이가 엉금엉금 천천히 기어가잖아요. 어떤 동작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를 뜻하는 말은 느리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는 행동이 느려, 거북이는 느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두 번째예요. 물체의 넓이, 부피 따위를 본디보다 커지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주차장이 원래 있었는데 주차장을 더 넓게 만드는 거예요. 공사를 해서 주차장의 규모를 늘리다라고 합니다. 물체의 넓이나 부피가 처음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리다, 늘리다. 뭔가 발음 비슷하지 않나요? 자, 또 어떤 낱말이 있을까요? 본디보다 더 길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넓이나 부피가 아니라 길이를 처음보다 길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고무줄을 늘이다. 늘리다가 아니라 길이일 때는 길이잖아요. 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느리다. 늘리다와 느리다는 발음도 비슷하지만 뭔가 처음보다 더 커지거나 확장된다는 의미까지 비슷하기 때문에 더 헷갈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구분해서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넓이나 부피는 늘리다. 길이는 느리다. 이렇게 생각해 두세요. 문제 풀어볼까요? 바지의 길이를 늘리면 좋겠어요. 힌트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바지의 뭘? 길이를이라고 했으니까는 길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느리는 거겠죠. 느리면 좋겠어요의 동그라미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공부했던 여러 가지 어휘들을 이용해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 문장에서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표 하세요. 첫 번째부터 볼까요? 그의 단정한 용모 또는 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꼴은 조금 부정적인 어감이 느껴진다고 했죠. 그래서

그의 단정하다고 했으니까 단정한 용모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단정한 얼굴 모습이 떠올랐다. 그래서 용모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변변한, 변변찮은 음식이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음식이지만. 그러나 좀 부족할지 몰라도 정성은 들어있어요.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정성스럽게는 만들었어요. 변변치 않은 음식이지만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었다니까 변변찮은 동그라미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할아버지의 머리털이 성성해지니, 성그러지니, 까맣게, 뒤에 힌트가 있죠? 까맣게 염색을 해드려야겠다. 자, 그러니까 앞쪽에는 할아버지의 머리털 색깔이 흰색이 되었다와 같은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성해지니와 성그러지니 어떤 낱말이 어울리는 거예요? 성성해지니, 머리카락이나 수염이 희다. 이때 우리 성성하다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할아버지의 머리털이 성성해지니 까맣게 염색을 해드려야겠다.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네요. 2번입니다. 다음 낱말과 관련 있는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보세요. 자, 보기 어떤 낱말들이 있어요? 울창하다, 바다하다, 희박하다, 흥건하다. 이렇게 네 가지의 낱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볼까요? 공기와 밀도. 자, 산에 올라갔어요. 그곳은 공기가 적어요. 공기의 밀도가 낮아요. 자, 그러면 공기가 희박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희박하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희박하다. 공기가 희박하면 숨쉬기가 힘들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물 침수. 자, 물이 바닥에 많으면요. 바닥이 잠기게 되겠죠. 침수가 되겠죠? 바닥에 물이 흥건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흥건하다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흥건하다. 두 가지 찾았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소문, 풍문. 풍문은 소문이 아주 바람 같은 소문, 빨리 퍼지는 소문을 뜻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소문, 풍문, 어떤 낱말과 관련이 있어요? 파다하다와 관련이 있겠죠.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거예요. 파다하다,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숲과 나무. 숲에 나무들이 빽빽하게, 빼곡하게 들어차 있어요. 이럴 때 울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지막 빈칸에는 울창하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 3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주어진 초성에 맞게 밑줄 친 부분과 바꾸어 쓸수 있는 낱말을 써보세요. 바꾸어 쓸수 있다는 것은 바꾸어 써도 될 만큼 뜻이 비슷한 낱말을 찾으라는 뜻이겠죠? 살펴봅시다. 민규가 함께 소풍을 갈지 말지 모호한, 확실하지 않은, 분명하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어떻게 바꿔 쓸수 있어요? 애매한, 이렇게 바꿔 쓸수 있겠죠. 애매한, 모호한 모두 뜻이 비슷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글게 자란 나뭇가지 사이로 햇빛이 쏟아져 내렸다. 성글다는 것은 빼곡하게 들어차는 게 아니라 간격이 있고 띄엄띄엄 있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성글다와 뜻이 비슷한 말 뭐가 있을까요? 성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글다, 성기다 뜻이 비슷한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성기게, 성글게니까 성기게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성기게, 성글게, 성기게 뜻이 비슷한 말인 겁니다. 자, 세 번째. 나무가 울창한 산은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나무가 울창하다는 것은 나무가 빼곡히 들어찼다. 나무가 많다는 거죠. 나무가 많으니까는 뿌리가 이렇게 흙을 꽉 잡고 있잖아요. 비가 많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울창한과 뜻이 비슷한 말, 바꿔 쓸수 있는 말 뭐가 있을까요? 나무가 많다는 거니까 나무가 무성하다. 무성한과 바꿔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성한. 무성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4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찾아 선으로 바르게 이어보세요. 자, 첫 번째부터 볼까요? 빈칸이 있고요. 걸어가도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거는 천천히 가더라도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전하게 도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 느리더라도 이렇게 이어줘야겠죠. 느리더라도 느리게 걸어가도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우리 늘리다, 느리다, 느리다는 발음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 말이었잖아요. 뜻의 차이 잘 생각해 봐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운동량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운동을 더 많이 하고 싶다는 뜻이죠. 운동량을 이렇게 하고 더 건강한 몸을 만들고 싶다. 중요한 건 운동하는 양이니까 늘리다예요, 느리다예요. 늘려야겠죠. 늘리다와 이렇게 이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예요. 지금보다 소매의 길이를 이렇게 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 소매의 길이를 더 확장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잖아요. 길이를니까 길이를 늘리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느리다랑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잘 풀어졌어요. 5번 문제입니다. 기역부터 리을까지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문장에 어울리게 우리가 바꿔서 고쳐서 써주는 거예요. 어떤 낱말들이 있어요? 꼴, 풍문, 파뿌리, 결핍하다, 모호하다, 오롯하다, 흥건하다, 희박하다가 있습니다. 자, 그림 속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남자분과 여자분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허락을 받으러 온것 같은데요. 허락을 받으러 온것 같아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네, 검은 머리가 이것이 될 때까지 내 딸을 사랑하겠는가? 원래 머리가 검은 머리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머리가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면 머리가 흰색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흰색 하면 뭐가 떠올라요? 파본적 있죠? 파. 시장이나 마트에서 파본적 있죠? 파의 뿌리 부분을 보면 색깔이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흰 머리를 파뿌리에 비유해서 나타내거든요. 머리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처럼 흰색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세요. 결혼할 때 이런 덕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네 검은 머리가 기억에 어울리는 말은 팥뿌리입니다. 팥뿌리가 될 때까지 내 딸을 사랑하겠는가? 팥뿌리라고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네. 한평생을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자, 한 평생을 온전하게 정말 제대로 사랑하겠습니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럼 어울리는 낱말이 무엇일까요? 오롯하게, 온전하게니까 오롯하게 사랑하겠습니다겠죠. 오롯하다를 어떻게 바꿔 써줘야 돼요? 한 평생을 오롯하게 사랑하겠습니다. 오롯하게라고 써도 되고요. 또는 오롯이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많이 긴장해 보이네. 손이 땀에 어떻게 젖어 있군. 손에 땀이 아주 많다는 뜻이에요. 손바닥이 젖을 정도로. 그럼 어떤 낱말이 어울릴까요? 흥건하다라는 낱말이 어울리겠죠. 물만 흥건한 게 아니에요. 땀도 흥건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꿔 써주면 될까요? 손이 땀에 흥건하게 젖어 있군. 흥건하게 또는 흥건히라고 쓰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볼게요. 언니와 잘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직 난잘 모르겠어. 한번 봐서 알수 없죠. 확실히 모르겠다는 뜻이니까. 언니와 잘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직 확실하지 않아. 애매해. 이런 뜻이니까 모호하다가 어울립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 써줄까요? 아닌지 아직 모호해.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5번 문제까지 잘 풀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문제 푸는 연습 충분히 했으니까 조금 더 어려운 독해 문제에도 도전해 볼수 있겠는데요. 어휘가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면 독해 실력이 쑥쑥 늘어납니다. 자, 글을 읽고 독해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오랜만에 찾은 고향 숲은 여전히 울창했다. 숲에 나무들이 아주 많았나 봐요. 나뭇잎이 무성하여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았고, 햇빛이 들어오기 어려울 만큼 그만큼 나무가 많았다는 거예요. 발밑 흙은 간밤비에 흥건히 젖어 있었다. 바람을 타고 이른 모를 풀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나왔다. 어린 시절 신나게 뛰어놀던 넓은 공터는 이제 키큰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서 그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숲길을 천천히 걸으며 달라진 풍경을 보니 낯설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만큼 풍경도 달라졌겠죠? 낯설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성한 머리카락처럼 아버지가 나이가 드시면 머리가 하얗게 됐겠죠. 성성한 머리카락처럼 숲 곳곳에도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다. 예전엔 촘촘히 이어져 빈틈없던 숲길은 이제 풀이 듬성듬성 자라 엉성해 보였다. 시간이 지난 만큼 숲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문득 어린 시절 이 숲에서 길을 잃고 혼자 남겨졌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어둠 속에서 혼자 무서워 떨었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게 넘어 있다. 그만큼 무서웠기 때문에 오랫동안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는 건가 봐요. 마을 어귀에 이르자, 마을 입구에 이르자 멀리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멀리 서 있었는데도 그 얼굴이 익숙하게 느껴졌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알아봤다는 뜻이겠죠? 전학 갈때 변변한 인사도 제대로 된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헤어졌던 친구였다.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는 어색함 없이 서로를 알아봤다. 친한 친구였나 봐요. 그랬으니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친구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겠죠? 친구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고향을 지키며 살아온 그의 굳건함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다. 낡은 정자에 앉아 숲의 변화와 지나온 세월을 이야기했다. 변해버린 숲처럼 우리 역시 많이 달라졌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어린 시절 순수한 감정이 오롯이 온전하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은 변했지만 이 순수한 마음만은 온전하게 남아 있었다는 뜻이에요. 지푸른 나무 사이에서 여전히 은은히 퍼지는 풀향기 속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며 변치 않는 우정을 확인하였다. 모든 것이 예전 같을 순 없지만 고향이라는 공간과 함께 이어진 우리 관계는 여전히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친구와의 우정이 영원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윗글을 이래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1번입니다. 글쓴이는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가 변해버린 풍경을 보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난 만큼 여러 가지 풍경들도 변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번 맞죠? 2번. 글쓴이는 어린 시절 숲속 공터에서 신나게 뛰어놀던 추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2번도 맞습니다. 3번. 글쓴이와 친구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변치 않는 우정 확인했다고 했어요. 시간이 지났지만 우정은 변치 않았던 거죠. 3번 맞습니다. 4번. 글쓴이는 마을 어귀에서, 마을 입구에서 만난 옛 친구의 얼굴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나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얼굴,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했나요? 마을 어귀에 이르자 멀리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익숙하다는 거, 알아봤다는 거잖아요. 전학 갈때 변변한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헤어졌던 친구였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는 어색함 없이 서로를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던 게 아니에요. 누군지 알아봤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설명한 4번이 틀린 거죠. 잘못된 겁니다. 5번. 글쓴이는 어릴 적 숲에서 길을 잃고 혼자 두려움에 떨었던 기억이 또렷하다, 생생하다라고 했으니까 5번 맞습니다. 그러므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 되는 거예요. 2번 문제입니다. 기억부터 미음과 바꾸어 쓸 말로 알맞지 않은 것. 바꾸어 쓸수 있다는 것은 뜻이 비슷해야 바꾸어 쓸수 있겠죠. 알맞지 않은 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기억. 오랜만에 찾은 고향 숲은 여전히 울창했다. 숲이 울창했다. 나무가 우거지고 푸르렀다. 바꾸어 쓸수 있습니다. 니은입니다. 아버지의 성성한 머리카락처럼 아버지의 드문드문 사라진이 아니라 성성하다는 것은 뭐였어요? 머리가 또는 수염이 희게 되었다는 뜻이잖아. 하얀색이 되었다는 뜻인데 드문드문 사라진 게 아니죠. 그러므로 니은 바꾸어 쓸 말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디귿입니다. 전학 갈때 변변한 인사도 나누지 못했대요. 제대로 된 인사도 나누지 못했다. 그러니까 디귿 맞는 거예요. 바꿔 쓸수 있습니다. 이제 리을. 어린 시절 순수한 감정이 오롯이 남아 있었다. 고스란히 그대로 온전하게 남아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고스란히로 바꿨어도 어울리죠. 자, 미음. 여전히 은은히 퍼지는 풀향기.

0: 자신의 마음을 녹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애간장을 태우다는 몹시 초조하고 안타까워서 속을 태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애간장을 녹인다는 것은 아양을 떨거나 애교를 부리거나 해서 마음에 들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뜻은 전혀 다르죠. 그럼 문제 풀어볼까요? 결혼식장에서 축가를 부르는 아이들의 맑고 고운 목소리가 하객들의 애간장을 어떻게 했을까요? 자, 중요한 거는 축가를 부르는 아이들의 맑고 고운 목소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기분이 아주 좋아졌겠죠. 애탄 게 아니라 기분이 좋아졌으니까 애간장을 녹였다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태웠다가 아니라 녹였다가 어울리는 겁니다. 하객들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피어나고 있었다. 자, 오늘 준비한 모든 문제 다 풀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도전! 낱말 글짓기 선생님이 또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낱말로 글짓기 해볼까요? 모호하다입니다. 어떤 말이나 태도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짧은 글을 써본 다음에 여러분이 쓴 글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오늘도 다양한 낱말들 선생님과 함께 빠르고 신속, 정확, 즐겁게 공부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이 여러 가지 낱말 준비해올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예습하고 선생님 만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인사할까요? 친구들, 안녕!
1: 조개를 잡으러 갯벌로 가려나 이차 뭐가 있을라나? 다리가 안 빠져!
2: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 발을 차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안전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석 보탬 빵 터뜨릴 준비 되셨나요? 핵심만 콕콕 짚어주는 짱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 31번째 만남으로 1차함수 활용에 대한 문제풀이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다 보면 두 수량 사이의 관계가 1차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 참 많은데요. 이때는 1차함수의 식이나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활용에서는 이제 문제 상황이 스토리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상황을 딱 보고 1차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그러려면 우리 친구들이 먼저 이 1차함수의 성질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부터 되짚으면서 출발해 볼게요. 자, 우리 1차함수에서 성립했던 아주 중요한 사실은요. 바로 두 변수의 증가량의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성질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변수 xy가 있을 때 x값에 대한 이 x값의 증가량에 대한 y값의 증가량의 비율이 일정했는데 자, 그 일정한 비율을 우리가 1차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라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문제 상황을 딱 봤는데 두 수량 사이의 관계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거나 혹은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는 상황이라면 아, 지금 두 변수 x, y 사이에 1차 함수의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1차 함수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스토리로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문제의 뜻을 파악한 다음에 변화

원하는 두 양을 XY로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X와 Y 사이의 관계가 뭔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든지, 일정하게 감소하다든지, 자, 요런 상황을 만족하게 되면 두 변수 XY 사이에는 1차 함수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알려준 조건을 이용을 해서 XY 사이의 관계를 1차 함수식으로 나타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1차 함수식이나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려는 값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포텐 핵심 개념 문제 1번에서 1차 함수의 활용 문제 같이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어떤 환자가 2분당 5ml씩 들어가는 수액 링거 주사를 맞고 있대요. 자, 이때 350ml를 모두 맞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 변화하는 두 양이 보이시나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금 들어가는 수액 링거 양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 그러면 이 시간과 들어가는 수액 링거 양 사이에 1차 함수 관계가 있겠다. 요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변수 XY부터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X분 동안 들어가는 수액 링거 양을 y ml라고 잡으면 되겠죠? 자, 지금 문제에서 뭘 알려주고 있냐면 2분당 5ml씩 들어간대요. 자, 그러면 단위 시간 1분에는 얼마만큼의 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누기 2하면 2.5ml씩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x분 동안에는 곱하기 x에서 2.5xml가 들어갈 것이니 들어가는 수액 링거 양 y는 2.5x다. 이렇게 1차 함수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궁금한 것은 350ml를 모두 맞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즉, 들어간 수액 양을 우리가 y라고 잡았기 때문에 y가 350일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려? 즉, x 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350은 2.5x가 되는데요. 자, 양변에 10을 곱하면 3,500이 25x가 됩니다. 자, 이제 양변을 열심히 나눠볼게요. 자, 먼저 5로 나눠주면 좌변은 700. 우변은 5가 되고요. 자, 한번더 5로 나눈다면 x가 바로 140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간의 단위를 분으로 설정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350ml를 모두 맞는데 140분이 걸리는 거죠. 자, 시간으로 고쳐준다면 2시간 20분. 이렇게 1차 함수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2번은요. 어느 운동 동호회에서는 운동한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운동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적립되는 이 운동 포인트가 일정하게 쌓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 이두양 사이의 관계가 1차 함수의 관계겠다. 눈치를 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현재 40분 동안 운동하여 적립된 운동 포인트가 80점이다라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회원이 지금부터 추가로 1시간 더 운동할 때총 적립된 운동 포인트가 몇 점인지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변수부터 설정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추가로 X분 운동할 때총 적립된 운동 포인트를 Y점이라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알고 있는 정보가 뭐냐면 40분 운동에서 포인트 80점을 쌓았어요. 자, 그러면 1분 운동하면 나누기 40해서 그렇죠. 2점의 포인트가 쌓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X분 운동하면 2X점이 쌓이겠죠. 자, 그러면 총 적립된 운동 포인트 Y는 원래 80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2X만큼 추가로 쌓이니까 더해주면 돼요. 자, 궁금한 것이 추가 1시간 운동할 때총 적립된 운동 포인트

포인트죠? 따라서 1시간은 60분이기 때문에 x에 60을 대입하면 y는 80 플러스 2 곱하기 60, 즉 200. 200점이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문제 만나볼까요? 자, 이번에는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물을 냄비에 넣고 가열한 지 X분의 물의 온도 Y도씨를 나타낸 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1번과 2번 둘다 구해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래프가 나오는 두 점이, 지나는 두 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1차함수식을 구해 볼수 있을 거예요. 자, X값의 증가량이 3일 때 Y값의 증가량은 6이니까 기울기는 3분의 6. 2가 되겠고요. 자, y절편 모르겠으니까 b로 둘게요. 그러면 지나는 한점 2,7을 대입했을 때 b가 3이 되니까 함수식이 y는 2x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가열한 지 12분 후에 물의 온도 y값을 묻고 있는 거죠. 따라서 x에 12를 대입하면 y는 2 곱하기 12 더하기 3이기 때문에, 그렇죠. 27이 됩니다. 그래서 27도씨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자, 2번은 물의 온도 Y가 41도씨일 때 가열한 지몇분 후냐, 즉 X값을 묻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Y는 41을 1차 함수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41은 2X 플러스 3이 되니까 풀어보면 X는 19죠. 따라서 정답은 19분 후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차 함수를 활용해서 일상생활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봤고요. 자, 오늘 주요했던 내용도 포텐 한 장으로 정리하며 마무리해 볼게요.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터뜨릴 준비 되셨나요? 핵심만 콕콕 짚어주는 짱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31번째 만남인데요. 자, 우리 오늘은 여러 가지 유형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경우의 수 유형 세 가지 준비해봤는데요. 자, 바로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 자연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계산할 이 경우의 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부터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그 각각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라면 두 사건이 동시에, 그러니까 모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곱하면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첫 번째 유형부터 만나볼게요. 자,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인데요. 우리 친구들 N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 있는데 일로 와봐 해서 일렬로 쫙 세우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냐라는 건데, 자, 지금 이렇게 문자로 막 쓰여져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헷갈리죠? 자,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포텐 핵심 개념 문제 1번 보시면 이 A, B, C, D 4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 친구들 지금 네 자리가 필요하니까 네모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첫 번째 자리에 오는 경우의 수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자, A, B, C, D 4명 중에 한 명이 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4명이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자, 첫 번째 자리에 예를 들어서 A가 섰다고 하면은, 자, 두 번째 자리에는요, 그렇죠, A를 제외한 B, C, D 중 한 명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3명 중 한 명이 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요,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자리에 B가 섰다고 하면은 세 번째 자리에는 A, B를 제외한 C, D 중 한 명이 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명 중 한 명, 그 경우의 수가 2가 되겠죠? 자, 여기에 C가 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자리에는 그냥 남아있는 한 명, D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자리에 세우는 경우의 수는 1이 되겠죠? 자, 우리 첫 번째 자리에도 세우고, 두 번째 자리에도 세우고. 자, 지금 이 사건들이 모두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죠? 따라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경우의 수를 24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4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그 4부터 출발해서 1씩 줄어드는 연속된 자연수를 1까지 곱하면 되죠. 자, 그러면 N명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N명이 있다고 한다면 이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N부터 출발해서 1씩 줄어드는 연속되는 자연수를 어디까지 곱하자? 그렇죠, 1까지 곱하면 그 경우의 수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유형 볼게요. 자연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유형인데요. 자, 서로 다른 한 자리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N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자, 이때 두 장을 동시에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자, 상황이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첫 번째 상황은 카드에 쓰인 숫자에 0이 없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 상황은 카드에 쓰인 숫자에 0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먼저 0이 없는 경우부터 경우의 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두 자리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모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만들어주세요. 자, 먼저 10의 자리 숫자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지금 카드가 N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N장 중에 한 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N일 겁니다. 그러면 1의 자리 숫자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10의 자리 숫자에 쓰인 카드 한 장 제외하고 나머지 N-1장 중 한 장이 와야 되잖아요. 따라서 그 경우의 수는 N-1일 겁니다. 자, 둘 다 와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각각의 경우의 수를 그대로 곱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상황이 이제 중요한데요. 만약에 카드에 쓰인 숫자에 0이 있는 경우는 어떤가요? 자, 이때도 우리 네모 자리 만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 자리죠?
자,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에 우리 친구들 0이 올수 있나요? 두 자리 자연수인데 10의 자리 숫자엔 당연히 0이 올 수가 없겠죠? 따라서 10의 자리 숫자에 올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할 때는 0을 제외하고 나머지 n-1장 중에서 하나가 올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는 n-1이 됩니다. 자, 그때 1의 자리에 올수 있는 그 경우의 수는요? 이번엔 10의 자리 숫자에 쓰인 카드 한장 제외하고, 이번엔 0이 와도 괜찮죠? 나머지 n-1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이 올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는 n-1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n-1 곱하기 n-1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문자로 나와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0, 1, 2, 3, 4에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두 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 자리, 1의 자리 숫자 자리 표시를 해주세요. 자, 10의 자리 숫자에 올수 있는 경우의 수부터 차례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0이 있죠. 얘는 10의 자리 숫자에 못 와요. 두 자리 자연수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에는 지금 나머지 1, 2, 3, 4중 하나가 올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 경우의 수는 4입니다. 자, 그리고 10의 자리 숫자에 오는 경우 그네 가지 각각에 대해서 1의 자리 숫자에 올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만약에 10의 자리 숫자에 1이 쓰였다면 그 1을 제외한 나머지 또네개 중에서 하나가 1의 자리 숫자로 올 수가 있죠. 이번엔 0이 와도 괜찮기 때문에 0도 포함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네 가지 경우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서 두 자리 자연수 개수는 16개다. 이렇게 찾아주면 끝인 겁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요, 마지막 유형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도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자격이 다른 두 명의 대표를 뽑는 경우와 자격이 같은 두 명의 대표를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지금 나누기 2가 있고 없고가 달라지는데요. 자, 얘도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통해서 이해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독서 동아리 10명의 회원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A, 10명의 회원 중에서 독서 프로그램 기획 담당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B라고 할때 A, B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자격이 다른 대표 2명 뽑는 거죠? 자, 그러면 회장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0명 중 1명이니까 10이 되겠고요. 자, 그때 부회장은 회장으로 뽑힌 친구 한명 제외하고 나머지 9명 중에서 한 명을 뽑으면 되니까 그 경우의 수가 9입니다. 둘다 뽑아야 되니까 곱하기죠? 따라서 A는 90이라고 바로 구해주면 끝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상황. 자격이 같은 기획 두 명을 뽑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 첫 번째 기획 뽑는 방법이 10명 중 1명, 10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기획을 뽑는 방법은 첫 번째로 뽑힌 기획 1명 제외하고 나머지 9명 중에서 1명이니까 그 방법의 수가 9죠. 자, 곱하기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뽑게 되면은 첫 번째 기획으로 A, 두 번째 기획으로 B를 뽑는 경우랑 첫 번째 기획으로 B, 두 번째 기획으로 A를 뽑는 경우가 같은 경우인데 지금 한 번, 두번 중복돼서 세게 됩니다. 따라서 나누기 2가 필요해요. 그러면 B는 45로 나오죠. 그래서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을 때는 반드시 이 경우가 같은 경우로 취급되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줘야 된다. 이 부분을 중요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도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치킨 배달시키셨군요. 30분 뒤 도착 예정입니다. 저는 배달 시간을 예측하는 AI입니다. 주로 수학을 사용하죠. 저의 예측 비결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수많은 배달 기록을 학습한 결과입니다. 시간대에 따른 속도 변화, 날씨에 따른 속도 변화, 조리에 걸리는 시간 등 다양한 패턴을 모두 종합하여 평균 속도를 구하죠. 만약 출발지와 도착지까지의 총 이동 거리가 10km이고 예측 평균 속도가 시속 20km per hour라면 공식을 적용해 배달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는 변수가 많죠. 라이더의 GPS 속도,

0: 도로의 혼잡도, 사고 발생 여부, 날씨 변화 등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예상 도착 시간을 계속 고정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연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저는 1차 부등식을 활용합니다. 먼저 예상 소요 시간이 약속 시간보다 적거나 같아야 한다는 부등식을 설정하죠. 이 부등식을 이용해 약속한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지를 계속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이 30분인데 예상 소요 시간이 40분이라면 부등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예측한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없다는 뜻이죠. 이럴 경우 즉시 경로를 변경하거나 더 가까운 라이더에게 재배정하는 등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시간 예측의 정확도를 높입니다. 여러분의 배달 음식이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것도 다 수학 덕분인 셈이죠.
1: 안녕하세요. EBS 수학 김지송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배달 어플 내에서도 그 AI가 열심히 1차 부등식을 쓰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예상 소요 시간보다 더 빨리 걸리는지 더 느리게 걸리는지 그걸 확인하면서 더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 그럼 저랑 본격적으로 1차 부등식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AI가 직접 되어보면서 판단하는 과정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1차 부등식이었습니다. 이제 1차 부등식은 우리 중학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데 어떤 것을 1차 부등식이라고 했었죠? 부등식 중에서 부등식의 우변에 있는 걸 좌변으로 모두 이항했을 때 정리한 식이 맞아 1차 식이 됐어야 됐어요. 1차 식이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만족할 때 우리는 1차 부등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1차 부등식을 어떻게 풀었었죠? 네, 다음과 같은 단계로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예시를 봤는데 첫 번째 뭐부터 합니까? 그죠? 이항을 하죠. 이항이라는 건 뭐야? 왼쪽에 있던 걸 오른쪽으로 넘기던가 아니면 오른쪽에 있던 걸 왼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던 x를 넘깁니다. 대신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자, 왼쪽에 있던 10을 오른쪽으로 넘겼어요. 대신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정리를 한번 하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너무 중요한 거 뭐? 맞아요. 최고차항의 개수로 나눴어요. 최고차항의 개수로 나눕니다. 나누자.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됐던 거 있어. 뭐? 그지? 여러분, 등식은 그냥 나누거나 그냥 곱해도 괜찮은데 부등호는 조금 특이하게 나누는 수 또는 곱하는 수가 음수일 때에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중학교 수학에서 1차 부등식이 어떤 개념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AI가 되어서 어떻게 배달을 결정할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AI는 목표가 그렇습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겠다. 그럼 지킬 수 있는 약속은 뭐야? 예상 시간을 한번 생각을 따져보고 그 예상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거죠. 이제 부등식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지속적으로 판단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상황 변화에 따라서 재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스텝 1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달 AI가 지켜야 할 절대 조건은 뭐죠? 도착 예정 시간을 30분이라고 했으면 예상 소요 시간이 얼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커도 30분이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커도 30분. 그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기본 상황은 무엇이냐? 우리가 해피해피한 가정을 할 거예요. 거리가 10km고 그때 평균 속도가 20km/h라고 우리가 가정하겠습니다. 예상 소요 시간은? 그죠? 거리를 속도로 나눠서 0.5시간이네. 0.5시간이면 몇 분이죠? 네, 30분이 나오겠죠? 그럼 30분. 그럼 내가 먼저 말했던 30분보다는 작거나 같네. 그러니까 괜찮아, 세이프, 가능하겠다. 자, 이건 해피해피한 상황이 되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떤 상황이죠?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늦어졌어. 처음에 우리가 20km/h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5km/h로 감소한 거죠. 그럼 이제 소요 시간을 다시 계산해야 돼요. 똑같이 거리 나누기 속도를 하는데 10 나누기 15니까 3분의 2 시간이 나오고 그거는 3분의 2 곱하기 60을 하면 몇 분? 그쵸, 40분이 나오죠. 이제 새로운 시간은 40분인데 우리가 먼저 약속했던 건 30분이잖아. 그럼 40이 30보다 작거나 같다?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AI는 무슨 생각할까요? 어라? 약속 못 지키겠는걸? 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제 다른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 기존에 생각했던 방법은 안 될 것 같아.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자, 이제 AI가 할 수 있는 건 또 다른 선택지랑 같이 비교하는 걸 겁니다. 첫 번째 선택지 A, 기존 경로를 유지하는 건데 그거는 40분이었고 부등식이 30보다 작거나 같다?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안 되네. 대신 우회도로를 고민할 수 있어요. 우회도로. 어떻죠? 예상시간이 28분이래요. 28분은 30보다 작거나 같은데 괜찮다. 자, C, 가까운 라이더를 배정해볼까? 했더니 예상시간이 31분이야. 30일은 30보다 작거나 같다? 성립하지 않죠. 그럼 이제 AI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B를 써야 되겠다. B가 뭔데? 우회도로를 가보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그러다가 추가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뭐죠? 갑자기 가게에서 조리 지연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5분 해야 돼. 그러면 28 더하기 5 하면 몇 분? 33분이에요. 이제 33이 30보다 작거나 같을까? 아니네. 그럼 우리가 판단하겠죠. 어라? 안 되겠는걸? 하면서 일단 실패. 자, 그럼 이제 AI는 최종적인 결정을 할 겁니다. 우리가 믿었던 B도 갑자기 추가적인 돌발 상황이 생기면서 5분이 증가했더니 내가 말했던 30분을 못 지킬 것 같네? 다른 방법이 없을까? 또다시 고민합니다. 자, 마지막 대안을 고민해요. 마지막 대안은 단건 배달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묶음 배달이었는데 단건 배달로 전환하면 혹시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했더니 맞아요. 25분 걸린대. 아, 25는 우리가 약속했던 30분보다는 작거나 같네. 돼, 안 돼? 된다. 그럼 A의 최종 판단은 뭐겠어요? 오케이. 단건 배달로 변경한다. 단건 배달로 변경.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AI가 직접 되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수학을 이용해서 특히 1차 부등식을 활용해서 AI가 되어 보면서 배달이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 열심히 판단을 해 보았는데요. 일상 속에 이렇게 1차 부등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랑 일상생활 속에 그리고 특히 AI 속에 수학이 어떻게 녹아있는지 확인한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0: 영어 패턴만 알면 말이 터진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의 길을 비추는 빛 이정은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공부해온 흐름 그대로 앞으로도 패턴 하나씩 공부하면서 말이 터지는 영어 함께 경험해봐요. Today's pattern, 오늘의 패턴은 이거 완전 인생샷이다 인데요. 여러분 사진 많이 찍으시나요? 사진 찍을 때 잘 나온 사진을 두고 이거 완전 인생샷이다 할 수 있죠. 이 표현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을지 버디와의 대화 속에서 찾아보세요. Let's watch!
1: Hi, 정은. What are you looking at?
2: Hi, buddy. I'm looking at a photo I just took. Check this out. It's the best.
1: Oh, totally. You can say it's literally epic.
2: It's literally epic.
1: Great.
0: 네, 버디와의 대화 잘 듣고 오셨나요? 오늘의 패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디가 물어봤어요. Hi, 정은. What are you looking at? 너 뭐 보고 있니? 제가 대답했습니다. Hi, buddy. I'm looking at a photo I just took. 나 방금 내가 찍은 사진 보고 있었어. Check this out. 이거 봐봐. It's the best. 이거 최고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버디가 아, 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You can say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었을까요? 네, it's literally epic 이라는 표현을 알려주었습니다. 네, literally 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라고 하면서 좀 강조해

표현이고요. epic이라는 거는 정말 멋진 것들을 얘기해 줄때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두 가지를 합치니까 정말 멋지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인생샷이다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It's literally epic. 그랬더니 버디가 great, 좋다라고 얘기를 했죠. 말이 터지는 키 패턴 연습해 볼까요? 오늘은 이거 완전 인생샷이다 배우고 있죠. 인생샷이다라는 표현, It's literally epic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Literally epic이라는 건 사진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감탄을 표현할 때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연습해 볼까요? 과거에도 이러한 상황을 감탄 표현할 때 여러분 쓸수 있습니다. 어떤 예문이 있을까요? It was literally epic. 과거형으로도 쓸수 있고요. 두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그 장면 완전 멋졌어. 영화 보고 나와서 정말 멋진 장면이다 얘기할 때 That scene was epic.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예문이요. 과거에 멋진 경험을 하고 왔을 때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 어제 정말 멋진 시간을 보내고 왔어. We had an epic time yesterday.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네, 다양한 상황에서 literally epic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literally epic 활용해서 버디와 좀긴 대화 나누고 왔습니다. 버디와의 대화 같이 보고 올게요. Let's watch.

0: 정은, why are you smiling?
1: Oh, hi, buddy. I just took this picture at the beach.
0: Wow, that sunset looks amazing.
1: I know. It's literally epic.
0: Totally. The colors look unreal. Was it crowded there?
1: A little, but I waited for the perfect moment.
0: Good choice. It's an epic photo. It looks like something from a magazine.
1: Thanks. I think I'll post it later.
0: Go for it. People will love it. Jeong-eun, why are you smiling?
1: Oh, hi, buddy. I just took this picture at the beach.
0: Wow! That sunset looks amazing! Wow! That sunset looks amazing!
1: I know. It's literally epic. I know. It's literally epic.
0: Totally! The colors look unreal! Was it crowded there?
1: A little, but I waited for the perfect moment.
0: Good choice. It's an epic photo. It looks like something from a magazine.
1: Thanks. I think I'll post it later.
0: Go for it. People will love it.
2: 네, 버디와의 대화 잘 보고 오셨나요? 대화문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디가 물어봤어요. 저는 Why are you smiling? 너 왜 웃고 있니? 그랬더니 제가 Oh, hi buddy. I just took this picture at the beach. 아, 나 해변가에서 방금 사진 찍었어 하면서 사진을 자랑했습니다. 버디가 Wow, that sunset looks amazing. 이렇게 얘기해 줬네요. 해가 지는 것, 선셋이 아주 아름답다라고 하면서 amazing 이란 표현 썼습니다. 멋진 이라는 뜻이지요. I know 라고 얘기하면서 it's literally epic 오늘의 패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literally epic 이거 완전 인생샷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totally 네, 버디가 동의하면서 the colors look unreal unreal 이란 뜻은요. 비현실적인 real 진짜가 아닌 것 같은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Was it crowded there? 내가 거기 사람들 많이 붐볐니? 라고 버디가 물어보고 있네요. 계속 보겠습니다. A little, 조금 붐볐어. But, 하지만 I waited for the perfect moment. 나 그런데 완벽한 순간을 기다렸지. 그래서 사람들이 많았지만 완벽한 순간을 기다려서 사진을 찰칵 찍은 거예요. Good choice. 아, 선택 잘했네. It's an epic photo. 이번에는 버디가 이렇게 표현해줬어요. epic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epic photo, 멋

멋진 사진이다. 이렇게 얘기해 줬네요. 그러면서 It looks like something from a magazine. 아, 이거 잡지에 실릴 것 같은 그런 사진인데? 이렇게 얘기해 줬네요. Thanks, 고마워. I think I will post it later. 아, 그래서 나 이거 나중에 post 무슨 뜻일까요? 게시하려고. 네, 온라인에다가 올리는 것, 게시하는 거 우리가 post라고 합니다. Go for it. 버디가 얘기해 주면서 People will love it.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Go for it 이라는 말은요. 해봐. 도전해. 그렇게 해봐.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지요. 오늘의 패턴 epic. 다양하게 활용해 볼수 있는 대화문 살펴보고 왔습니다. Today's pattern. 오늘은요. 이거 완전 인생샷이다. 라는 표현 공부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제는 말할 수 있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한번 말해 보세요. 잘하셨습니다. It's literally epic.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오늘 미션 하나 드리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분 감탄 표현, literally epic 활용해서 한번 말해 보세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literally epic 여러 번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Today's Pattern으로 여러분의 말이 팡팡 터졌길 기대하며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패턴으로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과거와 현재를 잇는 특별한 시간. 드디어 역사 라이브의 막이 오릅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꿨던 백성들의 활기찬 변화.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로 뭉쳤던 우리 민족의 끈질긴 의지. 책 속에 멈춰있던 이야기가 아닌 살아 숨쉬는 생생한 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뜨거웠던 순간으로 떠나볼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는 순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쑥 빠져드는 한국사.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줄 찌기찌기 역사지기 박용준입니다. 매 순간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던 조선 후기. 그동안 정말 흥미진진한 일이 많았죠.
1: 적군으로부터 나라를 열심히 지켰더니 내 신분이 양인이 되었네. 드디어 노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어. 열심히 일해 모은 이 곡식을 나라에 바칩니다. 제 자식들만큼은 노비로 살게 할 수 없습니다.
2: 야, 저기 봐. 드디어 조선에서 통신사들이 왔어.
3: 이번 사절단에 조선 최고의 화가가 있다며? 내가 그 그림 한 점 보려고 아까부터 줄을 섰지.
4: 일본 최고 권력자인 쇼군의 취임을 축하하러 온 길인데 우리 조선의 문화를 이렇게 좋아해 주니 정말 보람차군. 청나라가 이제는 정말 발전했구나. 우리가 언제까지 싸우기만 해야 할까? 차라리 저들의 좋은 점을 배워서 우리 조선을 발전시켜야 하지 않을까?
0: 이 신분제의 벽을 허무는 백성들의 도전부터 나라 밖 외교 무대에서의 활약까지 당시 조선은 그 어느 때보다

0: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잠시 시선을 돌려 당시 조정의 모습은 어땠는지 살펴볼까요? 백성들의 삶이 이토록 빠르게 변하고 있을 때 나라를 이끌어가던 정치인들은 과연 무엇에 집중하고 있었을까요?
1: 백성들이 살기 좋은 법을 만들고 있었을 것 같아요. 변하는 세상에 맞춰서 새로운 법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2: 매일 밤늦게까지 나란 일을 고민했을 것 같아.
0: 맞아요. 여러분의 생각처럼 당시 관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치열하고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뜨거운 열정이 항상 백성들을 위해서만 쓰인 건 아니었다는 거죠.
3: 설마 조정에도 신분 변화가 나타난 거 아니야?
2: 에이, 나란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쉽게 바뀔 리가 없지.
1: 그럼 양반들이 백성 말고 다른 일에 열중했나 보다.
0: 사실 이 당시 조정에서는 나라 전체를 살피는 일보다 우리 집단의 생각이 옳다라는 걸 증명하는데 더 많은 힘을 쏟고 있었거든요. 나란 일보다 우리 편의 자존심을 세우는 게 우선이 되다 보니 백성들을 위한 고민은 점차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 거죠.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치열한 대립으로 이끈 걸까요? 그리고 그 뜨거운 경쟁은 조선의 역사에 어떤 발자국을 남기게 될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조선의 양반들이 어떻게 나란 일을 하는 관리가 되었는지 알고 있나요?
1: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서 시험을 봤을 것 같아요.
4: 과거 시험은 들어본 적 있어요.
0: 맞아요. 양반들은 유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 시험을 통해 관직을 얻었어요. 왕을 도와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의 생활을 나아지게 만드는 게 이들의 목표였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모두 똑같이 공자의 가르침을 연구하는 학문인 유학을 공부했지만 이 나란 일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은 저마다 조금씩 달랐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5: 나라의 중심은 왕입니다. 왕의 권력이 중요하지요. 아닙니다. 백성들과 가까이 지내는 신하들의 의견이 정치에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4: 이건 양쪽 다 일리가 있는 말 아니에요?
2: 누가 정답인지 도무지 결판이 안날것 같아요.
0: 어때요? 이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 같죠? 실제로 왕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라는 쪽도 또 신하들이 백성 곁에서 정치를 주도해야 한다는 쪽도 모두 나라를 위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각자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비슷한 생각을 지닌 양반들은 저마다 하나둘씩 모여 무리를 이루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런 무리를 붕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붕당은 선조 임금 때 당시 정치를 이끌던 선비들의 집단으로 이 사림이 둘로 나뉘며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는데요. 그 계기가 된건 바로 이조전랑이라는 관직이었습니다. 그럼 대체 이 관직이 무엇이길래 이들이 두 무리로 나뉘게 된 걸까요?
3: 이조 전랑? 그게 뭐지?
4: 관직이면 분명히 높은 일을 맡은 사람일 텐데 어떤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0: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만나볼게요. 이조전랑은 관리들이 어떤 곳에서 일할지 그 자리를 추천하고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관직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무리로 나뉜 붕당은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을 임명할 것인지 이 문제를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5: 이조전랑에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더 적합합니다.
3: 이를 어찌 알고?
1: 이 정도면 왕도 정말 곤란했겠다.
2: 그래서 누가 임명이 되는 걸까? 궁금해.
1: 누굴 선택해야 할지 정말 고민됐겠어요.
0: 정말 한치의 양보도 보이지 않는 것 같죠? 이처럼 팽팽한 대결을 거듭한 붕당은 이후 더 뚜렷하게 갈라지게 되는데요. 이때 동의는 이황 선생님의 학문에 주로 영향을 받은

0: 선비들이 중심이 되었고요. 반대로 서인은 이 선생님의 학문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1: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네 편이 나누어진 거네.
2: 그럼 이제 두 무리가 싸움을 하는 거예요?
0: 이렇게 편이 나누어지니까 곧 싸움이 일어날 것만 같나요? 하지만 의외로 처음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정도로 아주 멋진 모습이었거든요. 실제로 분당 정치 초기에는 비록 생각이 달라도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건강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백성들에게 더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서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것을 바로 분당 정치라고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나라를 위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던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의 경쟁은 점차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방법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계기가 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효종 임금이 세상을 떠난 뒤에 일어난 뜨거운 논쟁, 예송이었습니다. 당시 중앙 정치를 이끌던 두 붕당, 서인과 남인은 이 문제로 서로 갈등의 골이 깊어져만 가는데요. 도대체 예송이 무엇이길래 두 붕당이 치열하게 맞붙은 걸까요? 그 이유를 살펴볼게요. 1659년 조선의 17대 임금 효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온 나라는 슬픔에 잠겼지만 조정 대신들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죠. 왜냐하면 돌아가신 효종 임금의 어머니 대비께서 얼마나 오랜 기간 상복을 입어야 하는지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 효종께서는 큰아들이 아니니 사대부와 같은 예를 적용하여 대비께서 1년간 상복을 입으셔야 합니다. 아닙니다. 효종께서는 왕위에 오르셨으니 일반 사대부의 예법을 따를 수 없습니다. 대비께서 3년간 상복을 입으셔야 합니다.
0: 결국 좁혀지지 않는 이 문제로 인해 서인과 남인 두 붕당은 대립의 골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4: 상복을 입는 기간으로 싸웠다고요?
2: 아니,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0: 예송은 왕실의 예법을 두고 벌인 논쟁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었는데요. 문제는 이게 단순히 상복을 몇년 입어야 할까라는 싸움을 넘어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두 자신의 주장이 곧 정답이라는 걸 증명하려다 보니 상대의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서인과 남인의 의견 차이가 팽팽하게 맞서던 시기, 조선의 제19대 왕 숙종이 즉위합니다. 숙종은 이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하고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아주 파격적인 선택을 하는데요. 과연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5: 혹시 싸우는 사람들을 모두 벌한 거 아닐까요?
3: 다시는 싸우지 못하게 화해를 시켰을 것 같아요.
6: 파격적인 방법이라면 더 싸움을 붙인 거 아닐까요?
0: 그건 바로 나란 일을 주도하는 붕당을 수시로 교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정책에 찬성하는 붕당에게는 힘을 팍팍 실어주고 뜻이 맞지 않으면 나란 일을 다른 붕당에게 맡기고 이러한 환국을 일삼은 거죠. 하지만 여러분, 왕이 붕당을 이렇게 자주 바꿔버리면 신하들 사이에는 어떤 마음이 생겨날까요? 과연 이 방법이 조선의 정치를 평화롭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5: 서로 안 쫓겨나려고 더 싸울 것 같아요.
4: 다음번엔 우리가 힘을 뺏길까 매일 불안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정치가 안정되기는커녕 권력을 잃지 않으려는 붕당 간의 다툼이 이전보다 훨씬 더 거칠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의 생각처럼 안타깝게도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나라를 위해 의견을 나누는 게 아니라 상대 붕당의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심지어 나라를 배반한 역적으로 몰아가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싸움으로 번져간 거예요.
3: 전하, 일부 남인이 뒤에서 역모를 꾀한다고 합니다. 당장 역적을 잡아들여 조사하게 하라. 드디어 우리가 정권을 되찾았군.

0: 이건 모함입니다. 억울합니다, 전하.
1: 우리가 다시 정권을 잡아 반드시 복수하리라.
2: 결국 상대를 존중하며 비판하던 붕당 정치의 본래 의미는 사라져버리게 되었고요. 억울하게 희생되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정치가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며 붕당 사이의 갈등은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점점 더 깊어져만 갔는데요. 훗날 이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조선의 해결사가 등장합니다. 바로 조선의 제21대 왕 영조였죠. 그럼 영조는 이 복잡한 싸움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 비결을 함께 만나볼게요.

0: 그래. 대체 무엇이 문제인 것이오?
1: 전하, 저들은 나라를 배반한 무리입니다. 당장 유배를 보내야 하니 마땅하옵니다.
2: 그게 무슨 소리요? 자네들이 먼저 뒤에서 음모를 꾸민 것을 내가 모를 줄 아시오?
0: 그만들 하시오. 나란 일을 논해야 할 자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아수라장이 되었단 말이오? 이제부터 나는 내 편, 내 편을 가르는 꼴을 절대 보지 않겠소.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 정치, 탕평을 선포하겠소.
3: 우와, 영조가 정말 큰 결단을 내렸네요.
4: 그런데 탕평이 뭐예요?
3: 여기서 탕평이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특정 분당에만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 인재를 골고루 뽑아서 혼란스러운 정치를 안정시키겠다는 영조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정책이죠. 이 정책을 탕평책이라고 불렀습니다.
5: 영조는 이 탕평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아주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실행에 옮겼는데요. 먼저 특정 분당에 얽매이지 않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골고루 관리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신하들을 모아 탕평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3: 어느 쪽도 편들지 않겠다는 사람들만 모아낸 거군요. 마음 맞는 신하들이 있어서 영조도 정말 든든했을 것 같아.
6: 그런데 신하들끼리 몰래 또 싸우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5: 하지만 단순히 싸우지 마라 라고 말만 한다고 해서 그 깊은 갈등이 한순간에 사라질 리가 없겠죠. 그래서 영조는 단순히 사람만 골고루 뽑는 것뿐만 아니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뿌리 깊은 원인들을 하나씩 하나씩 줄여나가기도 해요. 우선 치열한 다툼의 원인이 된 핵심 자리 이조전랑의 권한을 확 줄여버렸고요. 이 붕당들이 모여서 서로를 비판하고 세력을 키우던 근거지 서원의 숫자도 과감하게 줄여버렸습니다. 싸움이 일어날 환경 자체를 미리 방지한 거죠. 영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굳은 약속을 돌에 새겨 영원히 남기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균관 앞에 세운 탕평비입니다.
3: 성균관은 조선시대 나라가 운영한 최고의 교육기관입니다. 유교 이념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학문 연구를 담당했던 배움의 전당이었죠. 성균관의 성은 인재를 기른다라는 의미이고 규는 풍속을 바르게 교화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조는 미래의 관리들이 공부하는 성균관 앞에 비석을 세워 모든 유생이 탕평책의 가치를 깊게 새기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관리가 되기를 바랐어요. 이제는 편거르기를 끝내고 화합의 정치를 펼치자는 왕의 단호한 결의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5: 이렇게 영조는 붕당 사이의 갈등을 끝내고 공평한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게 됩니다. 단순히 싸우지 말라 하는 부탁이 아니라 탕평의 원칙을 세워 흔들리던 조선의 정치를 바로잡으려 했던 영조의 단호한 마음, 여러분도 느껴지시나요?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 이렇게 왕의 힘이 강해지면서 신하들이 소모적인 다툼 대신 백성들의 삶에 집중하는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지식 톡톡 흥미 진진 이런 구공부를 꿈꾸는 강용철입니다. 서술형 문제풀이 특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일단 서술형 하면 좀 어려운 느낌도 있고요.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는데요. 이 강의를 선택했다는 거 여러분은 정말 박수 받을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라는 건 때로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을 먼저 도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여러분 임해주시면 서술형 실력이 쑥쑥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1강입니다. 짜자잔 1강 국어. 국어 좋아하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자, 국어 좋아하죠? 서술형 유형을 알면 길이 보인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서술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그리고 국어 과목에 나오는 서술형을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부 목표입니다. 일단 서술형 작성. 비법을 알려줄게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법입니다. 오늘 잘 왔고요. 이 비법 잘 배워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국어과에서 주로 나오는 서술형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그냥 이렇게 해보지 마시고요. 뭔가 종이를 꺼내서 열심히 쓰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자 성장, 적는 자가 성장하거든요. 오늘 이 강의는 여러분이 빈 공간에 열심히 메모하고 적으면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용철쌤의 서술형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정말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자, 재료를 모아, 문장을 끓여, 생각을 담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무슨 동작까지 하세요? 지금 유치해요. 괜찮아요. 괜찮아. 다시 재료를 모아, 문장을 끓여, 생각을 담자. 이 얘기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서술형 전략을 안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 서술형이란 말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중학교에 오고 났더니 서술형이란 말도 있고 논술형이란 말도 있거든요. 선생님이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1번부터 5번까지 제시되는 문항 흔히 객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번부터 5번이 제시되는 객관식 문항, 즉 선택형 문항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이 서술형을 좀 힘들어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객관식 문항은요, 1번부터 5번 중에 반드시 답이 있어요. 20%의 정답 확률이 있는 거죠. 그쵸? 하지만 서술형은 여러분께 짜자잔.

빈 답안지가 탁 제시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즉 여러분이 그 공간을 채워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서술형, 논술형은 학생들이 직접 답을 쓰는 형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 계속 적으면서 보고 있죠? 네, 그럴 거라 생각하면서 한마디로 서술형, 논술형은 자기 생각을 글로 쓰는 능력을 평가받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을 고르는 형태보다는 훨씬 더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서술형과 논술형은 어떻게 다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친구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중학교에서 서술형이 더 많이 나와요? 논술형이 더 많이 나와요? 이건 과목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 국어과에서는 서술형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의 생각 근육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 논술형을 출제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또 선생님마다 서술형, 논술형의 비중과 비율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서술형을 알아볼게요. 서술형은 핵심 개념, 지식을 확인하는 문항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말 다시 한번. 핵심 개념, 그리고 지식을 확인하는 문항이 자주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선생님이 이 부분을 문제로 보여줄 예정이에요. 여러 가지 유형을 준비했어요. 왜냐고요? 선생님은 친절하니까요. 그 다음에 서술형은 답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문항이라는 겁니다. 이 문장을 가만히 보세요. 이 내용을. 답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문항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서술형 문제를 내는 선생님, 즉 출제자가 어느 정도의 답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답에 최대한 가깝게 쓰는 문항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이 정도의 분량을 작성하는 문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네 문장도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라고 얘기했어요. 한 문장에서 한세 문장 정도의 분량을 작성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와, 일단 말이 주는 무게감이 있어요. 논술형. 뭔가 서술형은 이렇게 서술하는 느낌인데, 이 논술형은 서술하는 거에 더해 뭔가 조금 더 무게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논리적이고 타당한 생각과 의견을 작성하는 문항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여기 보면 논리적입니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 타당한 거, 일리가 있는 것이 바로 논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타당한 생각과 의견을 작성하는 문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논리적인 근거, 그리고 타당한 내용을 바탕으로 쓰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집중. 아까 서술형은요, 핵심 개념과 지식을 확인하는 문항이 많았다면 논술형은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세요. 아까 서술형은 선생님, 한 문장에서 한세 문장이니까 할 만한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논술형은 좀더 무게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문단 이상의 분량을 작성하는 문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논술형이 좀쓸 분량이 많은 거 아닐까? 정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아, 서술형이라는 건 내가 생각을 이렇게 풀어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1번부터 5번까지 답을 선택하는 선택형, 즉 객관식과 다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많이 들어봤겠지만 중학교에선 이 서술형을 잘해야 좋은 결실을 맺는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다음에 서술형과 논술형의 차이를 알아봤어요. 그렇다면 짜자잔. 이제 국어. 선생님이 무슨 과목? 조용하니 느낌자. 국어 과목, 국어 과목. 국어 서술형 문학을 잘 푸는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메모하면서 보세요. 지금 이런 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첫째,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라, 분석하라. 문제 분석이 정말 중요해요. 문제를 잘못 이해하거나 파악하면 좋은 답을 쓰기 어렵습니다. 아, 이거 선생님이 정말 우리 친구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그런 비법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어떤 친구들은, 아, 선생님,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채점을 해보면, 선생님이 채점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잘못 이해하거나, 문제를 잘못 분석해서 엉뚱한 답을 쓰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국어니까 좀 빗대어 표현하면 이 문제를 분석하는 건 옷에 첫 단추를 끼는 것.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괜찮았나요? 옷에 첫 단추 끼는 거. 여러분, 옷에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다 이렇게 막 삐뚤어지겠죠? 다 풀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서술형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서술형은 네,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보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조건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실점 기준을 제시하는 곳도 있어요. 선생님이 왜 이렇게 많이 적어놨냐면 서술형을 출제하시는 선생님에 따라서 보기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 보기와 조건을 다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선생님은 유의사항까지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다 적어놨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봐라? 꼼꼼하게 봐라. 꼼꼼하게. 꼼꼼하게 보십시오.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서술형 문제를 딱 보고 답을 거의 완벽하게 구성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안 봐서 감점되는 경우가 있어요. 꼭 이런 친구들이 그럽니다. 선생님, 저 답다 알았는데 이걸 제대로 못 봤어요. 감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꼼꼼하게 봐야 해요. 한마디로 단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의 단서를 꼼꼼하게 챙겨야 최고의 답을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동안 정말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봤는데 국어과 서술형의 강자들은 항상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보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만 보고 바로 답을 쓰는 게 아니라 보기, 조건, 유의사항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최적의 답이 맞는지를 한번더 확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줄게요. 30자 이내로 쓸 것. 그러면 글자 수 30자 이내로 써야 하는 겁니다. 꼭 넘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 선생님, 조금 몇자 넘겼는데요. 감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형식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때문이다. 의 형식으로 쓸 것. 그러면 여러분이 답을 구성할 때 마지막에 때문이다. 이런 형태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 제시할 것. 그러면 두 가지를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런 부분 당연하다고 할수 있지만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핵심어 중심 표현을 잘 모아라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아까 선생님이 서술형은 어떤 핵심 개념, 지식 같은 거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답을 쓸때 그런 표현이 나온다면 정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어 중심 표현은 서술형 문장을 작성하는 중요한 재료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까 기억나시죠? 재료를 모아 문장을 끓여 생각을 담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좋은 재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완결된 문장으로 구성하라.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돼요. 핵심어, 중심 표현을 넣어 완결된 서술형 문장을 구성해야 한다. 여기 완결된 서술형 문장이라는 겁니다. 가끔 국어과 서술형, 여러분이 쓴 답을 보면 조와 서술의 호응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막 조사가 이상한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 완결된 문장, 완벽한 문장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문장 보호도 좀잘 썼으면 좋겠어요. 가끔 꼼꼼한 선생님들은 완결된 문장으로 써야 돼. 문장 보호 잘 썼나? 이런 것도 점검을 하신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답안과 문제를 다시 연결해서 점검하라. 우리 친구들 초등학교 때 수학 문제 풀고 나서 답이 나오면 다시 문제에 넣어서 이렇게 검산해 본적 있죠? 그렇죠? 조용한 이 느낌 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은근히 국어과 서술형도 비슷한 방식을 적용하면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서술형 문장을 작성했죠. 다시 문제와 연결지어 읽어보세요. 그리고 논술형이라면 논리적 근거가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꼭 여러분이 가져야 될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면 나중에 서술형 답안 작성할 때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도전하자. 국어 서술형 문제, 문제, 문제. 이미 여러분 초등학교에서도 서술형 문제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쵸? 오늘 선생님은 좀 유형을 다양하게 보여주면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표정 좋잖아요. 그쵸? 이렇게 긍정적인 표정으로 문제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도전하자. 국어 서술형 문제인데 유형 1. 아까 서술형은 핵심 개념이나 지식을 많이 묻는다고 했죠? 핵심 개념, 용어, 관련 설명을 작성하는 문제가 있어요. 자, 문제 마당, 마당 시작합니다. 보기에 주로 사용된 표현 방법을 조건에 맞게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딱 봤을 때, 와, 지금 보기가 있네? 조건도 있네? 이런 부분을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옷에 첫 단추를 끼는 거 문제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주로 사용된 표현 방법을 설명하는 거구나. 핵심은 무엇이다? 표현 방법. 이걸 머릿속에 탁 넣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외우지 않아도 돼요. 여기다 표시해 놓고 또 여기 옆에. 딱 써놓으면 됩니다. 문제 옆에, 아하, 난 표현 방법을 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기를 보겠습니다. 아하, 윤선도의 오우가인데요. 여러분들 또 이런 거 나왔다고 선생님 어려워요. 인상 쓰지 마시고요. 나중에 배울 내용이에요. 국어 교과서에 등장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을 위해 친절하게 풀어줄게요. 네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내 친구가 몇이나 하니 수석, 물, 돌 또는 바위, 그다음에 소나무, 대나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산에 달오르니 그더욱 반갑구나. 동산에 달이 올라왔어요, 달이. 달이 탁 떴으니까 반가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어라 이 다섯 밖에 도도하여 무엇하리? 두어라 이 다섯 번만 있으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우가가 뭐냐? 다섯 벗에 대한 노래. 이런 겁니다. 어때요? 현대로 풀어주니까 좀 쉽죠? 여러분, 구분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물, 돌, 소나무, 대나무, 달을 친구라고 여겼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우리 친구들이 학교 국어 시간에 오우가 배우면 현대, 이제 패러디시 쓰게 합니다. 내 친구가 몇이나니 스마트폰, 인터넷, 마라탕, 후루루, 이런 거. 아무튼, 자. 다시 이렇게 지금 봤는데요. 표현 방법을 보니까 자연물을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초등학교 때 의인법이라고 배웠죠. 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법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법을 지금 여러분이 쓰면 되는 건데, 문제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표현 방법의 명칭과, 아하, 의인법. 그다음 개념 특징을 서술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죠? 의인법이란 말이 등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 이런 표현이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작품에 사용된 시어와 관련지어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수, 석, 송, 죽, 월. 이게 자연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연물을 사람처럼 표현했다. 이런 설명이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우와, 답 그려지죠? 여러분 빨리 답 써보세요. 먼저 써보세요. 자신감을 갖고. 그 다음에 형식적인 조건이 또 있어요. 두 문장 또는 세 문장 정도로 작성을 하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빠르게 한번 슉 써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일단 여러분이 쓴 답에는 의인법이란 명칭 나와야 해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했다. 이런 표현 나와야 해요. 그 다음에 수, 석, 송, 죽, 월. 이 시어와 관련지어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답 확인해 드릴게요. 짜자잔. 주로 사용된 표현 방법은 의인법으로서, 그렇죠, 의인법.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이다. 어떻습니까? 아하,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작품에서 수, 석, 송, 죽, 월이라는 자연물을 벗이라고 하여 사람처럼 표현하였다. 자, 지금 이렇게 시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앞에 나온 조건 다 갖추고 있잖아요. 보면 표현 방법의 명칭, 의인법. 그다음에 설명 탁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시어를 사용했구나. 여러분도 이런 형태로 적었다면 아주 잘한 겁니다. 그다음에 두 문장 또는 세 문장. 잘했어요. 박수. 우리 같이 푼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이번 유형 두 번째를 볼 텐데 아까와 비슷해요. 근데 선생님이 좀 다른 형태를 가져왔어요. 핵심 개념 용어인데 관련 설명을 작성하고 활용하는 문제인데, 선생님, 아까 핵심 개념 용어 관련 설명 여기까지는 비슷한데요? 활용하는 문제, 이런 형태가 있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보기에 주로 사용된 표현 방법의 명칭과, 그럼 여러분이 여기 딱 읽었을 때, 의인법 바로 나오겠죠? 그죠? 방금 했어요. 방금 했습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개념 특징을,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 방금 했습니다. 여기까지 완성. 그쵸? 그런데 이와 같은 표현 방법이 사용된 예시를 한 가지만 제시하시오. 우와, 우리 친구들이 예시를 써야 되는 문제구나라는 거예요. 문제를 분석해 보면 일단 용어, 설명을 이해한 다음에 여러분이 뭔가 활용을 해보거나 응용을 해보는 문제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이건 선생님이 설명 다 했거든요. 우리 친구들, 의인법에 예시 하나만 추가하시면 답을 자연스럽게 완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볼게요. 주로 사용된 표현 방법은 의인법으로서 아까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이다. 여기까지도 앞에 유형과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짜자잔,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의인법의 예시를 하나 만드셔야 합니다. 이렇게요. 꽃이 웃고 새들이 손짓한다. 크, 선생님이 지은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 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채점할 때 일단 명칭 나왔네. 어허, 설명 잘 적었네. 그리고 의인법이 사용된 예. 아, 잘했구나. 아하, 만점, 박수. 나한테 박수. 자, 이런 형태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먼저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조건, 보기, 이런 거잘본 다음에 답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보여준 내용 여러분이 다시 한번 빈종이를 꺼내서 스스로 문장에 대한 답을, 문장으로 답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유형 볼게요. 유형 3. 개념을 정리하고 이유를 제시하는 문제입니다. 아하, 개념을 정리해야 되겠구나.
이유를 제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문제

마당, 마당. 보기에서 밑줄 친 단어의 품사를 의미를 기준으로 밝히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서술하시오. 우리 친구들 1학년 국어에서 좀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문법이에요, 문법. 또 어떤 친구 선생님, 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문법까지, 아, 문법 배워야 합니다. 알겠죠? 문법은 말과 글을 운용하는 규칙과 원리이기 때문에 문법 배워야 해요. 그중에 품사가 나오는데요. 일단 오늘 이 품사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린 유형을 봐야 합니다. 보기에서 밑줄 친 단어의 품사를, 그러니까 용철이가 새 가방을 샀다. 용철이 기분 좋겠다, 그쵸? 그런데 이 품사, 이 부분, 새의 품사를 의미를 기준으로 밝히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품사를 밝히는데 중요한 건 의미를 기준으로 밝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기준이 몇 개가 있나 봐. 맞아요. 형태, 기능, 의미거든요. 그럼 의미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품사를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첫 번째예요. 그다음에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서술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유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크게 품사가 나와야 합니다. 의미를 기준으로 한 품사가 나와야 하고 그다음에 이유를 쓰는 것.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새가 지금 가방을 꾸며주고 있어요. 가방이란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사라는 개념인데요. 아, 우리 친구들 괜찮아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나중에 국어 시간에 열심히 배울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해한 상태로 볼게요. 새는 뒤에 나온 명사인 가방을 꾸며주는 관형사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즉, 관형사라는 명칭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아까 형태, 기능, 의미 중에 바로 관형사가 의미를 기준으로 한 명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칭을 사용해야 하고 이유를 써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친구들 관형사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유형을 보는 것. 또는 이렇게 새는 관형사이다. 밝히고 이유, 뒤에 나온 명사인 가방을 꾸며주기 때문이다. 박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돼서 또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유형사, 개념을 정리하고 견주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품사 아직 안 배웠다면 어려워하지 마세요. 우린 유형을 보면서, 아하,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기에 두 문장에서 밑줄 친 단어의 품사를 밝히고, 그러면 일단 품사를 여러분이 밝혀야 돼요. 밑줄 친 새, 강의. 그쵸? 매우 예쁘다. 이 새와 매우의 품사를 밝히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와 다른 점은 이런 점이죠. 공통점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십니다. 일단 우리 아까 배웠죠. 이거 용철이가 새 강의를 맡았다. 용철이 좋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아까 새 가방처럼. 그러니까 관형사라는 건 알고 있는데요. 매우 예쁘다. 이거 부사라는 걸알수 있거든요. 조건을 보세요. 밑줄 친 단어의 품사를 의미를 기준으로 각각 밝히고라고 했어요. 형태, 기능, 의미 중에 의미를 기준으로 한 것. 그러니까 관형사, 부사라는 걸 각각 밝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제시할 건 했는데 아까처럼 뒤에 나오는 강의가 명사인데 명사를 꾸며주니까 예쁘다는 형용사인데 형용사를 꾸며주니까 이런 식의 이유를 쓰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선생님 답이 좀 어려워요. 괜찮아요? 원래 품사가 1학년 국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영역인데요. 이런 유형을 맛보게 하기 위해 준비한 겁니다. 지금 혹시 선생님 설명 이런 친구들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다음 밑줄 친 단어의 공통점을 써야 되는데 우와 또 다른 기준이 등장을 했습니다. 기능을 중심으로 해설할 것. 아하 기능이군요. 아까 형태, 기능, 의미인데 우린 의미를 썼는데 이두 개의 공통점을 기능으로 쓰라고 했어요. 그럼 이두 개의 공통점이 뒤에 있는 걸 꾸며주는 수식원이라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은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아하 각각을 설명을 해. 그 다음에 이두 개의 공통점을 기능으로 설명을 해. 그러면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두 문장 또는 세 문장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분량 조건 잘 지켜서 하시면 되겠죠? 확인하겠습니다. 새는 뒤에 나온 명사인 강의를 꾸며주는 관형사이고, 이거 아까 배웠잖아요. 관형사. 그쵸? 그다음 매우는 뒤에 나오는 형용사인 예쁘다를 꾸며주는 부사이다. 지금 형태, 기능, 의미인데 의미를 기준으로 각각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공통점. 새와 매우 모두 뒤에 나오는 말을 꾸며주는 수식원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딱 봤을 때이 용어들이 등장을 해야 합니다. 의미상 품사의 기준인 관형사, 부사 나와야 하고요. 이유가 나와야 돼요. 뒤에 나오는 명사, 형용사를 수식한다. 그 다음에 공통점 나와야 합니다. 기능상 기준인 수식원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문제는 아마 빈종이를 놓고 풀어도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텐데요. 괜찮다라고 답해주고 싶어요. 나중에 품사 강의 들으면 이거 개념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쉬운 문제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유형 5인데요. 와, 이번엔 글이 나왔어요.
이유나 까닭, 근거를 작성하는 문제 은근히 많이

인물이 등장합니다. 문제 마당 마당 마당. 보기에 인물에 대한 질문에 알맞은 답을 서술하십니다. 인물에 대한 질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 김유정이란 작가의 동백꽃이란 작품인데요. 분량이 좀 길죠, 그렇죠? 아마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 문제를 시험으로 만난다면 시험 문제로 만나면 제시문이 앞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오늘은 선생님의 유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같이 볼게요.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댄다. 미안해요, 연기해서. 그냥 여러분 좀 이렇게 연상하게 하기 위해서. 별로 웃을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즐 집게를 할금할금 돌아다 보더니 행주치마에 속으로 꼈던 바른 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이런 거 선생님이 한번 연기해볼게요. 이런 겁니다. 아, 미안합니다. 연기력이 떨어져서. 계속. 자,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에 회기치는 굵은 감자 세 개가 손에 뿌듯이 쥐었다. 감자 준 거예요. 감자. 맛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 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감자가 맛있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쓱 밀어버렸다. 선생님이 빠르게 한번 연기해 볼게요. 네 집에 이거 없지? 너 봄감자가 맛있다. 니나 먹어라.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이 인물들이 뭔가 이렇게, 뭔가 대화도 하고 있고, 이런 관계들이 막 설정되어 있는 걸 느끼고 있나요? 다음 계속.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새근새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건 또 뭐야 싶어서 그때야 비로소 돌아다 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리에 들어온 것은 근 3년째 되어 오지만 여지껏 가무잡잡한 점순이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얼굴이 새빨개진 거예요.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이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거죠. 자, 뭐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아, 미안합니다. 연기력이 떨어져서. 자, 김유정의 동백꽃인데요.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점순이가 준 감자를 나가 받지 않은 까닭을 서술하시옵니다. 이 부분이죠. 아까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너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감자 안 받았을까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이 내용 안 보고 배부른가 봐요. 감자 싫어하나 보죠? 고구마 좋아하나? 이런 답안 돼요. 이 내용 속에서 답을 꺼내야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네 집에 이거 없지? 이런 말을 들었잖아요. 생색 있는 큰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지를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특정 서술형은 하나의 제시문에 작은 문제가 여러 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점순이가 쏘아보고 눈물까지 어린 까닭을 서술하십니다. 아까 이 부분 기억나시죠? 이 부분을 쓰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런 문제를 푸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작품을요,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리고 그 상황과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을 이해한 상태로 답을 구성해야 한다는 걸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우리 친구도 이 작품 다 읽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답을 쓸수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단서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친절하니까요. 먼저 이 부분. 야, 네 집에 이거 없지? 생색 있는 큰 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감자가 맛있단다. 그러니까 이 점순이가 남자한테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자를 가져줬는데 이 말, 네 집에 이거 없지? 그럴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떨 거예요? 상대방 없어, 줘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면 기분이 자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맥락을 잘 이해한 상태로 우리 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기 전에 여기 선생님이 자세하게 안 적어놨는데 이런 문제는 또 글자 수 제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몇자 이내로, 몇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답을 확인해 볼게요. 먼저 1. 점순이가 감자로 생색을 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유나 까닭을 물을 때에는 이런 형태로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점순이의 말에 기분이 상했기 때문이다.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분 혹시 답을 적어 봤나요? 이런 형태로 답을 적은 친구들이 있다면 그게 잘한 거라고 하고 싶어요. 잘했어요. 일단 내용 중에 파악을 해 봤는데 점순이가 좀 생색내는 말을 했잖아요. 네 집에 이거 없지?

0: 그죠? 그럼 그 부분을 답과 연관지어 봐야 돼요. 또 하나는 상대방 입장에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를 생각해서 이런 형태의 답이 나오면 정답으로 간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나가 감자를 받잖아. 당황스럽고 부끄럽기 때문이다. 아까 기억나시죠? 막. 빨리 널고. 자, 일단 어떤 감정 당황스럽다, 부끄럽다, 이런 감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점순이 나름대로 감자까지 준비해 줬는데, 이거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호감이나 호의를 거절당했죠.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다. 이런 형태의 답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채점 기준 정리할게요. 일단 주요 표현을 사용하여 문장을 작성한다 라고 했고요. 인물의 상황과 입장을 고려하여 문장을 작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던 것처럼 어떤 글자 수 제한이 있다면 답을 쓰고 나서 글자 수에 맞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런 형태로 답 적었다면 오늘 이 문제 잘푼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마음이 들죠. 선생님, 김유정의 동백꽃 재미있는데요? 더 읽어보고 싶어요. 찾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정의 동백꽃도 우리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형 5까지 봤는데요. 꽤 많은 유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유형을 만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공부 목표, 서술형 작성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국어과에서 자주 나오는 서술형 유형을 찾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양한 서술형을 만나보는 것.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과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만점왕 교재에서 서술형 문제를 찾아 풀어보고요.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의 서술형 실력이 좋아지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정말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20일 동안 즐거운 수학을 함께할 유런 단기 특강의 윤민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확률을 이어서 확률의 계산을 다뤄볼 건데 확률 챕터의 마지막 단원이자 우리 단기 특강의 마지막 시간이죠. 마지막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더 열심히 해야겠죠? 자,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보면서 확인할게요.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볼게요. 자, 또 나왔어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몇이냐? 어떻게 구하냐? 자, 일반적으로 같은 조건의 실험이냐 관찰에서 두 사건 A, B가 또 나왔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즉, 무슨 말이에요? 이 두 사건이 하나가 일어난다면 다른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했을 때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예측이 되시죠. 바로 P 플러스 Q입니다. 그냥 두 확률을 더하기만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어느 동물병원에서 하루 동안 진료한 동물의 종류를 나타낸 표가 주어진 표가 되겠죠. 진료한 동물을 한 마리 택했을 때 고양이 또는 새일 확률을 구해라 라고 주어져 있으면, 자, 우리 상대 도수로서의 확률이죠. 우리가 하나 딱 선택했어요. 그러면 그게 고양이일 확률이 몇이냐? 그러면은 전체 동물의 수 20마리 중에서 고양이 7마리가 될 거니까 20분의 7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면 그 하나는 고양이이면서 새일 순 없잖아요. 무슨 말이다? 얘네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새의 확률을 구해주면 20분의 3이 되고, 방금 전에 확인했듯이 고양이 또는 새일 확률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두 확률을 단순히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20분의 7과 20분의 7, 3을 더해서 20분의 10, 약분하면 2분의 1이다. 즉, 결론은 무슨 이야기냐면, 동물을 골랐을 때 고양이 아니면 새가 나올 확률은 정확하게 2분의 1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개념 확인 문제 볼까요?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3 또는 4일 확률을 찾아라. 알고 있지만 두 눈의 수의 합이 3이면서 4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할 것보다 두 눈의 수의 합이 3일 확률을 찾고 두 눈의 수의 합이 4일 확률을 찾아서 둘을 더해주면 끝난다. 라는 거죠. 그럼 가장 먼저 확률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였냐면 전체 확률은 몇인데, 전체 경우의 수는 몇인데죠. 전체 경우의 수,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 그러면은 빨간 주사위, 파란 주사위,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야죠.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36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두 눈의 수의 합이 3이 나오도록 만들어라. 그러면은 앞이 1이면 뒤는 2가. 그 다음에 앞이 2면 뒤는 1이. 요렇게 두 가지밖에 없죠. 즉, 두 눈의 수의 합이 3인 경우의 수는 2가 되기 때문에 확률을 구해볼까요? 3이 나오는 확률은 몇이다? 36분의 2가 되는 거죠. 약분하면 18분의 1. 그 다음에 두 눈의 수의 합이 4일 확률을 찾아라. 그러면 4인 경우의 수부터 찾아준다면 얘는 경우의 수가 앞이 1이면 뒤는 3. 앞이 2일 때 뒤는 2. 얘는 똑같죠? 그 다음에 앞이 3일 때 뒤는 1. 총 경우의 수가 3이기 때문에 두 눈의 수의 합이 4인 확률은 몇이냐? 전체 경우의 수 36분의 3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 약분해서 18분의 1과 12분의 1을 각각을 더해줘도 되지만 우리는 어차피 둘다 분모가 36인 김에 이미 통분이 되어 있으니까 둘을 바로 더해준다면 최종적인 정답은 뭐가 된다? 확률은 36분의 5가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다? 아, 오케이.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36이다. 두 번째,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3 또는 4니까 각각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두 확률을 구해서 더하자. 세 번째, 서로 다른 주사위니까 1콤마 2와 2콤마 1은 서로 다른 경우가 되더라.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확률을 공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거.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해라. 일반적으로 두 사건 A, B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여기 또 새로운 표현이 나왔죠.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이따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하면,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예상이 되시죠? 경우의 수도 곱했으니까 확률도 곱하자. B 곱하기 Q.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햄버거 가게를 갔어요. 자, 메뉴판에 보고 햄버거 하나, 음료 하나 각각 선택할 수 있는 세트를 판매를 한대요. 세트 한 개를 임의로 선택할 때 그게 새우버거랑 콜라 세트일 확률을 찾아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새우버거 그리고 콜라가 나오려면 햄버거는 이세개 중에 새우버거여야 되는 거고요. 음료는 둘 중에 콜라여야 되는 거죠. 이 쌍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새우버거이면서 콜라일 확률은 첫 번째, 햄버거가 새우버거여야 되죠. 그 햄버거가 새우버거일 확률은 버거 3개 중에 새우버거 3분의 1. 여기 있죠?

자, 그 음료가 콜라일 확률은 몇이에요? 음료는 두개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 그러면은 내가 고른 세트가 새우버거이자 콜라일 확률은 둘이 동시에 일어난다. 두 사건 모두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두 확률을 단순히 곱해서 6분의 1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었죠? 뭐였냐면,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햄버거를 새우버거 골랐어요. 그럼 무조건 음료는 콜라를 해야 되나요? 아니죠. 무조건 음료를 사이다를 해야 되나요? 아니죠. 햄버거 고르는 사건과 음료를 고르는 사건은 두 사건은 서로 연관이 없습니다. 뭐 불고기 버거랑 콜라 먹을 수도 있고, 불고기 버거랑 사이다랑 먹을 수도 있고, 당연히 연관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바로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표현과 표현입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를 볼게요. 자,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두 눈의 수가 모두 짝수일 확률을 구해라. 그럼 우리는 이 주사위 두 개가 던졌을 때 서로 연관이 있냐 없냐부터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자, 1번 주사위와 2번 주사위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 1번 주사위가 만약에 짝수가 나왔어요. 그럼 그게 2번 주사위 던지는 결과에 영향을 끼칠까요? 아니라는 거죠. 두 사건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 두 눈의 수가 모두 짝수다. 즉 1번도 짝수고 2번도 짝수고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곱하기만 하면 되는구나라고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주사위에서 짝수가 나올 확률은 6개 중에 3개. 두 번째 주사위에서 짝수가 나올 확률도 전체 1에서 6까지 6개 중에 짝수 3개. 그럼 우리는 그저 이두 개를 곱하기만 하면 되더라라는 거고요. 66에 36분의 33은 9가 되니까 약분하면 4분의 1이다. 요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아주 간단해요. 두 사건 A, B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곱하면 되더라라는 거고요.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 그러면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그럼 영향을 끼치면 어떻게 되는데? 그 예시를 한번 들고 와 봤어요. 바로 연속하여 뽑는 사건의 확률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확률의 예시 중에 하나거든요. 개념 3번에 별표를 쳐주시고요. 자, 보이지 않는 상자. 상자에서 공을 하나 뽑아요. 근데 공을 연속해서 뽑습니다. 근데 그첫 번째 뽑고 두 번째 뽑는 과정 사이에 첫 번째 뽑았던 거를 다시 넣고 두 번째 뽑냐? 아니면 첫 번째 뽑은 거를 그냥 빼고 남은 거에서 두 번째 거를 뽑냐? 즉, 그 각각의 상황마다 우리가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 뽑은 것을 다시 넣는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공을 뽑아요. 그 다음 뽑은 공을 보고 다시 집어 넣으면 두 번째 뽑는 결과가 첫 번째랑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뽑은 것을 다시 넣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일어난 사건, 즉, 처음 뽑은 거죠. 그 처음 뽑은 게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즉, 처음에 뽑기 전에 박스 안에 있던 공의 개수와 뽑고 나서 다시 넣었으니까 두 번째 뽑을 때 박스 안에 있는 공의 개수가 달라지지 않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모양과 크기가 같은 흰 공이 3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공 2개를 연속해서 꺼낼 거예요. 근데 두번다흰 공이 나올 확률을 찾아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첫 번째. 이 다섯 개의 공 중에서 흰 공을 뽑을 확률을 구해야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다섯 개의 공 중에서 흰 공이 몇개 있죠? 세개 있으니까 첫 번째 흰 공을 뽑을 확률이 5분의 3이에요. 근데 그흰 공을 다시 넣었잖아요. 어쨌든 꺼낸 공을 다시 넣었기 때문에 두 번째 상황에서 뽑을 때도 여전히 뭐가 된다?

다섯 개 중에 흰 공이 세개 있다라는 거죠. 즉,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의 확률이 완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흰공 뽑을 확률과 두 번째 흰공 뽑을 확률 각각을 곱해서 두번다흰 공을 뽑을 확률 25분의 9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처음 상자에서 흰 공을 꺼낼 확률이 5분의 3, 두 번째 역시 흰 공을 꺼낼 확률이 5분의 3. 그럼 두번다흰 공을 뽑을 확률은 5분의 3 곱하기 5분의 3이니까 25분의 9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첫 번째 뽑고 그 뽑고 나서 그 결과로 나온 공을 집어넣지 않는다면, 즉 뽑은 것을 다시 넣지 않는 경우에는 처음에 내가 무슨 공을 뽑냐에 따라서 두 번째 뽑는 사건에 뭘 준다?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즉, 모양과 크기가 같은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2개 들어있는 상자에서 공두 개를 연속해서 꺼낼 때두번다흰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는데, 이거 전 문제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단서 조항이 달라요.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흰 공을 뽑아버렸으면 두 번째 때는 흰 공이 2개밖에 없는 거고요. 처음에 검은 공을 뽑았으면 두 번째 때는 어떻다? 두 번째 때는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뭘 뽑았냐에 따라서 두 번째에 영향을 줍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두번다흰 공을 뽑을 확률이니까 첫 번째에 흰공 뽑아야 되고 두 번째 흰공 뽑을 확률 구하고 두 확률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볼까요? 첫 번째 흰 공을 뽑을 확률. 아까 전에 거랑 똑같아요. 다섯 개 중에 흰 공이 세개 있으니까 간단하죠. 5분의 3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흰 공이 이제 없어요. 첫 번째에서 뽑아버렸으니까 두 번째 남은 거는요. 공 4개 남았고 그중에 흰 공이 몇개 남았다? 2개 남았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확률이 달라져요.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면 두 번째 확률은 전체 4개분의 흰 공이 2개 있습니다. 4분의 2가 되고 두 확률을 서로 곱해주면 그 결과는 5, 4, 20분의 3, 2, 6. 약분해 주면 10분의 3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꺼낸 공을 넣냐, 넣지 않냐에 따라서 우리는 같은 문제더라도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개념 3번에서 하고 있던 거고, 관련해서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개념 확인 문제 3번 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주머니에서 공두 개를 연속해서 꺼낼 때두번다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였냐면,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여기다가 밑줄을 쫙 그어 놓으시고요. 자, 우리는 문제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두번다 파란 공이 나온다. 그러면요, 첫 번째도 파란 공이,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파란 공이 나오도록 만들면 돼요. 첫 번째 파란 공이 나오려면 7개 중에 3개가 파란 공이니까 7분의 3이라는 확률을 가질 거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파란 공이 날아갔는데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나머지 6개 중에서 2개의 파란 공을 선택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6분의 2라는 확률을 곱해준다면 그 결과는 몇이 되냐? 약분을 해주면요, 3과 6이 약분되고 다시 분모 분자가 약분돼서 최종적으로 7분의 1이라는 결과를 얻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을 할수 있고요. 우리는 관련된 예제를 또 풀어볼게요. 첫 번째,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라. 자, 학생의 행사에 대한 학생 100명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나타낸 표예요. 이 표가. 설문에 답한 학생 중에 한 명을 선택할 때그 학생이 매우 만족 또는 만족으로 응답했을 확률을 구해라. 지금 표를 보고 하는 거, 아, 이거 상대 도수를 통한 확률이네. 그러면은 비율을 찾아서 더해야겠다라는 거죠. 학생

분명히 뭐 설문조사를 하는데 매우 만족과 만족을 동시에 선택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매우 만족을 골랐으면 만족을 고를 수가 없고, 만족을 골랐으면 매우 만족을 고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뭐 하자? 더하자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매우 만족을 선택한 학생이 32명이에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만 구하면 됩니다. 전체 경우의 수.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다 더하면 전체 경우, 즉 전체 학생 수가 나오겠죠. 그런데 어때요? 문제를 잘 읽어보니까 이미 100명의 만족도 조사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굳이 굳이 더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100명, 그 다음에 매우 만족 32명이니까 전체 100 중에 32명이 바로 뭐가 된다? 매우 만족의 확률이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번엔 만족으로 응답했을 확률을 구하고 싶다라는 거니까 전체 100명 중에 41명이 만족을 응답했네요. 그럼 우리는 그 둘을 더하기만 한다면, 즉, 100분의 73이 뭐가 된다? 이 학생의 행사에 대한 매우 만족 또는 만족으로 응답했을 확률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고 간단하죠? 자,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해 볼게요. 자, 농구 경기에서 지훈이가 자유투를 두개 얻었어요. 그때 자유투 성공 확률이 5분의 4다. 즉, 다섯 번 던지면 네 번은 들어가고 슛이 한 번은 실패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우리의 목표, 지훈이가 자유투를 두개 얻었으니까 두번다 성공할 확률을 구하자라는 건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우리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어떤 내용이 제일 중요했냐면, 저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냐, 주지 않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였거든요. 그럼 문제를 잘 읽어보니까 어때요? 첫 번째 자유투의 결과가 두 번째 자유투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아, 이게 첫 번째 자유투가 A 사건 A가 되고 두 번째 자유투가 사건 B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둘다 성공하려면 A도 성공, B도 성공, 각각의 확률을 모아자. 곱하면 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첫 번째 자유투가 성공할 확률을 먼저 A라고 적어본다면 첫 번째 자유투가 성공할 확률은 5분의 4죠. 그러니까 5분의 4 넣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유투가 성공할 확률 구해보자면 똑같죠. 우리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걸 단서 조항으로 줬기 때문에 자유투 성공 확률은 똑같습니다. 즉, 두 번째 자유투도 성공할 확률이 5분의 4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둘을 뭐 하자? 곱하자. 즉, 둘다 자유투를 성공할 확률은 뭐가 된다? 25분의 44, 16이 된다. 요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게 동시에 일어날 확률. 중요한 것보다 영향을 주냐, 안 주냐. 그거를 판단을 빨리 하셔야 돼요. 자, 예제 3번 볼게요. 연속하여 뽑는 사건의 확률인데, 뭘 했을 때? 뽑은 것을 다시 넣었을 때. 즉, 뽑은 것을 다시 넣었다라는 말은요, 처음의 상황과 똑같이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다? 확률이 변하지 않는다. 즉,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수학 시간에 A, B, C, D, E 다섯 모둠이 적힌 쪽지함에서 한 모둠을 뽑아서 질문을 하는데, 두번 질문을 할때 처음에는 A 모둠이, 두 번째는 C 모둠이 질문을 받을 확률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단서 조항이 엄청 중요하죠? 뽑은 쪽지는 어떻게 다시 넣는다. 즉,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요 상자 안에 A라고 적힌 쪽지, B라고 적힌 쪽지, C라고 적힌 쪽지, D라고 적힌 쪽지,

E라고 적힌 쪽지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 쪽지 하면서 하나를 꺼냈을 때첫 번째, 그게 A일 확률을 구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 A인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 5분의 1이에요. A 모두 하나 들어있죠. 근데 두 번째, 그럼 뭐 생각해야 되냐? 두 번째는 15둠이 나와야 된다. 요게 이제 첫 번째 A고요. 요게 두 번째라고 표현을 하면 두 번째는 15둠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질문을 받겠죠? 원래 쪽지를 뽑았으니까 A가 처음에 없어요. 근데 뽑은 쪽지를 다시 넣었으니까 두 번째 뽑을 때도 첫 번째 상황과 같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두 번째 상황에서 또 쪽지를 뽑아요. 그러면은 A, B, C, D, E 총 다섯 개의 쪽지 중에서 C는 하나 있죠. 5분의 1이죠. 얘도 확률이.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다? 첫 번째는 A가, 두 번째는 C가. 두 사건은 둘다 일어나야 되니까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두 사건의 확률을 곱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즉, 5분의 1과 5분의 1을 곱하면 최종적인 정답은 몇이 된다? 25분의 1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요게 뽑은 것을 다시 넣었을 때, 즉,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이렇게 구하더라. 확률이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라는 게 포인트였고요. 그럼 만약에 영향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연속 예제 4번인데요. 연속하여 뽑는 사건의 확률인데 뽑은 것을 다시 넣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첫 번째 뽑은 결과가 두 번째 사건에 영향을 주겠죠. 영향을 줄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자, 수학 시간에 똑같은 상황이에요. A, B, C, D, E 다섯 모둠이 적힌 쪽지 하면서 한 모둠을 뽑아 질문을 하려고 해요. 근데 두번 질문할 때 똑같이 처음에는 A 모둠, 두 번째는 C 모둠이 질문을 받을 확률을 구해라. 이거 전에 거랑 문제가 너무 똑같은데. 오류 아닌가요? 아니죠. 왜? 뽑은 쪽지는 이번엔 어때요? 다시 넣지 않는다. 넣으면 안 된대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마찬가지로 A, B, C, D, E 이 다섯 개의 쪽지 중에서 첫 번째 A 모둠이 뽑힐 확률은 다섯 개 중에 하나니까 5분의 1 똑같아요. 근데 A가 뽑히고 나면 문제가 생겨요. 뽑은 것을 다시 넣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에서 C 모둠을 뽑을 확률이 달라집니다. 영향을 줬다는 소리죠?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 A가 없어서요. 쪽지가 몇개 남았어요? 4개 남았어요. 4개 남았는데 그 중에 C를 고르는 확률이기 때문에 4분의 1이 됩니다. 5분의 1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래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 준다면 최종적인 정답은 몇이 되냐? 20분의 1이라는 확률로 전의 답과 달라져요. 이 달라진 이유는 도대체 뭐냐? 하고 봤더니 뽑은 쪽지를 다시 안 넣어서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여기까지가 연속하여 뽑는 확률이었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소단원 실전 테스트 15번. 현우가 다섯 개의 보기에 정답, 보기 중에서 정답 한 개를 고르는 객관식 문제 두 개에서 임의로 답을 선택했을 때 찍었다라는 거죠. 적어도 한 문제를 맞출 확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적어도 한 문제다라고 한다면 전체 확률에서 뭘 빼자. 적어도 한 문제도 못 맞힐 확률, 즉, 다 틀리는 확률을 빼서 구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오지선 다형의 문제에서 둘다 틀릴 확률을 1에서 빼시면 돼요. 자, 오지선 다형에서 정답일 확률은 몇일까요? 다섯 개 중에 한 개니까? 정답일 확률은 5분의 1이에요. 그럼 당연하게도 오답일 확률은 몇이냐? 정답일 확률이 5분의 1이면 오답인 건 5개 중에 4개가 오답이겠죠. 그럼 우리의 목표는 첫 번째 것도 틀리고 두 번째 것도 틀려야 돼요. 그럼 두 사건,

0: 여기까지 이렇게 문제 풀어봤고요. 우리 개념 정리해볼게요. 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P,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하면 또는으로 연결돼 있다. 그럼 P 플러스 Q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동시에 일어난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P 곱하기 Q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정리해볼 수 있고요. 영향을 주냐 안 주냐 이것만 빠르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의 미니모의고사 숙제죠. 11번 서술형 풀이, 그 다음에 하단 자막에 제시되어 있는 네 문제, 총 다섯 문제를 풀어보고 자료실에서 답안을 확인하세요. 11번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찍어서 수강후기에 올려서 답안 첨삭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배워볼 확률의 계산이었고요. 총 20강 동안 뉴런 단기 특강 2학년 2학기 내용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좀 빠르게 달려오다 보니까 놓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꼭 복습을 해주시고요. 우리는 나중에 또 뵙도록 할게요. 모두들 수고했습니다.
1: B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2: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비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1: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3: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지구의 구성과 관련된 중단원 실전 문제 7번부터 18번 문제까지, 그리고 실전 서 논술형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 볼게요. 자, 7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구계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바다, 빙하, 지하수와 강, 호수 등과 같이 물이 존재하는 영역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물 한자어로 바꾸면 수잖아요. 바로 우리 떠올릴 수 있어야겠죠? 아, 이것은 수권을 설명하는 문장이구나라고 먼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권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데요. 수권은요, 대부분 바다가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우리 수권의 구성을 생각해보면 대부분 거의 98%는 바닷물인 해수가 차지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뭐겠어요? 그쵸. 해수의 반대말, 담수라고도 하는데요. 풀어서 육지의 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머지 약 2%를 차지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거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볼까요? 바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빙하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하수, 그리고 나서 강과 호수에 있는 물이다라고 우리 정리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육지의 물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라고 한다면 니언에 들어갈 말은 육지물 중 가장 많은 빙하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그래서 수건과 빙하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구계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자, 이 정도의 뭐 간단한 정의를 보고 어떤 권역인지 우리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요. 지구 바깥의 우주 공간이래요. 이거 보자마자 우리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겠죠? 맞습니다. 바로 외권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이러한 외권은요, 우리 지구 내부를 구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구 바깥에서 지구의 환경, 그리고 생물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계의 구성 요소로 포함해서 보고 있는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 외권에 해당하는 사례로 옳은 것을 골라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너무 쉽죠? 바로 지구 바깥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태양과 달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어떤 권역에 포함되는지 한번 옳게 수정해 볼까요? 토양과 암석은요? 그렇죠. 우리 땅을 이루고 있으니까 지권에 해당하는 요소고요. 동물, 식물들, 살아있는 생물들이기 때문에 생물권에 포함이 됩니다. 질소와 수증기. 수증기도 물이 기체로 상태 변화한 것이기 때문에 기체로 본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둘다 기권에 포함되는 구성 요소겠고요. 지하수와 빙하, 아까 정리한 것처럼 수권에 포함되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9번입니다. 다음 현상과 관련이 있는 지구계 구성 요소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렇게 사진을 보고 그것에 대한 짧은 설명, 이런 거 보고서 뭐 찾아내는 거 연습 많이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우리 친구들 한번 해결을 해보죠. 자, 먼저 민들레 사진이 있네요. 자, 민들레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민들레는 다섯 가지 지구계의 구성 요소 중에서 어느 권역에 해당하는 요소일까요? 그렇죠. 살아있는 생물에 포함이 되므로 생물권에 포함되는 요소가 되겠네요. 따라서, 아, 민들레? 이것은 생물권에 포함되는 요소구나. 라고 바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씨앗이 바람에 의해서 먼 곳으로 퍼져나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들레 씨가 다른 땅에 펼쳐져서 계속해서 또 뿌리를 내리고 또 다른 민들레가 자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런 역할을 하는 이 바람, 어느 권역에 포함되는 요소로 볼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의 이동이기 때문에 바로 기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 이 바람을 딱 보고서 기권의 이야기구나라고 바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현상과 관련 있는 지구계의 구성 요소 두 가지는요, 바로 생물권과 기권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다 중에서 지구 내부의 전체 구조를 효과적으로 알아내는 방법이 무엇인지 쓰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지진파 연구, 나는 화산 분출물 조사, 다는 시추법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을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지구 내부가 어떤 구조로,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딱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직접 땅을 파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먼저 직접적인 방법에 땅을 파는 방법인 시추법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추법, 우리가 직접 파고 들어가는 데는 기술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들어갈수록 압력과 온도가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게 한계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인류 역사상 가장 깊게 들어간 깊이가 겨우 약 12km다라는 이야기도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추법은 직접 지구 끝까지 들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방법이다까지 한계점까지 함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직접 조사하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었죠. 바로 화산 분출물을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은 우리 친구들이 직접적인 방법인지 간접적인 방법인지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안에 있었던 물질이 튀어나왔고 그것을 조사하는 거면 내가 직접 들어간 건 아니니까 간접적인 방법 아니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에 있었던 물질 자체가 직접 바깥으로 나왔고 우리는 그 물질을 직접 분석함으로써 아, 지구 내부에는 이런 물질이 주로 이루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화산 분출물 조사 직접적인 조사 방법이다라고 정확하게 분류를 하셔야겠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방법엔 또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했었죠. 화산 분출물 또한 지각의 근처에서만 일어나는 상대적으로 얕은 깊이까지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지구 전체 구조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지진파를 조사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지진이 한번 빵 발생을 하면은 주변으로 진동이 바바바바박 전달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이 지진파가요, 어떤 물질을 통과하느냐, 그 종류에 따라서, 혹은 액체냐, 고체냐의 그 상태에 따라서 진행하는 패턴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진파의 패턴을 조사하면, 아, 이런 물질로 주로 이루어져 있겠네? 혹은 2층의 상태가 어떻겠네? 이러한 것들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가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지구 내부 전체 구조를 효과적으로 알아내는 방법은요? 바로 간접적인 방법이었던 지진파 연구, 가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볼게요.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방법, 간접적으로 조사하는 방법, 선생님과 함께 바로 방금 정리를 했었습니다. 직접 조사하는 거, 화산 분출물 조사와 시추법, 나 다가 되겠고요. 간접적인 방법, 그리고 지구 내부 전체 구조를 알수 있는 방법, 지진파 연구로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직권의 층상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요. A, B, C, D 명칭으로 오른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은 뭐 시험에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게 되겠죠. 겉에서부터 지각, 그리고 B, 멘틀, 그리고 외핵과 내핵으로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와 관련된 문제를 낼때이 그림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명칭 올바르게 짝짓는 정도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제는 숙지가 되어 있어야겠고요. 우리 거기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각 층의 주요 특징들도 바로바로 인출해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익숙해져 있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다시 연습을 해볼까요? 지각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특징. 일단 가장 얇은 층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의 두께, 그리고 주로 구성하는 암석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 했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대화, 해현 해서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고, 이는 해양 지각보다는 더 두껍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현에서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지각의 특징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멘틀하면은 바로 떠올려야 하는 특징.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두꺼운 층이다. 그래서 부피 대부분 약 80%까지 차지하는 층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외핵과 내핵은 둘다 철과 니켈 등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가운데 가라앉아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왜이 외핵과 내핵을 굳이 구분했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둘의 상태가 다르게 추정되기 때문이었죠. 자, 외핵 하면은 빠지면 안 되는 주요한 특징. 바로 액체 상태로 추정되는 유일한 층이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내핵은 다시 고체로 추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둘다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시면 사실 층상 구조와 특징 이게 전부입니다. 자, 그렇다면

A는 명칭으로 올게 짝지은 거 바로 찾을 수 있겠죠? B, 가장 두꺼운 멘틀입니다. 13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그렇다면 가나다라를 구성하는 물질의 상태로 오른 것. 자, 우리 외핵 하면은 바로 떠올려야 되는 중요한 특징이 바로 유일하게 액체 상태로 추정하는 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따라서 외핵만이 액체 상태라고 볼수 있고 나머지 지각, 멘틀, 내핵은 다 고체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 외핵만 액체 상태고 나머지는 고체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볼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가층은 뭐죠? 바로 지구의 가장 겉부분, 가장 얇은 층인 지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자, 기억! 대륙 지각, 그리고 해양 지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맞습니다. 우리 지각은 크게 대륙을 이루고 있는 대륙 지각, 그리고 바다 밑에 잠겨 있는 해양 지각, 이렇게 둘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께는 어땠나요? 당연하게도 우리 대륙 지각이 더 두껍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게 바닷물이라고 했을 때 해양 지각은 바다 아래에 잠겨 있잖아요. 두께가 얇아야지, 그쵸? 잠겨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얇은 부분이 해양 지각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두께는 약 평균적으로 5km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다 바깥으로 튀어나오기 위해서는, 균형을 이루기 위해 아래쪽도 멘틀 부분도 더 깊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바다 위로 튀어나와 있는 이 지각을 우리 대륙을 이루는 지각이다라고 해서 대륙 지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두께가 약 35km 정도 된다라고 정리를 했었고요. 그쵸? 따라서 대륙 지각의 두께, 해양 지각의 두께보다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되는 것이죠. 자, 디귿.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을 이루는 주요 암석의 종류는 우리 다르다라고 하면서 대화해현이라는 이야기 했었죠. 자, 대화. 대륙 지각은 화강 암질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 뜻은요. 딱 모두 다 화강암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건 아니고요. 주로 화강암 계열의 암석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해양지각은요. 해현이었죠? 현무암질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무암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아니고요. 현무암 계열의 그러한 암석들이 주로 이루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 암석의 종류가 같다? 이것은 틀린 설명이 되는 것이죠. 정답은 기억만 있는 1번입니다. 15번 볼까요? 자, 그렇다면 가나다라 중에서 지구 전체 부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층, 그리고 이름, 옳은 것. 아, 이것도 너무나 쉽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이었죠? 가장 큰 부피 차지하는 거딱 하자마자 바로 떠올려야 하는 층. 바로 멘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다라 중에서 멘틀은요? 그렇죠.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기 때문에 나가 멘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듯이 지권의 이 층상 구조와 그 안에 있는 이제 특징들을 물어볼 때 그냥 이 정도의 깊이로 나옵니다. 뭐 엄청나게 복잡하게 막 꼬아서 어떤 원리를 적용해서 나오는 문제보다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특징을 너 알고 있니? 정도 물어보니까요. 그 정도는 우리 친구들 빠짐없이 꼼꼼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6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지각의 단면을 나타낸 것인데요. ABC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한번 골라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ABCD 한번 명칭을 찾아볼까요? 자, 보니까 지각이라고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각 중에서도 이 바다에 잠겨 있는 이 얇은 지각, 우리 해양 지각으로 볼수 있고요. 그리고 지각

중에서도 대륙을 이루고 있는 이 두꺼운 지각을 대륙 지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C는 뭐죠? 지각의 아래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전부 다 지각의 아래층인 멘틀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D는요? 이 지각과 멘틀 사이의 경계면을 가리키고 있네요. 이 경계면의 이름이 뭐였죠? 맞아요. 모호로 비치치면 줄여서 모호면이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의 이름까지 우리 친구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자, A는 해양 지각이에요. 평균 두께 약 5km 맞습니다. 그리고 대륙 지각이 더 두꺼워서 약 35km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A는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대화 해해현에서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 암석 맞습니다. 3번. B는 대륙 지각으로 A보다 더 평균 두께가 두껍습니다. 약 35km 정도 되죠. 그리고 4번. C는 멘틀로 지각보다는 더 무거운 암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이 대화해현에서 화강암질 그리고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멘틀은 그보다는 더 무거운 감람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4번이 틀린 예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5번 D는 모호면이죠.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의 이름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17번 볼게요. 직권의 층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겠습니다. 자, 일단 직권, 가장 바깥층 지각 맞습니다. 그 아래 가장 두꺼운 층 멘틀도 맞습니다. 자, 그리고 액체 상태로 추정되는 유일한 층은 내핵이 아니라 외핵이었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고요. 리을, 온도와 압력이 가장 높은 층은 가장 중심부에 있는 내핵이었기 때문에 정답은 기역니은인 1번입니다. 자, 마지막 18번 문제 볼게요. 직권의 층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하나씩 찾아보죠. 자, 1번. 두께가 가장 얇은 층은 가장 바깥층인 지각이고요. 해양 지각은 대륙 지각보다 더 얇죠. 대륙 지각이 더 두껍기 때문에 우리 바닷물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계속해서 볼게요. 멘틀은 지구 전체 부피의 대부분, 약 80%까지 차지하고요. 외핵과 뇌핵은 둘다 철과 니켈 등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구분한다고요? 외핵은 상태가 유일하게 액체 상태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내핵이 가장 중심부에 있어요. 당연히 외핵보다 온도, 압력 모두 높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직권의 층상구조에 관련된 뭐 문제들 어떤 패턴으로 나오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네, 대부분 이렇게 간단한 특징, 층과 잘 짝지었는지 요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도 이 문제 직접 풀어보시면서 헷갈렸던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내신 시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뒤이어지는 우리 실전서 논술형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구계의 구성 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나다라마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지구계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일단 씁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구성 요소가 포함하는 영역, 그러니까 어디까지, 어느 범위까지 포함이 되느냐라는 거, 이 영역까지 서술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나다라마가 각각 무엇을 지칭하는지 우리 찾아봐야겠죠? 자, 일단 가는요, 푸른 하늘이 보이네요. 당연히 기권을 의미하겠죠. 기체가 있는 영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어때요? 그렇죠. 땅이 보이네요. 산이 보이고요. 우리 단단한 땅, 지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 보시면은 우리 얼룩말과 이런 푸르른 나무, 이게 풀들이 보이잖아요. 바로 생물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달입니다. 외권에 포함되는 구성 요소죠. 그리고 물이 있는 영역, 바로 수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바로
정답은 나, 직권이 되겠습니다. 우리 달보다는 우리 직...

지구의 땅이 훨씬 더큰 부피를 차지하죠. 따라서 일단 가장 큰 부피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일단 답은 나 직권입니다. 자, 그런데 직권이 어디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부피가 크다고 볼수 있는지 그 영역을 서술해야겠죠? 자, 직권은요,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표면뿐만이 아니라 지구 내부까지 포함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직권의 부피가 가장 크다고 볼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범 답안 볼게요. 일단, 직권입니다. 그 이유는요, 지구 표면, 그리고 플러스로 지구 내부까지 포함한다 라고 해서 영역까지 서술을 해주시면 올바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직권의 층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많이 봤던 그림이죠. 자, 이 중에서도 지각, 가장 얇은 층을 똑 떼가지고 크게 확대한 그림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보면요. 대륙 지각 두껍고요. 해양 지각 얇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멘틀이 있고 그들의 경계면을 모호면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지구의 내부 구조를 조사하기 위해서 땅을 뚫을 겁니다. 우리 그것을 시추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렇게 시추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라면 대륙지각과 해양지각 중에서 어디를 뚫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선택하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 까닭까지 함께 서술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1번, 2번 문제에다가 동그라미, 번호를 매기는 이유는요. 자, 항상 우리 친구들이 답안 작성할 때 선택만 하고 까닭을 설명하지 않는 이유,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습관을 우리 친구들도 함께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에서 내가 답해야 되는 그 번호를 다 매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자, 일단 선택을 먼저 해보죠. 자, 여러분. 두꺼운 대륙 지각. 대략적으로 약 35km나 되는 그 대륙 지각을 뚫는 게더 지구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데 유리할까요? 아니면 평균 두께 약 5km 정도가 되는 해양 지각을 파보는 게더 유리할까요? 네. 선생님이 너무 힌트를 많이 줬죠? 바로 정답은 해양 지각이 되겠습니다. 왜요? 두께 차이로 이야기를 하면 되죠. 우리 시추법으로 인간이 가장 깊게 들어간 거 한계가 겨우 12km 정도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해양 지각뿐만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멘틀을 구성하는 물질까지 우리가 더 조사를 하고자 한다면 우리 해양 지각을 시추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평균 두께가 더 얇기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범 답안을 보시면요. 해양 지각이다. 왜냐? 해양 지각은 대륙 지각보다 두께가 얇기 때문이다. 자, 실제로요. 지금 모홀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 모호면과 그 아래에 있는 멘틀의 구성 성분까지 조사하는 실제 글로벌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다 해양 지각을 뚫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 끝에 있는 논술형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지구계를 구성하는 요소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현상. 그것에 대한 기사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한번 읽어보죠. 칠레 남부 지역에서 자연재해가 잇따르면서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한번 볼까요? 자, 25일 칠레 언론에 따르면 당국은 대형 산불이 계속되는 이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지역에 강력한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산불을 진압하기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그쵸. 우리가 일단 한 산불이 자연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은 바람이 부는 순간 옆으로 번지기도 더 쉽고요. 공기가 계속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더잘 타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계속 번지면 인근 도시까지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려 5,700헥타르 넓이의 산림이 불에 모두 탔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자, 그 이후 앞서 지난 3일에는 아라우카니아에 있는 비아리카 화산이
대규모 폭발과 함께 용암을 분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화산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적색 경계령을 내려서 수천 명 대피시키고 또 지난 18일에도 비슷한 폭발 조짐을 보여서 계속 긴장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산불과 화산에 대한 피해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었는데요. 계속 볼게요. 산티아고에서 남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콘셉시온에서는 심지어 규모 6.3의 지진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겁니다. 지구계를 구성하는 한 요소의 변화가 다른 요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상관 관계를 위 기사 내용을 토대로 해서 400자 이내로 논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일단 화산 폭발. 지권에서 일어나고요. 지진도 지권에서 일어납니다. 그러한 일들이 결국 어디에 영향을 미쳤나요? 우리 동식물, 그리고 사람. 그러니까 생물권이죠. 생물권에 이러한 큰 피해를 줬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산불이 발생했을 때 우리 바람 때문에 더 많이 생물권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기권도 피해를 더 크게 키우는 데 영향을 줬다. 이런 식의 내용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모범답안 한번 볼게요. 일단 지권에서 발생한 이 지진이 생물권에게 이러이러한 큰 피해를 주었다라고 하면서 또한 산불은 바람, 그러니까 기권과 건조한 환경 때문에 더 확산되어서 생물권에게 더큰 피해를 주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관성을 지어서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지구계 구성 요소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예시 자유롭게 두 가지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화산 폭발은 지권에서 일어난 일이죠. 이때 나오는 가스가 대기 중으로 퍼집니다. 즉 기권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그 영향 때문에 식물이나 동물에게 피해가 입힙니다. 따라서 생물권까지 피해가 이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기후 변화도 기권에서 생긴 변화가 다양한 우리 생물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물권에 영향을 준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지구의 변화 선생님과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지각의 변화에 대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0: 숨겨진 역사 이야기.
1: 역사적 인물의 반전 이야기.
0: 우리 동네로 역사 여행을 함께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한국사 김준우입니다.
1: 안녕하세요. 김세은입니다.
0: 선생님, 그냥 평소에 걷던 길인데 어느 날 문득 그 동네에 관한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아, 한 적 있으세요?
1: 아, 있죠. 완전 있죠. 골목골목 산책하다 보면 의외로 역사 안내판이 많더라고요. 지금은 평화롭지만 수백 년 전에는 전쟁터였다는 걸 보고 소름이 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0: 네, 바로 그 느낌이 역사의 묘미잖아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는 일상의 공간들이 사실은 엄청난 역사를 품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번 도시로 보는 한국사에서는 국내 다양한 도시들을 탐방하며 숨겨진 역사를 직접 찾아볼 겁니다.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1: 아, 완전 준비됐죠. 제가 준비의 여왕이잖아요. 자, 첫 번째 여행지 어디인가요? 일단 서울역으로 가볼까요?
0: 선생님, 진정하시고요. 네, 직접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책에서 배우는 다양한 사건이나 인물들을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1: 아, 아쉽지만 진짜 답사는 다음으로 미뤄야겠네요. 그럼 첫 번째 떠날 도시는 어딘가요?
0: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조선시대 때부터 이어진 600년 수도, 바로 서울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역사가 오래된 만큼 서울은 정말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0: 서울로 말할 것 같으면 고대 때부터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어온 전쟁터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0: 와, 정말 엄청난데요? 그냥 강가 같은데 이렇게까지 싸웠던 이유가 있을까요?
1: 일단 농사 짓기 좋은 넓은 평야가 있어서 식량 문제가 해결되고요.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서해로 향하는 백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즉, 교통과 교역의 중심지인 거죠. 게다가 한반도의 중심이 있어 어디로든 진출하기 편한 위치가 바로 한강을 낀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0: 위치적으로 정말 탁월한 것인 건 인정합니다. 레프트, 라이트, 찝찝! 이 정도로 꾸준히 계속되는 전투였을 것 같아요.
1: 쌤, 지금 뭐 하신 거죠?
0: 아니, 제가 최근에 복싱을 좀 배웠거든요. 한강 유역 차지를 위한 전투는 이 정도의 치열함이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선생님?
1: 그거는 그 사랑하는 연인들과의 그런 사랑 다툼? 아, 그 정도일 거고요. 이거는 국가 운명이 담긴 전투라서 정말 누군가 한 명이 KO될 때까지 엄청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지금 들어도 깜짝 놀랄 만한 치밀한 전략과 스파이의 싸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세기 무렵, 고구려는 광개토대왕이라는 위대한 정복군주를 거치며 아주 막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인 장수왕은 이름 그대로 아주 오래 산 왕인데요. 이 장수왕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영토를 남쪽으로 넓히려는 남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무려 400년 넘게 수도였던 국내성을 떠나 평양으로 수도를 옮겨버리죠. 자,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남쪽으로 밀고 내려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때 가장 덜덜 떨려 긴장한 나라는 바로 한강 유역의 수도를 두고 있던 백제였습니다. 당시 백제의 왕이 바로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개로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수왕은 무작정 군대부터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주 치밀한 심리전을 펼쳤죠. 바로 스파이를 보낸 겁니다. 장수왕은 바둑을 아주 잘 두는 승려 도림이라는 사람을 백제에 몰래 보냅니다. 왜 하필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었을까요? 개로왕이 바둑과 장기라면 밥 먹는 것도 잊을 정도로 좋아한다는 사실을 고구려가 이미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도림이 왕에게 바둑을 두자고 청하니 왕은 그와 바둑을 두었는데 국수였다. 왕은 마침내 그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고 매우 친하게 지내며 늦게 만난 것을 한탄하였다. 이렇게 개로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도림은 왕에게 슬쩍 귓속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백제는 이렇게 대국인데 궁궐이 너무 초라합니다. 웅장한 성을 쌓고 조상들의 무덤을 크게 만들어야 왕의 위엄이 섭니다. 바둑 친구의 달콤한 칭찬에 푹 빠진 개로왕은 백성들을 무리하게 동원해서 거대한 공사를 벌입니다. 흙을 구어 성을 쌓고 화려한 누각을 짓느라 나라의 창고는 텅텅 비고 백성들은 지쳐서 원성이 자자했죠. 백제 국력이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0: 목적을 달성한 도림은 이 사실을 몰래 고구려로 도망쳐 장수왕에게 알렸습니다. 서기 475년, 장수왕은 드디어 3만의 대군을 이끌고 백제의 수도 한성, 지금의 서울 송파구 일대로 쳐들어갑니다. 북쪽에서 거침없이 밀고 내려온 고구려군은 순식간에 백제의 수도를 포위했습니다. 군사력도 약해지고 백성의 지지도 잃어버린 백제는 고구려의 공격을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포위망을 견디지 못한 개로왕은 성문을 몰래 빠져나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구려 군대에게 쫓기다 붙잡히고 마는데요. 그가 붙잡혀 끌려간 곳이 바로 지금의 서울 광진구와 구리시에 걸쳐있는 아단성입니다. 여기가 바로 오늘날의 아차산입니다. 더욱 비극적인 사실은 아차산에서 개로왕을 붙잡은 사람들이 원래는 백제 사람들이었으나 죄를 짓고 고구려로 도망쳤던 걸루와 만년이라는 장수였다는 점입니다.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말에서 내려 개로왕의 얼굴에 세 번 침을 뱉고 그의 죄를 꾸짖은 뒤 왕을 표박하여 아차산성 아래로 보내어 처형하게 했습니다. 한때 화려한 수도의 왕이었던 개로왕의 참으로 씁쓸하고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개로왕이 죽고 백제 수도 한성이 함락되면서 고구려는 마침내 한반도의 노른자 땅인 한강 유역을 완벽하게 차지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백제는 어쩔 수 없이 쫓기듯 옹진,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 지역으로 쓸쓸히 수도를 옮겨야만 했죠.
1: 어차산이 그냥 야트막한 산이 아니라 이런 욕설을 품고 있었군요. 선생님, 혹시 아차산에 가보셨어요?
0: 가봤죠. 아차산에 가면 각종 보루가 있습니다. 고구려 군사들이 한강을 감시하기 위해 둥글게 쌓았던 흔적들이죠. 아차산에서는 고구려 특유의 단단하고 실용적인 흑회색 토기들도 많이 발견됐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걷던 그 산책로가 사실은 1500년 전 삼국시대 운명을 가른 엄청난 역사의 현장이자 개로왕의 눈물이 서려있던 곳인 거죠.
1: 선생님, 그런데 아차산 이름의 유래 들어보셨나요?
0: 아차산이라고 하며 아차! 라는 느낌,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아... 하는 이런 탄식하고 후회하는 느낌일까요?
1: 비슷해요. 조선 명종 때 점을 아주 잘 보던 홍계관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명종이 직접 그 실력을 시험해보려고 상자 안에 쥐 한 마리를 넣고 물었죠. 이 상자 안에 쥐가 몇 마리 들어있느냐? 홍계관은 세 마리라고 대답했어요. 답을 알고 있던 명종이 홍계관이 거짓말을 했다며 사형을 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홍계관이 끌려가는 사이 그 쥐가 새끼를 두 마리 낳아서 세 마리가 된 거예요.
0: 아이고.
1: 이 사실을 한 명종이 급히 신하를 사형장으로 보냈지만 이미 홍계관은 처형된 뒤였습니다. 명종이 그때 산을 바라보면서 아차! 탄식한 곳, 그곳이 바로 아차산이었다고 해요.
0: 또 이런 유래가 있었군요. 그뿐 아니라 아차산에는 아기장수 전설, 광나루 용당산 전설 등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이야기는 또 뭐가 있을까요?
1: 어렸을 때 위인전으로 많이 봤을 거예요. 바로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는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보라고 알고 있는 온달의 진짜 모습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차산에는 아주 유명한 또 다른 인물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바보 온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달이 정말 우리가 아는 그런 바보였을까요? 역사서인 삼국사기 원문을 보면 우온달, 즉 어리석은 온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 어디를 봐도 온달이 지능이 낮거나 모자란 행동을 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오히려 학자들은 온달이 너무 정직하고 고지식해서 혹은 남루한 겉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붙인 별명이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이 우직한 소년의 운명을 바꾼 건 바로 평강공주였습니다. 공주가 궁궐을 나와 온달을 처음 찾아갔을 때 온달은 산에서 느릅나무 껍질을 벗기고 있었습니다.

0: 있었죠. 갑자기 나타난 공주를 보고 온달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넌 분명 여우귀신일 거야. 나한테 오지 마. 온달은 소리를 지르며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다고 해요. 자신과 결혼하겠다는 공주의 말이 도저히 믿기지 않아 무척 놀랐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공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온달을 멋진 장군으로 만들기 위해 특급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전쟁터에서 탈 말을 고르는 법이었죠. 공주는 온달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말은 사지 마세요. 반드시 나라에서 키우는 말 중에서 병들고 말라서 내놓은 불쌍한 말을 골라오세요. 왜 그랬을까요? 원래 국마는 기본 뼈대가 좋기 때문입니다. 비록 병들었을지언정 공주가 정성껏 먹이고 돌보자 이 말은 하루가 다르게 건장해져 고구려 최고의 명마가 됩니다. 이 말을 타고 온달은 국가 행사인 3월 3일 낙랑 언덕 사냥대회에 나갑니다. 수많은 귀족 자제 사이에서 온달은 쏜살같이 달리며 짐승을 잡아 평원왕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이후 북쪽에서 쳐들어온 북주의 대군을 막아낼 때도 맨 앞에서 적들을 휩쓸어버리죠. 결국 왕은 이 사람이 내 사위가 맞다 라며 인정했고 온달에게 고구려의 높은 벼슬을 내립니다. 바보라고 놀림받던 소년이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된 순간이었죠. 영웅이 된 온달에겐 마지막 숙제가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신라에게 빼앗긴 옛 땅을 되찾는 것이었죠. 삼국사기에는 온달이 신라군과 싸우다 아단성 아래에서 전사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아단성을 오늘날의 서울 아차산성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달의 마지막 전투 이야기가 왜 이곳 아차산과 연결되었을까요? 아차산은 한강 북쪽에 딱 붙어 강줄기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최고의 요충지입니다. 당시 삼국에게 한강은 기름진 평야와 서해로 통하는 백길을 모두 갖춘 국가 번영의 황금 열쇠와도 같은 땅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백제가 500년 동안 이곳을 다스리며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다 5세기 말 고구려 장수왕이 무시무시한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 백제를 밀어내고 한강을 차지하죠. 하지만 영원한 승자는 없었죠. 6세기가 되자 이번엔 신라와 백제가 손을 잡고 고구려를 공격해 한강을 되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신라 진흥왕이 동맹이었던 백제를 배신하고 한강 전체를 홀로 차지해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아차산성은 신라의 전진기지가 됩니다. 온달이 590년경 이곳에 도착했을 때 아차산성은 이미 신라가 북한산성이라 이름을 바꾸고 돌을 높이 쌓아 철옹성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온달은 고구려의 옛 영광을 되찾기 위해 거대한 성벽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하지만 신라군의 저항은 완강했고 결국 온달은 성벽 아래에서 화살에 맞아 장렬히 전사하고 맙니다. 그런데 장사를 지내려던 순간 소름 돋는 일이 벌어집니다. 온달의 관이 땅에서 한치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학자들은 이를 두고 한강 땅을 되찾고 싶었던 온달의 집념 그리고 땅을 잃은 고구려인들의 간절한 염원이 관에 담겼기 때문이라 해석합니다. 결국 평양에 있던 평강공주가 이곳 아차산까지 달려왔습니다. 공주가 관을 어루만지며 이제 돌아갑시다 라고 속삭이자 그제야 관이 움직였다는 이야기가 함께 전해집니다. 아차산성의 견고한 성벽 아래에는 바보라는 편견을 깨고 영웅이 된 한 남자의 인생 그리고 고구려를 지키려 했던 뜨거운 도전 정신이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1: 꿈쩍도 안 하던 관이 평강공주가 온 후에야 움직였다는 이야기. 정말 마음이 찡

0: 하네요.
1: 온달은 단순한 장군이 아니라 사회의 편견을 이겨내고 나라를 위해 싸웠던 젊은이의 상징이었기에 죽어서도 쉽게 움직이지 못했을 거라 추측해 봅니다.
0: 한강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가뿐히 벌였던 치열한 싸움부터 아차산의 온달 이야기까지. 쌤, 오늘 둘러본 서울의 역사 이야기 어떠셨나요?
1: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새삼 다가옵니다. 아차산은 산책하기 좋아서 가족들이랑 쉬엄쉬엄 다녀왔던 곳인데요. 이게 약 1500년 전의 전쟁터였다니, 이제는 그 길이 좀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딜 가도 그 지역의 역사를 먼저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알고 나서 걷는 길과 모르고 걷는 길은 느낌이 완전 다르니까요.
1: 선생님, 그런데 서울 이야기 오늘 한편으로 끝인가요? 서울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0: 서울 하나로 부족하죠? 다음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1: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0: 우리 동네에 숨겨진 생생한 역사 이야기.
1: 도시로 보는 한국사.
0: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 안녕.
0: 안녕!

친구들. 우리 주변의 사회 이야기를 더 쉽고 재미있게 들려줄게요. 여러분의 지인쌤이에요. 자,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 1강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왔죠? 복습도 하고 왔나요? 잘했어요. 이 복습은 아주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오늘이 가기 전에 오늘 배웠던 중요한 내용은 머릿속에 넣어두고 잠자리에 들도록 합시다. 그래야 다음날 일어났을 때 훨씬 기억에 잘 남는다는 거 선생님이랑 약속할게요. 자, 오늘은요, 이제 우리나라 국토 여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북원만 있으면 돼요. 북원, 그리고 여러분 같이 필기할 필기 도구 준비해서 수업에 참여해 주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줬던 퀴즈 잘 풀고 왔나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답도 남겨줬지요. 아직 안 남긴 친구들이 있으면 얼른 잠깐 강의를 멈추고 수강 후기 게시판에 답부터 남기고 오세요. 알겠죠?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퀴즈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우리 국토는 서쪽과 남쪽으로 갈수록 땅의 높이가 점점 낮아진다 혹은 높아진다였어요. 정답을 찾았나요, 우리 친구들? 여기 힌트로 선생님이 지도를 잘 가지고 왔죠? 정답은 바로 맞아요. 낮아진다였습니다. 이 방위에 꼭 익숙해져야 합니다 라고 선생님이 강조했었어요. 우리 국토의 서쪽과 남쪽이라고 하면 어느 쪽이에요? 남쪽은 아래쪽이고 서쪽은? 그렇죠. 나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서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쪽과 북쪽은 진한 갈색으로 표시된 높은 산이 많고요. 서쪽과 남쪽으로 올수록 점점 이 지도의 색깔이 초록색이 되면서 초록색은 육지의 높이가 가장 낮은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북쪽과 동쪽에서 서쪽과 남쪽으로 올수록 땅의 높이가 점점 낮아집니다 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해됐죠?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한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네 글자 동, 고, 서, 저, 지형이다 라고까지 정리를 했던 거 우리 친구들 교재에 잘 남겨져 있죠? 이 필기는 꼭 같이 하고 넘어갈게요. 네, 이 지도도 머릿속에 넣어두고 오늘은 산지 외에 나머지 4개의 지형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느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만나보러 가볼게요. 친구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교재 10쪽을 펴주세요. 교재 잘 펴고 선생님이랑 같이 필기도구 준비하고 표시하면서 필기하면서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오늘의 지형은 바로 두 글자 하천.

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높은 산, 산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오늘은 산이 아니라 물이에요. 흐르는 물줄기를 우리는 하천이라고 했었죠. 하천의 특징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나라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이기 때문에라고 이 중요한 문장 또 나왔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네 글자 꼭 적어두세요라고 했던 거예요. 선생님이 적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한번 소리내서 이야기해볼까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이다. 이것을 네 글자로? 그렇죠. 동고서저 지형이라고 했었죠. 이 부분은 계속 입으로 익숙하게 동고서저, 동고서저 외워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하천은 주로 동쪽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오른다? 서쪽, 즉 황해와 남쪽, 남해로 흐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장 안에도 중요한 내용이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먼저 동쪽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 이해가 됐죠? 왜 동쪽에서 시작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지도를 보면 동쪽, 즉 오른쪽에 높은 산지가 많기 때문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잖아요. 동쪽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동쪽에서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서 서쪽, 황해와 남쪽, 남해로 간다고 했죠. 선생님, 동해랑 남해는 알겠는데 왜 서해를 황해라고 표시했나요? 맞아요. 서해, 황해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서쪽에 있으니까 서해라고 부르지만 그 서해에 있는 물은요, 유난히 동해랑 남해에 있는 물과는 다르게 조금 누런빛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를 황자를 써서 황해라고도 표시를 한답니다. 같은 말로 서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두 가지 이름 모두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해두세요. 어떤 문제에서는 황해라고 나오고 어떤 문제에서는 서해라고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두 가지 모두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동쪽에서 시작해서 여기 있는 강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뭐 대동강, 그다음에 우리 한강, 그다음에 영산강, 낙동강 이러한 것들이 모두 서해 혹은 남해 쪽으로 흘러갑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시간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강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치만 우리가 이 모든 강들을 다 알아둘 필요는 없고, 남쪽에 있는 주요 강세 가지 정도는 꼭 알아두세요. 첫 번째가 우리 수도를 지나는 한강이고요. 충청도 지역을 지나는 금강이 있고, 그다음 여기 조금 특별히 남해로 흘러가는 강인 낙동강도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장 넘겨볼게요. 주요 하천의 특징이라고 해서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부분이 줄글로 우리 교재에 오른쪽에 잘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한강, 금강, 영산강 등은 황해로 흘러 들어가고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문제에서 서해를 황해라고 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이름을 두 가지 모두 기억해 둡니다. 한강 여기 있었죠? 한강,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쳐져서 서해로, 황해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금강, 금강도 보면 여기 흘러서 황해로 흘러 들어가고요. 영산강도 마찬가지예요. 영산강 흘러서 황해로 갑니다. 그리고 낙동강은 남해로 흘러가요. 여기 낙동강도 보이죠? 흘러서 남쪽에 있는 바다, 남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하천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하천의 하류에 모래, 진흙 등이 쌓이면서 무엇이 발달한다? 평야가 발달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지형의 종류 다섯 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하천, 그리고 그 바로 옆에 평평한 땅인 평야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 평야 지형은 우리 교재에서 하천의 주변에 있는 하나의 종류로 다뤄지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만나볼게요. 자, 우리 하천의 상류 지역은 물살이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골짜기를 만들고, 하류 지역은 물살이 느리게 흐르기 때문에 넓은 평야가 발달합니다라는 설명이 잘 나와 있죠. 이 사진은 우리 친구들 교재에는 없어요. 화면을 잘 보세요. 두개 모두 같은 하천인데 모습이 완전히 다르죠. 첫 번째 사진은 어떤 모습인가요? 맞아요. 여기 이렇게 깊게 파인 골짜기 형태의 물이

체적 작용 기억나나요? 바로 그거예요. 상류는 물이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주변 지형을 깎으면서 내려와요. 침식시킨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골짜기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요. 이때 물살이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래나 뭐 흙, 그리고 돌 같은 것들을 싣고 내려와요. 그렇게 싣고 내려온 모래나 흙과 같은 것들을 하류에 점점 하나씩 툭툭 떨어뜨리면서 그것이 점점 쌓여서 평평한 땅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넓은 평평한 땅을 바로 우리가 평야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왜 평야는 하천 주변에 나타난다라고 하는지 우리 친구들 이해가 됐죠? 좋아요. 이 부분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표에다가도 한번 표시를 하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잠깐 강의를 멈춰두고 이 평야가 왜 하천 주변에서 보이는 지형인지를 꼭 표시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장 읽어 봅시다. 우리나라 주요 평야는 대부분 하천에 하류가 있는 어디? 그렇죠. 서쪽과 남쪽에 분포합니다라는 겁니다. 여기 평야에도 표시해 둘게요. 평야는 하천의 하류에서 보이는데, 여러분, 하천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흘러간다라고 했어요?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과 남쪽으로 흘러간다라고 했죠. 따라서 하류는 서쪽과 남쪽에 있고, 평야도 자연스럽게 서쪽과 남쪽에 위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도를 봐도 평야, 평양평야, 김포평야, 호남평야, 김해평야, 나주평야. 자, 이 평야들은 모두 서쪽, 그리고 남쪽에 분포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맞아요. 자, 교재 오른쪽에 보면 어떤 하천에 어떤 평야가 펼쳐져 있는지 표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치만 이 부분 우리 친구들 암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랜 선배들은 이렇게 빈칸을 뚫어두고 어떤 평야인지 이름을 쓰세요라는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그치만 요즘 사회 문제에는 그런 문제 안 나옵니다. 선생님 말을 믿고, 이 부분 우리 친구들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치만 문제에서 이렇게 지도를 주고 빈칸에 어떤 평야인지 써보세요 하는 문제는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를 우리 친구들이 읽고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랑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한강에는 어떤 평야가 있는지 확대해서 보면 여기 한강이 있고 한강의 하류에 김포평야가 있는 거 보이죠? 한강에는 김포평야, 이쪽에 우리 김포공항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강에는 호남평야가 있다라고 했네요. 자, 금강 흘러 내려가서 하류에 호남평야 있는 것도 보이죠.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세 번째. 영산강에는 나주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네, 영산강 이쪽에 흐르고 있죠. 흘러서 아래쪽에 나주평야 보이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낙동강이에요. 이 낙동강은 조금 특별하게 황해가 아니라 남해로 흘러간다라고 했어요. 바로 이곳에 있죠. 낙동강 흘러서 하류 쪽에 김해평야 있습니다. 김해평야. 자, 그 다음에 대동강은 우리 북한에 있는 강인데 아주 중요해서 우리 표에 같이 다루고 있어요. 서울에는 한강이 흐른다라고 하면 이 북한의 수도 평양에는 대동강이라는 강이 흘러요. 대동강을 흘러 같이 따라 내려가서 하류에 보면 평양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대동강은 평양평야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외우지는 말고 지도에서 선생님과 같이 찾아서 표시할 수 있는 연습만 하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네, 넘어갈게요. 우리나라 하천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해 나갈까요? 이 부분 같이 편하게 읽어 볼게요. 1번. 하천 주변의 평야를 이용해서 벼농사를 짓습니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하천이라고 해서 여러분 꼭 물만 떠올리면 안 돼요. 하천에 물도 있지만 이 하류에 무엇이 있다고요? 그렇죠. 평평한 땅, 평야가 있다라고 했어요. 평야도 하천의 지형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하천의 생활 모습하면 이 평야도 자연스럽게 같이 떠올려야 됩니다. 네, 우리 친구들 가끔가다 헷갈려요.

흩날리는 경우 많아요. 하천은 물이니까 물과 관련된 생활 모습만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어요. 알겠죠? 네. 평야에서는 넓은 땅에 그리고 물도 잘 끌어올 수 있으니까 벼농사를 짓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 큰 하천 주변은 물을 구하기 쉽기 때문에 예전부터 많은 사람이 모여 살았다. 이 부분은 우리 4학년 사회 때도 같이 공부했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 살았다. 옛날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사실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야로 모여들었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자연스럽게 큰 도시들도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땅도 평평하니까 높은 건물을 짓기도 쉬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들도 많이 보인다. 자, 3번 문장이 좀 중요해요. 하천의 중상류에 댐을 건설해서 자원을 활용합니다라고 했죠. 이 댐이라는 것은 흐르는 강물을 가로막아서 물을 어느 정도 저장해 놓는 어떤 거대한 물탱크와 같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댐은 조금 중요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마지막으로 하천의 경사와 물살을 이용해서 래프팅을 하고 여가 활동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의 상류일까요? 하류일까요? 그렇죠. 상류가 되겠죠. 물살이 빨라야 거기서 우리 래프팅도 하고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하천의 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댐은 홍수나 가뭄을 대비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댐의 역할 첫 번째입니다. 홍수나 가뭄을 대비한다. 어떻게 대비하냐면요. 이 사진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강물에 물을 뚝 가로막는 시설을 설치하고요. 여기 보면 몇 개의 문들이 있어요. 물이 빠져나가는 문들인데 홍수가 내리면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 물을 더 많이 가둬둡니다. 그리고 물을 조금씩만 흘려보내서 하천이 흘러넘치지 않도록 하고 가뭄이 오면 그렇게 모아두었던 물을 조금 많이 흘려보내면서 사람들에게 마실 물이나 뭐 농사에 쓸 물들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겠죠. 자, 두 번째는 전기를 생산한다라는 중요한 특징도 있어요. 이렇게 물을 흘려보낼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강하게 물이 떨어져 내려오거든요. 그때 이 힘을 이용해서 물레방아를 돌리고 그 물레방아가 돌아가면 또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이때 두 가지 역할 모두 기억해 둘게요. 5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에서 볼수 있는 생활 모습인데요. 이 모습과 관련된 지형의 이름을 써보세요라고 했죠. 첫 번째 사진은 목장이에요. 이 목장은 어떤 지형에서 많이 볼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산지에서 볼수 있는 생활 모습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스키장. 스키장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가파른 경사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산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생활 모습이에요. 두 가지 공통점, 산지의 생활 모습이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6번 볼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1번. 우리나라의 하천은 주로 동쪽에서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친구도 이해됐죠? 동쪽의 높은 산에서 시작해서 어느 쪽 방향으로 흐를까요? 맞아요. 동쪽의 반대쪽, 서쪽, 그리고 아래쪽. 남쪽 방향으로 흐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반대로 우리 남쪽과 서쪽 방향으로 흐릅니다라고 적어도 똑같겠죠? 자, 2번. 하천의 하류 지역에는, 하천의 밑에 쪽, 하류 지역에는 넓고 평평한 땅인 무엇이 나타난다? 그렇죠. 두 글자로 평야라고 한다고 했어요. 평야가 넓게 펼쳐집니다. 7번. 우리나라 주요 평야는 대부분 동쪽에 위치합니다. 자, 맞는 문장일까요? 그렇죠.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동쪽이 아니라 주로 서쪽 혹은 남쪽에 위치합니다라고 해야겠죠. 동쪽에는 산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어요. 2번. 하천의 상류 지역은 물살이 빠르게 흐릅니다. 맞는 설명이죠? 높은 산에서 시작해서 빠르게 흘러내려옵니다. 3번. 큰 하천 주변은 높은 산이 많아서 벼농사가 발달하였습니다. 맞을까요? 틀렸죠? 하천 주변은 높은 산이 아니라 평야가 많기 때문에 벼농사를 짓기

했습니다. 자, 8번 한번 알맞게 연결해 볼게요. 1번 사진, 높은 건물들이 보이죠? 건물은 어디에 있다? 도시에 있습니다. 자, 니은의 도시라는 키워드가 보이죠? 이렇게 1번은 니은의 연결. 2번 볼게요. 어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넓게 펼쳐진 평야긴 한데, 건물이 아니라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이에요. 평야를 활용한 벼농사. 2번은 기억에 연결해 줍니다. 자, 3번 그림이에요. 자, 어떤 그림이죠? 그렇죠. 댐이에요. 댐을 활용해서 가뭄이나 홍수를 막기도 하고 전기를 생산하기도 한다. 댐을 활용한 전기 생산. 3번은 디귿에 연결해 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우리 네 번째 개념, 우리나라의 해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해안의 특징이 있죠. 우리 국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우리 국토는 북쪽을 제외한 나머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이 있어요. 그리고 각 해안의 모습과 특징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동해안부터 볼게요. 동해안은 중요한 특징이 해안선이 단조롭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표시를 해두세요. 단조롭다라는 건 복잡하다의 반대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로 쭉 울퉁불퉁하지 않게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반대쪽 서해안으로 넘어올게요. 서해안은 동해안이랑 완전히 모습이 다르죠. 해안선이 아주 복잡하게 나타나 있어요. 울퉁불퉁 들어왔다 나갔다가 그리고 작은 점점점점 섬들도 많이 보이고 중요한 것은 갯벌입니다. 우리 문제에서 서해안 하면 갯벌이고 갯벌하면 서해안이에요. 꼭이 특징을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 밑에 있는 남쪽, 남해안을 보면 서해안이랑 비슷해요. 이렇게 해안선이 굉장히 울퉁불퉁 복잡하고요. 남해안의 중요한 특징은 섬이 유난히도 많아서 다도해라고 불린다라는 거예요. 마늘, 다, 섬도 바다 해자를 써서 섬이 많은 바다, 남해안입니다. 알겠죠? 자, 이세 가지 모두 해안의 특징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 중에서 이 갯벌이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재 오른쪽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서해안과 남해안은 밀물과 썰물의 차가 크기 때문에 갯벌이 잘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남해안보다는 특히 문제에서 서해안에 집중해서 많이 나와요. 밀물은 바닷물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고, 썰물은 바닷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건데, 그때 그 차이가 크다. 물이 많이 들어왔다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나간 만큼 그 바다 밑면에 있던 땅이 드러나게 되겠죠. 이렇게 넓은 진흙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다도해인데요. 섬이 많은 바다를 우리는 다도해라고 불렀어요. 주로 어디의 특징이다? 그렇죠. 남해안을 다도해라고 부릅니다. 자, 문제에서 남해안 하면 다도해, 다도해 하면 남해안. 우리 친구들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렇다면 이 해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활 모습을 보일까요? 첫 번째, 양식장이 나왔죠. 양식장이라고 하면 미역이나 전복, 김과 같이 바다에 사는 생물들을 우리 사람의 힘으로 길러내는 곳이에요. 평야에 논과 밭이 있다면 바다엔 양식장이 있다. 두 번째는 염전이 등장합니다. 염전은 아래 설명에도 나와 있죠? 바닷물을 가둬두고 거기서 물, 소금이 있는데 물만 증발시켜서 소금을 얻는 곳입니다. 염전하면은 소금을 얻는 곳이다라고 표시해두면 되겠고, 물론 바닷가 하면 해수욕장이 잘 발달되어 있겠죠. 자, 양식장,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물고기나 해조류 등을 사람의 힘으로 길러내는 곳을 양식장이라고 한다. 주로 잔잔한 파도 그리고 수심이 깊지 않은 남해안에 주로 펼쳐져 있어요. 자, 우리 국토 여행하기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그 과정 정도만 기억하고 가면 되겠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여행할 지형과 장소를 선정해야겠죠. 어디로 여행을 할지. 그 다음에 선정을 했다면 그곳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조사합니다. 조사를 마쳤다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행 계획서까지 작성하면 되는 거겠죠.

0: 아래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아름다운 지형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자유롭게 하나 선택해서 여행 계획서 꼭 작성해 보세요. 자, 그럼 문제 풀어봅시다. 9번 문제 1번. 서해안과 남해안은 바다와 육지가 맞닿은 선. 무엇이라고 한다? 세 글자. 그렇죠. 해, 안, 선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이 해안선의 모양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동해안이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자, 2번.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큰 서해안에서는 무엇이 넓게 나타난다? 아까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 서해안이라고 하면 갯벌을 꼭 떠올리세요라고 했죠. 갯벌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자, 10번에 1번 볼게요. 우리 국토는 3면 혹은 4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3면일까요? 4면일까요? 그렇죠. 북쪽을 제외하고 나머지 동, 서, 남,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2번. 해안선이 단조롭고 모래사장이 발달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해안선이 단조롭다라는 거죠. 이곳은 어디의 특징일까요? 그렇죠. 바로 동해안의 특징이었죠. 동해안은 해안선의 모양이 복잡하지 않고 단조로웠습니다. 자, 3번. 크고 작은 섬이 많아서 다도해라고 불린다. 어디의 특징? 맞아요.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을 꼭 떠올려 보세요. 바로 남해안의 특징이었어요. 남해안에 유난히 이 섬이 많았는데 그 섬의 개수가 무려 3,300여 가지나 된다라고 해요. 아주 크고 작은 섬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11번. 다음 지도에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고 해안의 이름을 알맞게 써보세요. 자, 쉬운 문제죠. 먼저 1번. 어느 쪽이죠? 그렇죠. 서쪽에 있는 서해 안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안선이 복잡하다라는 거 기억해두고, 그 다음 2번 넘어오면 아래쪽 어느 쪽? 남쪽이죠. 남해안의 모습입니다. 남해안. 섬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이곳은 동해안이 되겠죠. 해안선이 아주 단조롭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12번 볼게요. 우리 국토를 여행하며 우리 국토의 지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우와 현서가 여행하려는 지역과 관련된 지형을 찾아 쓰세요라고 했네요. 여기 있는 지형 중에서 찾아서 적어 볼게요. 먼저 지우 해수욕장에서 수영도 하고 양식장도 구경해 볼 거야. 자, 해수욕장과 양식장이 나타나는 지형은 어디다? 해안이다. 해 안, 지우는 해안이 되겠고요. 현서로 넘어올게요. 나는 이번 방학에 아빠와 함께 영산강과 낙동강을 가보기로 했어. 무엇무엇 강이라고 끝나는 지형은 바로, 그렇죠. 하천에 대한 설명이죠. 하천.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북원 문제풀이까지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요 개념을 키워드 중심으로 복습해 볼게요. 자, 먼저 하천은 높은 산맥이 분포하는 북쪽과 동쪽에서 시작해서 황해, 즉 서쪽과 남쪽으로 흘러들어간다라는 것이 중요했고요. 하천의 하류에는 넓은 평야가 발달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천의 활용 부분을 간단하게 읽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해안이죠. 해안 중에서도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의 특징을 각각 기억해 두세요. 서해안은 갯벌이 발달되어 있다. 남해안은 다도해라고 불린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동해안은 중요한 게 해안선이 단조롭다라는 겁니다. 이세 가지만 알아둬도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시간 성공이에요. 네, 만점왕 사회 5학년 1학기 사회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고 갯벌이 발달한 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그럼 복습 열심히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는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배우는 6학년 사회. 전혜은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공부해 봅시다. 친구들, 오늘은 1강입니다. 선생님이 OT에서 안내했던 것처럼 6학년 1학기에서는요, 3개의 단원을 공부할 거예요.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서 두두두두두 1단원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단원의 제목을 생각해 보면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1단원의 제목을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줄게요. 자, 제목이 좀 깁니다. 지금부터 소리 내어 이 제목을 읽을 건데요. 읽을 때 소리 내어 읽기만 하지 말고 이 말의 의미를 조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자, 그럼 시작합니다, 친구들. 시작!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민주화와 산업화. 네, 친구들. 1단원에서는요, 우리나라가 지금의 모습이 있기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크게 세 가지의 흐름으로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우리 친구들도 알겠지만, 오늘날에는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거든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오늘 선생님과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민주화입니다. 자, 민주화라는 것은요, 민주주의 있죠. 이 민주주의가 넓고 깊게 자리 잡는 과정을 민주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는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어딘가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요, 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 과정을 1단원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산업화가 되겠습니다. 산업화라는 것은요, 다양한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제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도 있죠. 빠른 시간 안에 경제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1단원에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이제 1단원에서 어떤 내용 공부할지 알겠죠? 자, 그럼 첫 번째,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부터 우리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재 준비되었죠? 북1 교재 8쪽 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개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친구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요, 우리나라는 한반도는요,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분단이 되어 있었나요? 아니에요. 대한제국 시기에, 조선 시대에, 고려 시대에 우리는 한 민족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현재 분단이 되게 된 것일까? 알아보겠습니다. 자, 1번. 우리나라는 8.15 광복 이후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겠지만, 1910년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가 되었죠.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겼습니다. 자, 그렇게 36년간의 식민지 생활 끝에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라의 주권을 되찾은 거예요, 친구들. 자, 그렇다면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의 주권을 되찾았어요. 우리 친구들 가장 먼저 어떤 것을 할것 같아요? 맞아요. 하고 싶은 것이 정말 많겠죠.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정부를 세우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죠. 나라를 운영해야 하니까요. 자, 그런데 이 정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생각이 나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의 이념으로 정부를 세우고 싶어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으로 정부를 세우고 싶어 했어요. 자,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합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했지만 합의가 되지 못하고 1948년에요. 남쪽에는 남한만의 정부, 즉 대한민국 정부가 8월에 수립이 되었고요. 그해 9월에 북쪽에는 북한 정권이 각각 수립이 되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이 북한에도 수립이 되었어요. 이렇게 1948년에 남한만의 정부, 북한만의 정부가 수립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약 2년 후에 6.25 전쟁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1950년입니다. 6월 25일에요. 북한이 남한을 공격했습니다. 6.25 전쟁이 터졌죠. 약 3년간의 전쟁 끝에 정전협정을 맺었습니다.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분단 상황이 더욱 굳어지게 되었는데요. 선생님이 정전협정에 대해서 조금 알려줄게요. 정전협정은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정이란 머무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잠시 머무르게 한다. 전쟁을 잠시 중단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정이 머무르다. 그리고 전은 전쟁이에요. 우리 친구들 버스 타러 갈때 어디로 가요? 버스 정류장에 가죠? 정류장 할때 정도 머무르다 정이에요. 우리 버스 정류장에서 머무르다가 버스가 오면 버스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잖아요. 그것처럼 정류장은요, 잠시 머무르는 곳이거든요. 정전협정, 전쟁을 잠시 중단하는, 머무르게 하는 협정을 맺으면서 오늘날까지 분단이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분단된 거예요. 자, 그런데 분단으로 인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4개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알아볼게요. 남북 분단으로 겪는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어요. 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전쟁을 잠시 중단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까 봐 무서워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고요. 두 번째는 막대한 국방비 지출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국방비는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평화를 위해,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쓰는 돈을 국방비라고 해요. 군대를 훈련시키거나 군대를 준비시키거나 무기, 장비, 이런 것과 관련된 돈이 국방비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국방비 지출이 해마다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돈이에요. 평화를 위해서는 한 나라의 군사력이 강해야 하거든요. 자, 그래서 국방비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요. 세 번째, 자, 여기 그림을 볼게요. 남한 어린이와 북한 어린이가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소통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남한 어린이는 도시락이라고 했는데 북한 어린이는 곽밥이라고 했습니다. 자, 무엇이 달라진 거죠? 언어가 달라진 겁니다. 우리는 원래 같은 언어와 문화를 지녔어요. 하지만 분단으로 무엇이 생겼어요? 차이가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분단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차이는 점점 더 다양한 분야에서 커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통일 교육 많이 받죠? 통일 교육 받을 때요. 남한의 언어, 북한의 언어 비교하면서 공부해 봤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공부할 때 어떤 북한 낱말을 보면 쉽게 뜻을 짐작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얼음 과자 뭐예요? 맞아요. 아이스크림. 그리고 가락지빵 뭐예요? 도넛 맞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낱말이 있는 반면 어떤 북한 낱말은

봐도 이게 뭐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낱말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원래 한 민족이었지만 분단으로 인해 다양한 부분에서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차이는 훨씬 커질 거예요. 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자, 네 번째 문제는요. 이산가족의 아픔.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산가족이라는 것은요. 분단으로 인해 서로 연락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가족을 이산가족이라고 해요. 이가요. 이별할 때 이고 이산이 뿔뿔이 흩어지다. 그런 뜻이거든요. 선생님도 가족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가족이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선생님에게 딱 와서 앞으로 1년 동안 가족과 연락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 선생님 정말 속상하고 외로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산가족은요. 연락 못하는 건 당연하고요. 언제 만날 수 있을지 그 사람의 소식도 알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슬픔을 감히 헤아릴 수 없겠죠? 자,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상상해 본다면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산가족이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며 아픔을 겪고 있는 것도 분단으로 인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통일하려고 하냐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하려고 해요. 무력으로 통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하려고 해요. 그것을 평화통일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는 평화통일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첫 번째로 분단의 장소를 평화의 장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요. 다양한 장소를 친구들에게 소개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장소들은요. 전쟁의 아픔이 있는 분단의 장소였어요. 자, 그런데 이 분단의 장소를 평화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때에 이 장소가 왜 분단의 장소였고 어떻게 평화의 장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연결해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줘야 돼요. 알았죠? 자, 그럼 장소 소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장소는요. 판문점이에요. 판문점. 판문점은요, 원래 개성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의 정전 협정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유명한 장소가 되었죠. 자, 1번 볼게요. 6.25 전쟁 때 정전 협정, 전쟁을 잠시 중단하자는 협정이 바로 이 판문점에서 맺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판문점 뭐라고 볼수 있죠? 분단의 상징이라고 볼수 있어요. 분단의 장소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장소를 평화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2번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이 판문점에서 이산가족이 오고 갔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산가족 아까 공부했죠? 자, 남북이 분단되고 나서 관계가 좋았을 때 여러 차례 이산가족을 상봉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한에 있는 사람들과 북한에 있는 사람들, 이산가족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 장소가 서울에서 만나기도 했고, 평양에서 만나기도 했고, 금강산에서 만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만나러 그 장소로 향할 때이 판문점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평양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열립니다. 그럼 서울에서 평양으로 가야 되겠죠. 남한 사람들이. 자, 이때 판문점을 지나 평양으로 간 것이죠. 즉, 판문점에서 이산가족이 오가고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산가족이 상봉하기 위해 오고 가는 길목, 어때요? 평화의 장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곳에서 남북 정상 간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이 남북 정상이 만났다라고 하면 어떤 친구들이 정상이요? 정상이 어떤 뜻이죠, 선생님? 정상, 정상 비정상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산 꼭대기 정상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정상은 우두머리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즉, 남과 북의 지도자.

0: 지도자. 그러니까 남한은 대통령, 북한은 국방위원장이나 국무위원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2018년도에 판문점에서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서 회담을 가졌었습니다. 자, 어때요? 평화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거 맞죠? 평화 통일을 위해서 회담을 갖는 거니까요. 자, 이렇듯 다양한 교류가 판문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장소 소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소는요, 비무장지대가 되겠습니다. 친구들, 무장이라는 말 알죠? 나 무장했어. 이제 공격하러 가겠어.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 이런 놀이 안 해봤어요? 무장! 자, 무장은 군사력을 갖추었다. 준비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비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자, 비라는 말이 붙으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삐, 아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군사력을 갖추면 안 된다. 무장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비무장지대. 영어로 DMZ라고 하는데요. 이 비무장지대를 영어로 하면 Demilitarized Zone이라고 해요. 그래서 Demilitarized Zone 해가서 DMZ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무장지대를 영어로 DMZ라고 한다는 것도 우리 친구들 기억을 해주고요. 자,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할 때 약속한 곳이에요. 남북한 군사적 충돌, 군사적 충돌을 막고자 휴전선 주변에 만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휴전선이 있어요. 군사 분계선이 있어요. 여기에서 북쪽으로 약 2km, 남쪽으로 2km, 즉약 4km 정도의 지역이 비무장지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곳에는 현재 많은 양의 지뢰가 묻혀 있다고 합니다. 왜 지뢰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한국 전쟁 때, 6.25 전쟁 때 남과 북이 서로를 공격하기 위해 여기에 지뢰를 묻어 놓은 거예요. 자, 어때요? 분단의 장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비무장지대를요, 평화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현재는 주변에라고 적혀 있어요. 왜 주변에라면 우리 비무장지대는 민간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무장지대 안에 무언가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만든 거예요. 자, DMZ 박물관. 자, 주변에 DMZ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박물관인데요. 통일전망대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자, 여기에 가면 DMZ의 자연환경이나 DMZ의 역사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평화의 길이라고 해서 걷기 코스, 산책 코스, 걸으면서 약간 분단과 평화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산책 코스가 있습니다. 35개의 코스가 있다고 해요. 평화의 길. 자, 그리고 다양한 평화 통일 기원 행사를 주변에서 열고 있어요. 평화 통일 기원 마라톤 대회가 열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통일을 기원하는 음악 공연이 열리기도 합니다. 자, 이렇듯 DMZ를, 즉 비무장지대를 평화와 공존의 장소로 바꾸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분단의 장소를 평화의 장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 여기 비무장지대 보이나요? 자, 여기 철조망도 보입니다. 바로 여기가 비무장지대입니다. 자, 그리고 비무장지대 근처에 있는 DMZ 박물관입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장소까지 공부했고요. 우리 이제 세 번째 장소로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장소는요, 임진각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임진각은요, 임진강을 바라보는 누각이다라고 해서 임진각입니다. 임진강은 강의 이름이에요.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관광지인데요. 이 임진각 관광지, 휴전선과 가까이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임진각 관광지는 분단의 장소였어요. 왜 그랬냐면 볼게요. 여기에는 폭격을 맞은 다리 기둥이 있어요. 6.25 전쟁 때 폭격을 맞아서 다리가 무너지고 다리 기둥만 남은 거예요. 자, 그리고 멈춰선 기차도 있습니다.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라고 적혀 있는데요. 경의선, 그러니까 서울과 북한에 있는 신의주를 잇는 철도가 있었어요. 경의선. 자, 자, 이 철도를 증기기관차가 막 달리고 있었는데요. 장단역에서, 자, 우리 기차가 여러 역에 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오늘날 타고 내리고 하죠. 그 장단역에서 폭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차가 멈춰버린 거예요. 자, 여기 아래 사진을 보면 폭격을 받아서 이렇게 망가진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쟁으로 인해 멈춰버린 기차, 분단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망배단도 있는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망배단. 자, 이 망이요. 멀리 바라보다. 배는 절하다. 단은 재단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바라보면서 절하는 재단을 망배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북쪽에 가족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족의 생일이나 명절에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할것 같아요? 선생님이라면 만날 수는 없지만 그 가족이 가까이 있는 곳으로 최대한 가서 그 가족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면서 그 가족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그럴 것 같거든요. 바로 이 장소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이산 가족들이 와서요. 북쪽을 바라보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 가족의 건강을 바라기도 한답니다. 자, 어때요? 분단의 아픔이 있는 장소라고 볼수 있죠. 전쟁으로 망가진 다리나 기차, 그리고 망배단이 있는 임진각 관광지, 분단의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임진각 관광지를요, 평화의 장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임진각 주변에 평화의 종과 평화누리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자, 평화의 종, 임진각 관광지에 가면 볼수 있는데요. 우리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평화 통일을 하자 그런 마음으로 평화의 종이라는 이 건축물을 만든 거죠. 자, 원래 종이라는 것이 평화를 상징하는 물건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임진각 평화누리공원도 조성을 해 놨습니다. 자, 이 누리라는 말은요, 순 우리말로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화 세상, 뭐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평화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자, 다음 장소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이 되겠습니다. 매향리는 마을 이름이에요. 매화 향기가 나는 마을인데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장소는 원래 분단의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요, 미군들이, 과거 군인들이 사격과 폭격 훈련을 했거든요. 약 50년 동안요. 자, 그런데 이 사격장을 없애고 평화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 자연 환경을 이렇게 복원을 해서 평화 생태공원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매향리 평화 생태공원. 어때요? 굉장히 멋지죠? 멀리서 보니까 한반도의 모습이 딱 보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장소입니다. 철원 노동당사인데요. 자, 한번 설명을 읽어볼게요. 철원 노동당사는 철원이 북한의 땅일 때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무슨 뜻이냐면요. 자, 우리 1945년에 광복을 했죠. 자, 그런데 이때에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나눌 때 38선으로 나눴어요. 자, 이때는 이 땅이, 이 지역이 북한의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철원이, 이 지역이 북한의 땅일 때 1946년에 이 건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정전협정했죠? 1953년에. 자, 그때 군사 분계선을 새롭게 정했어요. 자, 근데 그때에는 이제 이 건물이 남한의 땅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그런 말입니다. 철원 노동당사는 철원이 북한의 땅일 때 1946년에 만들어진 건물이에요. 자, 그런데 정전협정 이후에는 이제 남한의 땅이 된 거죠. 이 건물에는 전쟁 당시의 총탄 자국이 남아 있어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느낄 수 있어요. 자, 어때요? 분단의 장소라고 볼 수가 있죠? 실제로 가면 건물이 총에 맞은 흔적도 있고요. 불에 타서 검게 그을린 흔적도 있습니다. 진짜 전쟁이 일어났구나.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평화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이곳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음악제 등 다양한 행사가 이렇게 열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선생님과 여러 장소를 공부했습니다. 이 장소는 모두 분단의 장소였지만 평화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장소라는 점도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문제 풀면서 배운 내용 확인해 볼게요. 개념 속 확인 시간입니다.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1번. 우리나라는 무엇 이후 분단이 되었죠? 맞아요. 8.15 광복 이후 분단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한 민족이었는데 8.15 광복 이후에 분단이 되었죠. 2번입니다. 1948년 남쪽에는 어떤 정부가 북쪽에는 북한 정권이 수립이 되었다고 했죠? 자, 남쪽에는 어떤 정부? 대한민국 정부겠죠? 대한민국 정부가 북쪽에는 북한 정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자, 3번입니다. 6.25 전쟁 때 무슨 협정이 맺어지면서 분단 상황이 더욱 굳어진 거죠? 선생님이 정말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뭐요? 뭐라고요? 맞아요. 정전 협정. 전쟁을 잠시 중단하는 거죠? 정전 협정이 맺어지면서 분단 상황이 굳어졌어요. 자,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분단으로 겪는 문제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는 동그라미 표, 옳지 않은 것에는 가위표 하겠습니다. 1번, 분단이 길어지면서 남북 한의 국방비 부담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나요? 아니죠. 우리 분단으로 겪는 문제점에서 국방비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어요.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아닙니다. 2번, 오랜 기간의 분단으로 남한과 북한의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 맞습니다. 우리 분단으로 겪은 문제점 중에 하나였죠? 동그라미. 자, 이어서 3번 문제입니다, 친구들. 분단의 장소와 설명을 바르게 연결하세요. 자, 왼쪽에 장소가 적혀 있고요. 오른쪽에는 설명이 적혀 있어요. 어떤 장소를 설명하는 것인지 바르게 연결해 주면 되겠죠? 설명부터 읽어볼게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충돌을 막으려고 만든 지역. 군사적 충돌을 막으려고 만든 지역 뭐예요? 비무장지대죠. 연결. 자, 니은 정전협정이 맺어진 곳이래요. 그러면 딱그 장소가 생각나야죠. 바로 판문점. 분단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남한에서 볼수 있는 장소의 사진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아래의 장소는 모두 다 남한에서 볼수 있어요. 임진각 관광지, 판문점, 이것 노동당사, 우리 공부했죠? 자, 이 장소들은요, 모두 분단의 장소였지만 평화의 장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위의 장소들은 무엇의 장소를 평화의 장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가요? 그렇죠. 분단의 장소죠? 자, 1번. 위 디귿의 괄호 안에 들어갈 지역의 이름. 자, 이 노동당사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원 노동당사가 되겠고요. 2번. 위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무슨 말? 그렇죠. 분단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분단. 이렇게 적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4번 문제까지 풀어 보았습니다. 친구들 숙제가 있어요. 바로 오늘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면 되는데요. 문제 공개합니다. 남북 분단으로 인해 우리 사회와 사람들이 겪는 문제를 한 가지만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알았죠? 꼭 참여해줘야 돼요. 선생님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우리 친구들과 사회 공부 굉장히 즐거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서 더욱더 재미있는 사회 개념 공부하자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2: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잠깐만!
1: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답답해. 안 돼!
1: 신발 벗지 않기. 입기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2: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1: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앞에 다칠 수 있어요.

0: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1: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엉이 이범준 선생님이에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즐겁고 신나게 수학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 퀴즈 정답 확인하고 가야 되겠죠? 자, 지난 시간 퀴즈는요. 한 대각선의 길이가 10cm이고 다른 대각선의 길이가 15cm인 마름모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마름모의 넓이가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정답은요. 바로 75제곱센티미터가 되는데요. 자, 어떻게 해서 75제곱센티미터가 나왔을까요? 자, 우리 마름모의 넓이는요.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10 곱하기 15 나누기 2를 해주면 얼마가 된다? 75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름모의 넓이 많은 친구들이 정답 잘 써주었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선생님과 이제 단원평가로 6단원을 완성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단원평가로 완성하기 같은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사실 미리 풀어봐야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보면서 푸는 것은 우리 친구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꼭 먼저 20번 문제까지 해결해본 친구들이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1번부터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하는지 살펴볼까요? 자, 1번입니다. 정팔각형의 둘레가 72cm일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 써넣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냐? 정다각형의 둘레를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정다각형의 둘레 어떻게 구했나요? 자, 그것은 우리 정다각형의 정의,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 손쉽게 알 수가 있지요. 정다각형은 여러분들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정팔각형이라고 했어요. 자, 정팔각형은 이 변의 개수가 여러분들 몇 개일까요? 팔각형이니까 8개가 있겠네요. 자, 근데 이 8개의 길이가 모두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둘레의 길이를 다 합쳤더니 이 둘레의 길이가 얼마? 72cm라는 것이죠. 자, 이 72cm는 이 8개짜, 이 8개짜리가 하나에 몇 센티미터야 이 72cm가 될까? 자,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에 몇 센티미터야? 그렇죠. 9cm여야 8개 있으면 다 합쳐서 72cm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 9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1번 문제에서 꼭 기억해둬야 될 내용. 정다각형의 둘레에서, 자, 정다각형의 둘레에서 한 변의 길이 곱하기, 여러분들, 그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변의 개수만큼 해줘야 내가 정다각형의 둘레의 길이 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 볼까요? 이번엔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 구하는 문제예요. 자,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는 어떻게 구했나요? 직사각형의 성질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직사각형은 서로 마주 보는 변끼리 길이가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둘레라고 하니까 전부 다 우리가 찾아줘야 되겠죠? 자, 전부 다 찾아주다 보니 9cm짜리가 2개, 4cm짜리가 2개. 자,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이렇게 한 세트라고 했을 때 이 한 세트짜리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네요.

그래서 우리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더해준 거 곱하기 2만큼 해줘도 여러분들 둘레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산해보면요. 2 곱하기 9는 여러분들 얼마예요? 18입니다. 4 곱하기 2는 8이죠? 그래서 26 나오고요. 우리 아래에 있는 방법으로도 계산해도 13 곱하기 2는 26이 나옵니다. 자, 따라서 우리 둘레 몇 센티미터다? 26cm다.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3번 보겠습니다. 평행사 변형 가와 마름 못 나중에서 둘레가 더긴 도형의 기호를 쓰는 것입니다. 자, 평행사 변형의 성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평행사 변형에서는요, 이 마주 보는 변의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어라? 우리 이거 직사각형의 둘레도 이런 방식으로 계산했었죠? 그렇다면, 12cm짜리 두개 있네요. 그리고 6cm짜리도 두개 있네요. 자, 이거 더해줘 볼까요? 그러면 24 더하기 12 더해서 36cm다. 자, 이렇게 둘레 평행사 변형 구할 수 있죠. 자, 마름모는 여러분들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죠?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똑같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둘레의 길이는 8cm짜리가 몇개 있는 거예요? 네개 있는 거죠. 자, 계산하면 32cm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둘레가 더긴 도형, 숫자가 더큰걸 찾으면 정답 무엇이 되겠나요? 그렇죠. 가가 되겠죠? 그래서 3번 문제 정답 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4번은요, 우리 1제곱센티미터라고 하는, 즉, 가로가 1cm, 세로가 1cm라고 하는 이 넓이, 1제곱센티미터라고 하는 이 모눈의 크기를 이용해서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가? 자, 그러면은 이 도형 넓이 여러분들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요? 이 모눈이 몇개 들어가 있는지 개수를 세면 되는 것이었죠.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개수 세보도록 해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열한 개, 열두 개. 13개, 14개, 15개, 16개, 17개, 18개, 19개, 20개. 아유, 참 많다. 그쵸? 자, 20개까지 했어요. 자, 21개, 22개, 23개, 24개, 25개, 26개, 27개, 28개, 29개, 30개. 그리고 31개, 32개. 자, 이렇게 되겠네요. 아하, 그렇다면 1제곱센티미터짜리 이 모눈이 32개가 들어있네요. 그렇다면 이 전체 넓이는 얼마다? 32제곱센티미터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4번 문제 정답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요, 이두개 사각형 넓이 구한 다음에 합이니까 더해줘야 되겠네요. 그럼 구해보겠습니다. 직사각형의 넓이 여러분들 어떻게 구했었죠? 자, 우리가 1제곱센티미터짜리 이 모눈이 이 안에 몇개 들어가 있는지, 자, 그걸 세보려고 하니, 가로로는 11개가 들어가겠고, 세로로는 6개가 들어가겠네요. 아, 그러면 결국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를 한 것과 같구나. 자, 우리가 이렇게 구했었죠?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 해주면 얼마입니까? 66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건 정사각형이에요. 자, 정사각형, 우리 직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에서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했는데, 아, 맞다. 정사각형은 여러분들 어때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죠? 즉,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를 해주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8cm 곱하기 8cm 하니까 64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자, 두개 합쳐보겠습니다. 자, 두개 합치면 얼마가 되느냐? 130이 되죠. 그래서 5번 문제 정답 130제곱센티미터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볼까요? 넓이가 81제곱센티미터인 정사각형이 있다고 해요. 이 정사각형의 둘레가 몇 센티미터인지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약간 이제 조금 난이도를 좀준것 같죠? 넓이만 구한다, 둘레만 구한다, 이렇게 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이제 뭉쳤어요. 자, 그럼 하나로 뭉친 것도 우리가 해결해 볼수 있죠. 자, 주어진 힌트를 가지고 방탈출 하듯이 여러분들 이 문제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넓이가 81제곱센티미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알수 있는 사실. 한

16cm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로가 세로보다 7cm 더긴 직사각형이 있대요. 자, 직사각형의 둘레가 42cm일 때 넓이가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넓이 구하기 위해서는요,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여기서는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어떤 힌트를 이용해서밖에 알수 없냐면, 둘레를 이용해서밖에 알 수가 없지요. 자, 그럼 우리 직사각형의 둘레 어떻게 구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직사각형의 둘레는 가로의 길이 더하기 세로의 길이 곱하기 2를 해서 우리 둘레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얼마예요? 42cm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것, 가로와 세로를 더한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21cm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가로도 사실 모르고 세로도 몰라요. 다만 알수 있는 건 가로가 세로보다는 7cm가 더 길대요. 그러면 우리 이거 나타내 볼까요? 자, 세로 모르니까 네모라고 할게요. 자, 가로는 여러분들 네모에 7cm만큼 더 길다.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할 수 있겠죠? 세로는 네모, 가로는 네모에 7cm만큼 더 더해준 것.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이게 21cm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수랑 똑같이 더한 게 얼만큼이 돼야 되느냐? 14만큼 돼야 돼요. 자, 그럼 네모에 들어갈 숫자는 여러분들 뭘까요? 7이 되겠죠? 아하, 그럼 이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7에서 7cm만큼 더 기니까 14cm가 되겠고, 세로는 7cm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넓이 구할 수 있겠습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해주면 되니까요. 얼마가 나오나요? 98, 그렇죠?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알맞은 단위 골라서 네모 안에 써넣는 문제입니다. 울릉도의 넓이는 약 73 얼마가 들어가야 될까요? 자, 이렇게 울릉도나 제주도, 자, 어떤 국토, 어떤 세계 나라의 영토,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곱 킬로미터라고 하는 넓이 단위를 사용하죠. 따라서 우리 1번 문제에 들어갈 정답, 제곱 킬로미터 써주시면 되겠고요. 농구 경기장의 넓이는 약420 제곱 센티미터일까요? 제곱미터일까요? 그렇죠. 우리 농구장의 가로, 세로를 생각을 해보았을 때, 우리가 미터 단위로 한단 말이죠. 따라서 넓이는 제곱미터를 써줘야 됩니다. 자, 수학 교과서 표지의 넓이는 약590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자, 여기서 내가 바로바로 생각해내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는,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준, 가로나 세로, 만약에 직사각형 모양이라고 한다면 가로나 세로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가로나 세로의 단위가 어떤 것이면 적합할지를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넓이의 단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땅의 넓이 구해줘야 되는데요. 직사각형 어떻게 구한다?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한다. 자,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느냐? 바로 단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단위가 다른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제곱 킬로미터이니, 우리 1500m를 그럼 킬로미터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1500m를 킬로미터로 바꾸면 1.5km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5km 세로, 가로 8km. 자, 이거 곱하면 여러분들 얼마가 나오느냐? 그렇죠. 12가 나오죠. 따라서 우리 9번 문제 정답 12제곱킬로미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예요. 평행사 변형의 넓이가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평행사 변형의 넓이 여러분들 어떻게 구하나요? 밑변의 길이 구하고, 그 다음에 높이 구해서 두 개를 곱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자, 다행히도 밑변의 길이 나왔습니다. 얼마? 7cm. 높이 얼마? 8cm. 자, 그렇다면 우리 평행사 변형의 넓이는 7 곱하기 8 해서 56제곱센티미터다.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를 보면 넓이가 95제곱센티미터이고 높이가 19cm인 평행사 변형의 밑변의 길이가 몇 센티미터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형태의 유형, 이런 유형의 문제 여러분들 굉장히 자주 등장한다고 했어요. 단순히 이제 넓이 구하는 건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내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느냐? 그렇다면 그 반대로 해결하는
문제를 내야겠다. 그런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11번 같은 것이죠. 자,

넓이 주어지고 높이 주어지고 하나 남은 이 빈칸 이거를 찾아라. 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밑변의 길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왔습니다.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건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에요. 근데 우리 밑변의 길이를 몰라요? 그럼 네모라고 합시다. 그럼 네모 곱하기 높이는 알아요? 얼마예요? 19cm. 자,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더라? 95제곱센티미터가 나오더라. 자, 그럼 네모로 구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95에서 19를 나눠줘야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나눠주면 네모 얼마가 나와요? 얼마 나옵니까, 여러분들? 5가 나오죠. 아하,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얼마다? 5cm다. 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넓이 구하는지 그 과정을 일단 이해한 상태에서 그렇다면 주어진 힌트들을 다 집어넣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네모로 한 다음에 그 네모로 구하는 형태의 문제, 11번과 같은 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런 유형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이가 나머지와 다른 평행사변형 찾아서 기호쓰는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하면 쉽게 할수 있을까요? 자, 모양이 다 달라도요. 밑변의 길이, 높이가 서로 같다면 넓이는 같습니다. 자, 그럼 가나다의 밑변의 길이, 높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가의 밑변의 길이 볼까요? 2cm입니다. 높이는 얼만가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5cm죠. 나 한번 볼까요? 나 밑변의 길이 2cm입니다. 자, 높이 보면 높이 가와 똑같아요. 5cm입니다. 자, 그런데 다 볼게요. 다는 밑변의 길이가 얼만가? 3cm입니다. 높이는 얼마냐면 가나와 마찬가지로 5cm예요. 자, 우리 높이는 다 똑같지만 밑변의 길이가 다는 가나보다 1cm가 더 크네요. 자, 그렇다면 넓이 뭐가 다르겠어요? 다가 다르겠죠. 따라서 우리 12번 문제에 다른 평행사변형 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것입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었나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우리 계산해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밑변의 길이 18cm. 자, 높이가 뭐가 돼요? 15cm. 자, 그러면 18cm 곱하기 15cm 해주고 나누기 얼마? 2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느냐? 135가 되지요. 자, 그래서 우리 삼각형의 넓이 구하면 135 제곱센티미터다. 자,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 14번 문제인데, 14번 문제는 삼각형의 둘레가 이제 나와 있어요. 자, 이 삼각형이 넓이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자,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알고 있어야 우리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높이가 여러분들 보세요. 높이가 16cm네요. 높이가 16cm다? 근데 왜 이걸 높이라고 선생님 이야기를 했을까요? 꼭지점에서 수직으로 밑변에 내려온 선이기 때문이에요. 자, 높이는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높이에 대한 밑변의 길이가 나와 있지 않네요. 그렇다면 이 밑변의 길이를 찾아줘야 되겠죠. 밑변의 길이 여러분들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 나와 있어요. 둘레가 80cm라고 합니다. 자, 이세 개를 다 더해서 80cm가 돼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자, 우리 구하려고 하는 거 모른다. 네모죠. 자, 그러면 두개 더해서 47에 네모를 더해 주었더니 얼마가 되더라? 80이 되더라. 자, 그렇다면 네모는 여러분들 얼마가 돼야 될까요? 네모에 들어갈 숫자는 33cm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밑변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33cm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 구해야 돼요. 밑변 33 곱하기 높이 얼마? 16. 그리고 나서 나누기 얼마 해줘요? 나누기 2 해줍니다.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여러분들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정답은 바로 264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요. 따라서 넓이 264 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무엇이냐? 밑변이 무엇인지를 우리 친구들이 잘 알아서 파악해서 길이 구해야 되는 것. 근데 그 길이 구할 때 무엇을 이용한다? 나와 있는 둘레라고 하는 힌트를 이용해서 구해줘라.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14번 문제 같은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사변형 나의 넓이는요, 삼각형 가의 넓이의 6배라고 합니다. 아, 나의 넓이가 가의 넓이의 6배래요. 자, 평행사변형 나의 밑변의 길이가 몇 센티미터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단, 여기 보면 평행사변형 나의 높이는 10cm다라고 나와 있지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구할 수 있는 것부터 구해주도록 해요. 우리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건 하나 있어요. 뭐? 삼각형 가의 넓이는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합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높이 얼마예요? 지금 이곳과 이곳, 직사각형은 여러분들 지금 직사각형 모양이 만들어졌죠? 자, 직사각형에 마주 보는 것은 서로 길이가 같아요. 그럼 이만큼이 얼마라는 거예요? 10cm라는 것이죠? 자, 높이가 10cm입니다. 즉, 가의 넓이는 6 곱하기 10 나누기 2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넓이가 얼마다? 30제곱cm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나의 넓이 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의 넓이의 6배라고 했으니까 나는 얼마예요? 그럼 180제곱센티미터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자, 근데 높이는 나와 있어요. 얼마? 10cm라고.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여기에 10을 곱했더니 180이 되더라. 자, 그럼 여러분들 네모는 얼마입니까? 180 나누기 10이랑 같지요? 따라서 18이라고 하는 정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번 문제 정답 18cm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문제는요,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문제예요. 사다리꼴의 넓이 어떻게 구한다?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자, 근데 여기에는 윗변, 아랫변, 높이, 길이 전부 다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식을 이용해서 숫자만 넣어주도록 해요. 자, 윗변 7 더하기 아랫변 14. 자, 이걸 한 것을 높이 곱해준다. 더한 값에 높이 곱해주고 나누기 2를 해줍시다. 자, 우리 1단원에서 혼합 계산 배웠어요. 괄호 먼저 계산해줘야 되죠? 괄호 계산해주면 얼마? 21입니다. 21 곱하기 10 나누기 2랑 같네요. 자, 그러면 21 곱하기 10은 얼마죠? 210입니다. 210 나누기 2가 결국은 사다리꼴의 넓이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105가 나오죠. 따라서 우리 16번 문제 정답 105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이렇게 정답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문제는요, 서술형 문제지만 우리가 풀이 과정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풀이 과정을 보면서 따라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데요. 자, 윗변의 길이가 9cm이고 넓이가 51제곱센티미터인 사다리꼴이 있는데요. 이 사다리꼴은 아랫변의 길이가 윗변의 길이보다 1cm 더 짧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다리꼴의 높이는 몇 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써볼게요. 자, 사다리꼴의 아랫변의 길이는 여러분들 윗변의 길이보다 1cm 짧대요. 9에서 1을 빼준 거 얼마? 8cm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사다리꼴의 높이를 네모센티미터라고 하고 넓이 구하는 식 세우면 9 더하기 여러분 얼마? 8 곱하기 네모 나누기 2는 51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네모의 값을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9 더하기 8은 여러분 얼마? 17. 17 곱하기 네모를 한게 얼마랑 같아야 되느냐? 102랑 같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117 곱하기 네모가 102라면 이 네모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는 얼마? 6이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 높이 몇 센티미터다? 6cm다? 이렇게 정답 찾아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문제는요, 마름모의 넓이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마름모의 넓이 어떻게 구했었지? 떠올려 봐야 되겠죠? 자, 마름모 넓이 구할 때 우리 직사각형 원리 이용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각 꼭지점을 이렇게 이어서 마름모를 삥 두르는 우리가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마름모의 넓이는 결국 직사각형 넓이의 나누기 2만큼이었어요. 자,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그 가로가 보았더니 마름모 한 대각선의 길이와 같고 세로는 다른 대각선의 길이랑 같더라. 그래서 결국 마름모의 넓이는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라고 하는 값,
하는 식을 통해서 우리가 마른 모 넓이 구할 수가 있지요. 자, 그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 곱하기 16 해볼까요? 28 곱하기 16 하면, 자, 6, 8에 48, 6, 2, 12. 자, 16 써주시고요. 자, 1 곱하기 8은 8, 2, 1 곱하기 2는 2. 자, 계산하면 8, 4 하나 올라갔지요? 4. 그러면 448이 나왔습니다. 448 나누기 2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448 나누기 2 하면 얼마 될까요? 224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 18번 문제, 마른 모의 넓이는 얼마다? 224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번 문제 볼게요. 19번 문제는요, 한 변의 길이가 30cm인 정사각형의 네 변의 가운데를 이어서 마른 모를 그렸다라고 해요. 자, 이 마른 모의 넓이를 구해줘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마른 모의 넓이,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되지? 자, 일단 정사각형이 나와 있습니다. 정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은 우리 친구들 다 알고 계시죠?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되죠?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입니다. 즉, 30 곱하기 30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이곳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이랑 같다라고 했었죠? 이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또이 안에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나누었을 때 지금 크기가 같은 사각형이 8개가 있어요. 자, 정사각형은 이 8개가 다꽉 차야 정사각형인데 마른 모는 그거의 절반인 4개가 마른 모죠. 즉, 정사각형 넓이의 딱 절반만큼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정사각형의 넓이는 방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인데 그게 결국에 뭐랑 같더라? 마른 모의 이한 대각선의 길이와 다른 대각선의 길이랑 같네요. 자, 그러면 30 곱하기 한 대각선의 길이 30, 다른 대각선의 길이도 30. 그리고 나누기 2를 해줘야 우리 마른 모의 넓이죠. 계산해주면 900 나누기 2입니다. 그러면 얼마? 450이죠. 자, 따라서 마른 모의 넓이는 450 제곱 센티미터다. 이렇게 19번 문제 정답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마른 모와 사다리꼴의 넓이가 같을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입니다.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마른 모의 넓이 구해줘야 되겠죠? 자, 마른 모한 대각선의 길이 24, 다른 대각선의 길이 10, 5 나누기 2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180이라고 하는 넓이가 나오죠. 180제곱센티미터. 자, 그럼 이 사다리꼴이 180제곱센티미터가 돼야 됩니다. 그럼 계산해 볼까요? 16 더하기 네모, 윗변과 아랫변을 더한 값 곱하기 높이 9cm 나누기 2를 해준 게 180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6 더하기 네모 곱하기 9가 여러분 얼마가 돼야 돼요? 이만큼이 360이 돼야 되죠. 자, 그렇다면 16 더하기 네모만큼은 여러분 얼마가 돼야 될까요? 자, 얼마가 돼야 되면 40이 돼야 됩니다. 아, 이렇게 되면 네모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겠네요. 자, 네모는 결국 40에서 16만큼을 빼준 것이니까 24가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 24. 그래서 아랫변이 24cm다. 자,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풀면서 틀리거나 어려웠던 문제 있을 거예요. 다시 해결하고 나만의 풀이 과정 EBS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북투 이용해서 6단원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북투 교재 준비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개념을 꽉 잡고 문제도 꽉 잡는 만점왕수학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6단원의 여러 가지 개념들을 만나보았어요. 여러분 직육면체의 부피 구하는 방법,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하는 방법 이제 모두 다 잘 알 수 있게 됐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냈던 꽉꽉 퀴즈의 정답도 알아볼게요. 두 밑면의 넓이와 옆면의 넓이를 더하여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할 때 옆면들을 합하여 하나의 큰 이것으로 생각하여 우리가 겉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나, 다, 라, 말을 모두 더하면 하나의 큰 어떤 모양이 되나요? 그렇죠. 바로 직사각형 모양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으로도 겉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 잘 맞췄을 거라고 믿을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로 바로 단원평가로 완성하기 문제를 만나볼 거예요. 문제 20문제죠? 모두 다 미리 풀었을 거라고 선생님이 믿어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문제들 만나볼게요.

먼저 1번부터 볼게요. 부피가 큰 직육면체부터 순서대로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직육면체 몇개 있나요? 네, 3개 있습니다. 그러면 3개의 직육면체의 부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보니까, 오, 가로의 길이가 주어져 있지 않고 세로 그리고 높이만 주어져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비교하라는 것일까? 자, 여러분 한눈에 딱 보기에도 가로의 길이들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수 있을 거예요. 세로의 길이가 2cm로 모두 같고 높이도 5cm로 모두 같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만 눈으로 비교해서 우리가 직육면체의 부피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가, 나, 다 중에서 우리 가로의 길이가 가장 긴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바로 나죠. 나머지의 길이가 모두 같다면 가로의 길이가 가장 긴 나가 바로 부피가 가장 큰 직육면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가로의 길이가 긴 것은 다와 가 중에 무엇인가요? 그렇죠. 가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부피가 큰 것은 가가 됩니다. 마지막 다까지 써주면 우리 정답 완성이 되겠네요. 2번, 부피의 단위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단위를 보고 부피의 단위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은요, 여러분 어떻게 읽어요? 그렇죠. 센티미터죠. 센티미터는 무엇의 단위? 그렇죠. 바로 길이의 단위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읽어볼까요? 킬로미터입니다. 킬로미터도 역시 길이의 단위가 되겠죠. 3번, 어떻게 읽어요? 그렇죠. 제곱 센티미터라고 읽죠? 이것은 바로 넓이의 단위가 됩니다. 넓이. 그 다음, 4번. 우리 센티미터 위에 조그만한 3이 있어요. 그러면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부르죠? 우리 이것은 무엇의 단위예요? 그렇죠. 바로 부피의 단위가 되는 거죠. 마지막. 우리 이거 어떻게 읽나요? 제곱 미터라고 읽죠? 이것은 역시 넓이의 단위가 됩니다. 그럼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부피의 단위로 알맞은 거 골라라. 4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어요. 다음 3번. 직육면체 모양의 블록을 사용하여 세 상자의 부피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부피를 비교할 수 있는 두 상자를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가, 나, 다. 이 중에서 부피를 비교할 수 있는 두 상자는 무엇일까요? 자, 부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크기와 모양이 같은 단위를 사용해야 부피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상자에다가는 아주 선생님 주먹보다 작은 쌓키나무를 넣고, 어떤 상자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만든 이만큼이나 큰 쌓키나무를 넣는다라고 하면 그 개수만으로 우리가 부피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크기와 모양이 같은 조각을 사용해야 부피를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단위가 되는 거죠. 가나 다를 볼게요. 그러면 크기와 모양이 같은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 거 찾을 수 있죠. 그렇죠. 바로 가와 다입니다. 나는요, 우리 다른 두 조각과 크기와 모양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럼 가, 다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4번. 크기가 같은 쌓키나무를 사용하여 만든 두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크기 비교 부호를 알맞게 써넣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부피를 비교할 거예요. 쌓키나무가 몇 개나 사용되어 있는지 그 개수를 알아보면 부피도 비교할 수가 있겠죠. 먼저 왼쪽을 볼게요. 왼쪽에 있는

모양은 가로에는 세 개, 세로에는 두 개, 그 다음 몇 층으로? 5층으로 쌓여 있죠.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5로 그 개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2 곱하기 5가 10이니까 3 곱하기 10, 즉 30이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모양도 볼게요. 가로에 4개, 세로에 4개, 2층으로 쌓여 있어요. 그러면 4 곱하기 4 곱하기 2라고 개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 4, 4, 16이죠. 16에다가 2를 곱했으면 3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사용된 쌓기나무의 개수가 무엇이 더 많은가요? 그렇죠. 32개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부피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음에 쌓기나무 하나의 부피를 1세제곱센티미터다라고 약속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모양의 부피도 구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5번.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로 다음과 같이 직육면체를 만들었습니다. 쌓은 쌓기나무의 수와 직육면체의 부피를 각각 구해보세요. 자, 쌓기나무의 수도 구하고, 그 다음 부피도 구해보는 거예요. 먼저 쌓기나무의 수를 알아볼게요. 가로에 4개, 세로에 3개, 그 다음 이것이 3층으로 쌓여 있죠?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3이다. 4, 3, 12죠. 12에다가 3을 곱했어요. 36입니다. 아, 그러면 쌓기나무의 수는 36개야. 그런데 쌓기나무 하나의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이기 때문에 결국 직육면체의 부피는 36세제곱센티미터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때요? 간단하죠? 6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자, 이것은 무엇을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냐? 자, 이 세제곱 미터가 몇 세제곱 센티미터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아, 세제곱 미터와 세제곱 센티미터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가로와 세로 높이가 각각 1미터인 다음과 같은 모양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로는 1미터인데 이것은 100센티미터다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미터 곱하기 1미터 곱하기 1미터가 1세제곱미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은 결국 100센티미터 곱하기 100센티미터 곱하기 100센티미터 따라서 100만 세제곱센티미터가 된다. 우리 이렇게 두 단위 사이의 관계를 알아봤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세제곱미터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와 같을까요? 그래요. 200만 세제곱센티미터와 같은 거고요. 4.5세제곱미터는요? 그렇죠. 바로 450만 세제곱센티미터와 같은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이큰수 어떻게 읽을까요? 자, 4개 단위로 끊어서 읽을 수 있다고 했죠? 680만 세제곱센티미터예요. 그러면 우리 세제곱미터로 바꾼다면 6.8세제곱미터가 되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세제곱센티미터와 세제곱 미터와 세제곱 센티미터 사이의 관계를 알면 풀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7번. 재우는 가로가 3cm, 세로가 5cm, 높이가 7cm인 직육면체 모양의 지우개를 샀습니다. 재우가 산 지우개의 부피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일까요? 라고 했어요. 우리가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거든요. 무엇 곱하기 무엇 곱하기 무엇? 그렇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입니다. 가로가 3이고, 세로가 5고, 높이가 7이라면, 다음과 같이 곱슬씨를 만들어서 부피를 구할 수가 있어요. 먼저, 3 곱하기 5는 15죠. 15에다가 7을 곱해볼까요? 그러면, 5, 7에 35, 1, 7은 7, 105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재우가 산 지우개의 부피는 105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구나. 8번, 중요한 문제죠?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넓이를 각각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번 단원이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넓이잖아요. 부피 구하는 방법도 알아야 하고, 그 다음 건넓이 구하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자, 바로 단위입니다, 단위. 자, 부피의 단위라면 여기 주어져 있는 직육면체에 우리 5cm, 5cm, 4cm라고 단위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부피는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고요. 건넓이는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자, 먼저 부피 구해 볼 거예요. 부피는 어떻게 구할까?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5 곱하기 5가 25이고, 25에다가 4를 곱하면 100이기 때문에 부피는 100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100 세제곱 센티미터. 그럼 건넓이

비는 어떻게 구할까? 건널비는 직육면체에서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세 개의 면을 생각했을 때 가, 나, 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 나, 다의 넓이를 모두 더하여 그 다음 2를 곱해주면 건널비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의 넓이는 5 곱하기 5, 즉 25이고 나의 넓이는 5, 4, 20이고 다의 넓이도 역시 5, 4, 20이기 때문에 25 더하기 20 더하기 20을 한 다음 여기에 2를 곱해주면 건널비 구할 수 있는 거죠. 25 곱하기 25 더하기 20은 45, 45에다가 20 더했으니까 65죠. 그럼 65 곱하기 2이니까 바로 130이 되는 거예요. 건널비니까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건널비 130 제곱 센티미터라고 써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9번, 한 면의 넓이가 144 제곱센티미터인 정육면체에 건널비는 몇 제곱센티미터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모든 면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넓이가 같은 면이 총 6개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한 면의 넓이에다가 6을 곱하여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144에다가 6을 곱하여 건널비를 구할 수가 있다. 4, 6에 24. 4, 6에 24. 1, 6은 6. 그럼 더했을 때 8이 되니까 바로 864가 되죠.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겁니다. 다음 10번. 가 상자와 나 상자의 모양과 크기가 같은 블록을 담아 부피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어느 상자의 부피가 더 큰지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모양과 크기가 같은 블록을 담고 있어요. 어느 상자의 부피가 더 큰지 알기 위해서는 아, 블록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면 되겠구나. 가를 보니까 가로에는 3개, 세로에는 5개만큼이 들어가요. 몇층 높이로? 3층 높이로. 3 곱하기 5 곱하기 3이죠? 3, 5, 15. 15 곱하기 3이니까 45가 됩니다. 45개가 들어가는 거죠. 나는 가로에 몇개 들어가나요? 그렇죠. 7개만큼이 들어가요. 세로에 2개 들어가요. 알 수가 있겠네요. 11번.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 나무를 쌓아 부피가 60세제곱센티미터인 직육면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한 층의 쌓기 나무를 다음과 같이 쌓는다면 몇 층으로 쌓아야 하는지 구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부피가 60세제곱센티미터인 직육면체를 만들려고 한대요. 그런데 한 층의 모양은 이미 나와 있거든요. 몇 층만큼으로 쌓으면 될지 알아볼게요. 일단 한 층에 놓여있는 쌓기 나무의 개수를 구해보면 4개씩 3개, 3줄. 그러니 4 곱하기 3, 즉 12개만큼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쌓기 나무가 12개 있다는 것은 부피가 얼마라는 거예요? 한 개에 1세제곱센티미터이니까 아, 12세제곱센티미터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60세제곱센티미터가 되기 위해서는 몇 층으로 쌓아야 할까? 60 나누기 12를 생각합니다. 자, 거꾸로 생각했을 때12 곱하기 5를 하면 60이 되잖아요. 그래서 60 나누기 12의 몫이 5가 되는 거예요. 몇 층으로? 바로 5층으로 쌓아야 하는 거죠. 5층이라고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12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직육면체의 가의 건널비는 정육면체의 나의 건널비와 같습니다. 정육면체 나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오늘의 문제 과학입니다.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자, 일단 우리 나의 이 정육면체 나의 한 모서리의 길이 모르니까 네모 센티미터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두 도형의 건널비가 같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먼저 구한 다음 우리 나에서 한 모서리의 길이 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직육면체 가의 건널비는 여기 보이는 이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세 개의 면의 넓이에 합을 구한 다음 2를 곱하여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제일 위에 있는 면10 곱하기 9이니까 90이에요. 그 다음 앞에 있는 면10 곱하기 3이니까 30이죠. 그 다음 옆에 있는 면 9, 3, 27이에요. 자, 모두 더해준 다음 2를 곱해줍니다. 90 더하기 30은 120이고요. 120에다가 27을 더했으니까 147이죠. 147 곱하기 2예요. 계산했더니 그렇죠. 바로 294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나의 건널비도 역시 294이잖아요. 우리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할 때에는 한 면의 넓이에 6을 곱하여 다음과 같이 건널비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모서리의 길이가 네모라면 네모 곱하기 네모 다음과 같이 한 면의 넓이를 구하고 여기에 6을 곱하여

겉넓이 294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네모 곱하기 네모는 294를 6으로 나누어서 구할 수가 있잖아요. 294 나누기 6, 6, 4, 24 빼면 5, 4를 내려요. 6, 9, 54죠. 아, 그러면 49네. 네모 곱하기 네모가 49다? 7, 7에 49잖아요. 아, 그럼 네모는 7이구나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풀이에는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다음과 같이 서술형 풀이가 있다면 16면체 가에서 면의 넓이는 3면의 넓이를 다음과 같이 먼저 구합니다. 10 곱하기 9는 90, 10 곱하기 3은 30, 9 곱하기 3은 27. 이므로 16면체 가의 겉넓이는 바로 90 곱하기 2 더하기 30 곱하기 2 더하기 27 곱하기 2이다. 그랬더니 294가 되는구나 라고 먼저 써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정육면체 나의 한 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나요? 그렇죠. 바로 294 나누기 6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랬더니 얼마가 돼요? 49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정육면체 나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7, 7에 49이니까 7cm구나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7cm라고 쓰면 되는 거죠. 13번입니다. 직육면체의 모양의 케이크를 잘라 정육면체 모양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정육면체 모양의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가로 35cm, 세로 20cm, 높이 22cm라면 이 직육면체 모양의 케이크를 잘라서 정육면체 모양으로 만들 때한 모서리의 길이로 무엇을 삼으면 좋을까요? 가장 긴 모서리의 길이? 아니면 중간? 아니면 가장 짧은 거? 정답은 바로 가장 짧은 모서리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직육면체 가지고 한 모서리의 길이가 35cm인 정육면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35cm인데 여기는 이만큼 길이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길이가 가장 짧은 모서리를 기준으로 정육면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20cm인 정육면체 모양의 부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20 곱하기 20 곱하기 20으로 구할 수가 있잖아요. 20 곱하기 20은 400. 400에다가 20을 곱했어요. 그러면 80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8000. 그리고 단위는요,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도 이렇게 길이가 가장 짧은 모서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세요. 14번 중요한 문제죠. 부피가 큰 순서대로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한눈에 쓱 보니까 부피가 큰 순서대로, 아, 어떤 것은 세제곱 미터라고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되어 있네. 자, 그럼 부피를 일단 부피의 단위를 하나로 통일해야겠구나. 선생님은 세제곱 미터로 통일을 해볼게요. 기역은 4.1 세제곱 미터 그대로 두고, 니은은요, 바로 290만 세제곱 센티미터이니까, 아, 2.9 세제곱 미터겠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죠. 디귿은 한 모서리의 길이가 300cm인 정육면체의 부피래요. 그러면 300cm를 3m다라고 바꾸어서 생각을 했을 때 부피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3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구할 수 있죠. 3, 3은 9, 9, 3, 27이니까 27 세제곱 미터가 되는 거예요. 부피가 큰 순서대로 기호를 써라? 그러면 27 세제곱 미터가 가장 크니까 디귿. 그 다음 4.1 세제곱 미터가 크니까 기역. 그 다음 2.9 세제곱 미터가 가장 작으니까 마지막에 니은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15번 직육면체의 부피는 224 세제곱 미터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해 보세요. 자, 여기 있는 이 직육면체 살펴보니까 가로 8m, 세로 4m인 건 나와 있는데 높이가 주어져 있지 않아요. 높이는 네모 미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부피가 224 세제곱 미터라는 거예요. 그럼 네모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 네모 넣어서 식을 세보는 거죠. 써보는 거죠. 가로는 8, 세로는 4, 높이는 네모라면 다음과 같이 부피 구하는 식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의 결과가 224라는 거잖아요. 자, 8, 4, 32라는 것을 생각하면 32 곱하기 네모가 224라는 거죠. 그럼 네모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모는 224 나누기 32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124 나누기 32. 32 곱하기 7을 했을 때 27에 14, 37에 21, 224가 되니까 몫은 바로 7이 되는구나. 아, 그러면 직육면체의 높이는 7m네. 다음과 같이 7이라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 16번. 한 모서리의 길이가 2cm인 정육면체 모양의 쌓기 나무를 가로로 4개, 세로로 6개, 높이를 3층으로 쌓았습니다. 쌓은 직육면체의 부피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한 모서리의 길이가 2cm인 정육면체 모양의 쌓기 나무를 우리 다음과 같이 쌓았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이 문제를 읽고 나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만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했다면 문제 아마 틀릴 겁니다. 자, 왜냐하면요. 우리가 보통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고 계산을 끝낸 경우에는요. 우리 여기에 있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2cm인 정육면체 모양의 쌓기 나무가 아니라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 모양의 쌓기 나무를 사용했을 때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한번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냐면요. 일단 하나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 2cm인 정육면체 모양의 쌓기 나무의 부피를 먼저 구해주는 거예요. 자, 한 모서리의 길이가 2cm죠. 그러면 부피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구할 수가 있거든요. 2는 4, 4이 8이니까 하나의 부피는 8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쌓기 나무가 몇개 사용되어 있는지를 생각해서 여기에 8을 곱해주어야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자, 가로로 4개, 세로로 6개, 3층으로 쌓았대요. 그럼 개수 어떻게 구하느냐? 4, 6에 24. 24 곱하기 3은 4, 3, 12, 2, 3은 6, 72. 총 72개가 사용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8세제곱 센티미터 짜리가 72개 사용된 거예요. 그러면 72 곱하기 8. 8이 16, 7, 8에 56, 바로 576이 돼요. 그래서 직육면체의 부피는 576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조건 곱하기만 하지 마시고, 여기 쌓기 나무 하나의 부피까지도 구해야 제대로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17번. 두 직육면체의 부피가 같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해보세요. 자,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 우리 만나보았죠? 우리가 하나의 부피는 구할 수가 있지만 하나의 부피를 못 구할 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부피를 구한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모르는 이 길이를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나의 부피는 구할 수가 있어요. 나의 부피, 가로 6, 세로는 4. 높이는 9이니까 다음과 같이 식을 쓸 수가 있겠죠? 6, 4, 24예요. 24에다가 9를 곱해볼게요. 4, 9, 36, 그 다음 2, 9, 18. 그러면 216이 되죠? 아, 부피는 216 세제곱 센티미터야. 그러면 가를 보았을 때, 부피를 구할 때, 네모 곱하기 3 곱하기 6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의 부피가 얼마와 같아요? 216과 같은 거잖아요? 3 곱하기 6이 18이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네모는 216을 18로 나눈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 나눗셈식을 써보았을 때216 나누기 18이다. 18 곱하기 1은 18이고 빼면 3, 6을 내려요. 18 곱하기 2가 36이다. 그러면 몫이 12가 되겠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가로의 길이는 12cm가 되는 거죠. 정답은 바로 12가 되는 겁니다. 18번. J와 도영이는 각각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든 상자의 겉넓이가 몇 제곱 센티미터 더 클까요? 자, 누가 만든 상자의 겉넓이가 몇 제곱 센티미터 더 큰지 우리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J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겉넓이를 먼저 구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있는 이세 개의 면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J, 가 부분을 볼까요? 가는 4, 4, 16이에요. 나는 4, 8에 32죠. 다는 4, 8에 32예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면의 넓이를 모두 구해서 더해준 다음 2를 곱하여 구할 수가 있겠죠. 자, 16 더하기 32가 48이고 48에다가 32를 더했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바로 80이 되죠. 80 곱하기 2이니까 160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단위는 제곱센티미터이니까 160제곱센티미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번에는 도형입니다. 도형이는 여기 있는 이 점을 기준으로 우리 여기
1번.

0: 2번면, 2번면, 3번면이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1번면은 73, 21. 2번면은 76에 42. 그 다음 3번면은 36, 18. 자, 모두 더해주도록 할게요. 여기 1을 곱해줍니다. 42 더하기 18을 먼저 해줄게요. 둘을 더했을 때 바로 60이 되죠. 60에다가 21을 더했으니까 81이죠. 81 곱하기 2예요. 그러면 162가 됩니다. 단위는 역시 제곱 센티미터죠. 자, 그럼 누가 만든 상자의 건널비가 얼마만큼 더 큰가요? 일단 도영이가 만든 상자의 건널비가 큰 것은 보이죠? 162에서 160을 뺐으니까 2제곱 센티미터만큼 더큰 겁니다. 정답은 도영이 2제곱 센티미터만큼 건널비가 더 넓다. 이렇게 구해보면 되겠네요. 19번 전개도를 접어서 만들 수 있는 증육면체의 건널비는 160제곱 센티미터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높이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높이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에 두 개의 민변의 넓이에다가 옆면을 모두 더한 이 직사각형의 넓이만큼을 더하여 건널비를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민변의 넓이, 5이 10, 5이 12니까 총 20이잖아요. 160에서 20만큼을 빼주면 140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옆면을 모두 더한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가로를 알아야겠죠? 민변의 둘레입니다. 5 더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2. 그러면 14죠. 아, 가로가 14cm이고 세로가 네모cm라면, 자, 우리 넓이가 140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14 곱하기 네모가 140이니까 네모는 140 나누기 14가 되는 거잖아요. 얼마예요? 너무 쉽죠? 네, 10이에요, 10. 그래서 높이는 바로 10이 되는 거예요. 10cm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건널비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세 번째 방법. 그러니까 두 민면의 넓이의 합에다가 옆면의 넓이의 합을 모두 더하여 건널비 구하는 방법. 이것을 익히고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였어요. 20번 도전 문제입니다. 정육면체인 쌓기나무로 다음과 같은 증육면체를 만들었습니다. 증육면체 부피가 1080세제곱센티미터일 때 쌓기나무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증육면체의 부피가 주어져 있으니까 쌓기나무가 몇개 사용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쌓기나무의 하나의 부피를 구하고 그 다음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죠. 몇개 사용됐나 보니까 가로에 4개, 그리고 세로에 2개, 몇 층으로? 5층으로 쌓여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2, 5, 10이니까 10 곱하기 4는 40이죠. 아, 40개가 사용되었네. 그러면 증육면체 부피가 1080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하나의 부피는 1080 나누기 40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40 곱하기 2는 80이고 뺐을 때 28. 0을 내려요. 47에 28. 따라서 우리 하나의 부피가 27세제곱센티미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7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수를 세번 다음과 같이 곱해야 하는데요. 자, 네모 안에 알맞은 수는 무엇일까요? 우리 1부터 생각해보면 1, 1, 1은 1이 되죠. 2, 2, 2는 8입니다. 3, 3, 3을 넣었을 때 27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알맞은 것은 바로 3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꽉꽉 퀴즈입니다. 이 꽉꽉 퀴즈 문제를 잘 보고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선생님과 함께 단원 평가로 완성하기 문제 만나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은 북 1, 그리고 북 2를 모두 준비해서 만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날 친구들,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Hello.
1: 퀴즈로 시작해서 과학 왕으로 끝나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뻔뻔한 퀴즈로 출발해 볼까요?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 미국의 그랜드 캐년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지층을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와, 규모부터 다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역시 지층답게 줄무늬가 쫙쫙 나 있어요.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이렇게 지층에 줄무늬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누가 낙서해서. 2번, 오래돼서 주름살이 생겨서. 3번,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이 달라서. 정답, 3번이죠? 누가 낙서해서? 이거 지구에 낙서한 사람 잡으러 가야 됩니다. 오래돼서 주름살, 지구가 오래된 건 맞는데 주름살은 얼굴에만. 정답, 3번이죠? 자, 지금부터 솔직해져 볼까요? 정답! 너무 쉽게 맞췄죠. 그런데 왜 층마다 다른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 말이 잘 안 나오죠? 괜찮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 퀴즈는 맞췄지만 이유는 헷갈리는 상태.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지층에 줄무늬가 생기는 까닭을 제대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퀴즈왕을 넘어 개념왕으로 레벨업 해볼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지층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공부했었죠. 잘 기억하고 있나요? 지층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쌓여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을 말했습니다. 무엇이 쌓였죠? 이런 것을 우리 퇴적물이라고 했는데요. 퇴적물에는 그렇죠. 바로 자갈, 또 진흙, 또 모래 이런 것이 쌓여 층을 이루고 있는 것, 우리 지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지층 모형도 만들어 보았잖아요. 이 지층 모형 실험으로 알 수 있는 지층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지층이 쌓이는 순서 알 수 있었잖아요. 퇴적물을 흘려보내는 순서와 이 퇴적물이 쌓이는 순서가 같았어요. 자, 그럼 지금 이 모형을 보았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흘려보냈을까요? 그렇죠. 바로 맨 아래에 있는 이 자갈을 가장 먼저 흘려보냈으므로 맨 아래에 쌓였고요. 그 다음 진흙, 그 다음 모래. 이 순서로 흘려보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실제 자연 현상에서도 지층 마찬가지였죠? 맨 먼저 쌓인 것이 아래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 이 지층 모양 보고 지층이 쌓이는 순서 확인해 볼까요? 가장 먼저 쌓인 것은요? 그렇죠. 바로 이 맨 아래에 있는 이 층이요. 가장 먼저 쌓인 층이고요. 자, 그럼 가장 나중에 쌓인 층은요? 그렇죠. 맨 위에 있는 바로 이 층이요. 가장 나중에 쌓인 층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궁금하지 않아요? 이 지층이요.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듯이 이 바다나 강, 호수 바닥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지층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된 것일까요? 지금부터는 지층이 만들어져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요. 흐르는 물에 의해 운반된 자갈, 모래, 진흙 등이요. 쌓이게 되겠죠. 여기서 깎이고 깎이니 모래 알갱이 같은 것이요. 흐르는 물에 의해 운반되어서 강 하류, 물의 속도가 느리고 경사가 완만한 곳에 이렇게 차곡차곡 평평하게 쌓이게 됩니다. 자, 계속 쌓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먼저 쌓인 퇴적물 위에 새로 운반되어 온 퇴적물이요. 계속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요. 계속 쌓이면서 그 무게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이렇게 계속 그 무게 때문에요. 먼저 쌓인 것들이 눌리게 되는 거예요. 먼저 쌓인 것들이 눌리게 되겠죠. 이렇게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눌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 지층이 어떻게 될까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퇴적물이 쌓여서 이렇게 단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층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직 이렇게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물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발견이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원래 바다였던 곳이요. 나중에 육지가 되었을 수도 있고요. 또는요, 바로 지구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땅 위로 솟아오르게 되고요. 이렇게 땅으로 솟아오른 뒤, 땅 위로 드러난 뒤에 비, 바람, 물 등에 의해서 깎이면 이렇게 지층의 모습을 볼수 있게 되는 것이랍니다. 자, 그러니까 지층이 만들어져 발견되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해 보면요. 흐르는 물에 의해서 운반된 자갈, 모래, 진흙 등의 퇴적물이 어떻게 된다? 쌓인다. 먼저 쌓여야 되겠죠. 그런 다음, 오랜 시간을 거쳐 단단하게 어떻게 된다? 굳어진다. 그러면 지층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땅 위로 솟아오른 다음에 침식 작용 등에 의해서 깎여서 지층이 드러나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침식이라는 거 우리 낱말풀이 보면요. 4학년 때도 이미 배우긴 했었어요. 흐르는 물 등이 지표를 깎는 거. 깎는 작용에 의해서 깎이면서 지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선생님이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들의 번호 표시를 해놨어요. 쌓이고 굳어져서 솟아오른 다음에 깎이면 지층이 드러나 우리가 볼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요. 아, 그런데 이 지층은요, 오랜 시간 거쳐서 단단해진 것이죠. 선생님이요, 지층은요, 암석이라고 했어요. 지층이 만들어질 때 퇴적물이 쌓이고 눌리면서 단단한 암석이 되는데요. 이렇게 퇴적물이 쌓여서 단단한 암석이 층층이 쌓여서 지층이 만들어지기까지는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답니다.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지층 모형 만들 때는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그렇게 그 실험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모형 만들 때좀 빨리 만들어졌으니까 지층도 금방 만들어지나 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 확인해 두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지층 모형과 실제 지층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공통점은요. 지층 모형, 실제 지층 봤을 때요. 이렇게 줄무늬가 보이는 것 똑같습니다. 이렇게 줄무늬가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 지층이니까요. 여러 개의 층, 층, 층, 층, 층, 층, 층, 층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만들어지는 순서 역시 같았죠? 아래에 있는 것이 먼저 쌓인 것이다. 아래서부터 차곡차곡, 아래서부터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다. 라는 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만들어지는 시간 다르죠. 그것 외에도요, 지층 모형은 단단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제 지층은 단단하죠. 왜요? 지층은 암석이라고 했어요. 또 지층 모형은 크기가 작아요. 그런데 실제 지층은요,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그리고 지층 모형은 층이 이렇게 수평으로 쌓여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 지층은요, 이 수평인 지층만 있는 거 아니었죠. 휘어지거나 끊어져 있는 것도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층 모형은 만들어지는데 짧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실제 지층은 만들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이 차이점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두어야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지층이 만들어지는 게 매일 똑같을까요? 다르겠죠. 어느 때는 자갈이 많이 쌓이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모래가 많이 쌓이기도 하겠죠. 이렇게 이 재료, 이 만들어지는 재료, 이 퇴적물의 이 순서, 쌓이는 순서, 그리고 양이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 바로 줄무늬가 생기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지층을 이루고 있는 자갈, 모래, 진흙 등 퇴적물의 종류가 다름으로 줄무늬가 나타나요. 또이 쌓이는 퇴적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서 지층의 줄무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빈 공간에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먼저 모래가 쌓입니다. 자, 이렇게 모래가 쌓여요. 그 위에 자갈이 쌓입니다. 자갈 그려주세요. 자, 자갈의 양이 많아요. 자, 그리고 진흙이 이렇게 쌓였습니다. 자,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림만 그려봐도 이렇게 저절로 이 줄무늬가 생기고 줄무늬가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 달라지겠네라는 거 우리 친구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층은요, 이렇게 자갈, 모래, 진흙 등의 퇴적물이 쌓여서 이 퇴적물이 단단한 암석이 되어서 층층이 쌓여 있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즉, 그러니까 이 지층은 암석이 층층이 쌓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지층을 이루는 암석, 이것도 뭔가 이름을 붙여줘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 지층을 이루는 암석, 바로바로 퇴적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층을 이루고 있는 암석을 퇴적암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한자로 그 뜻풀이를 보면요. 퇴, 쌓을 퇴, 적, 쌓을 적, 암은 바위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그렇죠. 바로 쌓고 쌓은 바위라는 뜻입니다. 아, 무엇이 쌓고 쌓여졌다? 퇴적물의 종류가 무엇이었다? 그렇죠. 자갈도 있고, 모래도 있고, 진흙도 있고, 이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또그 밖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암석이 된 것, 이게 바로 퇴적암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부분 다시 정리해 볼게요. 퇴적암, 흐르는 물에 운반된 자갈, 모래, 진흙 등의 퇴적물이 쌓여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자, 지층을 이루고 있는 암석, 퇴적암, 알겠죠? 근데 이 친구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자갈, 모래, 진흙의 이 퇴적물이 굳어져서 만들어졌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궁금합니다. 이 모래를 쌓아 만든 모래성 쉽게 무너졌는데 어떻게 이 모래가 쌓인 데 굳어져서 단단한 암석이 되었다라는 것일까요? 이상하죠?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친구들이요. 종이 두 장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단단하게 딱 붙을까요? 그냥 종이 두 장을 겹쳐 놓으면 될까요? 아니죠. 우리 어떻게 붙여요?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풀이 필요합니다. 풀을 바르죠. 그리고 붙여요. 근데 더잘 붙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맞아요. 꾹꾹 문질러서 눌러주죠. 그러면 종이 두 장이 딱 붙습니다. 이 원리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요. 이 퇴적암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간단하게 퇴적암 모형 만들어 볼게요. 이거 보면서 퇴적암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질지 우리 친구들이 추리를 해보세요. 자,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자, 모래를 준비했어요. 자, 여기 모래 보이죠? 자, 이 모래는요, 지금 아무것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이거 어떻게 암석이 된다라는 것일까요? 일단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이 모래 알갱이들을 붙여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여러 가지 재료가 있을 수 있는데요. 선생님은 물풀을 준비했습니다. 자, 또는요, 뭐, 목공풀도 괜찮고요. 석고가루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물풀을요, 여기 이렇게 충분히 넣어주는데요. 너무 많이 넣으면 또 굳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양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잘 붙어야 되죠. 서로서로 잘 붙게 하기 위해서 막대로 이렇게 잘 저어줍니다. 꼼꼼하게 이렇게 잘 저어주고, 저으면서 물풀이 조금 부족해 보인다 하면요. 조금 더 넣어가면서 모래 알갱이들이 서로 붙을 수 있게 잘 저어주는 거예요. 꼼꼼하게. 자, 선생님이 지금은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더 넣지는 않겠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보면서 더 필요할 것 같다 하면서 더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넣으면 이게 끝일까요? 아니겠죠. 이거보다 더잘 붙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눌러줘야 된다. 그래서 다른 이 플라스틱 컵으로 꾹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아까보다요, 이렇게 누르면요, 이 모래 알갱이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면서 이렇게 꾹 눌러지게 됩니다. 이 상태로요, 한 하루에서 이틀 동안 놓아두면요, 이 모래 알갱이들이 붙어서 단단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짠! 하고, 퇴적암 모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때요? 단단하죠? 뭐 흘러내리지 않고 딱 붙어 있죠? 요렇게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것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들고 나니, 아, 실제 자연 현상으로 생각했을 때이 퇴적암이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알지, 알겠죠? 그렇죠. 이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알갱이들을 붙여줄 수 있는 거, 그리고 눌러주는 거, 이거 필요하겠죠? 자, 이거 생각하면서 만들어지는 과정 정리해 볼게요. 흐르는 물이 운반한 자갈, 모래, 진흙 등의 퇴적물이 먼저 쌓입니다. 자, 일단은요, 알갱이들이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먼저 쌓인 퇴적물은요, 나중에 쌓인 퇴적물에 의해서 어떻게 될까요? 눌리겠죠? 왜 자꾸 쌓이니까 그 무게 때문에 눌리는 거예요? 눌리면요, 이렇게 공간이 넓었는데, 공간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공간이요, 이렇게 좁아지게 됩니다. 눌리니까 여기 공간이요,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알갱이 사이의 공간이 좁아집니다. 여기에서 끝? 아니죠. 이 알갱이들이 서로 붙게 만들어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그게 실제 자연현상에서는 무엇일까요? 바로요, 땅속에 흐르는 지하수, 물입니다. 자, 물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에 의해서 알갱이들이 서로 달라붙는 거예요. 눌리고 알갱이들이 서로 이렇게 달라붙고요. 이러한 과정이 오랜 시간 계속되면요, 단단한 이런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기억할 수 있겠죠? 퇴적물이 쌓인다. 그리고 눌린다. 그리고 물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에 의해 서로 붙는다. 그래서 단단한 암석이 된다. 이렇게 퇴적물이 만들어지는 과정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요. 이 지층, 퇴적암 공부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또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층 따로, 퇴적암 따로인가요?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퇴적암이 만들어지면서 이 퇴적암들이 쌓인 게 바로 지층이 되는 거예요. 지층이 만들어질 때 퇴적물이 쌓이고 눌리면서 단단해져서 이 퇴적암이 되고요. 이 퇴적암이 층층이 쌓이면서 지층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퇴적암이 층층이 쌓여서 지층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살펴본 퇴적암 보면요, 뭔가 이렇게 돌덩이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퇴적암은 딱이 돌덩이인가 봐. 지층 만들어지고 이 퇴적암이 따로 만들어진다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퇴적암으로 이 지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지층에서 떨어져 나온 암석들 있죠. 이걸 우리가 관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층은 대부분 이런 퇴적암이 층층이 쌓인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관찰하는 이런 퇴적암, 돌덩이 같이 생긴 이 퇴적암은 이 지층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라는 거. 지층 따로, 퇴적암 따로가 아니라는 거, 우리 친구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꼭 기억해, 왕! 우리 오늘 배운 내용, 개념 왕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 정리해 볼게요. 왕자에다가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지층의 또 다른 특징을 공부했습니다. 자, 일단 지층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그거 한번 간단히 적어 볼까요? 어떻게 쌓인다, 눌린다, 단단하게 되어서 지층이 되면 솟아오른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 깎인다. 그럼 지층이 발견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지층 하면요, 무엇이 쌓이는 것이다? 그렇죠. 바로 퇴적물이 쌓이게 되는 것인데요. 이 퇴적물의 종류와 양이 달라요. 그래서 지층에 무엇이 생기게 된다? 맞아요. 바로 줄무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이 퇴적물, 진흙, 모래, 자갈 등이 쌓여서 단단해진 암석, 지층을 이루고 있는 이 암석을 무엇이라고 한다? 맞아요. 바로 퇴적암이라고 한다. 오늘 배운 중요한 낱말들, 이렇게 왕자에 정리해두고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개념 잘 이해했는지 깜짝 퀴즈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흐르는 물이 자갈, 모래, 진흙 등을 운반해 쌓고, 먼저 쌓인 퇴적물이 눌리면서 층을 이루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단단하게 굳어져서 무엇이 만들어진다? 단단하게 굳어져서 이것이 만들어지고, 솟아오르면서 깎여서 보이게 되는 거? 그렇죠. 바로.

지층을 설명하고 있네요. 흐르는 물에 의해 운반된 자갈, 모래, 진흙 등의 이것이 쌓인 뒤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을 퇴적암이라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흐르는 물에 운반된 자갈, 모래, 진흙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물어보고 있네요. 무엇이다? 그렇죠. 바로 퇴적물이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모든 지층은 화강암, 현무암과 같은 화성암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니죠. 지층은 대부분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층을 이루는 암석, 바로 퇴적암이죠.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화강암, 현무암과 같은 화성암은요,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암석이었잖아요. 4학년 때 공부했었죠? 따라서 정답 X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념 공부 끝났습니다. 과학왕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 배웠던 개념,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문제왕으로 레벨업 해볼까요? 수술 문제왕. 먼저 빈칸 채우기 문제부터 해결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교재 절대 보지 말고 화면 보면서 빈칸 먼저 채워 볼게요. 자, 우리 지층 모형 실험으로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 추리하기 중에서 지층 모형과 실제 지층의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해 보았는데요. 공통점 무엇인가요? 모형도 마찬가지, 지층도 마찬가지. 이것과 이것이 보입니다. 지층에는 꼭 보이는 것. 그렇죠. 바로 줄무늬와 여러 개의 층이 보이겠죠? 또, 여기 있는 층이 먼저 쌓인 것이다. 지층이 만들어지는 순서. 먼저 쌓인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아래에 있는 층이 먼저 쌓인 것이라는 거. 우리 이두 가지는 지층의 특징이므로 꼭 기억해 둡니다. 자, 그럼 차이점 볼게요. 지층 모형은 단단하지 않지만 실제 지층은 단단합니다. 지층도 암석이라고 했잖아요. 지층 모형은 크기가 작았지만 실제 지층은 크기가 크고요. 지층 모형은 수평으로 쌓여 있지만 실제 지층은 모양이 다양했죠. 휘어진 지층도 있고요. 끊어진 지층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쉽고요. 자, 마지막. 지층 모형은 만들어지는데 짧은 시간이 걸리지만 실제 지층은 만들어지는데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 선생님이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한 것다 지층의 특징에 해당하죠? 이렇게 표시해두고 우리 친구들도 꼭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빈칸 문제 볼게요. 지층이 만들어져 발견되는 과정. 자,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흐르는 물에 의해 운반된 자갈, 모래, 진흙 등이 처음에 어떻게 된다? 차곡차곡? 그렇죠. 쌓이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쌓이면서 먼저 쌓인 퇴적물 위에 새로 운반되어 온 퇴적물이 계속 쌓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무게 때문에 그렇죠. 눌립니다. 자,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퇴적물이 쌓여 단단하게 어떻게 된 굳어진 지층이 만들어지고요. 땅 위로 솟아오른 뒤 어떻게 돼야 지층을 볼수 있다? 맞아요. 깎이면 볼수 있다. 쌓이고 눌려서 굳어진 것이 솟아올라 깎이면 지층을 볼수 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또요, 지층에 줄무늬가 생기는 까닭 알아보았죠? 왜? 지층을 이루고 있는 자갈, 모래, 진흙 등 무엇의 종류가 다르다? 이 자갈, 모래, 진흙을 무엇이라고 한다? 쌓이고 쌓이는 물질? 그렇죠. 퇴적물의 종류도 다르고요, 쌓이는 양도 다르니까 지층에 줄무늬가 생긴다라는 거 정리했고요. 자, 그리고 우리 퇴적암 공부했어요. 벌써 답이 나온 것 같은데. 흐르는 물에 의해 운반된 자갈, 모래, 진흙 등의 퇴적물이 쌓인 뒤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 퇴적물이 쌓여서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이다. 무엇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바로 퇴적암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네요. 자, 그럼 핵심 개념 확인하기 4번 문제 풀어볼게요. 지층 모형과 실제 지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래요. 지층 모형과 실제 지층에는 모두 줄무늬가 있다. 맞죠? 공통점이었습니다. 실제 지층은 단단하지만 지층 모형은 단단하지 않다. 차이점 우리 공부했었고요. 지층 모형과 실제 지층은 모두 흐르는 물에 의해 운반된 퇴적물의 순서와 퇴적물의

0: 퇴적물이 쌓인 순서가 다르다? 아니죠. 퇴적물, 우리 운반된 퇴적물 순서대로 아래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이죠. 자, 운반된 퇴적물의 순서와요, 쌓이는 순서는 다른 게 아니라 같다라고 해야 정답이 됩니다. 자, 먼저 운반된 게 자갈이다. 그럼 자갈이 맨 먼저 쌓이죠. 그 다음 모래다. 그럼 그 다음에 모래가 쌓이죠. 자, 그 다음 진흙이다. 그러면 진흙이 제일 나중에 쌓이겠죠. 같잖아요.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 우리 디귿이라고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번 볼게요. 지층이 만들어져 발견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그 순서 우리 잘 생각해 보면 되겠는데요. 흐르는 물에 의해 운반된 퇴적물의 종류나 양은 일정한 것이 아니라 매번 똑같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어느 때는 자갈이 많이 쌓이고, 어느 때는 모래가 많이 쌓이고,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해야 하고요. 흐르는 물에 의해 운반된 퇴적물이 쌓인 뒤 짧은 시간, 아니요, 지층이 만들어지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래야 단단하게 굳어져서 커다란 지층을 볼수 있는 거죠. 흐르는 물에 의해 운반된 퇴적물이 쌓이면서 단단한 지층이 만들어지고 땅 위로 솟아오른 다음 깎이면 지층 볼수 있다. 자, 쌓이고 단단해져서 솟아오르고 깎이면 볼수 있다. 우리 계속 표시하면서 공부했었어요. 따라서 옳은 것은요, 디귿이라고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6번 볼게요.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지층을 이루고 있는 자갈, 모래, 진흙 등 퇴적물의 종류가 서로 같아서 줄무늬가 생기는 거예요? 달라서 줄무늬가 생기는 거예요? 같아요. 같은 거 계속 쌓이면요? 이거 줄무늬 저절로 생겨요? 아니죠. 이렇게 종류가 다른 것이 쌓이니까요. 어때요? 저절로 쭉쭉 줄무늬가 생기죠. 따라서 종류가 달라서 줄무늬가 나타난다라고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볼게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간 알맞은 말은 어느 것입니까? 흐르는 물에 의해 운반된 자갈, 모래, 진흙 등의 퇴적물이 쌓여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 퇴적물이 쌓인 뒤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 그럼 바로 나오네요. 바로 용암, 마그마, 퇴적암, 화강암, 현무암. 그렇죠. 바로 퇴적암이라고 할수 있겠죠? 용암, 마그마, 화강암, 현무암. 오, 이건요. 4학년 때 우리 화상 공부할 때 배웠던 내용들이잖아요. 답 쉽게 3번이라고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까지 풀어보았으니 우리 과학왕 인증해야겠죠? 과학왕 인증 퀴즈 왕! 바로 지층을 이루고 있는 자갈, 모래, 진흙 등 퇴적물의 종류가 서로 달라서 지층에 이것이 나타난다. 정답을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퀴즈, 개념, 문제 하나씩 깨다 보니 어느새 과학왕이 되었죠? 다음 시간에도 퀴즈로 시작해서 과학왕으로 끝나는 시간 함께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친구들, 사실은 정확하게 개념은 깊이 있게 다루는 과학 알림이 바가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1강에서 만나고 끝나지 않고 2강으로 온 여러분 너무너무너무 기특합니다. 우리 1강에서는요, 지시약 그리고 지시약의 종류 중에서 리트머스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2강에서는 또 다른 지시약들을 알아본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재미있겠죠? 그럼 얼른 교과서 내용 학습으로 한번 가볼까요? 2강 수업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용액의 성질에 따라서 어떤 색깔로 변할까요? 두 번째, 붉은 양배추 지시약은 용액의 성질에 따라서 어떤 색깔로 변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2강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지시약이 바로 이 페놀프탈레인 용액 그리고 붉은 양배추 지시약인가 봐요. 이 페놀프탈레인 용액과 붉은 양배추 지시약은 도대체 어떤 색깔 변화를 보일까요? 이 수업이 끝나면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잘 대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학습 한번 해보자고요. 지시약에는 리트머스 종이, 페놀프탈레인 용액, 붉은 양배추 지시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알겠지만 리트머스 종이는 고체 형태이고요. 페놀프탈레인 용액과 붉은 양배추 지시약은 액체 형태입니다. 먼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이용해서 용액 분류하기, 그 중에서도 홈판을 이용한 분류 방법 한번 알아볼게요. 지난번에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그리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필요했기 때문에 총 16개의 홈이 필요했지만요. 이번에는 식초는 여기, 탄산수는 여기, 레몬즙 묽은 염산, 그리고 유리세정제 빨래비누 물, 석회수,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넣으면 되기 때문에 8개의 홈이 필요합니다. 다만 편의상 이 부분은 한번 비워두겠습니다. 실험판 위에 홈판을 올려놓고 여러 가지 용액을 3분의 1 정도 담은 다음에요. 이제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똑똑똑 떨어뜨려서 색깔 변화를 관찰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이 실험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갑자기 오! 하는 소리를 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색깔 변화가 정말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정말 신기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요, 이러한 색깔 변화가 나타나는데, 선생님! 여기 식초, 탄산수, 레몬즙, 묽은 염산은요, 색깔 변화가 없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페놀프탈레인 용액은요, 식초, 탄산수, 레몬즙, 묽은 염산과 만났을 때는 반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는 색깔이나 특징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유리세정제, 빨래비누 물, 석회수,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은 어때요? 모두 다 붉은색으로 변화하였죠. 우리 이 용액들 유서가 빨리 수업 들어와라 하면서 외웠었던 그 용액 묶음인데요. 그렇죠? 표로 한번 나타내 보자면요. 식초, 탄산수, 레몬즙, 묽은 염산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없고요.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은 유리세정제, 빨래비누 물, 석회수,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입니다. 이런 걸로 보아서 아하, 여기에 산성 용액에서는 변화가 없고 염기성 용액에서는 변화가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만 우리가 교재에서 다루게 되는 세 가지 지시약 중에서 유일하게 이 페놀프탈레인 용액만 염기성 용액에서 붉은색으로 변한다는 것은 꼭 짚어두고 가셔야 합니다. 우리 이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 변화와 그리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깔 변화를 비교해 보면서 이 분류한 것이 같은지 그 결과가 다른지 혹은 같은지를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실험 관찰 탐구하기 부분이고 교재로는 11쪽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실험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이렇게 비커에 각각 용액을 넣어놓고 리트머스 종이를 담궜을 때 탄산수나 묽은 염산에서는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수소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석회수나 묽은 수소나 나트륨 용액에서는 어때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르게 변화하였습니다.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용액들로 이렇게 나누어 보자면 탄산수나 묽은 염산이 한대 묶이고요. 석회수나 묽은 수소나 나트륨 용액이 또한대 묶입니다. 이것을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결과와 비교해 볼까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에도 탄산수, 묽은 염산, 석회수, 묽은 수소나 나트륨 용액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요. 탄산수나 묽은 염산에서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석회수나 묽은 수소나 나트륨 용액에서는 어때요? 붉은색으로의 반응이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변했어요. 붉은색으로 변하지 않았어요. 라는 색깔 변화가 아니라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용액들끼리 한번 묶여볼게요. 그러면 탄산수나 묽은 염산이 한대 묶이고요. 석회수와 묽은 수소나 나트륨 용액이 또한대 묶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나누어진 위치가 같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표와 글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탄산수, 묽은 염산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어떻게 붉은색으로 변화시켰고요. 그런데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보면요. 이 탄산수와 묽은 염산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에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X 표시해 둘게요. 이번에는 석회수, 묽은 수소나 나트륨 용액으로 한번 가볼게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변화가 없죠. 그런데 이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보면요. 이렇게 푸르게 변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탄산수, 묽은 염산, 석회수, 묽은 수소나 나트륨 용액 모두요. 이렇게 중간에 선을 그어보면 여기에 반응들이 동일하고 이 석회수나 묽은 수소나 나트륨 용액도 반응들이 동일한 모습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지시하게 색깔 변화를 통해서 탄산수나 묽은 염산을 한 묶음으로, 석회수나 묽은 수소나 나트륨 용액을 한 묶음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리트머스 종이와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깔 변화에 따라서 용액을 분류해보면, 탄산수나 묽은 염산, 석회수와 묽은 수소나 나트륨 용액으로 분류를 할수 있고요. 리트머스 종이,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깔 변화에 따라 용액을 분류한 결과가 같다는 사실도 우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실험 관찰 탐구하기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 두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탐구 문제 1번. 오른쪽의 용액을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에 각각 떨어뜨렸을 때 붉은색으로 변화시키는 용액을 두 가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푸른색으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산, 성, 용, 액이다 라는 사실. 그리고 산, 성, 용액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산성 용액의 대표적인 거, 식자에탄 레몬염 할때 식, 탄, 레, 염이라고 앞글자 혹은 중간글자를 따서 한번 외워보자고요. 그렇다면 일본에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국 산성 용액을 찾으시오라는 뜻입니다. 산성을 찾아라. 문제 해석을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여기에 탄산수, 석회수, 묽은 염산, 묽은 수소나 나트륨 용액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두 가지가 바로 산성 용액이에요. 첫 번째 바로 탄산수입니다. 그래서 정답으로 탄, 산, 수 적어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더 찾아볼까요? 우리 친구들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여기 묽은 염산이 그 정답입니다. 물, 은, 염, 산. 이렇게 적으면 1번 문제 해결이고요. 2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앞 1번에 어느 용액인지는 몰라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렸더니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페놀프탈렌 용액을 붉은색으로 변화시키는 용액의 성질은 바로 염기성이죠. 그렇다면 이 용액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것에 동그라미를 쳐라. 1번. 산성 용액이다. 맞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붉은색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염기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이 용액을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에 떨어뜨리면 변화가 없다. 여러분, 어때요? 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는 것은요? 산성이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여전히 푸른색으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염기성이에요. 오호! 이 설명이 요 염기성에 대한 설명 맞잖아요? 그래서 알맞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붉은 양배추 지시약과 관련된 내용 한번 알아볼게요. 붉은 양배추 지시약은요, 천연 지시약이에요. 자연으로부터 온 지시약이거든요. 여러분도 만들 수는 있어요. 다만 뜨거운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한 상태에서 어른과 함께 만들어야겠죠? 어떻게 만드느냐? 붉은 양배추를 잘라서 비커에 담고요. 그런 다음에 그 안에 양배추가 잠길 정도로 뜨거운 물을 부어줍니다. 그렇게 되면요, 붉은 양배추에서 색소 성분이 우러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나온 색소 성분만 가지기 위해서 나머지 양배추 몸체는 체에 걸러서 내면 여러분에게도 붉은 양배추 지시약이 생기게 됩니다. 이 붉은 양배추 지시약도 도대체 어떻게 색깔 변화를 하는지 홈판에서 알아볼 수 있거든요. 아까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실험했었던 것과 같은 구성으로 놓아두면 됩니다. 여기에 식초, 탄산수, 레몬즙, 묽은 염산, 그리고 이쪽에는 유리세정제, 빨래피는 물, 석회수, 묽은 수소나 나트륨 용액을 놓는 거죠. 여기는 편의상 비워두고요. 여러분, 이 다음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페놀프탈레인 용액 실험만큼이나 이 붉은 양배추 지시약 실험도 여러분이 정말 정말 좋아하는 실험이거든요. 사실 선생님도 정말 정말 좋아해요. 왜냐? 이 색깔 변화가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색깔이 이런 방식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우와, 너무너무 다양하죠. 여기 보면 탄산수, 레몬즙, 식초, 묽은 염산에서는요, 붉은색 계열로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묽은 염산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시 중에서 비교적 강한 상성이거든요. 그래서 붉은색이 조금 더 강하게 보이고요. 탄산수는 비교적 약해서 약간은 보랏빛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 탄산수, 레몬즙, 식초, 묽은 염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붉은색 계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유리세정제, 석회수, 빨래피는 물, 묽은 수소나 나트륨 용액은요, 하나로 파란색이다 혹은 노란색이다 이렇게 나타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이것을 푸른색이나 노란색 계열이라고 부릅니다.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여러분에게 이것은 무슨 용액이에요? 혹은 이렇게 변하도록 하는 것은 무슨 용액이에요? 라고 물을 수 있겠어요. 하나하나씩 살펴보자면 원래 파란 빛을 띠고 있었던 유리세정제는 조금 더 파란색, 석회수는 청록색, 녹색 같은 부분, 빨래피는 물도 청록색, 청색 같은 부분, 그리고 묽은 수소나 나트륨 용액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8개의 예시 중에서 가장 강한 염기성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다음 강의 정도에서 우리가 붉은 양배추 지시약의 색깔 변화표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강한 산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붉은색, 그러다가 가장 강한 염기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노란빛을 띠어요. 이 붉은색에서 분홍색으로, 보라색으로, 그리고 청록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해가는 과정도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방금까지 페놀프탈레인 용액, 그리고 붉은 양배추 지시약의 색깔 변화에 대해서 이 사진으로 보고 상상만 해보았는데,

텐데요. 우리 이번에는 실험을 통해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용액의 성질에 따른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깔 변화를 관찰해 봅시다. 100ml 비커에 식초, 탄산수, 레몬즙, 묽은 염산, 유리세정제, 빨래 삐는 물, 석회수,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담고 각 용액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서 색깔 변화를 관찰합니다. 식초, 탄산수, 레몬즙, 묽은 염산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리세정제, 빨래 삐는 물, 석회수, 묽은 수산화 나트륨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이번에는 각 용액에 굵은 양배추 지시약을 넣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용액에 굵은 양배추 지시약을 넣었을 때 식초, 탄산수, 레몬즙, 묽은 염산은 붉은색 계열로 변화합니다. 유리세정제와 석회수, 빨래 삐는 물,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은 푸른색 혹은 노란색 계열로 색깔이 변화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직접 실험하면서 관찰했더니 너무너무 아름다운 색깔 변화이죠. 그런데 가끔 여러분이 마음먹고 집에서 이 실험을 했을 때, 선생님은 이렇게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 나는 색깔 변화가 없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유리세정제, 빨래 삐는 물과 같은 것에는 정확하게 산성을 띠거나 정확하게 염기성을 띠지 않는 그런 용액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대체로 선생님과 같은 결과를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붉은 양배추 지시약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실험을 이어서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선은요, 거름 종이에 붉은 양배추 분말을 녹인 물 혹은 붉은 양배추를 우려낸 용액을 바르고 거름 종이를 바싹 말려줍니다. 여러 가지 용액을 이용해서 그림을 완성하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찍어서 이 거름 종이 용액에 그리면 노란색이 나오는 거고요. 또 묽은 염산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면 붉은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너무너무 재미있겠죠? 이제 우리 맨 처음에 했었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을 텐데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용액의 성질에 따라서 어떤 색깔로 변하였는가? 그리고 붉은 양배추 지시약은 용액의 성질에 따라서 또 어떤 색깔로 변하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거 표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선은요, 용액의 종류, 식초에탄 레몬염이라고 하는 산성 용액의 경우에는요, 리트머스 종이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했고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붉은 양배추 지시약의 색깔 변화는 전반적으로 붉은색 계열로 변하였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염기성 용액, 유서가 빨리 수업 들어와라 라고 하는 유리세정제, 빨래 삐는 물, 석회수,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은요, 이 리트머스 종이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변하였습니다. 특이하게 이 염기성 용액에서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붉은색으로 변하고요. 붉은 양배추 지시약에서는 푸른색이나 노란색으로

색 계열로 변화합니다. 여러분, 이거 외워주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선생님이 리트머스 종이 때부터 강조했었던 거, 붉은색으로 변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외워라 라고 했었어요. 왜냐? 여러분, 산성 용액이 있고, 염기성 용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리트머스 종이, 선생님 첫 글자만 적을게요. 그리고 페놀프탈레인 용액. 마지막으로 붉은 양배추 치시약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붉은색만 표시를 해볼게요.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그리고 붉은 양배추 치시약도 붉은색 계열로 변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쉽게 몽땅 다 붉은색으로 변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에서만 염기성에서 붉은색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런 흐름들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우리 정확한 문제풀이 할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여기까지 학습해 보았으니까 우리 핵심 개념 확인하기 문제 풀면서 문제풀이로도 연습해 볼게요. 우리 3번 핵심 개념 확인하기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지시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시약은 리트머스 종이 그리고 페놀프탈레인 용액, 붉은 양배추 지시약과 같은 것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지시약이 매우 유용하고 중요한 점, 바로 색깔 변화를 통해서 용액의 성질을 알려준다는 사실이죠. 그런 것들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우리 보기 한번 읽어볼게요. 기억! 지시약은 용액의 성질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물질이다. 어때요, 여러분? 지시약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리켜 보여준다라는 거죠. 어떻게 가리켜서 보여주느냐? 아, 이 용액은 산성 용액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 용액은 염기성 용액이에요.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가리켜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색깔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기 기억이 일단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니은과 디귿도 한번 살펴볼게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하게 하는 용액은 염기성이다. 여러분 어때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바꾸는 거 이거 한번 꼭 기억해 두고 있었으면 좋겠다. 선생님 이야기했죠?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뀌면 이것은 산성 용액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니은에서 염기성이라는 부분이 틀렸으므로 X. 디귿 넘어가 볼게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산성 용액에서 붉은색으로 변하고, 여러분 이 부분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은요, 염기성 용액에서 붉은색으로 변하고요. 그 염기성 용액에서 색깔 변화가 없다. 이 부분도 맞지 않죠? 산성 용액에서 색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정답은 기역밖에는 없겠네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탄산수에 넣으면 색깔이 어떻게 되는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탄산수는 산성인가요? 혹은 염기성인가요? 우리 친구들 얼른 한번 대답해 볼까요? 맞아요, 맞아요. 바로 산성입니다. 앞글자 혹은 중간 글자 따보면요. 식, 탄, 레. 염이라고 하는 이 용액들, 이것이 바로 산성 용액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산성 용액이 네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렌지 주스, 사과, 즙과 같은 것도 산성 용액입니다. 더 많은 종류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고,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는 것은 산성 용액입니다. 그런데 이 탄산수는 산성 용액입니다. 그러므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탄산수에 넣으면요, 붉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붉은색으로 변함. 이렇게 정리해 줄수 있겠어요? 자, 이제 5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석회수에 어떤 지시

치약을 떨어뜨렸더니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석회수는 어떤 용액인가요? 유, 석, 빨래 피눈물, 그리고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 이것은 바로 염기성이죠. 석회수에 어떤 지시약을 떨어뜨렸더니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변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염기성에서 붉은색으로 변하는 지시약은 무엇이에요? 뭐라고요? 리트머스 종이? 붉은 양배추 지시약이라고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우리 친구들 염기성에서 붉은색으로 변하는 거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수 있죠? 그것은 바로 페놀프탈레인 용액입니다. 붉은 양배추 지시약의 경우는요, 이 염기성 용액을 만나면 푸른색 혹은 노란색 빛의 용액의 색깔이 띠게 됩니다. 여기에서 용액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붉은 양배추 지시약의 색깔이 변한다는 것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식초에 붉은 양배추 지시약을 떨어뜨리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식초는 무슨 용액이다? 어떤 성질을 띠고 있는가? 바로 산성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이 산성 용액과 붉은 양배추 지시약이 만났다? 그렇다면 어떤 색 계열로 색깔이 변하나요? 붉은 양배추 지시약은요, 붉은색 계열로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색으로 변할지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붉은색으로 변하는 거 무엇이다? 바로 니은입니다. 식초는 붉은 양배추 지시약을 만나면 니은과 같이 붉은색으로 변하게 돼요. 참고 삼아서요, 이것은 유리 세정제의 모습. 그리고 이것은 무엇?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의 모습입니다.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쓸게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핵심 개념 확인하기 문제까지 다 풀었거든요. 오늘의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문제. 지시약 중 하나로 산성 용액에서는 붉은색 계열을, 염기성 용액에서는 푸른빛 혹은 노란빛을 띠도록 만드는 지시약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오늘 페놀프탈레인 용액도 붉은색으로 변하고 붉은 양배추 지시약도 붉은색 계열로 변하는 것이 있었는데 도대체 페놀프탈레인 용액일까요? 붉은 양배추 지시약일까요? 정답을 아는 우리 친구들은요,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수강후기 게시판 자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우리 친구는 정답을 맞췄군. 아, 우리 친구는 안타깝지만 정답을 못 맞췄구나. 한번더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수강 후기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문제 풀고 수강 후기도 남기면서 선생님이 보고 계실 거야. 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한번 풀어나가 보자고요. 여러분, 이렇게 2강도 끝이 났습니다. 2강까지 쭉 달려온 여러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어디에서 다시 만나야 된다? 우리는 3강에서 만나야 합니다. 3강에서 만날게요. 안녕!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사주 완성 독해력 2단계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어떤 주제의 글을 읽게 될지 정말 정말 궁금하죠? 짜잔! 오늘은요, 과학에 관련된 이두 가지 글을 읽어볼 거예요. 봄에 피는 분홍색 꽃, 진달래와 철쭉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힘센 곤충인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독해 여행 떠나보도록 할게요. 출발!

네, 교재 20쪽입니다. 다 폈나요?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제목 큰 소리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봄에 피는 분홍색 꽃, 진달래와 철쭉. 잘했어요. 봄에 피는 꽃을 봄꽃이라고 해요. 올망졸망 피어나는 봄꽃들은 색깔도 다양해요. 올망졸망 피어나는 게 어떻게 피어나는 걸까요? 드리리뜨리. 작은 것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가득 모여있는 모양. 작은 것들이요. 여기저기,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서 가득 모여가지고 피어있는 것을 우리가 올망졸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봄꽃들이 피어있는 거 보면은요. 자, 여기저기 저기 다 올망졸망,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피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망졸망 피어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올망졸망 피어나는 봄꽃들은요. 색깔도 다양하죠. 벚꽃은요. 흰색 꽃을 피우고요. 개나리는요, 노란색 꽃을 피워요. 그리고 영산홍이라는 꽃은 빨간색 꽃을 피웁니다. 이 분홍색 꽃을 피우는 식물도 있어요. 그 주인공은 바로 오늘 함께 알아볼 진달래와 철쭉입니다. 이 진달래와 철쭉이 주인공인데요. 자, 마지막에 등장했습니다. 분홍색 꽃을 피우는 이 식물, 진달래와 철쭉입니다. 자, 그럼 진달래와 철쭉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네요. 진달래와 철쭉이 피우는 꽃은 서로 닮았어요. 우선 봄에 피는 꽃이라는 점이 닮았고, 분홍색 꽃을 피운다는 점이 닮았어요. 이 진달래와 철쭉의 공통점입니다. 봄에 피는 봄꽃이다. 그리고 분홍색 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꽃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공통점을 가진 두 꽃은 서로 반대되는 별명을 가졌어요. 별명이 있는데 서로 반대된대요. 어떤 별명일까요? 진달래 꽃의 별명은요, 참꽃이에요. 참꽃. 참꽃은 먹을 수 있는 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음식 위에 진달래꽃을 올려 음식을 아름답게 장식하기도 했어요. 철쭉꽃의 별명은 개꽃이에요. 개꽃은 먹을 수 없는 꽃이라는 뜻이에요. 철쭉꽃에는 독이 들어 있어서 먹으면 배가 아파요. 이 철쭉과 진달래꽃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었네요. 먹을 수 있다, 없다. 이 진달래꽃은 먹을 수 있어서 참꽃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철쭉꽃은 먹을 수 없어서 개꽃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대요. 자, 우리가 진달래하고 철쭉을 봤을 때, 자, 공통점은 어떤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여기 부분이 공통점이라는 것이죠. 공통점은 봄꽃이라는 거, 분홍색 꽃이라는 거, 그리고 진달래는 먹을 수 있는 참꽃이라는 거, 그 다음 철쭉은 먹을 수 없는 개꽃이라는 거,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진달래와 철쭉은 꽃이 피는 시기로 구분할 수 있어요. 시기, 시기는요, 어떤 일이나 현상이 진행되는 때, 언제, 이걸 봐요.

말을 해요. 꽃이 피는 그 때로 구분을 할 수가 있대요. 진달래가 꽃이 피는 시기와 철쭉이 꽃이 피는 시기는 다른가 봐요. 진달래는요,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꽃을 피워요. 진달래 언제 꽃을 핀대요? 여기에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아니, 중순이 선생님 언제예요? 중순. 자, 중순. 중순은요, 한달 가운데 11일부터 20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달은요, 30일 정도죠. 31일인 달도 있고, 28일인 달도 있지만, 보통은 30일이죠. 그래서 1일부터 10일 정도까지를 초순이라고 하고요. 11일부터 20일까지를 중순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21일부터 끝까지를 하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순, 이 가운데쯤. 그러니까 진달래가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해서 꽃이 핀대요. 그리고 꽃이 지고 나면, 이 진달래 꽃이 지고 나면, 그제야 이제 잎사귀가 나오는 식물이에요. 잎사귀는 뭐예요? 잎사귀 드리리 나무나 풀에 달린 하나하나의 잎을 잎사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달래 같은 경우에는 꽃이 이렇게 다 피고 이 꽃이 다 지고 나면은 그때 이렇게 잎사귀만 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철쭉을 한번 볼게요. 철쭉은요, 4월 중순부터 6월까지 꽃을 피워요. 철쭉은 언제 꽃을 핀다? 4월 중순부터 6월까지 꽃을 피운다. 했더니 진달래가 피고 지면 그때 철쭉이 피네요. 그리고 꽃이 잎과 함께 나오는 식물이에요. 아까 진달래 같은 경우에는 꽃이 나오고 그 다음에 꽃이 진 다음에 잎사귀가 나왔는데 철쭉 같은 경우에는 꽃과 잎이 함께 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쭉꽃이 피었을 때는 이미 진달래꽃이 모두 지고 없어요. 우리가 혹시 먹는다면 이 3월부터 4월 중순에 피어 있을 때이 진달래꽃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4월 중순부터 6월에 핀 철쭉은 먹으면 안 된다입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각각 써 넣으세요. 중순은 한달 가운데 며칠부터 며칠까지의 기간을 가리킨다. 중순 11일부터 20일까지가 중순이다라고 배웠죠. 다음 2번 볼게요. 다음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 넣으세요. 올망졸망, 똘망똘망, 주인공, 잎사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망졸망이 뭐였어요? 조그만한 것들 이렇게 흩어지면서 이렇게 모여져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 바로 올망졸망이었어요. 작은 열매들이 올망졸망 달려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올망, 졸망. 자, 그럼 선생님이 올망졸망을 넣어서 한번 또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이 아이들이 올망졸망 앉아 있었다. 인형들이 올망졸망 진열되어 있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 올망졸망이라고 한다면 머릿속에 떠오르나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 인형들이 올망졸망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모습,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식물에 무엇무엇에 이슬이 맺혀 있다. 식물에 잎사귀에 이슬이 맺혀 있는 것이죠? 잎사귀라고 적어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똘망똘망은 무슨 뜻일까요? 똘망똘망. 이것은 흐리지 않고 밝은 눈, 그리고 맑은 눈, 아주 똘똘하게 이렇게 쳐다보는 걸 우리가 똘망똘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는 똘망똘망 나를 쳐다보며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또 문장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똘망똘망 선생님을 쳐다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 선생님 다 보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재 21쪽이에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써 넣으세요. 이 글은 진달래와 철쭉의 무엇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진달래와 철쭉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 나와 있었습니다. 공통점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진달래와 철쭉의 공통점 무엇이었죠? 봄꽃이고 분홍색 꽃이라는 것이었죠. 차이점은요,
차이점은 먹을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진달래꽃은 먹을 수 있어서 참꽃, 철쭉은 먹을 수 없어서 개꽃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꽃을 피는 시기도 달랐죠. 진달래가 먼저 피었습니다.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피었고요. 철쭉은요, 4월 중순부터 6월까지 피었어요. 진달래는요, 꽃이 피고 나서 잎사귀가 나왔고요. 철쭉은요, 꽃과 잎이 함께 나왔습니다. 머릿속에 다시 그려지나요?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서로 관련이 있는 것끼리 이으세요. 진달래꽃은요, 참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맛있겠는걸? 그러면서 이렇게 꼬치를 들고 있어요. 진 달래인 줄 알고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우리 5월에 피는 꽃은 뭐예요? 진 달래는 언제 핀다고 했죠? 3월부터 4월 중순. 중순은 11일부터 20일. 그러니까 11일부터 20일. 4월 한 20일까지 이렇게 피는 꽃은 진달래인데, 5월이잖아요. 5월이면 그 뒤로 피는 철쭉이에요. 5월에 피는 그꽃 이름은 철쭉이에요. 철쭉. 철쭉인데, 무엇이 있으니까 먹으면 안 돼요. 독이 있어요. 독이 있으니까, 먹으면 안 돼, 라고 말을 해줘야 되겠죠. 우리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이랑 독해력을 올리다 보니까요. 알고 있는 이 배경 지식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기역의 가닥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기역이 어디인지 그래서 찾아볼게요. 진달래와 철쭉이 피우는 꽃은 서로 닮았어요. 우선 봄에 피는 꽃이라는 점이 닮았고, 분홍색 꽃을 피운다는 점이 닮았어요. 그래서 두 꽃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두 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 부분이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두 꽃을 구분하지 못하는 까닭이 뭐냐, 이유가 뭐냐, 이걸 찾아보라는 거예요. 색이 비슷해서. 둘다 분홍색이잖아요? 향이 서로 닮아서, 향이 서로 닮았다,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런 것도 아니고요. 여름에 피어나는 꽃이 아니라 봄에 피어나는 꽃이고요. 잎과 함께 꽃이 피는 점이 같아서, 잎과 함께 피는 것은요, 철쭉꽃이었고요. 진달래는요, 또 따로 피는 거였어요. 그래서 색이 분홍색으로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분하기 힘들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글의 구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언제 피는, 저 봄에 피는 진달래꽃과 철쭉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공통점은요, 봄에 피는 꽃이라는 거, 그리고 분홍색 꽃이라는 점이 공통점이었습니다. 분홍색 꽃. 차이점은요, 반대되는 별명. 참꽃이냐, 개꽃이냐, 그리고 꽃피는 그렇죠. 시기가 달랐어요. 뭐가 먼저 피었죠? 그래요. 진달래꽃이 먼저 피고요. 4월 중순쯤에 철쭉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확실하게 정리되었나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글을 읽어보면서 독해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독해 여행 출발!

네, 교재 20, 이쪽입니다. 선생님과 함께요. 제목 크게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힘센 곤충,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 우리 친구들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구분할 수 있나요?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고, 뭐가 차이점이지? 이렇게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글을 읽어보면은 우리 친구들 확실하게 알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곤충을 좋아하시나요? 우리 주변에는 많은 종류의 곤충들이 살고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곤충은 약 80만 종에 달한다고 해요. 종, 여기에서 종이 뭐예요? 땡땡 치는 그 종소리 종이에요? 볼게요. 띠리리띠리. 어떤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눈 갈래, 이 종류를 말을 합니다. 어떤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 이 갈래를 우리가 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곤충이 약 80만 종류가 있다라고 쉽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와, 정말 많네요. 그리고 모든 동물 가운데 4마리 중 3마리는 곤충일 정도로 그 수가 매우 많아요. 자, 이게 어떤 의미예요? 동물이 있어요. 동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동물 하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곤충도 동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토끼나 호랑이 같이 이렇게 털이 있는 이 포유류도 있고요. 또 개구리, 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새, 날아다니는 이 조류도 있습니다. 이 다양한 종류의 동물이 있는데요. 이네 마리 중에 세 마리가요, 세상에 곤충이래요. 하니까 동물 전체를 다 해봤을 때 이만큼이 곤충이고 여기 안에 이 새도 있고 이 토끼도 들어가고 물고기도 들어가고 여기에 다 들어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충이 이렇게나 많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동물 가운데 네 마리 중세 마리는 곤충일 정도로 그 수가 매우 많아요. 오늘은 그중 힘이 세기로 유명하다라는 것이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두 종의 곤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힘이 세기로 유명한 곤충 무엇일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입니다.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가 이 글의 주인공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요, 곤충이 정말 많다라는 것과 오늘 이 글에서는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를 소개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사슴벌레의 이름은 사슴뿔처럼 생긴 큰턱 덕분에 붙여졌어요. 자, 왜 사슴벌레냐? 사슴뿔.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사슴뿔 어떻게 생겼어요? 사슴이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 그냥 그림 이렇게 볼게 봐요. 뿔이 이렇게 사슴뿔 이렇게 났잖아요. 뿔이 이렇게 났어요. 이렇게 뿔이 나 있는데, 이 사슴뿔처럼 생긴 큰 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슴벌레예요. 그러니까 사슴벌레는 요렇게 생긴 이두 개, 요렇게 큰 턱이 있는 게 사슴벌레구나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암컷과 수컷 모두 큰 턱이 있어요. 암컷도 있고 수컷도 있습니다. 수컷의 큰 턱이 암컷의 큰 턱보다 크기가 더 커요. 둘다 있는데 크기가 다를 뿐이에요. 수컷의 큰 턱이 더 큽니다. 큰 턱은 수컷끼리 싸울 때나 먹이를 차지하려 할때 써요. 자, 차지가 무슨 뜻이에요? 차지. 자, 차지는 사물이나 공간, 지위 등을 자기 몫으로 가진다. 그러니까 지금 먹이를 내 것으로 가진다라는 게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컷끼리 싸울 때. 그리고 먹이를 차지하려고 할 때, 이큰 턱을 사용해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수컷이 암컷에게 자신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과시할 때, 과시는 뭐예요? 과시. 자랑해서 보이는 거예요. 나힘 세다! 하고 과시하는 거예요. 나 좋은 장난감 샀다! 하고 과시하는 거예요. 자랑해서 보이는 것이 바로 과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세다라는 것을 암컷에게 보여줄 때에, 그때도 큰 턱을 쓰는 거예요. 큰 턱을 언제 쓰는지 나와 있죠? 그래야 암컷의 짝이 될수 있기 때문이에요. 암컷이 딱 보고요. 큰 턱을 가지고 이렇게 힘이 센 수컷을 보고, 저 수컷이랑 짝짓기를 해야 되겠어! 하고 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암컷은 큰 턱의 크기가 수컷보다 작지만 배에 잔털이 나 있다는 점이 달라요. 자, 암컷은 배에 잔털이 있습니다. 큰 턱은 좀 작지만 배에 잔털이 있는 게 암컷이다. 사슴벌레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았어요. 자, 이번에는요, 장수풍뎅이입니다. 장수풍뎅이는요, 큰 뿔을 가진 곤충이에요. 우리 장수풍뎅이 이렇게 보면은요, 사슴벌레처럼 생긴 이렇게 뿔이 아니라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긴 큰 뿔이 있습니다. 장수풍뎅이의 뿔은요, 암컷에게는 없고 수컷에게만 있어요. 아까 이큰턱 같은 경우에는 암컷, 수컷 둘다 있었죠? 근데 이번에 장수풍뎅이의 큰 뿔은요, 수컷만 있어요. 수컷의 머리와 앞가슴에는 뿔이 나 있어요. 이 뿔은 먹이를 차지하려 할 때, 암컷과 짝이 되려 할때 필요해요. 이큰 턱과 약간 비슷하네요. 큰 뿔도 먹이를 차지하려고 할 때, 암컷과 짝이 되려고 할 때, 이큰 뿔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수컷들끼리 뿔을 맞대고 싸워서 강한 힘을 가진 수컷이 암컷과 짝이 될수 있어요. 암컷은 뿔은 없어요. 그런데 등판 전체에 털이 나 있습니다. 그게 수컷과 다른 점이에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에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지구상에 살았던 공룡은 여러 가지 종이 있었다. 여러 가지 중이 있었다. 우리 아까 이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여러 가지 이 갈래 종류를 종이라고 한다고 했죠? 공룡이 여러 가지 종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악기를 연주하며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자신의 실력을 전시하고 있었다. 전시라는 것은요, 이렇게 진열해서 쫙 보여주는 거고요. 과시라는 것은요, 자랑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자신의 실력을 악기를 막 연주하면서 과시하는 거예요. 자랑하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시라고 하면 되겠죠. 자,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뜻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 유명하다와 차지하다가

가 있습니다. 사물이나 공간, 지위 등을 자기 몫으로 가지다. 유명하다예요. 차지하다예요. 자기 몫으로. 이거 내 거야 하고 가지는 것은 차지하다가 되겠습니다. 차지하다. 그럼 차지하다를 넣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차지하다. 그는 승리를 차지했다. 책상은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해. 책상은 넣지 말자. 이거 내 거야 하고 장난감을 모두 다 차지했다. 이렇게 차지라는 말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이요.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은요. 유명하다입니다. 유명하다. 유명하다를 넣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장면은 이 영화에서 아주 유명한 장면이야. 나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 이곳은 정말 유명한 물건이야. 유명한 음식점이야.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라는 유명하다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23쪽으로 한번 보세요. 1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각각 써 넣으세요. 이 글은 뭐와 뭐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어떤 거와 어떤 거예요? 그렇죠. 사슴벌레. 사슴벌레. 그리고 장수. 풍뎅이.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었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글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두 가지를 골라 기호를 쓰세요. 사슴벌레의 성장 과정. 사슴벌레가 어떻게 크는지 나와 있었나요? 그건 안 나왔었어요. 장수풍뎅이의 수명. 수명. 언제 죽느냐? 언제까지 사느냐? 이게 수명이에요. 장수풍뎅이의 수명 안 나와 있었는데요. 수컷 장수풍뎅이의 뿔이 난 위치, 저 뿔이 어디 나는지 나와 있었죠. 이 암컷 사슴벌레의 잔털이 난 위치, 이것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와라는요, 이 글을 통해서 알수 있지만 가와나는요, 알수 없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다 찾아보았죠? 자, 그럼 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속 친구에게 해줄 말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라고 했어요. 어느 곳이 암컷 장수풍뎅이일까? 자, 우리 장수풍뎅이는요, 큰 뿔이 있는데요. 수컷만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암컷은요, 이큰 뿔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수컷이고, 얘는 암컷이겠네요. 왼쪽, 오른쪽, 어떤 거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암컷이야. 암컷은 뿔이 있거든 없거든, 뿔이 없거든. 이 친구에게 이렇게 알려줄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글을 읽고 나니까 친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도 많아졌어요. 자, 그다음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슴벌레의 큰 턱, 장수풍뎅이의 큰 뿔에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골라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먹이를 차지할 때 사용한다. 어때요? 이것도 맞죠? 수컷끼리 싸울 때 사용한다. 그런다고 했습니다. 먹이를 잘게 부술 때 사용한다.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1번과 2번에만 동그라미 표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글의 구조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글을 읽었으니까요. 한번 구조를 봐야 되겠죠? 무엇이 세기로 유명한 곤충이에요? 힘이 세기로 유명한 곤충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였습니다. 사슴벌레는요, 암컷과 수컷 모두요, 큰 턱이 있었습니다. 암컷은요, 배에 잔털이 있었습니다. 장수풍뎅이는요, 수컷은요, 큰 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컷은요, 뿔은 없어요. 하지만 등판 전체에 털이나 있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다 기억나죠? 이제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보면서요, 두 가지 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봄에 피는 진달래꽃과 철쭉꽃의 공통점과 이 차이점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봄에 피는 꽃,
분홍색 꽃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죠. 그래서 공통점이라는 것은요, 예, 둘다 같이 통해 있다, 둘다 닮아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요, 반대되는 별명을 갖고 있다. 진달래 꽃은 먹을 수 있어서

참꽃. 그리고 철쭉꽃은 먹을 수 없어서 개꽃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꽃 피는 시기가 달랐어요. 진달래꽃은요, 더 일찍 폈죠. 3월부터 해서 4월 중순까지였고요. 철쭉꽃은요, 4월 중순부터 6월까지였습니다. 이 꽃과 잎사귀가 같이 피는 게 있었고 따로 피는 게 있었어요. 진달래꽃은요, 꽃이 먼저 피고 크게 지면 잎사귀가 폈고요. 철쭉꽃 같은 경우에는 꽃과 잎이 같이 함께 핀다라고 했습니다. 이 머릿속에 쭉 정리가 되었나요?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글을 쓸 때요,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넣어서 그 내용이 들어가게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그것은요, 꼭 진달래꽃과 철쭉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뭐 연필과 지옥의 공통점과 차이점, 뭐 어떤 내용이든 좋죠.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용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요, 힘이 세기로 유명한 곤충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였습니다. 사슴벌레는요, 암컷과 수컷 모두요, 큰 턱이 있었어요. 다만, 크기는 좀 달랐죠? 어떤 게 더 컸어요? 그래요. 수컷의 큰 턱이 훨씬 더 컸어요. 그리고 암컷은 좀 작았어요. 암컷은요, 배에 잔털이 있었습니다. 장수풍뎅이는요, 수컷은요, 큰 뿔이 있지만은요, 암컷 같은 경우에는요, 큰 뿔은 없고요. 등판 전체에 털이나 있었습니다. 이 큰 턱과요, 큰 뿔은요, 어떤 역할을 했나요? 네, 수컷이요, 이 암컷과 짝이 되려면 내가 힘이 세다라는 것을 과시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수컷이랑 이렇게 싸우면서 힘을 보여줄 때도 썼고요. 이 먹이를 차지할 때도요, 보여줄 때 힘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큰 풀이나 큰 턱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니까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지나가다가 나무에서 딱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딱 사슴처럼 풀이 나와 있어. 저거 사슴벌레네. 저거는 암컷인지 수컷인지는 그 큰 턱의 크기를 보고 알아야 되네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하나로 딱 뿔 모양으로 나 있어요. 그러면 이건 장수풍뎅이네. 뿔이 나 있으니까 이건 수컷이야. 암컷이 아니야. 이것까지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선생님과 함께 독해력도 쑥 올려보는 여행을 떠나보았습니다. 오늘은 과학 지문이었어요. 과학과 관련된 지문들을 읽어보니까 우리 친구들의 과학 실력도 오르는 것 같네요. 철쭉과 진달래, 이제 봄에 보면은 이거 철쭉이야, 이거 진달래야, 어떤 건지 구분할 수 있을 거고요.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도 이 산속에서 보거나 주변의 나무에서 보면은 이거 장수풍뎅이야, 이거 사슴벌레야 하고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공부해보니까 선생님도 기분이 아주 좋네요. 다음 시간에는요, 더 재미있는 글을 선생님이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미리 한번 예습해보고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더 씩씩하고 신나는 마음 가지고 오기 약속해봐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물고기와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 크긴 돼야 저게 참치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 전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강한 충동을 느꼈어요. 들어있어요. 와, 드디어 왔다. 맞죠? 맞잖아요. 다 해봐야 아는 거지. 실패를 겪어봐야 해서. 안전하게 컸죠.
1: 이 맛이야. 덜컥 가지 않은가?
0: 그다음 코.

0: 아시아 쪽에 위치해 있는 그 항구 중에서요. 무쿠항이 굉장히 큰 항구예요. 네. 이 정도 규모는 뭐 전 세계 어디 가도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또 그 어선들이 있죠. 네, 다양한 어선들이 준비해 있고 바다의 냄새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전통 시장이 있고 제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무쿠입니다. 이 인근에서 나오는 해산물. 뭐 어패류도 있고 이 위판장 수입반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 가지고 와서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판매를 하는 거예요.
1: 이게 뭐 알아주죠? 이게 적극적으로 다 알아줘요. 30kg, 40kg 짜라서 날씨 잡는데 그래서 이게 문어가 맛있어요.
0: 자, 정말 다양하게 많네. 이야, 정말 도시대네. 이야, 우리하고 친근한 애들 여기다 있네. 여기 보시면 여기 방어. 선생님, 요게 요 정도 사이즈면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크기가? 태어나자마자? 아야, 저런 거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가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미끼. 야, 미끼 쓰면 좋겠다. 여기 저 고등어 있잖아요. 이만한 거. 저 고등어가 그 큰 참치 미끼로 쓰는 한 100kg, 200kg급 날씨 될 때는 사이즈가 저 정도 된다. 길이가 이 정도. 한 40cm급. 네. 아, 저기 또 참치가 보이네. 아, 환장하네. 여기 보이네.
1: 참치.
0: 이거는 얘는 비가이네, 비가이. 네, 이게 비가이가 있고, 네, 블루핀이 있어요. 근데 얘는 비가이.
1: 아침에 나는 어장에, 홍어를 어장에 잡았는데. 아침에 난 30마리, 20마리. 한 마리 사서 다 잡아, 맛있어.
0: 얘는 작은 체육구이고, 천다랑어 제가 뭐, 노린다기보단, 뭐, 낚아내면서 뭐라고 해야 되는데, 뭐, 사서 자꾸. 제가 노리는 건 항상 100kg 이상.

0: 그리고 궁촌항은 그 아주 소규모 항 중에서 그 레저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핫하게 많이 찾는, 그래서 그 궁촌항이 레저보트의 그 출발점이 된 거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남방 참다나오가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대량으로 유입이 되고 들어와서 먹이 활동도 하고 휴식을 하는 이런 그 코스가 항상 있습니다. 개들이 벌써 우리나라 해역까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수온의 변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그거죠.

아니구나.

얘기하지만 최소한에 가서

0: 포인트는 지금 짬에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짬하고 지금 베이트피쉬가 조금씩 보여서 좀 한번 내려가서 상황을 좀 보려고요. 베이트피쉬가 있으면은 이제 큰 빅피쉬피쉬들이 좋아서 이제 먹이활동을 하니까.
1: 이 중간에 베이트피쉬의 띠가 이렇게 다량으로 되어 있는 건 대부분 작은 치어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거지. 이게 그래도 좀 제법 큰 사이즈가 이렇게 탁탁 튀는 게 보였어요. 밑에 먹이활동 뭔지는 모르겠어요. 밑에 어디 있어요?

0: 잘 안 물겠죠. 죽어가는 듯한 애들은 얘들도 잘 안 먹어요. 사람도 싱싱한 화로도 똑같습니다. 참치가 등푸른 생선이잖아요. 등푸른 생선은 등푸른 베이트피쉬를 좋아하고 지느러미 크기가 크지 않은 등지느러미가 그런 어종 중에서 베이트피쉬로 가장 인기 좋은 어종이 있냐면 전갱입니다. 등푸른 계열을 할 때는 고등어, 전갱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그래서 그럼 결국 참치가 가장 좋아할 만한 미끼는 전갱이와 고등어다.
1: 잡아보세요. 손 대보세요.
0: 네.
1: 툭툭툭. 네. 살아서 쭉 앞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니까 그때 와서 툭 노는 경우도 있어요.

감아 올려볼게.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저 바깥에가 조류가 틀리잖아요. 벌써 여기하고 저기가 흘러가는 게 느껴지잖아요. 조류가, 속도가. 그러니까 저기가 물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방들이 닫고 안쪽에 지금 닫혀있지. 회유성 어종이 이동하는 길, 그 길목 정복판에 정확하게 이렇게 설치가 돼요. 물고기 떼가 들어오면 이 정치망에 딱 막혀서요. 더 이상 어디로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그물 앞에 정체되어 있다가 그물에 걸려드는 그런 방식인데. 정치망에는 온갖 바다의 어종들이 참...

0: 보다 걸려들 확률이 높다. 바다의 회유성어 중 대표적인 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거 방어, 부실이, 여름 부실이, 겨울 방어 이렇게 수문에 따라서 작은 베이트 피쉬를 따라서 얘보다 좀 더 큰 무점을 줘. 이걸 먹기 위한 큰 대형 2-300kg급 마린 이렇게 줄 서 있다고 하면 표현이 딱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정치망이 가장 이론 데이터를 찾기 위한 근접한 방식이기 때문에 자꾸 정치망을 거론하는 거죠. 여기 동해가 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물도 그다음에 남쪽에서 들어오는 따뜻한 태평양의 기온도 같이 공존을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은데요. 그래서 여기는 북방 참다랑어, 남방 참다랑어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우리 한반도에 끼치는 그 바다를 끼고 있는 그런 영향이 굉장히 좀 좋은 요소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멀리 안 가도 이렇게 큰 대형 참치를 우리도 이제 가까운 근해 바다에서 낚아 올릴 수 있고 레저 활동으로도 낚아 올릴 수 있고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1: 정도에 어근 엄청나. 사이즈도 되는데 고기가 여군들이 쫓아다녀요. 애들이 지금 베이트 피시가 지금 엄청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뭐 참치 잠깐 보였지만은 이 보통 이 라인으로 다니거든요. 지금 애들이

계속 우측으로 턴해주시면 될 거예요. 네, 방향이 선수가 저쪽으로. 네. 지금 조류가 이로 흐르고 있어요.

집에 가시죠. 바람이 잡고 가시죠.

0: 고생했어요.
1: 고생은 뭐 이게 일인지. 아우 참치가 없대. 열코. 아니 막 나가면 막 물어줄 줄 알았더니 없어. 방송하면은 그렇잖아요. 꼭 이렇게 목적을 정해주고 의무감이 지어지는데 전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제 의도대로 생각한 대로 늘상 하던 대로 늘상 왜 하던 대로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

0: 아쉽기는 해도 뭐 할 수 없죠 뭐. 안 내주는 걸 어떻게 해요.
1: 좀 더 개선된 기법으로 접근해가고 이러는 게 뭐 저뿐만 아니라 나씨뿐만 아니라 모든 장르가 다 그렇잖아요. 연구하고 개발하고 생각하고
0: 이론이 아니고 실기죠. 잘 잡아야지. 무조건 잡아야죠.
1: 고기는 못 낚았다. 그거는 뭐 결과론적으로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낚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쉬움이 자꾸 남는다고, 미련이 남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0: 어디가?

0: 참치라고.
1: 장미라서?
0: 여기, 여기 쓰고, 거기 쓰세요. 이게 당기는 힘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 파이프에 걸어서 당겨야 돼. 자, 당기고 한개 숙이면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주 잘 느낌이 어때요? 괜찮아? 당길만한 이 정도면 한 40kg급? 어, 이 정도다.
1: 제대로 느끼는 것 같은데? 아, 이제 알겠어. 허벅지 그 올라가는 그 느낌. 어, 아우.
0: 잘하네 이제.
1: 이만하면 네,
0: 스무스해졌죠. 훨씬 자연스러워졌죠. 여보세요.
1: 이게 이 손에서 낚싯대에서 낚싯대 끝에 제가 달려 있잖아요. 제하고 나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 뭔가 이렇게 걔하고 나하고 싸우는 느낌? 그런 거 있어요. 막 온몸으로 다 느껴져요. 막 세포가 다 살아나가지고.
0: 해보니까 보인 거 아는 거죠. 아, 이 정도면 미칠 만도 하겠다. 아, 이 사람이 이래서 했구나.

0: Nice!
1: Congratulations!
0: 감사합니다. 오늘 한 번 했습니다.

0: 하지 않든 빅게임 낚시 분야에 혼자 나 홀로 시작을 했었고 안 되는 걸 되게 또 막 결과물을 보여주고 내 취지, 의도, 목적은 전 세계 최고가 돼야 되겠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몸이 좀 부서져도 야 이런 거 한번 땡겨보고
1: 그래.
0: 올려서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다.
1: 몸이야 고치면 되지. 아쉽죠. 그렇게 마음먹고 갔는데 못 잡으면 아쉽지.
0: 답답하지.
1: 그 이후로는 아무 말이 없었다.
0: 까까하지. 뭐. 그럼 말을 해야 돼요.
1: 그럼.

0: 이 정도면 뭐 준수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주셨습니다. 꽉 찼죠.
1: 현재 제가 지금 후포를 다녀오는 길인데 연안 가해 간쪽 지금 물이 2.5m 3m까지 올라갔습니다. 엄청 물이 빨리 가요. 지금 정진이나 고등어 같은 어종은 지금 전혀 보이지는 않고 관측이는 안 됩니다.
0: 딱 예상대로 그렇게 되네. 꼭 이런 거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최악이에요, 그지? 비가 엄청 오네요. 출발하려니까 비가 더 와요.

0: 이럴 때마다 느끼는 게, 아, 녹록지 않아요. 어떻게 날만 잡으면 꼭 그때만 본 일이 생기고,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오고. 둘이서 항상 얘기할 때 저희 물과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모든 면에서.
1: 저 어저께 같이 출출뭐 하면서 굉장히 좋았어요. 준비할 때도, 준비할 때부터 좋죠.
0: 이번에 가면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 고기와의 싸움을 그러면서

0: 조업해야죠, 조업.
1: 일 나가야죠.
2: 오늘 몇 시에 나가시는 거예요?
0: 지금 5시가 안 됐어요.
2: 이렇게 일찍 네. 나가세요?
0: 그러면 원래 이렇게 일찍 나가야죠. 제가 이걸 20년 넘게 하니까 몸이 많이 망가지고 있죠. 직업적으로 하니까.
2: 오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0: 아, 열심히 해야죠. 뭐 하루 이틀하니까 누워있다가 시간되면 딱 나와서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신다고.
2: 오늘은 한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3: 글쎄요, 한 세 마리?
2: 세 마리?
3: 네.
2: 혹시 뭐 사이즈는?
3: 사이즈는 메타 이상.
2: 메타 이상 세 마리.

0: 그 불편 요소들이 뭐 바다를 나가서 같이 이제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낚시를 하다 보면 금방 해소가 돼요. 처음에 저 맨 처음에 갈 때는 그 화장실 가는 게 좀 그래서 물도 한 모금 안 먹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너무 잘 돼 있고 시설도 괜찮고 그리고 이 낚시는 깨끗한 낚시고.
1: 비록 힘들어 보이는 쪽잠이지만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다. 왜? 그 목적으로 하는 그 시간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본인이 생각하는 흥분도 그 흥은 점점 높아져 가요.

0: 참치 보이니?
1: 참치 보이냐고요?
0: 어.
1: 참치?
0: 그래, 참치. 튀어나와.
1: 금발이 정치막이 한 30kg짜리가 어제 말고 그저께 좀 떨어갔네. 10마리. 지금 고기 튀는 거 보면 있어요, 큰 거.

0: 기온은 어제보다 1도 빠진 24도.
1: 지금 요 라인 지금 타면서 세 마리가 지금 동시에 나오고.
2: 아, 옆에 때에서 뭐 나왔어요?
1: 네, 지금 130대, 120대 동시에 지금 세 마리 터졌대요, 방금.
2: 아, 참치래요?
1: 네. 어? 참치? 아, 부실이. 그리고 아까 방송을 들었죠. 선생님, 정치방에 30kg짜리 참치가 들어왔는데, 오늘 아주 위판이 반은 나왔대요.
3: 아니, 어디에서 들어왔대?
1: 가해, 연안 정치방에.
3: 어, 오늘 아침에? 그 위판장에 들어온 거, 누가 사진 좀 찍어줄 사람이 있나, 혹시?
1: 이미 다 넘어.
3: 아, 그래. 근데 우린 못 잡아. 지금 괴끼, 괴이잖아. 수온 영향이죠. 점점 수온이 올라가니까 나타나는 증상이죠. 그리고 동해 지금 중부권까지 바닥에 이미 그 아열대성 오종들이 정착화, 토착화 됐어요. 그만큼 수온이 많이 올라 있고 그 수온이 올라서 안정화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참치 같은 그 우점종에 속한 어종들이 계속 들어와서 있는 거예요. 같이 공존하는 거죠. 미끼가 될 만한 어종들이 이미 들어와 있고 하니까.

0: 여기 피 많이 나네.
1: 아, 피 너무 나는데. 자, 내려주고 바로 가서 시동 걸고서 앞으로 빼. 이 마리는 확률이 살아있는 미끼를 껴야 돼, 저렇게. 딱 크기도 좋은데.

틀렸어. 아, 이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색깔이 변했어. 저희 횟집에 가면 살아있는 활어 드시겠습니까? 죽어있는 거 드시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도 마찬가지. 얘들도 마찬가지. 살아 움직이는 걸 좋아하죠. 인조미끼라고 하는 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흔들어서 생명체인 것처럼 움직여주다가 지가 실수해서 그 인조미끼에 걸리는 거고요. 이 살아있는 미끼는 그 인조미끼보다 확률로 치면 거의 3배 이상 더 좋겠죠. 참치 미끼 낚시할 때요. 전갱이처럼 생긴 큰 사이즈 이만한 거에서 한 40cm, 50cm. 그러면은 이렇게 큰 거에는 항상 100kg 넘는 그런 참치가 낚여 올라와. 한 200kg급 정도. 오늘도 조류가 아주 잘 가고 있어요. 그 물색은 어제보다 좀 낮았어요.

큰 대형 무시리가 이 루어를 덮칠 때는 물불화가 이렇게 심하잖아요. 한 80cm급 전후, 90cm급이 이 루어를 덮칠 때는 굉장히 그 요란스러워요. 그 기법의 차이는 떠다니는 구름에 어느 구름에 비 들어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수직으로 내리는 메탈 지그를 사용하는 건 직인 낚시, 멀리 캐스팅을 해서 던져서 끌어오는 캐스팅 낚시, 대부분 요거 안 되면 요거. 이렇게 시도를 하죠.

이게 수심이 낮아지는 다 끝부분 여기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지깅을 하다가 마린을 걸었던 자리, 지깅을.

0: 빨리 빨리. 와, 아 빠졌어 빠졌어. 오, 빠졌어.
1: 불장이
0: 예. 저 블루 블루 마린입니다. 저 셀피시가 아니었어. 야, 그다음 뭐? 야. 야, 제대로인데? 와우, 크다! 비구아, 와우. 야, 찍었다. 으쌰. 나이스! 특별하죠, 저한테는. 거의 미들급에 가까운 그, 그림 좀 나오는 참치, 영화에나 나왔던 저 뿔 달린 저 고기가 우리나라에도 나오네? 큰 행운이었고 대단한 기쁨이었죠. 예, 그래서 잊을 수가 없죠, 저한테는. 그래서 거길 자꾸 가는 거예요.

0: 돌고래 있던 데는 네. 내려가고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가깝잖아요.
1: 네, 거의 가깝죠.
0: 근데도 천치가 그렇게 가까이 붙어요.
1: 네, 원래 그 가까운 곳에 회유를 해요.
0: 그렇다. 그렇다.

빠졌네. 빠졌죠. 아니 배가 왜 가만히

저도 많이 좀 애타게 기다리고 있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 나가니까.

0: 기대하자.
1: 여기 엄청 많네, 진짜.
2: 그 현상이 보인다라고 하는 건 그 밑에 얘들보다 더 큰 어종이 얘들을 몰아넣고 먹이 활동을 하는 걸로 이렇게 두 가지 요소로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런 모습이 보이면 흥분이 되죠.

큰 놈들은요 아주 굉장히 그 머리가 좋아요. 이 낚시하면서 낚시인과의 그 싸움이

0: 굉장히 아주 교활합니다. 네, 쉽지 않아요. 이렇게 자기도 힘쓰는 걸 그 완급 조절을 그 순간순간
1: 걸었어.

0: 알겠어. 감사합니다. 자, 이거 요 정도 크기 한 마리 나와주기. 기다리면서 계속 던지는 거죠. 봤죠? 나이스. 어때요? 네? 아, 이럴 땐 조용하네.
1: 조심하셨어.
0: 얘는 부실이고요. 악관절 이 옆에 측면 부분에 정확히 바늘 두 개가 걸렸잖아요. 그리고 얘는 체장이 큰 애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못 이기고 힘을 다 소진하고 올라와서 점잖죠. 쉽게 나온 건 아니에요. 좀 긴 시간인데 부실이 치고. 참치였다 그러면 이렇게 걸면 한 1시간? 2시간은 내가 낚싯대 붙들고 싸워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돼요.
2: 메다 20.
0: 아, 얼마나.
2: 네. 117 나온 거.
0: 한 120cm 나올 줄 알았더니 얼마 안 돼. 자, 들어서 보일게요. 샷. 이 물고기는 입과 얼굴이 나와야 돼요. 눈이. 그 다음에 낚시하는 사람의 얼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들고 있어야 대상어종 전체가 나오고 사람 얼굴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크게 보이려고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큰 애는 어떻게 해도 크게 보여요.
2: 무게 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0: 한 100kg 정도. 이 정도면 한 15kg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120cm, 130cm가 딱 넘어가면요. 그때부터 한 20kg가 쭉쭉 넘어가요. 멋있잖아요. 좀 아쉬움은 있었죠. 아, 이게 똑같은 등급의 참치였더라면 아, 그래도 정말 그럴싸한 그림이 나왔을 텐데. 저 양반이 가더니 끝내는 결국 한 마리 올렸네. 이런 소리 듣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부실이어서 조금 아쉬웠죠.
3: 그리고 와, 얘 뭘 먹은 거야? 정말 이렇게 덤벼져 있네. 결국은 죽으래요.
0: 이것 때문에 먹이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얘는 지금 폐그물이 그물줄이 입에 들어가서 위입

0: 오늘 전반적으로 활성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 벌써 이 정도 포인트를 딱 지나고 있으면 최소한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반응이 왔었어야 돼. 지금 딱 보면 물색이 어느 정도냐면 붓글씨를 쓰기 위해서 그 먹물을 갈아가지고요. 아주 진한 먹물이 되기 직전. 네, 그 정도로 탁해요. 물이 아주 많이 탁해졌어요.
1: 자, 수심은 15m, 현재 유속은 1.5노트 나옵니다.

이제 들어가야 될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거 한번 흘리고 이 포인트 흘러가면 이제 오늘 낚시 종료하고 들어갈 겁니다. 시작을 하면서부터 끝까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제 아이한테도 보여주고 싶은 거고 끝까지 해라.

뭐 부족함도 있고 그러면서 심기일전에서 다음 기회를 또 생각해보고 그러라고 좋은 교훈을 준 거겠죠. 자연이 저한테 그렇게 생각을 해요.

0: 왔다 왔다 왔어. 우와. 그래 커 커 커.
1: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조선의 상어다.
0: 우와 우와.
2: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1: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2: 지우개 있었어요.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1: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2: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1: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2: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0: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1: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0: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1: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0: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분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0: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황백색의 점으로 이루어진 무늬가 있다. 어떤 동물인지 감이 오시나요? 정약전의 자산 어보 해수편에 나오는 점박이 물범의 이야기입니다. 국토 서해 최북단의 섬 백령. 매년 봄이 섬을 찾는 귀한 손님들이 있습니다. 호기심 많고 귀여운 동물, 점박이 물범이죠. 이 친구들을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포유류지만 바다에서 생활하는 영리한 동물, 점박이 물범. 동그란 눈이 정말 사랑스럽죠?
1: 우리나라, 우리와 함께 사는 내 짝인 것 같아요. 네.
0: 해마다 봄이 되면 잊지 않고 우리 바다로 찾아오는 귀한 손님. 점박이 물범을 만나러 멀고도 낯선 그 섬으로 함께 가보시죠.
1: 이 손에 잡힐 듯 북한 땅이 가까이 보이는 이곳은 바로 서해 최북단 백령도입니다. 주민 5천여 명이 사는 이 섬에는 또 다른 주인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점박이 물범입니다.
0: 인천항에서 228km 수많은 비밀을 품고 있는 섬 백령도입니다. 백길만 4시간 걸리는 외딴 섬이라기엔 관광객이 많아서 놀라운데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아니.
1: 야. 아니, 제가
2: 네.
1: 이렇게 놀란
2: 네.
1: 거는 우리 스태프들이 무슨 정보를 잘 주지 않아요. 저는 당연히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 남자분들이 저를 맞이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놀랬습니다.
2: 깜짝 놀라셨죠?
1: 네.
2: 아니, 보통 제 이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거나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1: 아니, 근데 이 물범
2: 네.
1: 때문에
2: 네.
1: 이쪽으로 아예 이사를 하셨다고?
2: 그쵸. 네, 물범 덕분에. 물범 때문이 아니라 물범 덕분에 제가 백령도로 오게 됐죠.
1: 야,
2: 네.
1: 물범 때문이 아니라 물범
2: 덕분에.
1: 덕분에.
2: 네.
1: 아, 그래요?
0: 그저 물범이 좋아서 백령도 주민이 된 물범 아가씨, 아니, 전문가 선생님만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1: 백령도에는 언제 들어오셨어요?
2: 백령도 주민이 된 거는 2019년에 주소를.
1: 2019년?
2: 네, 이제 4년 차 주민이 됐죠.
1: 아니, 물범 덕분에 백령도에 이렇게 오시고 또 사시고 이렇게
2: 네.
1: 되셨는데, 아니, 물범의 매력이 뭔데 이렇게 빠지겠을까요? 우리 국장님은.
2: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귀엽고 깜찍하고 사랑스럽고 그 물범과 같은 해양 동물을 바다에서 야생에서 있는 걸 본다라는 거는 상상을 못 했거든요. 물범을 관찰하고 물범의 그 행동들을 보고 또 물범의 가끔 표정, 눈빛 이런 거를 보면 정말 그 살아있는 생생함 같은 그 반짝반짝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 것이 실제 백령도를 물범을 보고 물범 덕분에 오게 된 여러 가지 이유죠.
0: 반짝반짝 빛나는 야생의 정수를 만날 수 있다니 정말 기대가 되네요.
1: 백령도의 가장 높은 곳인가요?
2: 가장
1: 다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2: 네, 가장 높은 산은
1: 네.
2: 따로 있는데 거기는 이제 군사 지역이어서 못
1: 아,
2: 들어가고.
1: 네.
2: 네, 여기가 끝섬 전망대인데요.
1: 네.
2: 보시는 것처럼 백령도를 한눈에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1: 오.
0: 백령도. 이 낯선 섬을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12번째로 큰 섬인 백령도에는 5천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2: 대청도, 소청도 이렇게.

0: 섬이 지금 다 보이네요.
1: 아, 그렇네요.
0: 네네. 그리고 아. 백령도랑 소청도 사이에 네. 또 중간에 뭔가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보이는 거 네네네. 보이시죠? 네네. 이렇게 삼각형.
1: 예예.
0: 저게 연봉바위인데 네. 백령도에는 물범이 한이바다에만 그 물범바위에서만 서식하는 게 아니라 한이바다 물범바위, 그다음에 저쪽 연봉바위, 두무진에 또 물범바위가 있어서 이렇게 세 군데 아. 동쪽, 남쪽. 서쪽 이렇게 아. 세 군데 그 바위지대에 물범들이 다 서식을 해요.
1: 야, 백령도가 그럼 전체적으로 물범이 많네요.
2: 저 멀리 보이는 소청도와 백령도 사이에 있는 것이 연꽃의 봉우리를 닮은 연봉바위인데요. 심청이 연꽃에서 환생했다는 바다가 바로 이곳이죠. 깎아지른 듯한 해안 절벽을 바라보는 이곳은 두무진입니다. 정말 압도적인 풍경인데요. 이곳 역시 전박이 물범의 서식지 중 하나입니다.
0: 보통 이제 백령도에는 한 3월부터 물범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한 11월 말까지 와 있죠. 또 지금 백령도에 이렇게 와 있을 시기에 아. 쟤네가 임신을 한 상태의 물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쉬고 잘 머물다가 머물러야 이제 번식지 가서 출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2: 백령도에서 잘 쉬고 머물던 전박이 물범은 11월 말경 번식지인 중국 랴오뚱만으로 이동해 겨울 동안 그곳에서 출산을 하는데요. 이듬해 새끼와 함께 다시 백령도를 찾아옵니다. 마주 보이는 저곳은 북한 땅 장산곶입니다. 길게 뻗은 장산곶과 백령도 사이에는 보이지 않지만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는데요. 전박이 물범들은 이 바다를 자유롭게 오가며 살고 있습니다.
0: 이제 물이 빠지는 시간이에요.
1: 아, 네.
0: 그래서 물이 많이 빠지는 때가 오늘 저녁 무렵이어가지고 그때쯤 저희 가가지고 보려고 해요.
1: 아.
0: 지금은 물이 빠지기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사이에 백령도를 조금 이렇게 더 둘러보면 어떨까 싶은데
2: 한이 해변의 물범바위는 하루 두 번 물이 차고 빠지는데요. 물범을 만나려면 일단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닮아 붙여진 이름의 용트림바위. 이곳을 차지한 새들이 있다고 하죠.
0: 그 갱이갈매기 번식지 중에 하나예요.
1: 아, 그래요?
0: 네. 백령도의 갱이갈매기 번식지가 이렇게 큰 지역이 이렇게 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 네. 여기가 대표적인 또 지역 중에 하나이고
2: 저에게 쓰디쓴 추억을 남겨준 그 새 갱이갈매기입니다. 이 녀석은 올해 태어난 새끼인 것 같죠? 어린 갈매기 한 마리가 뭔가를 덥석 물었다가 내려놓습니다. 먹이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아직은 배울 게 많습니다.

0: 바위 끝에선 어린 갈매기의 비행 연습이 한창인데요. 용이 휘감아 올라가는 용트림 바위에서 갈매기들도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드넓은 논밭이 펼쳐진 백령도에는 꽤 의외의 장소들이 있습니다.
1: 그리고 지금 저희 안 보이는 습지에 가려서, 갈대숲에 가려서 저 뒤쪽에 네. 여름, 대표적인 여름 장소인데 그런 갈대숲에서 잘 머물더라고요. 아.
0: 개개비비 운다고 해서 이름 붙은 여름 대표.

0: 표철새 개개비. 이 친구는 국내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나그네 새죠. 뒷뿌리 장다리 물대새입니다. 논병아리, 대표적인 겨울철새인데 이름처럼 몸집이 작은 편에 속하죠. 붉은색의 뿌리와 발이 돋보이는 검은 머리 물대새도 보이네요. 우리는 습지 한쪽에서 최대한 새들을 방해하지 않으며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1: 소금을 생산하지 않고 중단이 되어 있어요. 그 염전을 끼고 있는 주변에 이렇게 작은 웅덩이 같은 곳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오랫동안 묵히면서 자연스럽게 습지가 형성이 돼요.
0: 백령도 내륙에 위치한 화동습지. 이곳은 수심이 얕은 데다 다양한 형태의 서식지가 있어 섬을 찾는 물새들이 서식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1: 그 중국 아래쪽 지역에서 그 북반부로 이동하기 위해서 날아오던 새들이 산둥반도에서 딱 날랐을 때 단거리로 딱 날아서 도착하는 곳이 소청, 대청, 백령 이런데 소청도 같은 경우는 주로 산과 밭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작은 소형 새들이나 산새류들이나 큰 맹금류들이 이제 집단으로 이동하는 거를 가까이서 볼 수 있고 백령도 같은 경우는 농경지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논과 이런 물웅덩이와 수로와 작은 습지, 뭐 옆에는 큰 담소도 있고 또 이제 저수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작은 산새류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물에서 그 생활하는 물새들이 백령도를 최단거리인 거예요. 중국에서 딱 넘자마자 도착했어요.
2: 그렇죠.
0: 중국 산둥반도와 가장 가까워 새들의 이동 통로가 된 백령도.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지만 농경지와 저수지, 습지까지 있어 새들이 활동하기엔 최적의 조건이죠. 하얀 날개짓을 뽐내는 백로. 언제 봐도 참 우아하죠. 주걱처럼 긴 부리가 매혹적인 저새. 전 세계에 6천 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 위기종입니다.
2: 자연이 준, 이 자연 환경이 준 최대의 안식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왜냐하면, 바로 이제 바다, 그리고 이런 습지, 산, 나무, 이런 풀들, 뭐 이런 강, 뭐 이런 게, 제 눈안에 한꺼번에 다 들어오니까 새들 또한 다양한 종이 다 와서 머물 수 있고 먹이 활동도 할 수 있고 아 정말 평온하다라는 말이 어느 누구에게나 저한테도 지금 이렇게 마음이 평온해지는데 새들한테는 오죽하겠어요. 아.
0: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존의 섬. 저새가 부리를 비비며 사회생활을 하는데요.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 제 마음까지 평온해지는 것 같네요. 우리 인간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공간이 의외로 자연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석양 무렵이 돼서야 한이 해변을 찾았습니다. 이제 좀 물이 빠진 것 같죠?
2: 지금 저희가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도 지금 물이 이렇게 빠지니까 지금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아까 낮에는 오늘 네. 간조 때가 물 빠지는 네. 시간이 네. 오후여서 네. 마침 잘 맞춰서 왔고요. 아. 낮에는 여기가 다 물에 차 있던 지역. 대략 여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1: 네. 네. 지금 네.

0: 물범바위도 잘 보이고.
1: 네. 저 하얀 것들이 다 물범이네.
2: 저기 보이는 바위가 점박이 물범들의 서식지인 물범바위입니다.
1: 오.
0: 보이시죠?
1: 찾았다.
0: 엄청 많이 보이시죠?
2: 물이 빠지고 난 뒤 바위에 올라 휴식을 취하고 있는 물범들이 보이네요. 점박이 물범은 고래류 외 우리 바다에서 발견되는 유일한 해양 포유류입니다. 황해에 서식하는 물범 천여 마리 중 해마다 이곳을 찾아오는 개체수는 대략 300마리 내외인데요. 하얀 빛깔 사이사이 저 까만 점들이 보이시나요? 일광욕 후 몸이 뽀송뽀송해진 물범들. 점박이 물범에게는 이런 쉼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0: 일찌감치 올라가서 이렇게 그냥 뽀얗게 털이 다 마를
1: 색깔이
0: 정도로
1: 색깔이 하얗게 변한 아이들은
0: 있고, 고개 내밀고 있는 아이도 있고.
1: 아.
0: 네.
2: 이 친구들은 서로 자리를 침범하지 않고 사이좋게 쉬고 있네요. 포유류지만 물속에서 생활하는 물범은 잠겼던 바위가 모습을 드러내면 이렇게 꼭대기에서부터 차례차례 자리를 잡고 쉼을 맞이합니다.
0: 바위의 꼭대기 쪽에 앉아 있었던 그 하얀 물범들이 있었잖아요.
1: 이 물범은 너무 크네요.
0: 네, 이 물범은 딱 보시면은
1: 대장 같다는
0: 크고,
1: 느낌이 드는데요.
0: 네, 그리고 물범들도 나이가 드니까 옆에 주름이 이렇게 생겨요.
1: 아,
0: 목 주름 생기고 배 주름 있는 것처럼.
2: 딱 봐도 터줏대감의 포스가 느껴지죠. 일찌감치 꼭대기에 올라 자리를 잡은 모습입니다. 여기저기 눈치 보느라 바쁜 이 친구는 아직 어린 개체인데요. 가장 아래쪽 바위에 자리 잡습니다.
0: 이런 날은 얘네들이 그 이렇게 자리 싸움 하는 소리가 들려요.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 하는.
1: 이거 어떻게 치지는
0: 못해요. 제 옆구리를 치면서 네. 이렇게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 하면서 네. 그러는 모습들을.
2: 영역 확보를 위한 치열한 자리 싸움. 인간이나 물범이나 다르지 않네요.
0: 이런 바위나 아니면 해변이나 이런 데서 햇볕에 털을 말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에 체온도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적절하게 잠도 자고 휴식도 취하고 이런 시간들이 잘 그게 갖춰줘야 그런 시간들이 잘 만들어져야 얘네가 털갈이도 잘하고 수월하게.
1: 아, 말하자면 물범들이 네. 고래처럼 네. 그냥 물속에서 편안하게 네. 이제 생활을 하는 게 네. 아니라 호흡을 하고 네. 쉼을 네. 가지기 위해서 이런 네. 장소가 네.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게 가장 적절한 장소다.
0: 네.
1: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인공바위도 쉼터도 만든 거고.
2: 개체수에 비해 휴식 공간이 부족한 물범들을 위해 인공바위를 조성해 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속에서 자유자재로 활동하지만 점박이 물범은 엄연한 포유류이기 때문이죠. 호흡과 체온 조절을 위해 물 밖에서의 시간도 중요한 물범들. 그래서 이렇게 물 위로 고개를 빼꼼 내밀고 쉬는 거였군요.

0: 지금 왼쪽에 있는 뭔가 다르죠? 이렇게 빨간 부위가 있는. 지금 다리 한 짝이 잘렸거든요? 저 백상아리한테 물려가지고 잘린 아이예요. 네. 이 아이가 다행히 잘 살아남아가지고 그래도 매년 오고 있죠.
1: 백령도 물범 순환사. 수년 전 인근 해상에 출몰한 백상아리가 전박이 물범들을 공격해 해친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포악한 백상아리가 물범을 물어뜯어 일대가 피바다가 되기도 했는데요. 물속에선 항상 천적 포식자들을 조심해야 하지만 자연은 예측이 불가능하죠. 늘 위험이 도사리는 야생의 바다. 그래서 이곳 바위들은 쉴 곳이면서 동시에 피난처가 되기도 합니다.
0: 지금 까나리 그물 주변에 얘네가 모여들어가지고 까나리를 이제 먹기 위해서 이렇게.
1: 백령도 앞바다에선 까나리 그물과 뒤엉킨 물범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갈매기들이 나는 이곳은 조류에 밀려 흘러들어온 까나리를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인데요. 물범이 그냥 지나칠 리가 없죠. 어민들에겐 영 성가신 일일 겁니다.
0: 어민들이 물범들의 생태나 이 생활 패턴을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민들 속에서 이 물범들을 보호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2: 쏙 들어갔네.
1: 오랫동안 그래온 것처럼 같은 바다를 나누며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원래 한반도의 바다는 사자와 호랑이가 지켰습니다. 동해에는 독도바다사자 강치가, 서해에는 물범이 살았으니까요. 이제 독도 강치는 사라져 보이지 않지만 다행히 우리 곁에는 아직 전박이 물범이 남아있습니다. 오랫동안 바다사자의 섬으로 불리던 우리 땅 독도. 저기 보이는 곳은 가제바위입니다. 독도 강치, 바다 사자들의 오랜 쉼터였죠. 하지만 독도 바다 사자 강치는 일제 강점기에 마구잡이로 포획되면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최후의 바다 사자는 이제 이렇게 일본 땅에 박제로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북미 연안에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바다사자와 독도 바다사자는 같은 종입니다. 멸종된 독도 강치를 생각하니 마음이 좀 씁쓸해지는데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해마다 잊지 않고 돌아오는 전박이 물범이 있습니다.
3: 라오토만에 있는 번식하는 개체하고 그다음에 동해 북부 지역에 그 러시아 수역입니다. 포도르 제제만이라는 그 수역에 그 번식하는 개체들이 있거든요. 그 두 개, 그 개군에 대한 개체들이 저희 바다 쪽으로 오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전박이 물범은 베링해, 오호츠크해, 동해, 황해 등 차가운 바다에 사는데요. 전 세계 서식지 중 최남단에 위치한 백령도는 그래서 더 의미가 크죠. 대략 300마리 정도가 찾고 있습니다.
3: 이 전박이 물범의 왼쪽 뺨에 있는 반점의 패턴을 가지고

0: 개체 식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개체 간에 식별한 게한 297마리 정도가 이 개체가 식별이 됐습니다.
1: 바로 이 뺨에 있는 고유한 무늬가 마치 사람의 지문 역할을 하는 거군요. 정말 알면 알수록 신기한 동물입니다. 제가 잠실에 위치한 한 풀장을 찾았습니다. 후배 이영철 배우에게 특별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인데요. 오래전 시도한 적이 있지만 끝내 미뤘던 일.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인데요. 사연이 좀 있습니다.
2: 극복을 완벽하게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후배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편안하다 보니까
1: 그렇습니다. 전박이 물범과의 특별한 만남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역시나 긴장되는데요.
3: 켜봐주세요. 네.
1: 물속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기에 손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갑자기 몸이 뜨거나 가라앉지 않게 물속에서 호흡을 가다듬는 훈련도 꼭 필요하죠. 다행히 처음보단 물에 익숙해졌습니다.
4: 수영장과 바다가 어렵고 소지도 있을 수도 있고 아주 여러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렇더라도 최대한 안전을 유지할 것입니다. 지금 하고 계신 거는 잘하시는 걸 가진 적 없습니다.
1: 전박의 물범들이 이런 노력을 알아줄까요?

0: 자, 드디어 전박이 물범을 만나러 갑니다. 물범들의 바위 은신처를 찾아가는 길, 그저 쉽게 만나지는 물범들이 아닐 텐데요. 과연 우리 앞에 나타나 줄까요? 3대째 백령도에 거주하시는 김진수 선장님을 따라 물범을 찾아 나섰습니다. 15년째 물범 지킴이로 활동하고 계시지만 처음부터 물범이 마냥 곱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1: 어망들을 쳐놓잖아요. 하나의 어망, 통발어망 쳐놓으면은 금세 뺏, 그 금을 찢어놓고 통발에 꺼내먹고 그래가지고 어민들이 싫어하죠.
2: 힘들어하시겠어요.
1: 하면 매일 까나리 그물에 들 때 나가서 바느질하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를 먹어야 사니까 그거를 어민들이 피해를 가더라도 감안을 하고 감안을 하고 그거를 받아들여야지. 그걸 안 받아들이면은 이게 같이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0: 서해 최북단 경계에서 꿈꾸는 공존의 삶. 이제 물범을 만나러 갑니다. 야생으로 뛰어들려면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최종 장비 점검까지 하고 나면 모든 준비는 끝난 상황.

0: 아,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더 시야가 나오지 않네요.
1: 바닥은 한 2m에서 2.5m?
2: 네.
1: 여기보다 바닥을 내려가니까 네. 좀 낫네.
2: 아.
1: 그래도 라이트를 붙여서 찾을 수 없을 정도.
2: 네.
0: 직접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전혀 보이질 않더라고요. 몇 번의 시도 끝에 결국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 꼭 만나고 싶었는데 정말 아쉬웠어요.
3: 아, 물이 좀 맑고 막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요 앞이 안 보이네요. 아, 그래도 예, 우리 이영철 배우랑 모든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물범을 만나려고 저 이런 거 시도까지 해보고 하는데 물범이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0: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조류가 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장님의 표정도 심상치 않은데요. 가만 서 있기도 힘들어진 상황.
4: 지금 이 상태에서 저희가 물 속에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나요?
5: 물 조류가 지금 엄청 세졌어요.
4: 아, 그래요?
5: 이것도 이게 시야가
4: 네.
5: 안 보여요.
4: 네, 사실 아까보다는 더 탁하긴 한데.
5: 네, 더 탁하죠.
4: 아.
5: 물이 조류가 세지면서
4: 네.
5: 이게 뻘물이 나서 지금 탁해지죠.
4: 아, 그래. 저희들은 보통 이런 데 조류가 셀 땐 들어가진 못하고.
5: 그렇죠.
4: 아.
5: 프로들도 못 들어가요.
4: 아, 네.
0: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일단 항구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게 무슨 일인가요?
2: 오! 물에 금방 들어왔나 봐.
0: 물범들이 나타난 겁니다. 마치 우리를 마중 나온 것처럼요. 갑자기 배 주위로 모여드는 물범들. 녀석들도 우리가 궁금한 걸까요? 고개를 빼꼼 내밀다가 이내 물속으로 매끄럽게 유영합니다.
4: 아니, 물을 유영할 때는 고개를 내밀고 이렇게 싹 들어갈 때는 돌고래 같네. 어쩜 저렇게 눈망울이 저렇게 예쁠 수가 있는 거야? 그것까지 볼 수 있으니.
5: 어? 아, 눈망울은 형이랑 좀 비슷하네. 아주 똑같다. 그래.
4: 와.
0: 센 조류에도 아랑곳 없이 유유자적 바다를 즐기는 점박이 물범들. 11월 말 다시 번식지로 돌아갈 때까지 물범들은 백령도 앞바다에서 쉼의 시간을 갖습니다. 특히 백령도에는 영양분을 섭취할 어류도 풍부하니까요.
6: 백령도에 그 주로 나타나는 그 물범바위나 연봉바위, 두무진 이 세 곳의 특성을 보면 암초가 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좀 해류가 물의 흐름이 빠르게 그 흐르기 때문에 그 뭐 미역이나 다시마 이런 데 해초류가 잘 자라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암초하고 해조류가 있는 지역에 지금 저 이 우럭이라든지 조피벌락이라 그러죠. 그다음에 진도래미 이런 어류들이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또 물범, 점박이 물범의 먹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풍부합니다.
0: 조류가 세서 해초류가 잘 자라는 백령도 암초 지역은 어류가 풍부해 물범에게도 최고의 서식지입니다.

0: 아, 안타깝게 놓치고 마네요. 물범이 다시 쥐 노래미를 노립니다. 아까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을까요? 역시 한 입에 덥석 뭅니다. 이번에도 다시마 사이에서 가뿐하게 성공. 그런데 물범은 잘 보이지 않는 탁한 물속에서 어떻게 사냥을 하는 걸까요?
1: 이 물속에서의 시야는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다고 봐요. 아무래도 그 진동이라든지 감지를, 몸에서 감지를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걸.
2: 이 친구가 온몸의 감각을 다 쓰네요, 그러니까.
1: 아니, 기본적으로 포유동물 고래도 마찬가지. 물의 진동 느낀다든지 이런 게 실제 느끼고 있거든요. 자, 음파를 쏘았을 때 소리를 듣는 부분도 있지만 무슨 물체에 대한 소리 때문에 진동이 생긴다는 부분은 자기들이 스스로 피부로 느낀다는 거죠.
0: 아, 이 예민한 수염으로 방금 놓친 물고기까지 추적할 수 있는 거였군요. 동그랗고 호기심 많은 큰 눈망울을 한 귀여운 점박이 물범. 정말이지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우리 요즘 반려동물들도 집에서 이제 키우고, 이 반려라는 게 말하자면 짝이잖아요. 내 짝. 어쩌면 이 아이들도 우리나라, 우리와 함께 사는 내 짝인 것 같아요. 예, 반려 야생동물.
3: 매년 우리 바다를 찾아오는 진귀한 손님. 점박이 물범아, 살아남아줘서 고마워.
0: 세계적으로 40만 마리. 우리나라는 1940년대 8천 마리까지 서식했지만 지금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든 점박이 물범. 서해 최북단 백령도 외에도 이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슬이 모여 숲을 이루는 바다, 가로림만입니다.
3: 충청남도 태안반도 북쪽 서산시와 태안군의 해안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가로림만입니다. 해안선 길이만 161km. 가로림만은 백령도에 이은 우리나라 제2의 점박이 물범 서식지인데요. 물범을 찾아가는 길에 만난 다양한 갯벌 친구들이 있습니다. 수컷의 한쪽 집게다리가 유난히 커서 주먹대장으로 불리는 흰발 농개. 언제 봐도 참 성실해요. 집게발이 붉은색을 띠는 이 친구는 붉은발 농개입니다. 진흙바닥에 깊은 구멍을 파고 사는 반개도 보이네요. 점박이 물범의 육상 모니터링 활동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4: 제가 제대로 날지를 못해요. 왜가리가 날아야 되는데 일로 가려고 하다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한 바퀴 돌아요, 돌아.
3: 점박이 물범을 관찰하기 좋은 장소를 찾아가는 길. 물이 빠지는 시간에 맞춰 빠르게 도보로 이동하는데요. 섬 끝에 위치한 바위지대. 여기가 최적의 장소인가 봅니다.
4: 아, 육안으로도 보이네요.
3: 제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요. 역시 알면 보이고 보면 사랑하게 되는가 봅니다.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리가 모래톱에 있네요. 와우, 오늘
3: 조금 멀긴 해도 휴식을 취하고 있는 물범들이 맞습니다. 바람은 심상치 않았지만 물범을 좀 더 가까이 보기 위해 바다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5: 어떤 데 노조서 중에는 그런 것도 같이 협치고 돌아다니고 같이 돌아다니고 그래.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물범이라 안고 물개라고 그랬어. 아, 그 뭐 저기 머리가 개같이 생겨가지고 아, 저 물개 또 있네. 그 물범이 그렇게 흔했어. 그러니까 여기가 물범이 있으니까 다른 곳도 있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뭐 그렇게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래서 지금에 왔더니 몇 마리 없으니까 중요하게.
3: 바람이 잦아질 때까지 일단 좀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요. 물론 자연이 허락해야만 가능한 일이죠. 한 달 뒤 다시 찾은 가로림만.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가로림만의 지리적 특성이 더욱 도드라져 보이는데요. 끝도 없이 이어진 모래톱을 따라가 봤습니다. 오늘은 그때 만나지 못한 물범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오, 저기 한 마리가 남아있네요. 그날 함께 있던 친구들은 보이지 않지만요. 한때 개발과 보존의 기로에서 사라질 뻔했던 가로림만의 귀한 손님, 점박이 물범. 하지만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익숙한지 해가 지나가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죠. 물범들은 이렇게 같은 바다를 나누며 우리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물이 차오르네요. 조금 전까지 물범이 쉬던 모래톱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오, 저기 좀 보세요. 그새 다른 쉴 곳을 찾은 모양이죠. 포유류지만 물속에서 생활하는 점박이 물범에게 휴식이란 생존의 다른 이름이니까요. 비록 그 숫자는 줄었지만 먼 바다로 나가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우리 바다의 점박이 물범. 매년 잊지 않고 우리 곁으로 돌아오는 최후의 진객. 점박이 물범은 아직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0: 출석하게 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1: 이런 피해를 처음 겪어보다 보니까요.
2: 약 18% 전체 공공에서 한 50만 톤 이상 피해를 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아, 답답해.
1: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2: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초고령 사회가 낳은 다양한 필요와 수요는 세상에 없던 서비스와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웅철입니다. 저는 신문기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일본이 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2000년 초중반 도쿄 특파원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지역정보 전문 방송사에서 대표로 일하면서 지역 소멸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환경이 고령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시니어 시프트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분유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이 귀여운 아기 얼굴을 떠올리실지 모르겠지만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는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유아의 전유물일 것 같은 분유가 50대 이상 시니어, 특히 고령의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는 물론이고 도쿄 도심의 일반 매장에서도 할머니 고객을 겨냥한 어른용 분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니어들이 왜 아기들 먹는 분유에 눈독을 들이는 걸까요? 모유의 대체 식품인 분유는 유아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영양 성분이 들어 있을 거잖아요. 과거 분유로 아기를 키웠던 엄마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완전한 식품이 자신의 노후 건강에도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이른 것입니다. 종합적인 영양소 섭취에 분유만큼 좋은 것이 없는 데다가 안전하기까지 하니 말입니다. 실제 분유 구입 고객의 80%가 여성이고 여성 고객 10명 중 9명이 50대 이상 시니어라고 합니다. 고령자의 분유 수요가 많다는 것을 파악한 분유 제조업체들은 일제히 성인용 분유 제품을 내놓았습니다. 유아에게 분유는 완전식이지만 식사를 하는 성인들에게는

성분이 다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 함유량을 더 늘리는 대신 지질 함량을 억제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또 허약해진 뼈나 면역 기능의 저하가 걱정되는 고령자 고객을 위해 칼슘, 비타민, 면역 강화 영양소 등이 강화된 것이 어른 분위의 특징입니다. 추가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기억력 증진이나 피부 미용 효과가 있는 제품들도 출시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분유를 찾는 성인들이 늘어가면서 점차 시니어 분유 섭취가 대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치 저출산 고령화의 상징과 같은 흐름입니다. 이렇게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건강 수명을 늘리고자 하는 젊은 고령자들이 늘어날 것이고, 이와 관련한 새로운 비즈니스도 갈수록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에서는 시니어 백화점이 승승장구하는 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도쿄 신주쿠 게요 백화점의 사례인데요. 신주쿠역 인근에서 고령자 소비자를 타깃으로 한 유일한 백화점이 바로 이 게요 백화점입니다. 이곳은 시니어의 아지트 혹은 할머니들의 쇼핑 성지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우선 제품부터 눈길을 끕니다. 휠체어, 지팡이, 보행기, 씹기 편한 유동식, 전동식 침대 등이 골고루 전시되어 있습니다. 성인용 기저귀 종류도 아기 기저귀 만큼이나 다양한데요. 노인 돌봄 용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직원들의 상세한 설명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고령자 아지트 게요 백화점은 제품뿐만 아니라 공간도 매우 고령자 친화적입니다. 매장 한편에 고객이 자리에 앉아서 천천히 계산할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이곳의 에스컬레이터는 천천히 움직입니다. 안전을 위해 양손을 쓸수 없어도 타기 쉬운 속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 엘리베이터 도어의 개폐 속도도 연장되어서 느긋하게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편의점과 마트를 불문하고 고령자를 위한 슬로우 계산대를 설치하는 유통 매장이 일본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뒷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천천히 여유를 갖고 계산할 수 있는 이른바 느긋한 계산대를 설치하고 있는 거죠. 바쁘신 고객들은 별도의 계산대를 이용해 주세요라는 안내 배너를 설치했고, 고령자 고객이 초조해하지 않고 잔돈이나 카드로 계산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매장에서는 고령자 전용 계산대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하고 있는데요. 고령자 고객에게 큰 소리로 또박또박 발음할 것, 무거운 바구니는 옮겨줄 것, 영수증은 별도로 전달할 것 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배려가 입소문을 타면서 슬로우 계산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매장의 실제 매출 또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령자 나라 일본에서는 이미 일상생활의 템포를 늦추며 고령자와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느긋하게 천천히는 초고령 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키워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편의점 풍경도 우리와는 사뭇 다릅니다. 실제로 2017년부터는 편의점 이용객 3명 중 1명이 머리가 희끗한 50대 이상이고요. 이른바 시니어가 편의점의 주 고객으로 등장했습니다. 일본 편의점은 이미 고령자들의 생활 인프라로 정착된 지 사실 오래입니다. 공공요금 수납에서부터 주민표 발행 등 행정 관련 서비스까지 모두 편의점에서 할수 있습니다. 기존 편의점의 주 고객층이었던 젊은이들의 편의점 이탈이 편의점의 시니어 시프트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즘 젊은 층은 장기 불황을 겪은 세대이다 보니 소비 스타일이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편의점보다 디스카운트 숍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고, 또 온라인 가격 비교 등 디지털 능력을 활용해서 가성비 높은 인터넷 구매를 위주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의 판매 구조는 오히려 일본 고령자 1인 가구에 안성맞춤인 셈입니다. 편의점에서는 식료품이나 야채 등을 소량으로 포장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판매 구조가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구매하고자 하는 독거 시니어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또 편의점이 주택가에 위치해 있고 1층이라는 점,
점포 내 공간이 크지 않아 구매 시 이동 거리가 짧다는 점도 고령자 1인 가구가 편의점을 애용하는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본 편의점들은 지역 고령자들의 커뮤니티 거점 역할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의 경우 세이프티 스테이션 활동이라는 배회하는 치매 고령자를 보호해 가족이나 경찰에게 연락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점포 내 ATM 기기를 이용하는 고령자들의 행동을 관찰해 고령자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로손 편의점은 고령자 간병 분야와 협업하는 케어 로손이라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 간병 상담 창구를 두고 고령자와 그 가족을 위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간병 상담 창구는 보통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운영되고 간병 요양 관련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또 패밀리마트는 특이하게도 일반 의약품은 물론이고 제조약도 구입할 수 있는 편의점 플러스 일반 의약품 플러스 조제약국 형태의 일체형 점포도 확대 중입니다. 고령자를 배려한 염분과 당질을 제한한 식품, 음식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위한 스마일 케어식 등 메디컬 푸드 취급 점포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고령자 1천만 시대가 다가오면서 요즘 국내에서도 시니어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사실은 단순히 시니어들이 늘어난다고 시장이 커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니어들이 불편해하는 것, 불안해하는 것, 불만스러운 것, 이 3부를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도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시니어 시장을 키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시니어들의 마음을 사세요. 그들의 지갑이 열립니다. 로 하겠습니다.

초고령 사회가 낳은 다양한 필요와 수요는 세상에 없던 서비스와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웅철입니다. 저는 신문기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일본이 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2000년 초중반 도쿄 특파원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지역정보 전문 방송사에서 대표로 일을 하면서 지역 소멸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일본에서는 건강하고 활동적인 중장년층을 뜻하는 액티브 시니어가 소비 시장의 큰 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이들이 등장해 관련 기업들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 액티브 시니어는 과연 어떻게 인생 2막을 즐기고 있을까요? 일본에는 대학생 평균 연령이 60세가 넘는 대학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도쿄 도내의 이케부쿠로라는 곳에 위치한 유명 사립대 이쿄 대학 캠퍼스가 있습니다. 수업이 한창인 평일 오후 이 캠퍼스에서는 강의실이나 도서관, 학생 식당에서 낯선 풍경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머리가 희끗한 고령 학생들의 학구열 현장입니다. 또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기초교양 과목 수업에서는 맨 앞줄에 자리를 잡고 청강에 열중하고 있는 시니어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령자들은 실제로 리쿄 세컨드 스테이지 대학에 다니는 시니어 학생들입니다. 리쿄 세컨드 스테이지 대학은 50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1년제 대학 과정인데요. 주 5일 강의가 진행되며 학비는 연 40만엔 정도입니다. 정식 학위는 주어지지 않지만 일반 대학생과 다름없이 선택 과목, 세미나 등 정규 수업을 이수해야 하고 논문 등의 이수 절차를 거쳐서 소정의 증서가 수여됩니다. 또 학생 본인이 원한다면 전공 과정 1년을 추가로 이수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매년 100명 이상이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이 과정 재학생 평균 연령은 무려 62세입니다. 립교대학은 지난 2008년 고령자를 위한 평생학습의 장으로 처음 시니어 정규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대학의 문을 두드리는 건 주로 퇴직 후 시간과 돈의 여유가 생긴 베이비 부모들입니다. 원하는 꿈을 이루고 싶다. 젊은 세대와 교류하고 싶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또 한 번의 학창 시절을 즐기기 위해 모여든 겁니다. 그리고 단순한 인적 교류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 이외에도 대학 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과 인맥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학생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대학, 그리고 배움의 즐거움과 동창생이 그리운 퇴직자들, 이 둘의 만남은 캠퍼스에서 젊은 세대와 시니어 세대 간의 즐거운 상호 자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최근 일본에서는 시니어들의 해외 유학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긴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젊었을 때 동경했던 외국 생활과 어학 공부에 다시 대거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경기 불황으로 고전하던 유학 업계는 새로운 비즈니스 찬스라며 두 손을 들어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니어 해외 유학이란 주로 영어 등 어학을 배우는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짧게는 3주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어학도 배우고 현지 문화도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반 어학 코스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어학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현지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유적지 등을 관광하는 등 엔터테인먼트에도 비중을 둔 점입니다. 미국 LA에서 영어도 배우고 헐리우드 스타도 만나자. 이탈리아를 배우면서 유서 깊은 와이너리 견학 코스도 함께 가보자. 하와이의 푸른 해변에서 서핑을 즐기면서 영어 실력도 쌓아보자. 이처럼 어학과 문화체험, 취미활동 등을 함께하는 다양한 상품이 등장해 시니어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주로 오전에는 학교에서 외국어를 배우고 오후 자유시간에 현지 문화를 체험하는 시기입니다. 동시에 취미를 즐기거나 관광지를 방문하기도 하죠. 유학업계나 관광업계는 시니어들의 해외 유학 시장이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활동적이고 경제력이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 즉 단가이 세대가 해외 유학의 주요 고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부가 아닌 일을 택한 액티브 시니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을 위한 회사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바로 인력 파견 회사로 유명한 고레이샤인데요. 이 회사 이름 고레이샤는 고령자를 뜻하는 일본어와 발음이 같습니다. 이 회사는 고령자가 아니면 입사할 수 없습니다. 고레이샤 인재풀의 등록을 위해서는 정년 퇴직한 사람으로 60세 이상 7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고레이샤라는 회사는 도쿄 가스에 근무하던 우에다 켄지 씨가 2000년 60세가 넘어서 창업한 기업입니다. 그가 현역 시절 일을 하다 보니 도쿄가스의 비정기적인 업무들의 경우 인력 배치가 매우 까다로웠다고 합니다. 갑자기 일이 쏟아지면 직원들이 휴일 연장 근무를 해도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경험이 풍부하지만 할 일이 없어서 남아도는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던 도쿄가스 오비 선배 직원들을 떠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비정기적인 업무부터 하나둘씩 퇴직한 직원들에게 맡긴 것이 바로 고레이샤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들이 맡은 업무는 주로 왕년의 일과 맞닿아 있는 도시가스 관련 업무 중심입니다. 일주일 내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일을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하는데 요일과 시간을 나누고 보면 대체로 주 3일 정도 일하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충분히 짭짤한 용돈벌이도 되죠. 고령자의 재취업.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했을 때 얼마든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 다음은 뭘까요? 최근 일본에서 새로운 이성 파트너를 찾는 시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잃거나 혼자 지낸 생활이 힘든 시녀들이 혼활, 즉 결혼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관계 비즈니스도 활발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중매 사이트처럼 40대 이상을 대상으로 혼활 지원 서비스를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한 기업 회원의 평균 연령은 남성이 약 59세, 그리고 여성이 약 56세 정도 되는데요. 2020년부터 23년 1월까지 약 3년간 회원 수는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늙은 나이에 상대를 찾는 것이 부끄럽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시대가 되면서 이 혼활에 대한 욕구가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시니어 혼활은 고령 인구에 대한 일본 사회와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화가 가져올 사회적 인식 변화가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라 고령 집단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는 일본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초고령 사회는 새로운 고령 인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사랑하는 뉴 시니어들,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의 등장이 세상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에게 의지하기보다 남을 돕고 몸이 허락하는 한 일을 손에서 놓지 않고 또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쌓으며 자신의 효능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어떤 노후를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사회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고령자와 DNA가 다른 일본의 젊은 노인들의 노후 라이프 스타일을 더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새로운 고령 인류, 유쾌한 시니어가 세상에 없던 문화와 시장을 만들어갑니다. 로 하겠습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대련. 비가 과하게 내리고

0: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0: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호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안녕하세요. 세상을 향해 꿈을 위해 도전하는 친구들을 응원합니다. 도전대장 박입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은 어디일까요? 네, 화실인데요. 제가 화실로 출동했다는 건 오늘 만나볼 주인공이 바로 화실과 관련이 있는 분이라는 거겠죠?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바로 만나러 가시죠.
1: 나는 비린 끊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자전거 타고 산책하면서 사진 찍는 걸 것도 좋아합니다. 저는 작가 신희철입니다.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신희철 작가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아, 기철님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0: 그리고, 네, 어머님도 나와주셨네요.
2: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철이 엄마 이호숙입니다.
0: 아, 네, 반갑습니다. 네, 기철군, 아까 본인이 작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혹시 이 그림들이 기철군이 직접 그리신 건가요?
3: 선생님이 지시로 그린 거고, 책에는 제 취향대로 그렸어요. 상상하고 싶은 것들을 그려서 넣었어요.
0: 어, 그럼 혹시 그러면 하루에 보통 기철군이 그림을 얼마나 그리나요?
3: 5시간 정도?
0: 하루에 5시간이나 그림을 그려요?
3: 네, 예전에는.
0: 어떤 이유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됐나요?
2: 고등학교는 특수학교를 나왔지만 초등학교는 일반학교를 다녔는데 일반학교 교실 안에서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고 수업시간에 매일 하는 것이 이제 노트나 스케치북에 네. 매일매일 그림 그리는 거.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계에서 교실 안에서 열심히 그렸던 것이 그림이고 그 그림들이 모여서 오늘과 같은 그림을 또 그릴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0: 지금 이렇게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최근에 전시회도 네. 열었었다면서요?
2: 네, 네.
0: 기철군,
3: 네,
0: 전시회도 진짜 열었었나요?
3: 네, 아주 끝내지게 열었죠. 첫 번째가 이게 첫 번째로 열린 네. 전시회였고 두 번째는 아주 기다란고 제가 예. 학교에서 만들었던 그림들을 넣어준 그림이 있었어요.
0: 아, 기철군, 그러면 전시회 이렇게 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그림이 있어요?
3: 네, 제가 만든 그림이 섞여져 있는 게 제일 기분 좋았는데 저는 이걸 아주 멋있게 그리고 싶어서 이걸 그렸는데 이걸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0: 아, 이거는 어떤 그림이에요?
3: 우리나라의 소중한 국가, 즉

0: 고구려가 아직 강력했던 모습을 여기에 담아내고 싶었어요.
1: 저기 안에 이렇게 다 병사들인가 봐요.
0: 네.
1: 직접 한 명 한 명이 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네요.
2: 나름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네. 많이 고증도 하고 관련 자료를 많이 찾아가면서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예.
1: 제가 듣기로는 부철군 그림이 팔리기도 했다고 들었는데.
0: 네, 두 번 정도는.
1: 아, 진짜요?
2: 네. 그림이 팔렸을 때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좋아해? 라고 물었더니 아이의 대답이 떳떳하잖아요. 라고 얘기해서 제가 깜짝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작가로서 인정받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뿌듯하고 좋았었나 봐요.
1: 네.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제가 규철군에게 규철군이 아끼는 가장 최애 물건을 여기에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요. 규철군, 지금 이게 최애 물건인가요? 저 직접 네.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0: 제가 처음으로 상상한 거 여기에 넣어둔 그림이니까요.
1: 오, 스케치북이네요? 자세히 보면요. 굉장히 정교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이 엄청 많다는 거잖아요.
2: 네.
1: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그림을 계속 규철군이 그리게 된 건가요?
2: 고학년이 될수록 따라가기 힘든 그 수업과 그리고 또래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주로 수업 시간에 그림을 참 많이 그렸고요. 또 무한 반복해서 그런 캐릭터들을 정교하게 그려가면서 점점 더 디테일하게 그려지게 된 것 같아요.
1: 그러면 우리 규철군은 어렸을 때는 좀 어떤 아이였나요?
2: 규철이는 발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요.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언어도 안 되는 아이였고요. 그리고 제일 안 됐던 거는 소통하는 게 가장 안 됐던 것 같아요.
1: 아, 진짜요?
2: 네. 지금은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지만 말이 안 되다 보니까 뭐든지 행동이 먼저 나갔고 때가 많았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어느 순간 다듬어지고 이제 예, 많이 좀 변화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서 많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금 이렇게 앉아서 자기의 네. 그림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참 감사하고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네,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규철군이 많이 성장하고 네. 발전한 모습 자체가 너무나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그림도 어렸을 때부터 전문적으로 배운 건가요?
0: 아니요. 그건 전 제 핸드폰을 보고 그 거기 있는 선도를 찾아내서 여기에 넣어본 거고 이건 그 선도를 개조해서 만든 거예요.
2: 기철이는 그림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고요. 네. 처음에는 주로 모방을 해서 그대로 그려보는 그림들을 그리다가 요즘에 이거는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1: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2: 지금은 이렇게 자기만의 구상을 해서 그리고 있고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사람과 로봇의 공존을 표현했는데 기철이 같은 경우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네. 같이 이거... 나눌 수 있는 세상을 많이 표현하고 싶고 그리고 있습니다.
0: 참고로 네. 기계뿐만 아니라 이 정도도 있어요.
2: 누구?
0: 이 정도.
2: 아, 이 종족? 다른 로봇 안에서도 서로 다른 종족들이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0: 이렇게나.
2: 네.
1: 이게 자세히 보면 굉장히 네. 캐릭터가 묘사가 되게 잘 돼 있네요. 지금 로봇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규철군의 그림을 계속 쭉 보다 보니까 이 규철군만의 이 특별한 좀 화풍이 생긴 것 같아요.
2: 네, 점점 네. 그런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저도 느껴지고 있고요. 기철이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더 많이 열심히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 네.
2: 네.
1: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그러니까 뭐 환경과 자연과 또 사람과 로봇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표현했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2: 정이 많고요.
1: 네.
2: 같이 살아가는 세상을 많이 꿈꾸고 있고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아들은 사회적 약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자기와 자신과 같은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보호받고 네. 그리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많이 바라는 것 같아요.
0: 그런 건 바란 적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쪘게 먹는 게 모습이 좋아서 그려봤어요.
1: 그림을 통해서 우리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사회를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그런 사회를 꿈꾸면서 한번 그런 의미에서 형이랑 화이팅 한번 할까요?
0: 네, 한번 해보죠.
1: 오케이.
3: 규철군에게 스케치북은 그림 그리는 즐거움을 알게 해준 최애 물건입니다. 규철군, 앞으로도 스케치북에 자신만의 상상의 세계를 마음껏 펼쳐나가길 바랍니다.
1: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규철군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두 번째 최애 물건을 한번 알아볼까요?
0: 네, 이 안에 있어요.
1: 아, 그럼 직접 공개해 주세요. 휴대전화네요?
0: 네.
1: 아, 저도 물론 휴대전화 좋아합니다만, 우리 규철군은 왜 휴대전화가 최애 물건이에요?
0: 그냥 이 안에 제 자료가 이 안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1: 아.
2: 규철아, 산책 가자.
0: 네, 엄마, 갈게요. 저는 산책을 좋아해요. 산책하면서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해요. 산책을 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그 그림을 그려요.
1: 규철군, 그러면 이렇게 산책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네. 그 사진을 찍은 걸 바탕으로 그 영감을 얻어서 그림으로 직접 그리는 거예요?
0: 네, 맞아요. 그게 딱 그것이 딱 떠올릴 때만.
1: 어, 혹시 그 사진을 저한테 보여줄 수 있나요?
0: 네, 가장 인상 깊었던 사진이 하나 있어요.
1: 어,
0: 이거 이게 뭔지 알아요?
1: 구름.
0: 꼭 독수리 모양 같지 않아요?
1: 아,
0: 딱 크게 보면 이건 꼭 날개 같지 않아요?
1: 그래요. 지금 감명 깊었던 게 지금 규철군이 그냥 저는 되게 단순히 아, 구름 사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구름을 보면서 이 독수리 날개 같다고 하고
2: 찾아내죠.
1: 네. 네.
2: 그러니까 아. 그냥 구름이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름 속에 아, 저 속에 뭐가 숨어 있네라는 그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규철군.
0: 네?
1: 당신은 천재입니까?
0: 그냥 뭘 아니 그러니까 그냥 천재일 수도 있지만 참 전 한 번 본 눈은 예술적 감각이 느껴지면 찍어요.
1: 오, 규철군, 아까 산책하면서 그 사진 찍은 거 가지고 용을 막 그리던데 혹시 보여줄 수 있어요?
0: 바로 여기서 영감 얻은 거예요.
1: 어, 이건 나무인데?
0: 네, 근데 이게 모습이 꼭 뭔가 구부러져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1: 와.

0: 진짜 너무나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 기철군, 이렇게 이런 생각이 어떻게 드는 거예요?
1: 그냥 본능적으로.
0: 본능적으로? 왜 형은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이 안 들지?
1: 상상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0: 그러면 우리 규철군한테 이 휴대전화란 무엇인가요?
1: 그냥 저한테는 자유롭고, 그리고 저한테 즐거움을 주고, 음악도 좋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주며, 그러면 영감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았어요.
0: 규철군,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1: 생각하고, 제가 만들던 이야기들을 그림에 넣고, 한국식 의뢰된 일을 하고, 그렇게 살면서, 그리고 살다가 혼자가 되지 않도록 바랄 것 뿐이에요.
0: 어머님, 또 규철군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으시다고.
2: 규철이가요, 지금처럼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를 다른 또래와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어제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조금이라도 발전되는 모습을 매일매일 만들어 갔으면 하고 바랍니다.
0: 네, 오늘은 자신만의 그림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신규철 작가를 만나봤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규철 작가처럼

0: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림이어도 좋고 운동이어도 좋아요. 그게 무엇인지 계속 꼭 도전해 보세요. 분명 나만의 놀라운 실력이 될 거예요. 제가 옆에서 응원할게요. 도전대장 박유와 함께 할 수 있다고!
1: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싶어하는 규철군.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이 담긴 작품들을 많이 그려주세요. 위영이 응원합니다.
2: 저는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늘 새로운 그림을 그리도록 노력할 거예요. 나만의 속도를 조금씩 천천히. 그러려 보면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 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기념.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0: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펭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2: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부분은 부동산의 용어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EBS에서 부동산학 개론을 강의하는 강양구입니다. 우리는 부동산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부동산이 뭘까요? 부동산 그러면 대표적으로 토지와 건물이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 토지라고 하는데 실은 이 토지의 용어가 엄청 많아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시험에 자주 언급되는 내용들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지금 보시는 후보지와 이행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현재 이 토지는 농지 지역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있던 갑돌이, 을돌이가 야, 이제 농사 지어서는 재산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 짓는 걸 그만두기로 하고 이 지역을 이렇게 개발하려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용어를 볼까요? 이 상태일 때는 농지라고 부르겠죠. 그럼 이 상태가 되면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택지겠죠. 자, 중요한 건 시험 문제는 뭘 물어보느냐. 그러면 농지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택지로 변화 있는 것은 아니겠죠. 농지가 택지로 용도가 전환 중일 때, 이때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이때 만든 용어가 여기 나와 있는 후보지와 이행지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농지 지역이었는데 지금 택지 지역으로 용도가 변경 중이랍니다. 이 변경 중일 때를 후보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듣다 보면 후보지라고 하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택지 후보지라고 말해요. 그럼 택지 후보지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 농지였는데 지금 택지로 개발 진행 중에 있구나. 자, 이제 그림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으로 구분했다, 그죠? 자, 여기서 화살표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화살표 관계 잘 봤습니까? 이 상태를 우리는 후보지라고 해요. 자,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림을 보시고 설명해 보세요. 후보지는 어떤 경우를 말할까요? 지역에서 지역으로, 그죠? 지역에서 지역으로 용도가 변경 중일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를 계속 읽고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만 찾아보면 되느냐? 지역 상호간. 지역에서 지역으로 움직인다. 아, 후보지구나. 근데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용도가 변경되었다라고 놓으면 틀린 거예요. 변경 중이다. 그것을 전환되고 있다, 전환 중이라고 표현합니다. 최근의 문제가 이렇게 사례

명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과수원 상업치라고 읽어버리는 순간 함정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과수원이라는 말은 농지 지역에 속합니다. 그럼 상업지라는 말은 택지 지역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 요 2번에 있는 것을 다시 읽어볼까요? 뭐라고 읽으면 될까요? 지역 상호간. 다시 말하면 출제자가 이렇게 출제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식으로 읽는 게 훨씬 정확하다는 얘기죠. 지역 상호간 용도가 전환 중일 때를 후보지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번에 그림 또 하나 자세하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택지 지역이라 그러는데 택지 지역 그럼 대표적인 게 주상공입니다. 농지 그러면 전답과수원이겠죠. 임지 지역 그러면 용재림 신탄림이라고 구분합니다.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은 화살표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경우를 이행지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화살표만 보시고 이행지를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단순하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림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림만 잘 보면 가볍게 하나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행지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동일한 지역 내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 내에서 움직이는 것. 이런 경우를 이행지라고 표현합니다. 그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지역 내에서. 이것만 보면 되는 거죠. 역시 용도가 변경되었다는 의미가 되면 틀리는 겁니다. 최근에 시험 문제는 이렇게 사례형 형태도 나옵니다. 자, 역시 우리는 우리식으로 읽어야 돼요. 공업지가 주거지로 이렇게 지금 변하는 게 아니죠. 어떤 거죠? 공업지도 택지 지역이고, 주거지도 택지 지역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읽는다고요? 지역 내에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후보지와 이행지를 마무리해 볼까요? 후보지가 정답이라면 지문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역 상호간. 이행지가 정답이라면 지문에는 지역 내에서. 단둘다 용도가 변경되었다는 의미가 놓으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나지와 금부지를 보시면, 나지라는 용어는 우리가 즐겨 봤죠. 자, 먼저 택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택지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방금 우리 택지를 기억하십니까? 방금 택지 지역 그랬죠. 택지 지역은 주상공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가 택지인데, 이 택지는 다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사진을 하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둘은 지금 같은 위치입니다. 지금 뭘 보느냐 그러면, 자, 이 상태를 볼까요? 지상에 건물이 없죠. 근데 이 경우는 보세요. 지상에 건물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상에 건물이 없는 상태다 그래서 나지. 지상에 건물이 있다 그래서 건부지라 그래요. 근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심플하게 출제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나지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 특징을 기억합니다. 첫 번째, 나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없다. 두 번째, 공법상 제한은 받는다. 그런데 사법상 제한은 없다.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상 청착물은 없다. 여기 첫 번째 기억할 내용요. 자, 두 번째,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간단하게 표현하면 사적인 제한이 없다. 무슨 뜻일까요? 제한 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공적인 제한은 있다. 언제든지 정부가 고도 제한 설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지역을 지역 지구제로 제한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지와 금부지를 구분할 때는 나지의 특징 세 가지만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되고, 금부지 그럼 지상에 건물이 있는 토지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필지와 획지입니다. 역시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던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적법을 하시다 보면 이제 지적 공부에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게 되는데, 우리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뭐라고요? 4-1.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읽었다고요? 4-1인데, 이제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되죠. 4의 1. 4의 2. 이렇게요. 자, 우리는 이런 것을 집언이라고 부르죠. 이처럼 하나의 집언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말합니다. 다시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하나의 집번이 붙는 집번 토지의 번호, 하나의 집번이 붙는

호재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6번지에 살고 있다고 전제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6번지의 소유자예요. 그럼 6번지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가 주거용지든 또는 상업용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필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필지 그러면 우리는 자, 1번, 2번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다 묶어서 자, 키워드만 딱 기억할 겁니다. 필지 그러면 키워드는 딱세 개. 뭐라고요? 집원, 소유권, 등록 단위. 요셋 중에 하나만 보이면 필지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좌측면에 도로가 있다고 전제해 보시죠. 만약 도로가 있다면 1번지와 2번지 중에 어떤 게 가격이 비쌀까요? 그렇죠. 1번지가 비싸겠죠. 그래서 이 토지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하고의 접근성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처럼 가격의 단위, 자연적, 인위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획지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뭐만 기억하자고요? 좋습니다. 가격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시험에서 토지의 용어 정의는 해마다 시험 문제입니다. 항상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동안 출제되었던 토지의 용어 정의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것이 후보지와 이행지, 두 번째로 많이 출제되었던 것이 필지와 획지입니다. 그러면 필지 그러면 우리는 키워드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집원, 소유권, 등록 단위. 획지가 정답일 때는 가격.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공안지와 공지인데 둘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정리했던 후보지 이행지, 나지 근부지, 필지 획지는 상호 다 관련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공안지와 공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둘을 세팅해서 설명할까? 그러면 용어 때문에 그래요.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비슷하죠. 하나는 공안지고 하나는 공지고. 그러니까 출제자가 우리가 이 단어 때문에 헷갈려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자, 사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위치라는 것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좌측의 그림과 우측의 그림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구분하시겠습니까? 지금 좌측의 토지는 말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거죠. 방치. 흔히 우리는 세법에서 이런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종부세에서는 종합 합산 과세 대상에 들어가서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토지겠죠. 근데 우측에 있는 토지를 볼까요? 우측에 있는 토지는 주차 시설을 만들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토지겠죠. 자, 이때 어떤 게 공안지일까요? 그렇죠? 좌측에 있는 토지가 공안지가 됩니다. 그럼 뭐라고 정의하면 될까요? 단순히 방치하고 있다. 맞습니다. 또는요. 자, 그런데 토지 소유자는 왜 이렇게 단순히 방치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아, 언젠가는 토지 가격이 상승할 테니까 그때 팔아버리면 나는 이익을 많이 얻겠죠. 왜냐하면 괜히 여기다가 비용을 들여서 경제 활동을 하다가 파는 것보다는 가만히 두고 있다가 비용 한 푼도 안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토지가 공안지인데, 그래서 공안지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해요. 토시 토지로서 지가 상승을 노리고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다. 근데 우리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 이렇게 기억합시다. 그냥 뭐라고 기억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죠? 목적 자체가 이용이 아니죠. 보유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토지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비정상적인 토지고, 이는 정상적인 토지입니다. 자, 공안지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지라고 했는데, 공지는 그림 하나를 잘 보세요. 정의를 보지 마시고 그림을 먼저 보세요. 그림 보니까 알겠죠? 우리는 금폐율이라 그러죠? 가령 토지를 매입을 했다면, 이 토지는 어떤 용도에 이용할 목적으로 매입했을까요?
건물을 신축할 목적.

그런데 토지가 100평이랍니다.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 본다면 토지 100평 전체를 활용해서 건물이 100평 그대로 올라갔을 때가 가장 좋겠죠.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나의 옆집도 100평 그대로 올라와 있을 것이고, 나의 앞집도 마찬가지. 야, 이렇게 되면 조망권이든 이런 것도 문제겠지만 더큰 문제는 뭘까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렇게 정의하는 거죠. 단, 키워드만 기억하기입니다. 공직으로 뭐라고 기억한다고요? 남은 부분 또는 비어 있는. 자, 이렇게 해서 토지의 용어 정의는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자, 이번에는 주택의 용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주택도 말입니다. 엄청 많아요, 정의가. 이게 주택의 용어도 우리는 단순하게 주택 그러죠. 우리가 즐겨 쓰는 게 어떤 용어죠? 연립, 그죠? 연립 또는요, 대표적인 게 아파트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 주택 용어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 중에 우리 시험에 자주 언급되는 것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입니다. 먼저 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할 때 기준은 다양해요. 다양한 조건에서 기준을 구분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기본적인 개념 하나 설정합시다. 청수의 개념하고, 맞습니다. 면적의 개념하고. 그럼 청수를 따져볼까요? 일단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단독과 공동을 비교하면 단독이 청수가 상대적으로 낮겠죠. 그래서 단독주택은 3계층 이하, 공동은 4계층 이하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개라는 단어가 빠지면 틀립니다. 우리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떤 경우는 개자가 들어가고 어떤 경우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아주 복잡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두가 다 개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구분을 정확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이 지나가는데 이런 건물을 봤답니다. 자, 몇 층이죠? 5층이죠? 자, 그럼 우리가 지나가다가 이런 건물을 보면, 야, 이 건물은 5층짜리 건물이구나 라고 표현하는 게 일반적입니까? 야, 이 건물 5계층이구나 라고 표현하는 게 일반적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5층짜리 건물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1층에는 커피숍이고요. 2층에는 중개사무실이랍니다. 그리고 3층, 4층, 5층은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답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중개업을 해서 경제활동을 열심히 해서, 자, 돈을 많이 벌어야죠. 돈 많이 벌어서 뭐할 겁니까? 이런 부동산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위치에 토지를 사는 거예요. 토지를 사서 건물을 올리는 것은 그런 별거 아닙니다. 자, 그럼 이 경우 1층 커피숍은 내가 운영하고 2층의 중개사무실도 내가 운영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한다고 전제해 보죠. 그럼 이 경우를 보세요. 주택으로 이용되는 층수가 몇 개죠? 세 개죠. 이걸 3계층 개라는 단어를 붙여요. 그러면 개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특정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층수의 수. 그것을 개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독과 공동을 구분할 때는 반드시 개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단독은 3계층이야. 공동은 4계층이야. 자, 그 다음에 면적입니다. 근데 이게 면적이 편한 게좀 정리가 많이 되면서 지금은 아주 단순하게 정리가 됩니다.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단독이든 공동이든 면적은 모두가 다 660제곱미터 이하. 그런데 딱한 가지가 예외입니다. 요 공동주택에 연립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립주택만 660을 초과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먼저 청수 개념하고 면적 개념만 딱 구분하면 나머지는 아주 심플해요. 자, 먼저 이것부터 구분합니다. 주택은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했을 때첫 번째 청수 개념으로 구분하면 단독은 공이 3계층 이하, 공동주택은 4계층 이하. 다음 면적은

우리는 그냥 200평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딱 하나만 공동주택에 있는 연립주택만 660을 초과한다. 자, 이제 첫 번째 구분할 게 단독과 공동의 구분에 있는 거예요. 가장 단순한 게 단독도 4개, 공동도 종류가 4가지입니다. 근데 이걸 섞어 놓고 단독 아닌 거 찾으세요, 공동을 찾으세요, 이런 식의 문제, 이런 케이스가 하나. 저 두 번째 스타일은 어떤 거냐 그러면 단독이든 공동이든 특정한 주택의 특징과 관련된 문제. 세 번째는 이것을 좀 응용해서, 물론 응용한 문제는 한번 여러분들이 구경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독주택의 종류. 네 가지라 그랬죠. 단, 다가공. 자, 이듬히 그렇게 갑시다. 다 같이 뭐라고 한다고요? 단, 다가공. 자, 다 같이 갑니다. 단독주택의 종류는 단, 다가공. 이렇게 기억합시다. 자, 기억하세요. 단, 다가공. 자, 단독주택 큰 의미 없어요. 자, 다중주택이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가 일단 먼저요. 이런 문제가 출제된다 그랬죠. 단독과 공동을 섞어 놓고 분류하라는 게첫 번째 케이스인데, 대부분 정답이 뭐냐면, 다짜 붙는 게 정답이에요. 다짜 붙는 게 정답인데, 보세요. 다중 있죠? 다가구 있죠? 그래서 여기에 다를 포인트로 잡지 않은 이유는 아시겠죠? 그럼 다다, 그럼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단, 다, 가, 공으로 간 거야. 그래서 다, 다중, 가, 다가구. 또 공동에 가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 안에, 우리 시험 범위라고 하는 게 단독과 공동이라는 말이죠. 이 단독과 공동의 범주 안에 다자로 시작되는 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다세대는 공동, 나머지는 단독. 자, 여기서 한 가지. 개념 하나만 딱 정리하면 자연스럽게 구분해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파트. 아파트는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이걸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아파트는 공동이죠. 자, 그럼 아파트의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상당수의 분들이 동? 이렇게 해요. 우리는 101동, 102동 그러죠. 동이 아닙니다. 세대입니다, 세대. 그러니까 아파트의 단위는 세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죠. 500세대를 공급했다. 300세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세대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구분해 봅시다. 다자로 시작되는 게세 개라고 했는데 하나가 다중, 하나는 다가구, 하나는 다세대죠. 그러면 아파트는 공동주택이고 그 공동주택 중에서 단위가 세대였으니까 다세대가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되면 나머지는 단독주택으로 분류가 되니까 간단하죠. 일단 그렇게 딱 구분하세요. 아, 아파트는 단위가 세대야. 그러면 다세대는 공동, 나머지 다짜 붙는 거는 다 단독. 자, 들어갑니다. 다중주택은 조건이 네 가지입니다. 근데 그네 가지 요건을 모두 다 충족해야 됩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 건축법에 보면 주택법도 건축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중주택의 경우에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다 충족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가지 요건 중에 한 가지 요건이라도 제외되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한 번은 다음 중 다중주택 요건이 아닌 것 찾아라. 그럼 이네 개에다가 다른 것 하나.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고요. 또는 한 문제, 지문 하나에 이네 가지를 모두 다 언급해서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지문이 길었겠죠. 자, 먼저 구분해 볼까요? 앞서 우리가 했던 층수와 면적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중은 단독이다, 그죠? 단독이면 3계층이야. 면적은 660이야. 그럼 이거는 정리됐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것. 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단서를 잘 보세요. 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리 욕구는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욕실 설치는 가능해요. 근데 취사 시설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0: 그리고 마지막 볼까요? 일단 네 번째 조건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이걸 전체를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최소 면적, 그다음에 창문의 설치미 크기니까 우리는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최소 면적, 창문. 이렇게 해서 다중주택 요건은 네 가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신경 쓸게 없습니다. 다가구는 하나만 더 추가하면 돼요. 19세대 이하라고 하는 것만 하나 더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층수는 3계층 이하고 면적은 660 이하. 앞서 했던 내용들이죠. 추가로 하나만 더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간. 이건 알 필요도 없고요. 자, 그럼 이게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동주택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연세기. 우리 아파트는 잘 알고 있으니까 아연세기 이렇게 기억합시다.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인데,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일 때 아파트. 지나가다가 오, 아파트 건물을 봤는데 층수가 5계층 이상일 때, 아, 그때 아파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연립주택. 뭐가 딱 떠오릅니까? 정확합니다. 66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우리가 앞서 층수 개념할 때 단독은 층수가 어떻게 되죠? 3계층이야. 공동은요? 4계층이야. 그 다음에 면적을 할 때는 단독, 공동 모두가 다 660제곱미터 이하인데 유일하게 연립주택만 660을 초과한다. 자, 다세대 역시 똑같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건입니다. 기숙사 신경 쓸거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들을 보세요. 단독, 공동. 자, 첫 번째는 단독의 종류가 다 같이 갑니다. 단, 다가공. 공동의 종류는요. 아, 연세기. 자,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역시 다자가 들어가는 게총 3개다, 그죠? 자, 그 중에서 다세대. 다세대만 아파트를 떠올리라 그랬습니다. 아파트의 단위가 세대니까. 그래서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고 나머지는 단독이야. 이렇게 한 가지를 정리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각각의 층인데, 각각의 층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요? 그렇죠. 다중주택. 그러니까 출제가 되면 다중주택이 출제가 되지,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다음 중 주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아라. 그리고 보기 하나하나가 요 내용 하나하나를 다 언급한 적도 있어요. 근데 별로 신경 쓸게 없죠. 면적과 층수만 알면 자동적으로 정리가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형태가 응용하는 케이스인데 그 문제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하나만 해결할 수 있다면 주택에 대한 문제도 이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씩 보세요. 자, 첫 번째 조건. 층수가 4층인 한계동에 건물이 있답니다. 그리고 지하층과 필로티 구조는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요. 이 건물,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알 수가 없어요. 왜알 수가 없죠? 그렇죠. 개라는 단어가 없죠. 그런데 두 번째, 전체 층을 주택으로 사용한다는 이두 번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정보와 두 번째 정보를 합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보스 딱 하면, 그렇죠. 4계층 이하가 되죠. 그래서 이두 가지 조건 때문에 우리는 4계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라는 사실을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좀 까다롭게 출제한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공동주택을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아, 연색이죠. 아, 안은 안 보이네요. 연, 세, 기. 뭐 기숙사는 아닌가, 그죠? 그러면 연립주택 아니면 다세대죠. 그럼 연립과 다세대를 구분할 때딱 기준이 뭐였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면적. 연립은 660을 초과해야 되고, 660 이하였죠. 그런데 마지막 조건을 보면 면적은 600이랍니다. 그럼 600이라고 했으니까 660을 초과해야 연립이 될 테니까, 그죠? 그럼 연립주택은 해당 사항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독과 공동에 놓았던 문제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리했던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정리했던 부분들, 부동산의 용어들이죠. 토지 용어는 단순하게 출제되니까 그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주택은 조금만 더 신경 쓰면서 분류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했던 내용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중졸 검정고시 국어 황아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출문제와 함께하는 운문문학 핵심 이론입니다. 자, 운문문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말할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시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자, 시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이 있죠. 뭐, 기쁘다, 슬프다, 외롭다. 네, 이러한 생각과 느낌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을 해서 쓰는 문학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자, 운율이라고 하는 건요, 리듬감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시의 3요소를 보시면요. 네, 첫 번째는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는 당연히 시를 구성하게 되는 작가 혹은 화자, 시인의 사상이나 정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외로운지, 내가 슬픈지, 내가 누군가가 보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을 하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운율입니다. 시라고 하면 리듬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음악적 요소를 가지게 되는데 이걸 말의 가락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요소는 시가 글자, 그러니까 문자로 적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자를 읽을 때 떠오르는 어떤 느낌이나 모습이 생기게 되는데 그걸 바로 심상, 회화적 요소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시의 3요소가 이렇게 있구나. 자, 요거 생각을 하시면서 운율은 어떻게 구성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는요, 이 리듬감이 생기려면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혹은 비슷한 말을 두 번씩 하게 되는 건데요. 자, 첫 번째 실 형성하는 방법은 시어나 시구를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해야 소사라, 해야 소사라 라고 해서 자, 시어가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해야 소사라까지 끊어서 보면 자, 이 시어가 두개 이상을 시구라고 하는데 시구가 반복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현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글자 수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글자 수라고 하는 것은 예문에 나보기가 역겨워, 자, 일곱 글자죠. 가실 때에는 다섯 글자, 말 없이 고이 보내 일곱 글자, 들이오리다 다섯 글자. 그래서 일곱 글자와 다섯 글자의 반복으로 운율감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글자 수의 반복으로 만드는 운율을 이 글자 수의 수를 따서 음수율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만드는 방법은요, 음보. 즉, 일정한 음보의 반복으로 만들어내는 게 있는데요. 음보라고 하는 건 보폭, 소리의 보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번 걷고 가시리 하고 쉬고, 또 가시리 하고 쉬고, 잇고 하고 쉬고. 그래서 이런 세 번의 보폭을 통해서 운율감을 만들어내는 것. 네, 이걸 음보율이라고 하죠. 자, 여기 예문에서는 세번 반복했고, 요 밑에서는 해마다 피는 꽃을 나만 두고, 볼 것인가? 라고 해서 네번 음보율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이 있구나.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리고 또 마지막, 같거나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해서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여기 끝에 서술어에 해당되는 게 있고, 그리고 뭐, 는, 라서, 에, 비슷한 구조로 문장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운율감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의 3요소에서 심상에 해당되는 것,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나 감각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심상에는 무엇이 있을까? 기출에 되게 여러 번 나오고 있는 파트죠. 첫 번째는 시각적 심상인데, 시각은 단어 그대로 보고, 보여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모든 게다 시각인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시각을 할 때, 우리가 체크를 할 때, 예문에서 흔들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거나, 색채, 푸른, 이렇게 색채감이 보이면 시각적 심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청각적 심상인데, 청각은 소리죠. 멍멍, 강아지 소리. 그래서 귀여운 강아지 소리에서 소리나 뭐 졸졸졸 시냇물이 흐른다에서 졸졸졸 같은 것들이 청각적 심상에 해당을 합니다. 세 번째 미각적 심상은요, 미는 네, 맛을 보는 거죠. 그래서 달콤하다, 뭐 씁쓸하다와 같이 맛이 느껴지는 표현이 적어져 있나? 자, 이럴 때에는 미각적 심상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요, 후각이에요. 후는 냄새죠. 어디선가 무슨 냄새 안 나나요? 그래서 이별의 냄새 안 나나요? 이제 문학은 좀 이제 문학 작품은 문학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냄새나 향기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후각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촉각적 심상은 촉이 이제 느껴지는 감촉이기 때문에 부드럽다, 뭐 서늘하다, 따뜻하다, 뜨겁다, 차갑다. 자, 이런 예문들이 촉각적 심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공감각은 감각이 하나가 아닙니다.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 예문 한번 보시면 푸른 종소리. 자, 푸른은 무슨 감각이죠? 네, 시각이잖아요. 종소리는 청각에 해당하죠. 그래서 종소리를 들었고, 이 들은 종소리가 푸르다 라고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청각을 시각화했다고 말하고 이걸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 밑에 뒤에 예문도 마찬가지죠. 울음을 들었고 그 울음이 붉은색이다 라고 해서 청각의 시각화로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시에서는 표현 방법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것도 기출 포인트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것들이죠. 자, 직유법에는 뭐뭐처럼 근데 뭐뭐인 듯, 뭐뭐인 양, 뭐뭐와 같이 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거나 나오면 직유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직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 연결해서 비유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문 보시면 내 얼굴이 사과 같아요. 그래서 사과 같다고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이 보조관념을 이용해서 내 얼굴이 사과 같다. 사과 같은 내 얼굴이라고 하고, 여기에 같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직유법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두 번째 표현법은요, 은유법입니다. 은유는 은근히 비유하는 거라고 해요. 은근히 비유를 하는데 어떠한 구조로 보여지냐면, A는 B다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내 마음은 호수요. A는 B. 내 마음이 호수와 같다는 거죠. 자, 이게 은유법입니다. 자, 세 번째 의인법은요, 이 인이 사람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예문 보시면요, 강아지가 웃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웃거나 울거나 하는 표현은 사실 사람만이 할수 있다고 문학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웃는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의인법에 해당을 하죠. 자, 이어서 과장법인데요. 과장은 우리가 크게 표현한 것만 과장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작게 표현한 것도 과장이 됩니다. 그래서 크거나 작게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배가 남산만큼 커졌다. 아무리 커져도 남산만큼 사실 커지긴 어렵죠. 그리고 월급이 정말 작아도 쥐꼬리만하다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작다라고 볼 수는 없겠잖아요. 그래서 과장은 크거나 작게 표현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점층은 조금 설명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이제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점층은 점점 층을 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점점 심화되는 표현입니다. 자, 예문 보시면 비가 오고 파도가 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폭풍우까지 불어 내 마음이 진짜 혼란스럽다. 네, 이게 점층이거든요. 하나의 감정이 내 혼란스러운 감정이 점점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점점 확대되고 있는 표현이 나왔을 때 점층이라고 합니다. 자, 영탄은요. 영탄은 감탄, 느낌을 표현할 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청춘아라고 하던가, 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와, 진짜 자연이 예쁘구나 할때 느낌을 표현하게 되면 영탄이 되겠죠. 열거는 여기 예문 한번 보시겠어요? 쉼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나열이 돼 있고 쉼표가 있네라고 하면 확실하게 열거를 빠르게 찾으실 수가 있고, 그것 외에도 뭐 명사, 포도, 사과, 딸기, 네,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다고 하면 네, 열거가 됩니다. 자, 여기가 조금 중요한데요. 반어와 역설은 굉장히 많이 그리고 자주 나오기 때문에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어는 반대로 말한다. 나의 속마음과 반대로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문에 이 점수를 0점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잘한 게 아니죠. 그렇지만 뭐 어머니가 와, 너 진짜 잘했다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시에서는 이별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잊지를 못하는데 나너 잊었어라고 표현을 하면 이게 속마음과 반대가 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반어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설은요. 이 설, 말이 모순된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건데요. 예문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별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축복은 좋은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이별이 축복이라고? 자, 이런 식으로 한 문장 안에 혹은 한 시행 안에 말이 안 되는, 이치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이 나와 있으면 역설로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요. 겉으로는 이치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진리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죠. 소리 없는 아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우성인데 소리가 없다? 사실 말이 안 되죠. 이게 역설법입니다. 자, 설의법은 여기 의가 의문문의 형식으로 말을 한다기 때문에 꼭 물음표가 없어도 되죠. 물음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끝에 보시면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기 때문에 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네, 설의법, 표현법입니다. 자, 이제 현대시를 지나서 고전시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시기에 따라서 이 운문문학에는 고전과 현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고전시가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조이죠. 자, 시조는 아주 오래전 고려 말부터 그리고 지금도 쓰이고 있어요. 현재까지 창작되고 있는 우리 전통의 정형시인데, 여기서 핵심은 정형시라는 것이 핵심이죠. 정해진 형식이 있는 시입니다. 현대와 좀 다른 점이죠. 정해진 형식이 있는데, 어떤 형식을 지니고 있냐면, 현대에는 이런 제약이 없지만 시조는, 여기 예문 한번 보시면요. 자,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으로 구상이 돼 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세 줄을 유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초장, 중장, 종장의 세 장을 이렇게 3장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육구라고 하는 건요. 제가 펜을 딱 들고 가운데를 한번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 자르고 여기도 잘랐을 때, 여기 앞에 부분이 1, 뒤에가 2, 자, 3, 4, 그 다음에 마지막 5, 6 해서 총 6구로 이루어져 있다. 네, 이 구성을 정해져 있는 형식대로 쓰고 있다라고 해서 3장 6구이고요. 글자 수를 다 세보시면 45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3장 6구 45자, 369죠? 더하면 3장 6구 45자 내외에 종장의 처음에 음보, 요만큼 읽었을 때이 음보,

오가 세 글자를 띠고 있잖아요. 네, 이게 시조의 형식상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운율은 글자 수로 만들어내는 게 있는데요. 글자 수를 보시면 여기 앞에 이모미 세 글자, 죽고 죽어 네 글자, 일백번 세 글자, 고쳐 죽어 네 글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넋이라도 네 글자, 잊고 없고 네 글자죠. 그래서 세 글자, 네 글자나 네 글자, 네 글자의 반복이 이루어지고, 자, 음보는 볼까요? 이모미 끊고, 죽고 죽어 끊고, 일백번 끊고, 고쳐 죽어 끊고, 네번 끊어서 읽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현대 시와는 다르게 굉장히 형식적인 제약이 많구나. 아니면 정해진 형식이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조는 정형시이고 음수율과 음보율을 명확하게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조는요, 고려 말부터 쓰여져 있긴 했지만 가장 성행을 한 시기는 바로 조선시대인데요. 조선 전기하고 후기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 전기는 그럼 누가 썼을까요? 이때는 한글이 창제되기 전이기 때문에 평민들은 쓸 수가 없었어요. 한글, 이제 한자로, 한문으로 써야 하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양반 사대부들, 한자를 쓸수 있었던 양반들이나, 그리고 이제 기생들이 공부를 해서 쓸수 있었는데, 내용을 보시면, 양반 사대부의 경우, 유교적 충의 사상, 그래서 충, 뭐, 임금에 대한 사랑, 뭐, 효, 이런 내용들이 있고,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내용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양반은 남녀 간의 사랑 얘기는 쓰질 않았어요. 약간 고귀한 느낌으로 이 유교나 자연 속의 풍류를 썼기 때문에 남녀 간의 애정에 대한 작품은 기생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요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조선 전기 그리고 중기까지도 평시조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죠. 평시조라 함은 뒤에서 한번더 나오겠지만 앞에서 했던 그 삼장육구 사십오자 내외의 형식을 정확히 지켜주고 있는 걸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훈민정음이 창제된 다음에는 이제 누구도 쓸수 있을까요? 평민도 쓸수 있겠죠. 그래서 평민으로 확대가 되게 되고 평민들은 이런 내용보다는 하루하루 맞닿는 일상, 우리와 같이 일상생활이라던가 현실을 풍자하는 내용들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할 말이 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원래의 형식을 깨고 길게 사설 시조로 쓰게 되는데, 그러면 시조가 되게 종류가 여러 개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갈래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형태상 갈래는 종류를 얘기하죠. 평시조, 사설시조, 연시조,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평시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에 기본 형식, 3장 6구 45자 내외를 지켜지고 있는 형식에 뭐 종장의 첫 음보가 삼음절 막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기본 형식을 갖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정말 그냥 오리지널 그대로의 그 시조를 평시조라고 하고요. 사설은 평민들이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평민들은 억울하고 힘든 게 너무 많으니까 길게 쓰게 돼요. 그래서 평시조보다 두구 이상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중장 부분, 가운데 부분이 길어진 시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시조라고 하는 것은 이 평시조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가 붙는 거죠. 그래서 두수 이상의 평시조가 한 편을 이루고 있는 시조를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기로 나왔듯이 시조는요, 지금도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예전의 시조, 갑오개혁 기준으로 예전에 쓰여진 시조는 고전 시조고, 그리고 갑오개혁 이후부터 쓰여진 시조는 현대 시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기출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현대가 출제가 많이 되죠. 엄마 걱정이라고 하는 기영도 시인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집에 이제 혼자 있는 화자가 어린 아이일 때그 기억을 떠올려 가면서 썼던 내용인데, 첫 번째 행부터 보겠습니다. 화자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시고 보시면 좋아요. 열무 30단을 이고, 그 열무가 우리가 먹는 그 김치, 열무김치의 열무잖아요. 열무 30단을 이고 엄마가 시장에 갔대요. 자, 일하러 가셨어요. 자, 안 오시네. 오시지 않고 해가 시들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이제 시간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해가 졌고, 자, 나라고

하는 화자가 나오죠.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있다. 자, 여기서 찬밥에서 알수 있는 게 있습니다. 차는 차갑다. 촉각적 심상이죠. 촉각적 침상에 뭐뭐처럼이 붙었으니까 직유법이겠죠. 나는 정말 추운 채로, 외로운 채로 방에 담겨 있구나. 왜냐면 어머니가 오랫동안 안 오셨기 때문에 아, 외롭고 쓸쓸하구나라는 감정을 읽을 수가 있죠.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왜 이렇게 천천히 숙제할까요? 어머니가 안 오시기 때문에. 엄마가 안 오시네.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안 오시네, 안 오시네, 여기 밑에도 안 들리네와 같이 비슷한 식구죠. 시어 아니고 식구. 두개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식구의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엄마 안 오시고요. 배춧잎 같은, 자, 같은은 직유법으로 앞에서 배웠고, 뭐가 배춧잎 같을까요? 네, 어머니의 발소리가 들렸으면 좋겠는데 들리지가 않고, 왜 배춧잎 같을까요? 엄마는 지쳤으니까. 지치면 이제 발이 걷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붙어서 걷는 것처럼 소리가 날 거다. 그러니까 시험지에 들리는 게 아니라 이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타박타박은 음성 상징어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청각, 타박타박 음성 상징어. 안 들려요. 이 소리가 안 들려요. 어둡고 무섭다. 금간 창틈, 금이 갔다는 것은 시각적 심상. 고요히 빗소리가 들린다. 자, 청각. 그래서 여기 촉각이 있었죠? 네, 여기 청각 있고 여기 시각 있습니다. 감각이 네, 별 3개 나왔어요.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나 혼자 외롭게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자, 옛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알수 있는 거. 아, 그땐 과거구나. 지금은 컸구나. 어른이 됐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회상이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아랫목과 다르게 윗목은 문과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차갑고 추워요. 그래서 외롭고 쓸쓸했다라는 어린 시절의 정서를 얘기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출제가 됐을까요? 우선 화자의 정서입니다. 정서는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기억이 그 나는 찬밥처럼 담겨 있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왜 찬밥이죠? 본인이 외롭고 쓸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화자의 정서는 몇 번일까요? 네, 찬밥이니까 외롭고 쓸쓸하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심상을 물어보고 있죠. 심상, 이미지입니다. 자, 니은은 발소리였어요. 발소리는 무슨 감각이죠? 그렇습니다. 청각이죠? 그래서 청각에 해당되는 걸 찾으면 되는데, 향긋하는 어떤 심상일까요? 향기. 향긋하다. 향기이기 때문에 네, 이건 후각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새파란. 파랗죠? 네, 시각이 되고, 그리고 아가의 보드라운. 네, 요거 촉각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울음이 있기 때문에 청각. 그래서 니은의 발소리와 동일하게 청각으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나는 참 쓸쓸하고 외로웠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밝고 희망적인 분위기 아니겠죠. 어머니가 계속 안 오시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쉽게 1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고 자, 나머지 선지 보시면 회상하고 있다, 혼자 말하고 있다, 비슷한 구절의 반복. 구절은 식구랑 같게 보시면 됩니다. 안 오시네, 안 들리네. 이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죠. 아, 이렇게 기출이 됐구나. 그럼 한 작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월 시인의 먼 후일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지금 이 화자의 상황은요, 이별을 당했어요. 그래서 너무 슬픈데 나는 상대방을 잊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네가 나를 찾겠지, 언젠가는 당신이 돌아오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쓰여졌는데요. 먼 훗날 당신이 나를 찾는다고 하면, 뭐뭐 한다면이니까 가정법. 그때 내 말이 이전노라라고 할 거래요.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있죠. 이전노라. 속마음은 잊지 못했죠. 아직도 잊지 못했고, 앞으로도 못 잊을 것 같은데, 잊었다고 말할게. 자, 반어법이고, 보시면 이 김소월 시인의 특징이 이렇게 세 번씩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읽을 때요. 그때의 내 말이 이전노라. 자, 이렇게 세번 끊어 읽는 것을 삼음보라고 하죠. 당신이 속으로 나한테 어떻게 잊을 수 있어? 라고 나무라면, 난 엄청 그리워하다가 잊었다고 말을 하겠다. 자, 보시면, 뭐뭐 하면, 뭐뭐 해놓으라. 뭐뭐 하면, 뭐뭐 해놓으라.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나를 나무라면 나는 이 현실이 믿기지 않아서 잊었다라고 하겠다 했고, 마지막 오늘도 어제도 안 잊었다. 이게 사실 반어가 아닌 실제 본심이죠. 못 잊었고 그때 잊었다고 말을 하겠다. 즉, 이 작품은 잊지 못해서 그리워하고 있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럼 또 어떻게 출제가 됐을까요? 보시면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의인화된 소재를 나열하고 있다. 의인화가 뭐였죠? 사람처럼 표현을 한 거였는데 사람이 아닌 것을. 그런데 이제 화자의 독백이었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이번에 시적 상황을 가정하여 자, 뭐뭐 한다면 미래였죠. 당신이 나를 찾는다면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법이 알맞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의문문의 형식 뭐뭐 하는 가가 있어야 되는데 앞에 한 번만 보시면요. 뭐뭐 하는 가 끝에 없죠. 그래서 서리법 없고 4번에 감정을 자연물에 이입하는 거 자연물 나온 거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이번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 자, 운율 또 물어봤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각행을 세 마디. 자, 이세 마디가 삼음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김소월 시인은 삼음보가 특징이에요. 삼음보로 끊어 읽을 수 있다. 맞고, 각 연을 동일한 글자로 시작하고 있다. 사실 이건 작품 보시면 바로 알수 있는데, 뭐 언젠가, 먼 훗날, 오늘도 와 같이 동일한 글자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동일한 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거 있었죠. 나 잊었노라. 나 잊었노라. 이게 있었기 때문에 잊었노라라고 하는 시어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 유사한 문장 구조가 여러 번 나타나고 있다. 이 문장 구조는요, 아까 앞에서요, 뭐뭐 한다면 잊었노라와 같이 자, 서술어 가운데 한 번, 끝에 한 번, 문장 구조가 여러 번 나타나고 있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든 연이 똑같은 글자로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윗글에 나타난 화자의 주된 정서. 정서 계속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쯤 되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아, 운율은 꼭 물어보는구나. 표현법도 나오는구나. 그리고 화자의 정서도 있구나. 알수 있습니다. 자, 주된 정서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잊었다가 아니라 잊지 못했기 때문에 먼 미래까지, 네가 돌아오는 날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이기 때문에 자, 1번님에 대한 그리움, 당연히 되겠죠? 자, 나머지 선지 한번 보시면 연민은 동정,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해당이 되지 않고 자, 이상향에 대한 동경, 동경은 거기 가고 싶다. 닮고 싶다. 언젠가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소망이어야 하는데 없었죠.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 상대방 님에 대해서 그리움의 정서를 가지고 있었다. 네, 1번이 주된 정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우리가 운문 파트의 기본 이론을 보면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이 기출 문제를 보면서 알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운문 파트에서 항상 출제가 되는 포인트는 이제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에게 작품을 주고 꼭 표현법을 물어보게 됩니다. 이 표현법에는 앞에 제가 설명한 대로 역설법, 뭐 반어법, 의인법, 직유법, 은유법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표현법은 어떻게 실현시키는지 보시고 예문에 꼭 적용을 하면서 이 시에서는 이런 표현법이 있구나라고 꼭 응용하는 공부를 하셔야지 좋고요. 자, 두 번째는 운율 형성 방법입니다. 자, 운율이라고 하는 건 리듬감이었죠. 그래서 글자 수가 몇번 반복되는지, 이제 주로 시험은 같은 시어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래서 시어의 반복이 있는지, 문장 구조의 반복이 있는지 이런 거 보시고요. 자, 세 번째는 심상. 자, 심상은 뭐가 있었죠? 네, 다섯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냄새 맡는 거, 듣는 거, 맛보는 거, 그리고 느껴지는 거. 그래서 이것도 이론을 한번 보시고 꼭그시 작품을 놓고 응용하는 복습, 응용하는 연습 하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시어의 의미 너무 중요하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 화자가 어떤 감정 상태인가. 감정이 여러 개일 수 있는데 주된 정서가 무엇인가를 꼭 체크하면서 보시는 게 아주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0: 안녕하세요. 이베스토 이게 지성쌤입니다. 자, 오늘 파트 2. 역시 파트 2인데요. 오늘 굉장히 재밌는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공부 아니라 게임을 하는 느낌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만 재밌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분명 재밌을 겁니다. 네, 믿고 따라오십시오. 시간 순삭 시켜드릴게요. 자, 오늘 부정의 문문 가보겠습니다. 어떤 사실을 확인할 때 묻는 질문으로서 핵심은 절대, 우리말처럼 부정 형태로 해서 하시면 안 된다, 망한다, 라는 거예요. 영어는 항상 본동사 의미에 따라 가지고 yes, no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동사에 not, it, not든, 즉 부정이든 긍정이든 무조건 항상 긍정을 해석하시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사실을 확인할 때 쓰이기 때문에 뭐뭐 하죠 정도로 잡으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didn't you attend the workshop last week? 우리말로 직역한다면 지난주에 워크숍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들, 동양권 문화라고 볼수 있는데, 우리는 상대방 말에 맞춰주죠. 안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응이라는 것은 상대방 말에 맞춰서, 응, 안 했어. 이게 되는 겁니다. 그죠? 동양권 문화는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서 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타인, 너의 질문에 좀더 초점이 맞춰지죠. 근데 이제 서양권 문화에서는요, 나를 중심으로 한 우리, 내 사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참석하셨습니까? 상관없어요. 내가 했으면 yes고요. 내가 안 했으면 no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석은 동작만 신경 쓰셔가지고, 했으면 yes, I did. 안 했으면 no, I didn't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대화라는 것은 실시간 상호작용인데, 네, 그거를 매번 들을 때마다 이것을 머릿속으로 한 번, 두번더 치환해서 답변을 아웃풋 낸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인간의 머리로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긍정으로 해석하는 습관이 중요하겠다라는 거. 네, 그죠? 너 배고프니? 응, 배고파. 너배안 고프니? 응, 배고파. 여러분들 무조건요, 참석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참석 안 하셨습니까? 아니라 무조건 참석하셨죠. 참석하셨죠. 참석하셨죠. 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써 yes는 했다. Yes, I learned a lot there. 네,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No, I was really busy. 아니요, 정말 바빴습니다. 이런 식으로써 참석 안 하셨습니까? 우리말대로 잡으면 yes라는 거 듣자마자 네, 안 했습니다. 이게 우리는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걸 PR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부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문에 꼬리 질문을 묻는 것을 부가 의문문이라 하는데요. 문장의 동사가 긍정일 때는 꼬리가 부정이 되고요. 동사가 부정일 때는 꼬리가 긍정이 됩니다. 이렇게 긍부정이 서로 바뀌는 게 일반적인 문법인데, 자, 이때 꼬리 질문은 동사 의미를 한번더 재확인하는 것인데요. 마찬가지예요. 긍부정에 관계없이 무조건 뭐뭐 하죠라는 긍정에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습관이 되겠습니다. 너배 고프죠? 그렇지 않나요? 너배안 고프죠?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조건 배가 고프다라는 의미만 생각하셔가지고, You are hungry, aren't you? 너배 고프죠? 그렇지 않나요? 무조건 고프시죠? 긍정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You are not hungry, are you? 어쨌든, 배 고프시죠? 무조건 긍정으로. 그래서, 어떻게 나오든 간에, No, I ate breakfast already. 이미 벌써 아침 식사를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써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의 문문, 부가의 문문 함께 보겠습니다. 어떻게 묻든지 간에 부정이든 긍정이든 긍정으로 잡는 거. 부가의 문문, 꼬리 질문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간에 무조건 긍정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yes나 no가 안 헷갈려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간접의 문문이라는 것은 의문사를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위치시키는 것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얘네들은 yes, no로 답변이 가능하다는 것밖에 없겠고요. 의도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를 키워드로 잡고 정답, 오답 패턴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Do you know why the woman is waiting there? 왜? Do you know? 알고 있습니까? 왜 기다리고 있는지. Why로 시작하는 것과 의도는 같겠죠. 하지만 yes나 no가 가능하다는 점, 그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She has to meet with Miss Kim. 이런 식으로서 이유를 설명해주는 답변이 되겠고요. Have you heard? 들어보셨습니까? What the topic of the meeting is about? 그 주제가 무엇인지 들어보셨습니까? 역시 what question처럼 여기 의도 잡으셔가지고 I know nothing about that.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형태의 간접문들. 네, Do you know? Do you happen to know? 여러분들. 여기서 happen to라는 것은 혹시라도 정도 의미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뭐 발생화되는 게 아니고요. Do you happen to know?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문사. 뭐 can you tell me? Could you tell me? 의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Have you heard? 들어보셨습니까? 의문사. Do you see 의문사를 보십니까? 보셨습니까? Can you show me 의문사를 보여주시겠습니까? Does anyone know 의문사를 누가 아시는 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Did Mr. Kim mention 의문사에 대해 가지고 언급하셨습니까? May I ask 의문사를 물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서 의문사가 일반적인 동사 뒤에 붙는 것으로서 그 의도들을 정확하게 캐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유형들 문제 풀어보실 텐데 역시 중요한 의미 동사에 들어가겠고 부정 부가는 절대로 부정 해석 잡지 마시고 긍정으로 해석 잡으셔야 돼요. 자,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 풀어보시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가실게요.
1: Number 1.
2: Didn't the tech team repair the coffee machine yesterday?
1: A. Why don't you get me a copy of the paperwork? B. I already bought a new pair of jeans. C. I think they did.
3: Number 2.
4: Isn't Haley responsible for taking the minutes?
1: A.
2: No, I'm in charge of that.
1: B.
2: Yes, we have 30 minutes left.
1: C.
2: The meeting lasted too long.
3: Number 3.
2: Didn't you hire a new receptionist last week?
1: A.
4: No, they are out of town.
1: B.
4: Yes, her name is Sarah.
1: C.
4: The employees need to attend training.
3: Number 4.
1: Doesn't this train stop at the post office?
3: A.
2: Yes, we're almost there.
1: B.
2: At platform 3.
1: C.
2: It's under construction.
3: Number 5.
4: Isn't it close to the subway station from our office?
1: A.
2: Yes, it's within walking distance.
1: B.
2: I think we're on the wrong platform.
1: C.
2: Our building is open all day.
3: Number 6.
2: Aren't you supposed to send me the invoice by 6 o'clock?
1: A. Delivery takes about 2 working days. B. We appreciate the immediate payment. C. There was an error in our database.
3: Number 7.
4: Isn't it possible to make an appointment online?
1: A.
2: You did last month.
1: B.
2: Yes,

0: but it's not recommended.
1: C.
0: That will be sold at the offline store.
1: Number 8.
0: Didn't we order more copy paper?
1: A.
2: I don't need a hard copy.
1: B.
2: There should be some in the closet.
1: C.
2: I already bought some coffee.
1: Number 9.
3: Aren't we looking for a new lawyer?
1: A.
0: I need to sign a contract.
1: B.
0: We're starting an interview tomorrow.
1: C.
0: No, it's an old one.
1: Number 10.
2: Shouldn't we leave earlier than usual?
1: A.
0: That would be great.
1: B.
0: You should tidy up your workplace.
1: C.
0: Usually I'm not.
4: 자, 잘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부터 다시 들어보실게요.
0: Didn't the tech team repair the coffee machine yesterday?
4: 자, didn't 부정어 잡으면 망한다, 그죠? 그래서 그 tech팀이 수리를 안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 yes 듣자마자 우리는 예, 안 했어.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네, 그렇게 우리는 사고를 하니까. 그래서 항상 사고를 조금 바꿔야 돼요. 무조건 긍정으로. 네, 수리하셨죠? 어제 수리하셨죠? 수리하셨죠? 이겁니다. 네, 그래서 yes는 했다. 너는 안 했다가 되는 건데요.
5: Why don't you get me a copy of the paperwork?
4: 자, 커피랑 카피는 굉장히 고전적이지만 계속 나오는 발음 장난입니다. 커피랑 카피의 발음 장난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약간 성격 이상해요, 그죠?
5: I already bought a new pair of jeans.
4: 이미 벌써 샀습니다. 새로운 진 한 쌍을 샀다라는 것인데요. 역시 뭐 전혀 의미적으로 이어지는 말은 없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리하셨죠? 라고 했을 때
5: I think they did.
4: I think they did. 네, 그들이 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게 그대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2: Isn't Haley responsible for taking the minutes?
4: 자, 헤일리가 책임을 지죠. 담당을 하죠. Taking the minutes. 그 회의록을 쓴다라는 표현인데요. 그 회의록 쓰는 것을 책임을 지죠. 담당하죠. 헤일리가 담당하죠. 헤일리가 책임지죠.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써.
0: No.
4: 너 듣자마자 아니요. 헤일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가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0: I'm in charge of that.
4: 네, 제가 in charge of that. 거기에 담당을 합니다라는 업무 담당자가 나다라는 것이죠. 자, 반면에 B번은요.
0: Yes.
4: Yes라는 것인데 헤일리가 책임을 진다라는 것인데
0: We have 30 minutes left.
4: 우린 30분이 남았습니다라는 것은 의미가 맞지 않겠죠. 그래서 minutes라는 게 회의록이란 뜻도 되지만 실제로 분이란 뜻도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서 동음, 이의어를 활용한 발음, 장난을 또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C번은요.
0: The meeting lasted too long.
4: 미팅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과거에 발생됐었던 미팅에 대한 소재이기 때문에 지금 좋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에 3번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0: Didn't you hire a new receptionist last week?
4: 너 고용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면 네, 안 했어요. 망할 수 있습니다. 고용하셨죠? 새로운 receptionist를 고용하셨죠? 고용하셨죠라고 하셔야 돼요. 고용하셨죠?
2: No.
4: 아니요. No, I didn't. 안 했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2: They are out of town.
4: 근데 지금 they라는 것은 3인칭 대명사 복수 형태죠. 질문에서 나온 바가 없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는 절대 없겠다라는 거. 그리고요.
2: Yes.
4: Yes는 yes, I did. 네, 고용했습니다. 이게 바로 들어와줘요. 그래야지만
2: Her name is Sarah.
4: 네, 그녀 이름은 Sarah입니다라는 의미까지 자연스럽게 잡히는 겁니다. 이렇게 함정 피하는 거. Yes나 no에 대한 함정 피하는 거. 괜찮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4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5: Doesn't this train stop at the post office?
4: This train stop. 이 기차가 서죠. 이겁니다. 이 기차가 post office에서 이렇게 정차를 하죠. 라는 거예요. 그렇게 긍정으로 잡아주셔야지만
0: Yes.
4: Yes가 네, 정차합니다. 네, 거기서 섭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0: We're almost there.
4: 우리 거의 그쪽에 왔습니다. 이런 식의 추가적 의미까지 가능한 겁니다. 자, 반면에 B번은요.
0: At platform 3.
4: 3번 플랫폼에서는 장소죠. 이건 뭐 where question 정도에서 장소적인 답변이 될 수 있겠고요.
0: It's under construction.
4: 네, 그것은 지금 공사 중이다라는 것도 역시 의미적으로 전혀 이어진 바가 없겠습니다. 그리고요.
2: Isn't it close to the subway station from our office?
4: 자, isn't it close? 가깝습니까? 형용사가 지금 중요한 덩어리죠. 서비스는 가깝습니까? 우리 사무실로부터 지하철역에 가깝습니까? 가깝죠? 항상 긍정의 확인. 가깝죠? 가깝죠? 가깝지 않습니까? 하시면 헷갈려요, 순간적으로. 가깝죠?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토익 공부하실 때만큼은 마인드를 약간 미국인 식으로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여자친구가 이렇게 만약에 있다면 먼저 못 물어봐서 죄송해요. 없을 수 있는데. 네. 여자친구, 오빠 밥 안 먹었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응. 먹었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응 했을 때 상대방이 당황하면 아 지금 내가 토익 공부 중이라서 약간 미국식으로 사고 중이야. 양해 바랄게.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뒤에 뭐 여러분들의 그 뭐 연인 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이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깝죠라고 했을 때
0: yes.
4: 네, 가깝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0: It's within walking distance.
4: Within walking distance는 걸을 수 있는 거리 이내다라는 거죠. 네, 가깝습니다. 걷는 거리 이내입니다까지. 괜찮은 의미까지. 가능하죠. 자, B번은 지금 wrong platform, 잘못된 플랫폼이 있습니다. 서브에서 플랫폼 정도 연상이 될 뿐이겠고요. 우리 빌딩은 하루 종일 문을 엽니다라는 것도 our office에서 연상되는 의미일 뿐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6번 가보시겠습니다.
0: Aren't you supposed to send me the invoice by 6 o'clock?
4: 자, aren't you supposed to, be supposed to, 뭐뭐 하기 예정되어 있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당신 저에게 예정되어 있잖아요. 인보, 송장을 6시까지 보내기로 예정되어 있잖아요. 예정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aren't you라고 물은 것은 실제로 그런 동작을 안 했기 때문에 묻는 뉘앙스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당신 저한테 보내기로 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부정으로 잡으면 헷갈리니까 네, 당신 보내기로 되어 있잖아요.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안 했습니까? 이런 식의 뉘앙스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5: Delivery takes about two working days.
4: Delivery. 배송이 걸린다라는 것인데 송장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틀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송장. 송장을 6시까지 보내는데 딜리버리가 걸립니다.
5: We appreciate the immediate payment.
4: 우린 즉각적인 지불에 감사합니다. 인보이스가 송장, 돈에 관련된 서류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그런 페이먼트라는 연상 단어가 나올 뿐이겠고요. 그리고요.
5: There was an error in our database.
4: 우리의 데이터베이스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낼 수 없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C번이 훨씬 더 직접적인 이유로서 못 보냈었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당신 보내게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왜 안 보냈습니까? 과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류가 있었습니다라는 게 정답이 됐었습니다. 자, 7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 Isn't it possible to make an appointment online?
4: Isn't it possible?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가능하죠.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죠. 가능하죠.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0: You did last month.
4: 지난달에 하셨습니다가 아니겠고요. 가능하죠. 가능성의 여부를 묻는 거잖아요. 좀 더 직접적으로.
0: Yes.
4: 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0: But it's not recommended.
4: 하지만 그것은 추천되지 않습니다라는 yes but 형태죠. 여러분, yes but 형태는요, 정답이 좀 잘 되는 편입니다. 일단 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많은 뭐뭐뭐. 네, 그렇습니다. 많은 뭐뭐뭐. 아니면 no, 아닙니다. 많은 but. 네, 그래서 yes but, no but. 아니면 뭐 어떤 그 제안을 들었을 때 thanks but도 마찬가지예요. 고맙습니다. 많은 블라블라입니다. 역시 이런 것들은 정답이 잘 돼요. 무조건 정답이 된다까지는 아닙니다. 물론 아닌 것도 대화니까 있을 수 있겠지만요. 자, C번은 어떻습니까?
0: That will be sold at the offline store.
4: 네, 그것은 offline store에서 판매가 될 것입니다. Online에서 offline 정도가 역시 연상되는 어휘로서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8번은 어떻죠?
0: Didn't we order more copy paper?
4: 우리 더 많은 복사용지를 주문을 했죠. 네, 주문을 했죠. 주문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질문이겠죠, 여러분들. 그럴 때요.
2: I don't need a hard copy.
4: 네, 저는 hard copy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Copy paper에서 hard copy 정도가 발음적으로 연상되는 유사 단어 혹은 연상되는 오류가 되겠습니다.
2: There should be some in the closet.
4: 그래서 우리 뭐 더 많이 주문했었죠? 라고 했을 때 there should be some. 아마 있을 거예요. Closet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서 네, 주문했었다라는 것에 대한 응답을 자연스럽게 연결했었죠. 네, 그리고요.
2: I already bought some coffee.
4: 자, 저는 커피를 좀 샀습니다. 역시 카피랑 커피 유치하지만 계속해서 발음적인 장난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9번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5: Aren't we looking for a new lawyer?
4: 우리 새로운 변호사를 찾죠. 우리 찾죠라고 했을 때 찾죠라는 것은 그 사람을 고용을 한다는 의미까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A번, I need to sign a contract. 저는 계약서에 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변호사를 찾죠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인터뷰를 시작할 것입니다라는 것이 역시 네, 변호사

0: 당신 참석하시죠? 너의 참석 여부가 궁금했었던 질문이겠죠.
1: Actually, I can take it online.
0: 자, actually라는 것은요, 상대방이 약간 예상치 못한 답변을 할 때, 약간 다른 답변을 할 때, 그럴 때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왠지 모르겠는데, actually를 얘기할 때, 회화할 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actually, 그냥 말습관처럼, 누가 뭘 묻든지 간에, actually, 이런 식으로 그냥, 말하는데, 그거 조금 잘못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예상 못할 때, 당신 참석하시죠? 하셔야 되죠? 했을 때, 사실은요,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미 벌써. I can take it online. 온라인에서 저는 그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 Noah has been transferred to a new branch, hasn't he?
0: 자, 동사가 지금, 지금 주어는 3인칭이고요. Transferred. New branch, 새로운 지점으로 전근을 갖죠. 이겁니다. 전근 갖죠. 그렇지 않나요? 잡지 마시고 전근 갖죠. 전근 갖죠라고 했을 때 그럴 때 답변.
2: It is transported across the country.
0: 자, 1번 transported랑 transferred 비슷한 발음 가지고 장난친 거죠. 유사 발음은 장난입니다, 여러분들.
2: The headquarter in Gyro.
0: 자, B번은 그냥 자이로 지역의 본사라는 그냥 명사죠. 본사, 자이로 있는 본사 이겁니다. 아니겠고요. 뭐 본사로 갔어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겠고 명사만 툭 던지고 있잖아요.
2: I think it was Michelle.
0: 그래서 노아가 전근을 갔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야 내 생각에 그것은 미셸이야 이런 식으로써 대체할 수 있겠죠, 그죠? 뭐 예스나 노가 굳이 없더라도 충분히 의미적으로 전달이 되겠습니다. C번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 Sales for the first quarter have risen, haven't they?
0: 자, 지금 역시 동사는 have a risen, 증가되었죠, 이겁니다. 주어가 지금 판매잖아요. 뭐, sales for the first quarter have a risen, haven't they? 다 들으면 좋겠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증가가 되었죠. 판매가 증가가 되었죠라는 그 동작의 동사 여부가 궁금한 겁니다. 그랬을 때.
2: The advertisement was attractive.
0: 그 광고가 매력적이었었어. 그죠? 증가되었다라는 yes 정도가 생략이 되면서 그 의미를 이유로써 덧붙일 수 있겠죠? 광고가 매력적이었었어. 네, 그래서 증가가 되었다라는 그런 식의 의미 괜찮겠고요.
2: She is the sales representative.
0: 자, B번은 she 듣자마자 탈락. 속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sales라는 게 반복되면서 발음적인 함정도 팠고요. she라는 대명사도 역시 쓰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겠습니다. 여러모로 오답 패턴이 되겠고요.
2: At the end of the fiscal year.
0: 자, C번은 회계연도의 말에라는 그런 시점인데, 시점적인 답변이 되려면 시점, 그래서 여러분은 when question 정도가 나왔을 때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어떻습니까?
1: The interview of the recruits is ongoing, isn't it?
0: The interview. Recruits ongoing. 그 recruit, 신입사원들의 인터뷰가 지금 진행 중이죠. 네, 진행 중이죠. 이겁니다. 진행 중이죠. 항상 동사 의미를 두번 정도 되새긴다면 실수가 줄어들 겁니다. 진행 중이죠.
2: It's already been finished.
0: 자, 주어 뭐? The interview of the recruits 못 들었어요. 근데 진행 중이죠 라고 들었었을 때
2: It's already been finished.
0: 이미 벌써 끝났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끝났다라는 그런 식 응답까지 괜찮겠죠. 자, 그다음에 15번도 한번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I think our company will expand our businesses into other countries next year. Don't you?
0: 자, 조금 길었었는데 저는 생각합니다. 뭐할 것이라는 것을 expand businesses. 사업을 확장할 것이라는 것을. 사업을 확장할 것이라는 것을. 이겁니다. 사업을 확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확장 이게 지금 동사입니다. 네, 그랬었을 때 정답은요.
2: I hope so. It's about time.
0: I hope so.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It's about time이라는 것은 그럴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을 사업을 확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대한 맞장구로서 C번 가능하겠고요. 자, 16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This clothing comes in many different colors, right?
0: 자, comes in different colors. 다른 색깔들을 출시가 되죠. 출시가 되죠. 이런 겁니다. 출시가 되죠. 동사 의미를 되새김질하세요. 마치 소처럼.
1: Not that I know of.
0: 자, not that I know라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아니야라는 답변입니다.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다음에 17번 역시 문제 들어보시겠습니다.
2: You have a budget proposal, don't you?
0: 당신 제안서, 버즈 예산 제안서를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죠라고 했을 때 가지고 있죠. 동사 의미 되새김질.
2: It's in my drawers.
0: 제 drawers에 있습니다라는 그런 식의 긍정의 답변까지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18번.
2: You've bought a new car recently, haven't you?
0: 새롭게 구매하셨죠? 구매하셨죠? 구매하셨죠? 계속 동사 의미 잡는 겁니다.
2: No, I decided to repair mine instead.
0: 아니요, 안 샀습니다. 저는 제 것을 수리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번. 동사 의미 되새김질.
1: The project you are in charge of was finished, wasn't it?
0: 응, 끝났죠. 끝났죠. 끝났죠라고 했을 때
3: Yes.
0: 네, 끝났습니다.
3: The day before yesterday.
0: The day before에서 네, 엊그제 끝났습니다라는 답변까지 가능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2: You are already registered in the book club, aren't you?
0: 응, 등록하셨죠? 등록하셨죠라고 했을 때 역시
3: yes,
0: 마찬가지.
3: Yes, since last year.
0: 자, yes, since last year. 작년 이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라는 것까지 가능하겠죠. 자, 오늘 문제 잘 복습하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십시오, 여러분들. 네, 지금까지 EBS 토익 지성쌤이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부분은 부동산의 용어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EBS에서 부동산학 개론을 강의하는 강양구입니다. 우리는 부동산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부동산이 뭘까요? 부동산 그러면 대표적으로 토지와 금물이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 토지라고 하는데 실은 이 토지의 용어가 엄청 많아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시험에 자주 언급되는 내용들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지금 보시는 후보지와 이행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현재 이 토지는 농지 지역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있던 갑돌이, 을돌이가 야, 이제 농사 지어서는 재산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 짓는 걸 그만두기로 하고 이 지역을 이렇게 개발하려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용어를 볼까요? 이 상태일 때는 농지라고 부르겠죠. 그럼 이 상태가 되면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택지겠죠. 자, 중요한 건 시험 문제는 뭘 물어보느냐. 그러면 농지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택지로 변화 있는 것은 아니겠죠. 농지가 택지로 용도가 전환 중일 때, 이때 그럼 뭐라 부를까요? 이때 만든 용어가 여기 나와 있는 후보지와 이행지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농지 지역이었는데 지금 택지 지역으로 용도가 변경 중이랍니다. 이 변경 중일 때를 후보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듣다 보면 후보지라고 하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택지 후보지라고 말해요. 그럼 택지 후보지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 농지였는데 지금 택지로 개발 진행 중에 있구나. 자, 이제 그림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으로 구분했다, 그죠? 자, 여기서 화살표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화살표 관계 잘 봤습니까? 이 상태를 우리는 후보지라고 해요. 자,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림을 보시고 설명해 보세요. 후보지는 어떤 경우를 말할까요? 지역에서 지역으로, 그죠? 지역에서 지역으로 용도가 변경 중일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를 계속 읽고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만 찾아보면 되느냐? 지역 상호간, 지역에서 지역으로 움직인다. 아, 후보지구나. 근데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용도가 변경되었다라고 놓으면 틀린 거예요. 변경 중이다. 그것을 전환되고 있다, 전환 중이라고 표현합니다. 최근에 문제가 이렇게 사례형도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놓으면 과수원, 상업지라고 읽어버리는 순간 함정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과수원이라는 말은 농지 지역에 속합니다. 그럼 상업지라는 말은 택지 지역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 요 2번에 있는 것을 다시 읽어볼까요? 뭐라고 읽으면 될까요? 지역 상호간. 다시 말하면 출제자가 이렇게 출제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식으로 읽는 게 훨씬 정확하다는 얘기죠. 지역 상호간 용도가 전환 중일 때를 후보지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번에 그림 또 하나 자세하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택지 지역이라 그러는데 택지 지역 그럼 대표적인 게 주상공입니다. 농지 그러면 전답 과수원이겠죠. 임지 지역 그러면 용재림, 신탄림이라고 구분합니다.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은 화살표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경우를 이행지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화살표만 보시고 이행지를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단순하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림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림만 잘 보면 가볍게 하나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행지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동일한 지역 내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 내에서 움직이는 것, 이런 경우를 이행지라고 표현합니다. 그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지역 내에서. 이거만 보면 되는 거죠. 역시 용도가 변경되었다는 의미가 되면 틀리는 겁니다. 최근에 시험 문제는 이렇게 사례형 형태도 놓습니다. 자, 역시 우리는 우리식으로 읽어야 돼요.
공업지가 주거지로 이렇게 지금 변하는 게 아니죠. 어떤 거죠? 공업지도 택지지역이고 주거지도 택지지역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읽는다고요? 지역 내에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후보지와 이행제를 마무리해 볼까요? 후보지가 정답이라면 지문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역 상호간. 이행지가 정답이라면 지문에는 지역 내에서. 단 둘 다 용도가 변경되었다는 의미가 놓으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나지와 근부지를 보시면 나지라는 용어는 우리가 즐겨봤죠. 자, 먼저 택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택지는 뭐라고 하느냐면 방금 우리 택지를 기억하십니까? 방금 택지지역 그랬죠. 택지지역은 주상공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가 택지인데 이 택지는 다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사진을 하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둘은 지금 같은 위치입니다. 지금 뭘 보느냐 그러면 자, 이 상태를 볼까요? 지상에 건물이 없죠. 근데 이 경우는 보세요. 지상에 건물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상에 건물이 없는 상태다 그래서 나지. 지상에 건물이 있다 그래서 건부지라 그래요. 근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심플하게 출제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나지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 특징을 기억합니다. 첫 번째, 나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없다. 두 번째, 공법상 제한은 받는다. 그런데 사법상 제한은 없다.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상 청착물은 없다. 이게 첫 번째 기억할 내용요. 자, 두 번째,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간단하게 표현하면 사적인 제한이 없다. 무슨 뜻일까요? 제한 물건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공적인 제한은 있다. 언제든지 정부가 고도 제한 설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지역을 지역 지구제로 제한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지와 근부지를 구분할 때는 나지의 특징 세 가지만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되고 근부지 그럼 지상에 건물이 있는 토지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필지와 획지입니다. 역시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던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적법을 하시다 보면 이제 지적 공부에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게 되는데 우리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뭐라고요? 4-1.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읽었다고요? 4-1인데 이제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되죠. 4-1, 4-2 이렇게요. 자, 우리는 이런 것을 지번이라고 부르죠. 이처럼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말합니다. 다시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하나의 지번이 붙는 지번, 토지의 번호.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6번지에 살고 있다고 전제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6번지의 소유자예요. 그럼 6번지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가 주거용지든 또는 상업용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필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필지 그러면 우리는 자, 1번, 2번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다 묶어서 자, 키워드만 딱 기억할 겁니다. 필지 그러면 키워드는 딱 3개. 뭐라고요? 지번, 소유권, 등록 단위.

요 셋 중에 하나만 보이면 필지에 대한 청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좌측면에 도로가 있다고 전제해 보시죠. 만약 도로가 있다면 1번지와 2번지 중에 어떤 게 가격이 비쌀까요? 그렇죠. 1번지가 비싸겠죠. 그래서 이 토지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하고의 접근성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처럼 가격의 단위, 자연적, 인위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획지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뭐만 기억하자고요? 좋습니다. 가격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시험에서 토지의 용어 정의는 해마다 시험 문제입니다. 항상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동안 출제되었던 토지의 용어 정의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것이 후보지와 이행지, 두 번째로 많이 출제되었던 것이 필지와 획지입니다. 그러면 필지, 그러면 우리는 키워드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집원, 소유권, 등록 단위. 획지가 정답일 때는 가격.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공안지와 공지인데 둘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정리했던 후보지, 이행지, 나지, 근부지, 필지, 획지는 상호 다 관련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공안지와 공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둘을 세팅해서 설명할까? 그러면 용어 때문에 그래요.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비슷하죠. 하나는 공안지고 하나는 공지고. 그러니까 출제자가 우리가 이 단어 때문에 헷갈려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자, 사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위치라는 것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좌측의 그림과 우측의 그림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구분하시겠습니까? 지금 좌측의 토지는 말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거죠. 방치. 흔히 우리는 세법에서 이런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종부세에서는 종합 합산 과세 대상에 들어가서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토지겠죠. 근데 우측에 있는 토지를 볼까요? 우측에 있는 토지는 주차 시설을 만들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토지겠죠. 자, 이때 어떤 게 공안지일까요? 그렇죠? 좌측에 있는 토지가 공안지가 됩니다. 그럼 뭐라고 정의하면 될까요? 단순히 방치하고 있다. 맞습니다. 또는요. 자, 그런데 토지 소유자는 왜 이렇게 단순히 방치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아, 언젠가는 토지 가격이 상승할 테니까 그때 팔아버리면 나는 이익을 많이 얻겠죠. 왜냐하면 괜히 여기다가 비용을 들여서 경제활동을 하다가 파는 것보다는 가만히 두고 있다가 비용 한 푼도 안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토지가 공안지인데, 그래서 공안지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해요. 토시 토지로서 지가 상승을 노리고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다. 근데 우리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 이렇게 기억합시다. 그냥 뭐라고 기억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그쵸? 목적 자체가 이용이 아니죠. 보유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토지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비정상적인 토지고, 이는 정상적인 토지입니다. 자, 공안지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지라고 했는데, 공지는 그림 하나를 잘 보세요. 정의를 보지 마시고 그림을 먼저 보세요. 그림 보니까 알겠죠? 우리는 금폐율이라 그러죠? 가령 토지를 매입을 했다면 이 토지는 어떤 용도에 이용할 목적으로 매입했을까요?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그런데 토지가 100평이랍니다.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 본다면 토지 100평 전체를 활용해서 건물이 100평 그대로 올라갔을 때가 가장 좋겠죠.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나의 옆집도 100평 그대로 올라와 있을 것이고 나의 앞집도 마찬가지. 야, 이렇게 되면 조망권이든 이런 것도 문제겠지만 더큰 문제는 뭘까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렇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공간을 남겨두도록 하는 거죠. 금폐율이 60%다. 금폐율이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죠? 건축물의 바닥 면적.
그러면 100평의 토지를 샀지만 금폐율이 60%니까 60평만 금물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처럼 남겨진 부분 이런 것들을 공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지는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단, 키워드만 기억합니다. 공지 그럼 뭐라고 기억한다고요? 남은 부분 또는 비어있는. 자, 이렇게 해서 토지의 용어 정의는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자, 이번에는 주택의 용어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주택도 말입니다. 엄청 많아요, 정의가. 이게 주택의 용어도 우리는 단순하게 주택 그러죠. 우리가 즐겨 쓰는 게 어떤 용어죠? 연립, 그죠? 연립 또는요, 대표적인 게 아파트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 주택 용어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중에 우리 시험에 자주 언급되는 것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입니다. 먼저 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할 때 기준은 다양해요. 다양한 조건에서 기준을 구분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기본적인 개념 하나 설정합시다. 청수의 개념하고 맞습니다. 면적의 개념하고. 그럼 청수를 따져볼까요? 일단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단독과 공동을 비교하면 단독이 청수가 상대적으로 낮겠죠. 그래서 단독주택은 3계층 이하, 공동은 4계층 이하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개라는 단어가 빠지면 틀립니다. 법이, 우리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떤 경우는 개자가 들어가고 어떤 경우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아주 복잡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두가 다 개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구분을 정확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이 지나가는데 이런 건물을 봤답니다. 자, 몇 층이죠? 5층이죠? 자, 그럼 우리가 지나가다가 이런 건물을 보면 야, 이 건물은 5층짜리 건물이구나 라고 표현하는 게 일반적입니까? 야, 이 건물 5계층이구나 라고 표현하는 게 일반적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5층짜리 건물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1층에는 커피숍이고요. 2층에는 중개사무실이랍니다. 그리고 3층, 4층, 5층은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답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중개업을 해서 경제활동을 열심히 해서 자 돈을 많이 벌어야죠.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겁니까? 이런 부동산을 사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위치에 토지를 사는 거예요. 토지를 사서 건물을 올리는 것은 그런 별거 아닙니다. 자, 그럼 이 경우 1층 커피숍은 내가 운영하고 2층의 중개사무실도 내가 운영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한다고 전제해보죠. 그럼 이 경우를 보세요. 주택으로 이용되는 청수가 몇 개죠? 세 개죠. 이걸 3계층 개라는 단어를 붙여요. 그러면 개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특정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청수의 수, 그것을 개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독과 공동을 구분할 때는 반드시 개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단독은 3계층이야, 공동은 4계층이야. 자, 그 다음에 면적입니다. 근데 이게 면적이 편한 게 좀 정리가 많이 되면서 지금은 아주 단순하게 정리가 됩니다.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단독이든 공동이든 면적은 모두가 다 660제곱미터 이하.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예외입니다. 요 공동주택에 연립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립주택만 660을 초과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먼저 청수 개념하고 면적 개념만 딱 구분하면 나머지는 아주 심플해요. 자, 먼저 이것부터 구분합니다. 주택은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했을 때 첫 번째 청수 개념으로 구분하면 단독은 공이 3계층 이하, 공동주택은 4계층 이하. 다음 면적은 단독, 공동 모두가 다 660제곱미터 이하. 단순히 말하면 200평이라는 얘기죠.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한 평을 3.3제곱미터라고 하는데 정확한 면적은 아니에요. 3.3이. 뒤에 소수점 뒤에도 막 나와요.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개념, 정확하게 200평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그냥 200평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딱 하나만, 공동주택에 있는 연립주택만 660을 초과한다. 자, 이제 첫 번째 구분할게. 단독과 공동의 구분은 이런 거예요. 가장 단순한 게 단독도 4개, 공동도 종류가 4가지입니다. 근데 이걸 섞어 놓고 단독 아닌 거 찾으세요, 공동을 찾으세요, 이런 식의 문제, 이런 케이스가 하나. 저두 번째 스타일은 어떤 거냐 그러면, 단독이든 공동이든 특정한 주택의 특징과 관련된 문제. 세 번째는 이것을 좀 응용해서, 물론 응용한 문제는 한번 여러분들이 구경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독주택의 종류 네 가지라 그랬죠. 단, 다가구. 자, 이듬히 그렇게 갑시다. 다 같이 뭐라고 한다고요? 단, 다가구. 자, 다 같이 갑니다. 단독주택의 종류는 단, 다가구. 이렇게 기억합시다. 자, 기억하세요. 단, 다가구. 자, 단독주택 큰 의미 없어요. 자, 다중주택이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가 일단 먼저요. 이런 문제가 출제된다 그랬죠. 단독과 공동을 섞어 놓고 분류하라는 게첫 번째 케이스인데, 대부분 정답이 뭐냐면, 다짜 붙는 게 정답이에요. 다짜 붙는 게 정답인데, 보세요. 다중 있죠? 다가구 있죠? 그래서 여기에 다를 포인트로 잡지 않은 이유는 아시겠죠? 그럼 다다, 그럼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단, 다, 가, 공으로 간 거야. 그래서 다, 다중, 가, 다가구. 또 공동에 가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 안에, 우리 시험 범위라고 하는 게 단독과 공동이라는 말이죠. 이 단독과 공동의 범주 안에 다자로 시작되는 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다세대는 공동, 나머지는 단독. 자, 여기서 한 가지. 개념 하나만 딱 정리하면 자연스럽게 구분해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파트. 아파트는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이걸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아파트는 공동이죠. 자, 그럼 아파트의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상당수의 분들이 동? 이렇게 해요. 우리는 101동, 102동 그러죠. 동이 아닙니다. 세대입니다, 세대. 그러니까 아파트의 단위는 세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죠. 500세대를 공급했다. 300세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세대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구분해 봅시다. 다자로 시작되는 게세 개라고 했는데, 하나가 다중, 하나는 다가구, 하나는 다세대죠. 그러면 아파트는 공동주택이고, 그 공동주택 중에서 단위가 세대였으니까, 다세대가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되면, 나머지는 단독주택으로 분류가 되니까 간단하죠. 일단 그렇게 딱 구분하세요. 아, 아파트는 단위가 세대야. 그러면 다세대는 공동, 나머지 다짜 붙는 거는 다 단독. 자, 들어갑니다. 다중주택은 조건이 네 가지입니다. 근데 그네 가지 요건을 모두 다 충족해야 됩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 건축법에 보면 주택법도 건축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중주택의 경우에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다 충족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가지 요건 중에 한 가지 요건이라도 제외되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한 번은 다음 중 다중주택 요건이 아닌 것 찾아라. 그럼 이네 개에다가 다른 것 하나.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고요. 또는 한 문제, 지문 하나에 이네 가지를 모두 다 언급해서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지문이 길었겠죠. 자, 먼저 구분해 볼까요? 앞서 우리가 했던 층수와 면적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중은 단독이다, 그죠? 단독이면 3계층이야. 면적은 660이야. 그럼 이거는 정리됐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것. 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단서를 잘 보세요. 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리 욕구는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욕실 설치는 가능해요. 근데 취사시설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볼까요? 일단 네 번째 조건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이걸 전체를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최소 면적, 그 다음에 창문의 설치미 크기니까, 우리는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최소 면적, 창문. 이렇게 해서 다중주택 요건은 네 가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신경 쓸게 없습니다. 다가구는 하나만 더 추가하면 돼요. 19세대 이하라고 하는 것만 하나 더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층수는 3계층 이하고 면적은 660 이하. 앞서 했던 내용들이죠. 추가로 하나만 더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간. 이건 알 필요도 없고요. 자, 그럼 이게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동주택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연세기. 우리 아파트는 잘 알고 있으니까 아, 연세기. 이렇게 기억합시다. 아파트는 5계층 이상입니다.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일 때 아파트. 지나가다가, 아파트 건물을 봤는데, 층수가 5계층 이상일 때, 아, 그때 아파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연립주택. 뭐가 딱 떠오릅니까? 정확합니다. 66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우리가 앞서 층수 개념할 때, 단독은 층수가 어떻게 되죠? 3계층 이하. 공동은요, 4계층 이하. 그 다음에 면적을 할 때는 단독, 공동, 모두가 다 660제곱미터 이하인데, 유일하게 연립주택만 660을 초과한다. 자, 다세대 역시 똑같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건입니다. 기숙사 신경 쓸거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들을 보세요. 단독, 공동. 자, 첫 번째는 단독의 종류가 다 같이 갑니다. 단다가공. 공동의 종류는요, 아연세기. 자,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역시 다자가 들어가는 게총 3개다, 그죠? 자, 그 중에서 다세대. 다세대만 아파트를 떠올리라 그랬습니다. 아파트의 단위가 세대니까. 그래서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고 나머지는 단독이야. 이렇게 한 가지를 정리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각각의 층인데, 각각의 층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요? 그렇죠. 다중주택. 그러니까 출제가 되면 다중주택이 출제가 되지,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다음 중 주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아라. 그리고 보기 하나하나가 요 내용 하나하나를 다 언급한 적도 있어요. 근데 별로 신경 쓸게 없죠. 면적과 층수만 알면 자동적으로 정리가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형태가 응용하는 케이스인데 그 문제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하나만 해결할 수 있다면 주택에 대한 문제도 이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씩 보세요. 자, 첫 번째 조건. 층수가 4층인 한 개동의 건물이 있답니다. 그리고 지하층과 필로티 구조는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요. 이 건물,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알 수가 없어요. 왜알 수가 없죠? 그렇죠. 개라는 단어가 없죠. 그런데 두 번째, 전체 층을 주택으로 사용한다는 이두 번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정보와 두 번째 정보를 합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보스 딱 하면, 그렇죠. 4계층 이하가 되죠. 그래서 이두 가지 조건 때문에 우리는 4계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라는 사실을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좀 까다롭게 출제한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공동주택을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아, 연색이죠. 아, 아는 안 보이네요. 연, 세, 기. 뭐 기숙사는 아닌 거 같죠? 그러면 연립주택 아니면 다세대죠. 그럼 연립과 다세대를 구분할 때딱 기준이 뭐였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면적. 연립은 660을 초과해야 되고 660 이하였죠. 그런데 마지막 조건을 보면 면적은 600이랍니다. 그럼 600이라고 했으니까 660을 초과해야 연립이 될 테니까. 그죠? 그럼 연립주택은 해당사항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답은 몇?